0: 묘사되곤 했죠. 연구진은 이집트, 레반트, 튀르키예와의 무역을 위한 주요 거점이었던 고대 해안 정착지 할라 술탄 테케에서 비둘기 뼈 157점을 발굴했는데요.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카우차는 이곳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용광로이자 키프로스의 주요 항구 도시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면서 발굴된 뼈중 일부는 둥지를 떠나기도 전인 어린 비둘기의 것이었는데, 이는 주민들이 비둘기를 사육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Right, so in English we say Cyprus, in Korean Kypros, in English Aphrodite, in Korea Aphrodite. 이건 이제 발음 문제고요. And then have a fondness for something.
1: Yeah, if you have a special fondness for something or a fondness f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have a deep, gentle affection or a strong preference or a unique attachment towards a particular thing, a particular person, or a particular place.
0: Aphrodite had a fondness, a special fondness for pigeons and doves.
1: I think that's why they would offer doves as a sacrifice to Aphrodite.
0: 아하, 아프로디테가 특히 비둘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특히 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have a special fondness for something. F-O-N-D-N-E-S-S. special 빼버리면 그냥 좋아한다. Have a fondness for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1: Like, you know, we talked about the weather, but some people have a special fondness for rainy
0: Rainy,
1: days.
0: yes, 맞아요. 그 다음에 this whole area that we're talking about right now in Cyprus was a cultural melting pot.
1: This is used when a lot of people from a lot of different cultures, diverse people come together. So we say that New York is like a melting
0: Melting
1: pot,
0: pot, yep.
1: right? So it's a term that's used for a society, a place, or a situation where different races, different cultures, or nationalities assimilate into a single cohesive whole.
0: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지역을 멜팅 포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 경우에는 a cultural melting pot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1: Usually trade hubs are like that.
0: 원래 melting pot는 용광로예요. 거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서 같이 녹아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What about nestling?
1: Nestling, it's spelled Nestling, nestling, and it's a young bird that is still confined to the nest, and it's not yet old enough to fly. So a nestling would stay in the nest, and then you might have heard of fledgling, and that's when it has grown its feathers and it's starting to venture out of the nest and it's learning how to fly.
0: 자, 새도 이 성장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기 새입니다. 아주 아주 어린 새, nestling이라고 하는데요. nest가 둥지죠. 그러니까 아직 둥지 떠날 때가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새, nestling. fledgl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날갯짓을 하기 시작한 뭐 그런 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큰
1: And it
0: 새가 될
1: leaves the
0: 텐데.
1: nest.
0: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뼈들이 발견이 됐어요. 사이프러스에 있는 할라 술탄 테케라는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에 157개의 비둘기 뼈가 발견됐는데 그중에는 이런 둥지를 떠나지 않은 어린 비둘기의 뼈도 발견이 됐대요.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 같진 않고 자연적으로 그럼 아마 뭐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The researchers compared the pigeon findings with previous analyses of human bones from other late Bronze Age sites around Cyprus. They found a striking overlap. Both pigeons and people seem to rely on a diet heavy on grains and vegetables with limited meat. The presence of animal protein signatures in the bird's bones suggests that they were picking off scraps left behind by humans, Carter said, or that humans were feeding them.
0: 그래요.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기사 속에서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the nestling birds bones or the nestlings bones indicates that the residents at the time may have bred the birds to breed and 사육하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 Like
0: 키웠을
1: chicken.
0: 것으로 키우고 사육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해석이었고요. 자, 방금 읽어주신 단락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비둘기 연구 결과를 키프로스 전역의 다른 청동기 시대 후기 유적지에서 출토된 인간 뼈에 대한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했는데 놀라운 유사점이 보였습니다. 비둘기와 인간 모두 육류 섭취는 적고 곡물과 채소가 주식이 된 식단을 공유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카터는 비둘기 뼈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비둘기들이 인간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었거나 인간이 직접 먹이를 주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n overlap. Mm-hmm. What does overlap mean?
1: Overlap is when something, you know, kind of, it happens when two or more things cover the same area or happen at the same time or share similar qualities.
0: 그래요. 겹친다. 공통 부분이 있다. There was an overlap 라고 합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우리 인류와 비둘기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 뉴욕타임스 기사로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과학자는 이번 연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한편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The findings add to knowledge about the human-pigeon relationship and provide strong evidence that domestication might have begun far earlier than supposed, said Angelos Hadjikoumis, a zoo archaeologist at the Cyprus Institute who was not involved in the work. The paper also raises many questions that are begging for answers, he continued. Did people purposefully set out to domesticate pigeons, or did the process occur naturally as pigeons colonized human environments? What other roles did the birds play in ancient society that scientists might have overlooked? Even more broadly, Hadjikoumis add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ast can help us find creative and productive ways to share environments with animals as our ancestors did.
0: 이번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키프로스 연구소의 동물 고고학자 하지쿠미에 따르면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과 비둘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비둘기 가축화가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이번 논문이 해답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한다라고 덧붙였는데 즉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둘기를 가축화하려고 한 것인지 비둘기가 인간의 환경에 정착하면서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인지 또 고대 사회에서 이 새들이 혹시 과학자들이 간과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역할을 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쿠미스 박사의 말에 의하면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과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동물과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All right, so this has gotten us begging for answers.
1: Yeah. When you are begging for answers, it's a phrase that's used to describe a situation or a question or maybe a mystery that urgently demands a solution or explanation. So people are curious about this and they want to know more.
0: Exactly. Begging for answers는 답을 갈구한다가 되겠죠. 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번 연구를 진행한 주 저자인 카터가 남기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Karen?
1: Carter said she also hoped that the findings inspire people to reconsider negative views they might hold regarding the misunderstood birds. Pigeons are everywhere today because we brought them around the world and bred them to be dependent on us, she said. It was onl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humans began viewing pigeons as a nuisance and then just kind of abandoned them, she said. We changed the whole ecological niche of the species, she said. So I think we do owe them at least some respect.
0: 논문의 주 저자인 카터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이 비둘기들에 대해서

0: 사람들이 갖고 있을지 모를 부정적인 시각이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재고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은 오늘날 비둘기가 어디에나 있는 이유가 우리 인류가 전 세계로 퍼뜨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번식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고요. 사람들이 비둘기를 골칫거리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산업혁명 이후부터였다면서 그 뒤로는 인간이 이들을 그냥 버린 셈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인류는 비둘기라는 종의 생태적 지위를 바꿔버린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비둘기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존중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lright, so a lot of people think of pigeons as a nuisance. What's a
1: Yeah.
0: nuisance?
1: Mosquitoes during the summer
0: Oh,
1: are
0: such
1: a
0: a nuisance.
1: nuisance, right? So a nuisance is a person, thing, or a situation that causes annoyance, inconvenience, or trouble.
0: 성가신 것을 말합니다. 귀찮은 거, 성가신 거. Mosquitoes are a nuisance. You might just say, you know, I have this massive project to do, but it's such a nuisance. Meaning it's just a lot of work and
1: Work.
0: it's really
1: Yeah, and you
0: difficult
1: don't
0: and
1: want to do
0: you
1: it.
0: don't want to do it.
1: Yeah.
0: 아, 그런
1: Or
0: 부정적인
1: like
0: 느낌.
1: throwing out the food trash
0: Oh,
1: is a
0: yes.
1: nuisance
0: Yes,
1: on a
0: definitely.
1: rainy day.
0: 맞아요. 비 오는 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좀 성가시죠? That's a nuisance. Okay, and we owe these pigeons at least some respect.
1: To owe someone at least some respect, it means that regardless of personal feelings or disagreements or whether they're a nuisance or not, these birds have earned the sort of baseline level of courtesy or recognition due to something that they did in the past, their past actions. In case of other people, it could be due to their position or their past achievements.
0: Owe someone some respect. 누군가에게 존중해야 할, 그 마땅한 이유가 있다. At least some respect. 최소한의 존중은 해줘야 한다. So we owe pigeons at least some respect. 비둘기들에게 최소한의 존중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1: 'Cause we've made life like that for
0: Yeah,
1: them,
0: exactly.
1: basically.
0: They're everywhere because
1: As
0: of
1: of us,
0: us.
1: yeah.
0: 우리 때문에 지금 비둘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1: And if you think about it, in the past, they were kind of like, you know, how owls were used in Harry Potter.
0: Yeah,
1: They
0: messengers.
1: delivered messages. They had a lot of use, but they became neglected. We just kind of abandoned them,
0: We
1: like
0: did.
1: Carter said, yeah.
0: 맞아.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Let's listen to Billy Joel, Uptown Girl.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Let's review our next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Elizabeth 2세 여왕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새로 제작된 커튼에 대한 내용 다시 듣겠습니다.
1: Replacing a royal hand-me-down that finally frayed.
0: 마침내 해진 낡은 왕실 무대 커튼을 새로 장만한 사연. 의역을 좀 했어요. 근데 직역을 하자면은 replacing a royal hand-me-down. 왕실의 물건 중에 대대로 이렇게 물려내린 그런 물건을 드디어 바꾸는구나. That finally frayed. 그게 이제서야 너무 낡아져서 이렇게 그동안 물려받은 물건을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커튼인데요. Did you have any hand-me-downs when you were younger?
1: I'm a younger brother, so
0: yes.
1: I've had many, many hand-me-downs.
0: Clothes.
1: Oh, absolutely.
0: Shoes and things. Yeah. Okay.
1: The funny thing is, when you're in elementary school, like in your younger kindergarten years, you don't mind. Like,
0: oh, okay.
1: If anything, because, you know, I always looked up to my older brother. So I think a lot of younger brothers that look up to their older brothers,
0: yeah.
1: It's almost like you can't wait until that becomes yours.
0: Oh, that's cool.
1: Because you're kind of like almost jealous that, oh, they got something so nice. But then, oh, but one day it'll be mine.
0: Oh, wow.
1: So I didn't mind it. But when you get older and you get to like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t's like, oh, I don't want to hand me down. I want something that I want. I want to choose it.
0: Yes. 선생님 이제 동생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의 옷이나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물려받고 했는데 어릴 때는 상관없다가 이제 사춘기 때 그게 좀 싫어지는군요. Oh, I didn't know. I'm an eldest child, so never had hand-me-down actually. But in today's story, we're talking about the curtains of a very prestigious theatre, and they've been around for ages. Now, finally, they're deciding to change it, and we're going to find out why. 자, 영국 런던 커벤트 가든에 위치한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요, 극장답게 무대 앞에 커다란 빨간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red velvet로 만들어진 거 연상이 되시죠? 자, 여기에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재위에 있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왕 서거 후 지난 2023년 찰스 3세 국왕이 되면서 이 커튼의 로고도 바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 작업을 그 당시가 아니라 아주 최근인 5월 14일에 정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수십 년 만에 바뀐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막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이슨?
1: When King Charles III of Britain was crowned in 2023, the Royal Opera House in London sent his office an urgent question. Do we need to get new curtains? Throughout Queen Elizabeth II's reign, the opera company's plush crimson drapes in mohair velvet displayed her royal cipher, E2R, embroidered in golden thread with a crown on top. With a new king in place, the curtains now looked awkwardly out of date.
0: 2023년 영국에서 찰스 3세가 국왕 자리에 올랐을 때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국왕 측에 다음과 같은 긴급 문의를 보냅니다. 저희 극장 커튼 새로 장만해야 할까요? 자, 전임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 동안 이 오페라 하우스의 고급스러운 진홍색 모헤어 벨벳 커튼에는 금실로 수놓은 여왕의 왕실 문장 E2R와 그 위로 왕관 도안이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함에 따라 그 커튼은 어색하게 시대에 뒤처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lright, so the curtain is crimson. That's a sort of deep red color. It's made of velvet, as we can imagine. And it has the letters E and then Roman numerals 2 and R. And it was embroidered in golden thread.
1: Yeah, if something is embroidered, then it has thread that is kind of sewn into a material, and usually to make some sort of a design, or it could be lettering, but it's something that's not printed with ink, but with threading, it's sewn right into a material.
0: 그렇죠. embroidered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수를 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fact, when King Charles became king, after many, many years of Queen Elizabeth II's reign,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money. Do we need to change the money immediately? Because on the coins and the paper money of all the Commonwealth countries, they have the Queen on it, and it's just been that way forever.
1: For decades.
0: Yeah, and then all of a sudden, we had a new person on the throne. So people said, "Oh,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money? What's going to happen to this and that?" And the curtains were another part of it.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Yet not long after raising the query, Alex Beard, the opera company CEO, got a surprising reply. The curtain change could wait.

0: 영국 왕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우표, 화폐 이런 것에 이제 넣기 시작했는데 커튼은 그대로 E2R라고 써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마킹을 그대로 두는 거죠. 참고로 E2R는 뭐냐면 엘리자베스 the second 그러니까 E하고 2고요. 그다음에 R는 Regina인데 이게 Queen이라는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 그래서 Queen Elizabeth II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근에서야 바꾼 거죠. So Charles said, "You don't have to get rid of the curtains just because." What does that mean?
1: I like this expression.
0: Me
1: I
0: too.
1: think this is a good one. So when you say just because, it basically means when you have no reason. So, well, I don't have a good reason, so let's just do this just because. I mean, no, there's no reason to throw it away for no reason. Just keep it for now is what he's saying. But sometimes you might ask someone, "Oh, why did you do that?" I was like, "Oh, well, just because,
0: Just
1: yeah,
0: because,
1: there was no particular reason that I had, or maybe you're just bored, so you might have done something. But yeah, when you do something for no actual reason."
0: 그냥이란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Just because.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Three years later, that moment has come. On Thursday night, Charles attended a gala at the Opera House to unveil a new set of 65-foot-wide, 45-foot-tall curtains decorated with his C3R logo and a sparkly crown. Those designs, which involved over 1 million stitches, were the result of weeks of machine and hand embroidery. Anne Butcher, who led the project for the Royal School of Needlework, said that a team of 8 embroiderers had worked on the designs. Because the Royal Opera now streams its productions in movie theaters, Butcher said the team put extra effort into the embroidery so that viewers could see details like the jewel settings in the crown up close.
0: 그로부터 3년 만에 바로 그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난 5월 14일, 국왕 찰스 3세는 자신의 C3R 왕실 로고와 반짝이는 왕관이 장식된 폭 20m, 높이 14m 규모의 새로운 커튼을 공개하는 오페라 하우스 갈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00만 번 이상의 바늘 땀이 들어간 이 디자인은 수주간에 걸친 기계 자수, 그리고 수작업 자수의 결실이었고요. 영국 왕립자수학교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앤 버처는 8명의 자수 장인들이 이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에 따르면은 요즘은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들이 극장에서 영상으로 상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왕관 무늬의 보석 세팅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가까이 볼수 있도록 자수 작업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So C3R is short for Charles III, C3, and then R in this case is Rex, which means king. So it's King Charles III. Right, what's a gala or gala, you might say?
1: Gala, it's a gathering of people for an event, usually like a party of some sort. You might have a lot of these after an event of some sort. Like, let's say you have the Academy Awards, you might have like a gala party after that for the winners or celebrities that are attending, usually something that you dress up for.
0: A very famous one is the Met Gala. 그렇죠. 이게 어떤 축제, 잔치, 이런 특별한 행사를 갈라라고 하고, up close.
1: Up close essentially means near. It's close to you, and meaning that because you're up close to something, you can see it clearly and in great detail.
0: 그래요. 이제 가까이에서라는 뜻입니다. You can see the embroidery up close.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영국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커튼이 수십 년 만에 새로운 왕의 로고를 새긴 새 것으로 교체된 이야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국 무대나 뮤지컬, 오페라, 발레 등을 무대에 올리는 극장에 갔을 때 무대에 쳐진 커튼을 다양한 소품으로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

0: 이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불렸던 작곡가가 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가 그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봤고 푸친 역시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지는 인물, 바로 에릭 코른골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코른골트는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영화음악 작곡가로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요. 아카데미 작곡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할리우드 영화음악에 교향악적인 색채와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후기 낭만주의 음악이 지닌 풍부한 선율과 섬세한 감성이 흐르고 있었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23세 코른골트가 큰 성공을 거둔 오페라 죽음의 도시 중에서 아련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마리에타의 아리아입니다. 굴릭, 다스미아 페블립, 내게 남아있는 행복,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와 프란츠 멜저 웨스트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쓰였던 선율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듬어 로마의 사육제 서곡을 완성했습니다. 짧고 강렬한 서주가 축제의 문을 열고 곧이어 오보에가 부드럽게 사랑의 주제를 들려주고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이탈리아 민속춤 살타렐로의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감상해볼까요?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을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역제 서곡을 정명훈이 시희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포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으로 13종 1악장 알라그로 몰토 2악장 안단테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케빈 케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포로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으로 13종 1악장과 2악장을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케빈 캐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3종 협주곡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세 명의 독주자가 주제를 주고받으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호흡하는 독특한 협주곡인데요. 이 곡에서 특히 돋보이는 악기는 첼로입니다. 각 악장의 주요 선율들이 첼로에서 시작돼 따뜻하고 깊은 음색으로 작품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베토벤은 여기에 헝가리풍의 리듬과 폴로네이즈의 활기를 더해 음악을 한층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펼쳐냈습니다. 베토벤 3중 협주곡 작품으로 56중 2악장 라르고, 3악장 폴란드풍의 론도, 트리오 반더로, 제임스 콜로니 지휘하는 퀼른 귀르치니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3중 협주곡 작모로 56중 2악장과 3악장을 트리어 반더러, 제임스 콜론이 시휘하는 퀼린 그리처니히 오케스트렌즈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클래식 라이브러리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남국의 장미 왈츠, 빌리 보스콥스키가 시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렌즈로 보내드립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5월 31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운디레 작품으로 167종 2악장 인터멘소 알레그로토 비바체 페터 로카스 그라프의 플루트와 베렌트 글렘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작품은 프리드리히 드라모트 푸케의 동명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물의 요정 운디네의 신비롭고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음악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플루트와 피아노가 투명하고 빠른 선율로 소설 속 장면들을 따라가듯 전개됩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모노 35종 1악장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과 아르투르 로진스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중 1악장을 에리카 모리니의 바이올린과 아르투로 로진스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비발디의 수많은 협주곡 중에서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작품은 이 곡이 유일한데요. 첼로가 지닌 낮고 깊은 음색에 단조의 색채가 더해지면서 비발디 작품 중에서도 비교적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1악장에서는 두 대의 첼로가 긴

긴장감 있게 대화를 주고받고 2악장 라르고에서는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노래하는 듯 연주됩니다. 마지막 3악장은 다시 빠른 템포로 돌아와 생동감 있는 호흡으로 곡을 마무리합니다. 비발디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추 리영보름 531 전악장을 하리트 크레이와 카로 야마가미의 첼로, 칸디다 톰슨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심포니 대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비발디, 두대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추 리옹보롱 531을 하리트 크레이와 카루미 야마가미 첼로, 칸디다 톰슨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심포니에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2번 D단조 작품으로 40중 1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2악장 아다지오 몰토 소스테누토, 시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와 쿠르트 마조아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2번 D단조 작문호 40종 1악장과 2악장을 시프리안 카차리스의 피아노와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렌즈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명곡을 들려드리는 클래식 라이브러리 클래식 명곡 감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끝곡은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시장 조종 2악장 하다지오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벤자민 브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렌즈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희였습니다.

0: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구름이라는 말을 입속에 넣고 굴려보세요. 어디로든 떠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흩어질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만나면 모양을 바꾸고 해를 만나면 햇빛을 머금습니다. 자유자재로 모양을 바꿔보세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자신만의 여름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더 피프스 디멘션의 업앤어웨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난다에서 펴낸 남지은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어린이의 겨치면 되었다에서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고요. 이게 날짜별로 되어 있잖아요. 시의적절 시리즈. 아,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날의 기록입니다. 5월 29일, 그러니까 금요일인 건데요. 우리 오늘 또 무리하는 시인들 오는 시간에 처음 이 시간에 소개받은 책이기도 해서 오늘 맞춰서 좀 깔아봤습니다. 오늘 날씨를 알고 미리 여기에 배치를 했던 것은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아, 그러네. 이따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는데, 뭔가 이 구름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지금 잘 생각해 볼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겠죠? 김태우 님이 비올줄 알았는데, 습하기만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따가 오후쯤에 비가 오지 않나요? 오후 4시쯤. 저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아 분명히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많이 온댔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화를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긴 와야 해요. 이게 지금 장화 신고 왔다가 전국적인 아주 막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장화 신고 왔다가 그냥 뽀송뽀송한 채로 답답하기만 한 장화 속에서 그냥 발이 답답해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도 꽤 되거든요. 오늘 비가 온댔어요. 그래서 우산과 장화도 챙겨서 나왔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면 비는 적당히 적절히 오는 건참 좋은데 반가운데 막 너무 우리가 힘들어질 정도로 오면 안 되잖아요. 적절히 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문장 카페 덕분에 비올때그 구름 내부의 상황이 어떨까 좀 상상해 보게 됐어요. 그 물방울들이 너 먼저 나가 뭐 이러고 있을까? 아니면 얘한테 몰아주자. 너 먼저 이번엔 나가. 이게 좀 뭔가 우리 그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할때 용기 내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쯤인가? 아니면 이거 굉장히 익숙한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갈래갈래. 여러 상상력을 좀 부추기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의 겨치면 되었다. 5월의 책 한번 나눠봤고요. 서혜진 님이, 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 얼마 전 구매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 시의적절 시리즈는 또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인력 뜯듯이 그날의 이야기를 혹은 좀 미리 가서 읽어보는 그런 재미가 있기도 하죠. 김지혜 님은 커피 알갱이 소리를 들으니 괜시리 당기는 커피. 우리 북카페 처음 시작할 때, 아, 나는 그 커피 가는 소리, 쪼르륵 따르는 소리, 후루룩 마시는 소리,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디카페인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5월부터 여름 날씨인 게 다소 아쉽습니다. 아마 9월까지 여름이고 덥겠죠? 5개월이나 여름 날씨라니, 라고 하셨습니다. 네, 5월 날씨가 좀, 예측이 잘 쉽지 않았어요. 점점 이렇게 갈것 같은데, 외투가 필요했던 날도 있었다가, 오늘은 전 그냥 이렇게 반소매 차림으로 왔는데, 이렇게 올수 있는 날도 있었다가 하면서, 이제 6월로 곧 건너가게 될 예정입니다. 건너가면 이제 의심할 바 없이 6월인데, 늘 여름 앞에서 바라는 마음은 같아요. 순했으면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너무 다 모두를 괴롭게 만드는 폭염 없이 폭우 없이 지나가기를 이런 마음 먹게 됩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도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음악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그리고 라우페이의 Falling Behind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태연님 제주도 소식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은님 서귀포시는 비바람이 거세네요. 우리 동네는 수국으로 조금 유명한데 길가에 수국이 봉우리가 맺혔고 성질 급한 애들은 벌써 꽃이 폈어요. 오늘은 바빠서 사진을 못 찍었고 내일은 사진을 올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사진 예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태연님 내일 수국 어떤 빛깔의 수국을 또 찍어서 보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어제 제가 제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 지금 한창 수국이 딱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지금 피는 그 친구들은 성질이 급한 애들이다라는 것을 사연 통해 알았습니다. 전 최근에는 지난 주말에 그냥 저희 집 근처에서 와, 이꽃 뭐지? 하면서 이렇게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서 이름을 이제 외우게 된 꽃이 자주 달개비 꽃이었어요. 보랏빛이고 이 노란색 그 꽃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자주 달개비꽃, 이 지표종, 방사선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종이라고도 하고, 아, 너무 예뻐서 그 보랏빛을 매일 오가는 길에 지금 많이 눈에 담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미경님은 고구마를 심어 두셨대요. 그래서 비가 오긴 해야 해요 하셨습니다. 네, 오겠죠? 달콤한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김지희님, 장화 때문에 비 기원하시는 고은님, 크크크. 비안 와도 그냥 장화 신고 발 따뜻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원치 않는 결말이 여기 있어요. 이 더운 날, 네, 이 습한 날에 비가 안 오고 장화 신고 발만 따뜻한 거 싫어요. 지인님, 저 지금, 제가 사철 손발이 좀찬 편이라, 따뜻한 거 선호하는데도요, 지금, 아, 이, 지금은, 네, 비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안 따뜻해도 되니까. 아, 비 왔으면 좋겠어요. 달콤하게 조금만, 네, 준비했으니까요. 뭘 준비했느냐? 장화를. 네, 0122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비 소식에 어젯밤에도 습하고 덥더라고요. 오늘 내릴 비는 여름 마중비가 되겠네요. 여름 마중비. 여름 무더위 습함이 점점 무섭지만 건강히 무사히 이겨내보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왜 우린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여름이 시작이 안 됐는데도 어떤 지금 뭐 4월, 5월 그런 날씨 기온 조금만 위로 올라도 치솟아도 올 여름 덥다는데라는 그, 뭐 여러 출처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말을 미리 여름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름이 순하게 왔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계속 하게 됩니다. 4392 쓰시는 카페이님, 사진 이렇게 첨부하신 건가요, 지금? 네, 이렇게 보라에 우리 띄웠습니다. 아,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당에 올해는 인동초가 절로 피었어요. 처음 봐요. 인동초, 이게 뭔가 보다가 며칠 전 사진이랑 같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귀한 벌이 많이 있네요. 꽃을 빨면 그리 달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 덕분에 우리 지금 마당의 그 인동초 풍경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 벌, 호박벌이라고 부르던데요. 그 호박벌이 요즘 그 꽃,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주 달개비 꽃에도 호박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예전에 한번 그 에코백 들고 집에 왔는데 뭔가 자꾸 삐이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방 안에 엄청 커다란 에코백.

여성이었는데 그 가방 안에 호박벌이 들어가서 같이 온 거죠, 제 집으로. 호박벌이 너무너무 당황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호박벌은 이제 창 밖으로 내보내줬는데 그 과정에서 영혼이 털리는 것 같았어요. 그 호박벌을 막 검색해보고, 그래도 귀여운 벌이다. 모든 벌은 귀엽지만 나를 쏘진 않겠다 싶다는 어떤 그런 안심을 한 이후에 마음에 좀 평정심을 찾고 그렇게 창밖으로 내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벌과 꽃이 함께 있는 풍경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망설임이죠? 카페인님들 어떤 결정해야 될때 망설임의 시간,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신지 아니면 좀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일단 빠르게 결정하고 내 몸을 그에 따라 옮깁니다 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나의 결정 스타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학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 유명한 대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주인공이 남긴 독백입니다. 흔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사람을 가리켜 햄릿형 인간이라고 부르곤 하죠. 실제로 수백 년의 긴 세월 동안 햄릿은 결단력 부족과 우유부단함을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좌를 차지한 뒤 어머니와 결혼해버린 숙부, 그에게 당장 복수해야 하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극적인 상황 앞에서도 햄릿은 칼을 뽑아드는 대신 끊임없이 고뇌하고 의심하며 행동을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피가 튀기는 복수극의 주인공 치고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답답한 인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텍스트의 이면으로 조금만 시선을 던져보면 햄릿의 망설임은 단순한 용기 부족이나 현실 도피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철학적인 멈춤의 순간입니다. 만약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이 남긴 말만 덜컥 믿고 분노에 휩싸여 당장 숙부에게 달려가 복수를 완성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그저 짐승처럼 맹목적인 본능에 휘둘린 당대 유행하던 뻔한 피해 복수극 중 하나로 잊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햄릿은 칼을 치켜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섭니다. 유령의 말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진실인지,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인지,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운명은 대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햄릿의 그 기나긴 머뭇거림은 주어진 잔혹한 운명과 폭력적인 사회의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않겠다는 지식인의 거룩한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릴 결정이 가져올 끔찍한 파장과 무게를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행동하는 대신 고독한 사유의 심연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간 것이죠. 피의 복수라는 잔혹한 관습 앞에서 기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대신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길인지 분별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번뇌하는 이 묵직한 망설임. 이것이야말로 햄릿을 문학사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인간다운 인물로 만들어준 힘입니다. 무언가를 망설인다는 것은 곧 내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려는 가장 무겁고도 아름다운 도덕적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햄릿처럼 길을 잃고 멈춰서곤 합니다. 남들은 다들 쉽게 결정을 내리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정답을 찾지 못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해

그렇다고 깊이 고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 보여준 그 위대한 멈춤처럼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망설임 역시 더 단단한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사유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어떨까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더 클라임 띄워드렸습니다. 이간 카페인 오는 햄릿의 고뇌를 통해서 이 망설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무게 전달을 해봤습니다. 아, 이 오수미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반갑네요. 햄릿을 햄릿형 인간인가? 돈키호테형 인간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 저는 햄릿형인 것 같더라고요라고 이렇게 수미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얘기 많이 해봤잖아요. 햄릿형이냐?

돈키호테 형이냐. 물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애매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둘을 나누고 보자면, 그두 유형의 장점? 그것들을 좀 바라보고, 그것만 이렇게 취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햄릿의 이 망설임의 장점을 좀 살펴봤고요. 0686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한번 계획, 결정한 일은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정 전에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안 하거나 놓친 일도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게더 현명한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사실 이거 사안마다 다르고, 또그 타이밍마다 달라서, 뭐라고 정답을 딱 이렇게 정해두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마 0686님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믿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뭐죠, 뒷발질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띡 밟은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연히라도 사실은 가장 나에게 좋은 선택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조언자는 결국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미래의 내가 지금 나에게 보내는 뭐 은연중에 어떤 메시지이든 아니면 과거에 내가 누적되어서 지금 선택하게 되는 그런 패턴에 따른 행동이든 간에 어쨌거나 내가 한 선택이 지금까지 다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사실 살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나, 너무나 고민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내가 선택 최선을 안한것 같은데 싶어도 사실 길게 보면, 좀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끝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때 내가 조금 돌아왔구나. 약간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그거 그냥 절벽 끝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자신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달개비 저 꽂혔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기억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중에 지금 최주희님도 와 자주 달개비 좋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 꽃을 본 자와 보지 않은 자 나누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포털로라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근데 산책 중에 딱 이맘때니까 발견하시면 보랏빛 꽃이에요. 그리고 얘가 꽃말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순간의 즐거움이라는 꽃말도 있다는 걸 보면 이게 좀 약간 하루살이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꽃이 피고 오후에는 꽃이 벌써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사실 꽃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부릅뜨고 보랏빛 꽃이 피어 있다 하면 이건가 하면서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의심 만나시길 바랄게요. 우리 오늘 예고를 미리 드리진 못했지만 이미 카페인 분들 예상하시고 계시네요. 이 방송 정보 보시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소연 시인님이 튀르키예에 책 행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출장 가신 요 비운 시간 오늘은 상혁 시인님과 그리고 우리 북카페 의자왕이죠. 김복희 시인이 오셔서 복희 시인님이 함께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김희재의 오르막길, 그리고 소수빈의 사랑하자 두곡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모시러 가겠습니다.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소연 시인님 대신 김복희 시인 나오셨고요. 김상혁 시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와, 두 분 이 조합은 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3: 아,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1: 네. 끝에 왜 그렇게 아련하게 하셔?
3: 아니, 저 화요일날 원래 쉬는 날이라고 방송 꾸준히 듣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화요일에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 회의가 있다거나 뭐 외부 일정이 있다거나
1: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3: 네,
1: 많아가지고
3: 그래가지고 뭐 상담이 생긴다거나 뭐 학생 네. 대상담 뭐 이래가지고 네. 생각만큼 많이 출석을 잘 못했다는
1: 북카페
3: 네,
1: 아, 부끄러움이, 우리 묻지도 않았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4: 반성하세요.
3: 반성을
1: 아 그럼요.
3: 여의치 않았습니다. 생계 때문에
1: 네. 근데 그래도 북카페 들으신 적 있잖아요.
3: 아 그럼요.
1: 그동안 완전히 잊었다 이거 완전히
3: 네, 자주 듣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듣는데 방송 그 댓글을 달 여력이 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들으시는 많은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오늘 너무너무 뭔가 마음에 뭐가 있지만 말로 정리하기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었어.
1: 이렇게 애처롭게 오셨어요.
4: 결국 지치고 힘들다는.
1: 그러니까 지금 네 아, 내가 사연을 못 보낸 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길게 너도 내 맘 알지 나도 네 맘 안다로 끝나는.
3: 네. 네 그랬답니다.
1: 네 애처로워요 오늘 복희 시인님. 네.
4: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오랜만에 이 자리를 이렇게 함께 했다라고 하지만 왠지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 느낌이에요. 복희 시인이 앞에 있으면. 아, 너무 다시 왔구나.
1: 친밀한 느낌으로.
3: 역시 의자왕이라.
4: 그러니까.
1: 오늘 그 의자 착석감이 네. 어떻습니까?
3: 오늘 뭐 늘 앉았던 의자 같고 아주 편하게.
1: 아, 그래요?
3: 그리고 오늘 뭔가 김상혁 씨랑 안 맞췄는데 둘 다 남색 옷 입고
1: 와가지고
3: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
1: 약간 맞춘 듯이 이렇게.
4: 그러니까요. 그냥 잘 맞나 봐요, 서로.
1: 아, 이렇게 또 환대해 주시는. 네. 한상현님, 똑볶이 시인님 자주 와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제가 그 자주 달개비꽃 얘기를 했잖아요. 장미용 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마침 접시에 달개비꽃을 상감하고 있었는데 고은님이 달개비 이야기를 해주셔서 반갑네요. 접시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우리 카페인 분들과 보라로 나누고 싶으시다는 거죠.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면 우리는 이제 사진 첨부는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용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을 때 하미경님이 이렇게 안내를 이미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 보내시면 되고요. 복희 시인님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골라서 오셨죠 오늘.
3: 네.
1: 어떤 작품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3: 일단은 좀 신간 중에서 골라봤고 그리고 그 김소연 김상혁 시인님이 소개 안 한 작품 뭐가 있을까
1: 소개 안 한
3: 네, 생각하면서 골라봤고
4: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고르기가 네. 우리가 너무 재빠르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을
1: 맞아요. 네. 속도가 순발력이
3: 너무 빠른 거예요. 게다가 그 뭐 다른 요일에도 산문 같은 것들은 또 소개하시잖아요. 그것도 안 겹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겹치는 거 일단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 좀 흥이 좀 나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골라봤어요.
1: 맞아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여기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과정은 잘 모르시지만 이 요일별 게스트 분들 상혁 씨님 잘 아시잖아요. 게스트 분들끼리도 겹치는 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분야가 달라도 뭐 산문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럼 서로 막 미리 찜을 하신다고. 그 제가 할 거예요? 할 건가요 혹시? 막 뺏겼어 이러면서 이러기도 한답니다.
4: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애정 담아서 골라오신 작품들 소개합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것부터 보겠습니다. 네.
4: 최은영 작가의 새 산문집 백지 앞에서가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한 구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콤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작가가 풀어놨는데 그중에서 인상적인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1: 네, 그러면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몇 년 전 북토크 행사를 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행사를 기다리며 사회자와 그 행사를 준비한 어느 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시인이 내게 말했다. 나는 글 못 쓰는 작가한테 글 잘 쓴다고 말하지 않고 예쁘지 않은 여자한테 예쁘다고 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예쁘다고 안 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곧바로 내 반응을 살핀 사회자가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시인도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아챈 눈치였다. 그것으로 잡담은 종료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이 있었다. 단독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시인이 내게 말했다. 예쁘다, 예쁘다.

0: 레이디 가가의 어플로즈 듣고 왔습니다. 문학 동네에서 펴낸 최은영 작가의 산문집 백지 앞에서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 문소라님이 지금 이 반성했다면서 하신 행동에서 더 말문이 막히는 총세적 난국이에요. 공부가 필요해요.
1: 네,
0: 하셨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거 뒤쪽에 읽어보면은 작가가 더 기분 나빴다는 게그 자신이 했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예쁘다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0: 옛다 칭찬해 주마 약간 이런
1: 그렇지, 맞아요.
0: 느낌으로
1: 그런 느낌으로 계속 말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 암담해졌다라고 말하고 예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서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 예쁘다고 말해줄게. 마음 풀어.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로 딱 지금 문소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
0: 총체적 난국
1: 난국이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0: 그쵸
1: 그리고 이
0: 이
1: 상황이 더좀 민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이 시인과 친한 시인이 아니라 두 번째 본 시인이고 두 번째 봤는데 이제 나이가 최은영 작가보다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너라고 바로 부르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친근감의 표시였을 거예요. 잘못됐죠, 매우.
0: 그랬겠죠. 이게 근데 아주 친한 사이도
1: 네,
0: 아니라면서요.
1: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었나?
0: 스몰 토크에서부터 망하는 사례들이
2: 그러니까
0: 많잖아요.
2: 무례함과 솔직함에 이렇게 자기는 솔직하게 해서 나는 허심탄회하게 내 진짜 마음을 편하게 했는데 자기만 편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

0: 전체 소제목이 못생겼다는 느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외모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 외모 평가나 외모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대단히 솔직하게 풀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더 다른 방식의 어떤 평가들 이런
1: 네.
0: 무례함들을 정말로 그냥 숨쉬듯 받아왔구나 이런 걸알수 있고 그 안에서 좀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숨쉬듯이라고 얘기를
0: 네.
1: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읽으면서 많은 카페인들이 맞아 나도 비슷한 사례들 있었잖아 뭐 더한 거 조금 덜한 거뭐 어쨌거나 너무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사건들 있었잖아 하면서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정말 많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다른 흥미로운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책 전체적으로는 뭐 등단 때 이야기,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의 어떤 반응 같은 거, 그리고 등단 때또 꿈을 샀던 이야기, 친구의 이런 얘기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은데도 특히 이 부분을 가져온 건 너무 강렬해서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뒤에 읽어보면 내가 했던 말도 좀 박제된 것처럼 있거든요.
1: 네.
0: 피곤해 보여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 아.
0: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배우면서 그런 기분으로 읽기도 했습니다.
1: 배우면서 약간 공부하는 거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 이런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최은영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라고 하니까
0: 네.
1: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요 이야기 우리 또 금요일 에세이 시간에 더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카페인 분들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진원의 자랑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2: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로 건너왔고요.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은 김소연 시인 대신 김복희 시인 나오셨습니다. 김상혁 시인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상혁 시인님이 최은영 작가의 첫 산문집입니다. 백지 앞에서의 한 부분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네. 지금 하아영님이 제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북카페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들었다면 그러진 않았겠죠? 하셨습니다.
1: 아니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도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이 정말 나쁜가. 근데 이것도 결론은 무엇이었냐. 그럴 사이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너무 낯선 사람한테 보자마자 두 번 만났을 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0: 맞아요.
1: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는 그 관계 안에서 허락되는 게 진짜 많잖아요. 말들이, 행동이나.
2: 그렇죠.
1: 그만큼을 쌓고 좀 뭔가 관계를.
2: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네. 했다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요.
0: 방심하면 안 돼요.
1: 방심하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상황이 피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거나 하면 평소처럼 해도
2: 이제 안 받아주고 뭐 지금 죽고 싶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항상 그 뒤를 잘해야 돼요.
2: 뒤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이냐.
1: 피곤해 보인다. 커피 한 잔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 좋죠. 피곤해 보인다. 내가
2: 역시 관록이 있네요.
1: 밥이나 같이 먹을까? 이렇게 하면 좋죠.
0: 아, 해결책까지 좀 제시를 해줘라. 네.
1: 그러면 됩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2: 맞아요. 병만 주면 안 되고 약도 줘야 된다.
0: 배워갑니다. 아, 허귀유님은 예전에 이제 어떤 어른이 내가 널 아껴서 그래 이런 말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하고서 근데 그때 안 아껴 주셔도 돼요라고 답한 적이 있어요. 나 아끼지 마요. 나 아낀 필요 없어요.
1: 내비도
0: 누가 아껴달라 했나요? 뭐 이런 거 이제.
2: 아, 맞아.
0: 네, 이렇게 답하실 정도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이게
1: 너무 멋지네요.
0: 반사하고 싶으셨을까.
2: 갑자기 그것도 생각났어요. 왜 명절에 이런 거 잔소리 하실 거면은 차림표처럼 뭐 시집 잔소리 5만 원, 뭐 취직 잔소리 10만 원,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잔소리를 해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0: 뭐 말씀을 하실 거면 그러면 아예 메뉴판 돌릴 것 같아요. 지금 대목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떤 걸로 하실지 결정하시라.
2: 복합 결제 뭐
0: 네, 자 장미용님. 샵1045로 사진 보냈어요.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나오니 너무 신기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지금 보라에 나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지금 너무 예쁜데요. 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미용님이. 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것은 그쵸.
1: 그러니까요. 저는 저 꽃 안 찾아봤거든요. 아까 막 찾아볼 때 서로.
0: 네.
1: 근데 너무 안 찾아보길 잘한 것 같다? 저게 너무 예쁘네요.
0: 저게 첫인상인 것도 좋죠.
1: 네네.
0: 나의 달개비 꽃은

0: 저것이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미용님. 종종 이렇게 또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복희 시인님이 야심차게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고르겠다 하셔가지고 준비해 오신 작품입니다. 그것을
1: 네.
0: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어떤 작품인가요?
1: 문혜진 시인님께서 오랜만에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난다에서 나온 시집 무증상 환자에 실린 한모금의 밤이라는 짧지만 좋은 시 가져와 봤습니다.
0: 짧지만 좋은지 한 모금의 밤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저녁의 온기가 꽃집 유리창 안 시들어가는 꽃잎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위여 갔다. 파워워킹을 하고 있었고 발을 흔들 때마다 물통 안에서 물이 철렁였다. 그 진동을 따라 두 사람이 다가왔다. 얇은 빵종이 한 장에 기대어 숨을 얕게 붙잡고 있는 새 한 마리.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진 목과 부리. 종이의 가장자리가 서늘하게 떨리고 있었다. 물 한 모금이 뺨을 타고 부리 끝에 닿자 새는 천천히 아주 가볍게 마른 풀잎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가슴깃. 부리 끝을 살짝 들고 잠에서 밀려오듯 깨어났다. 잠깐의 파닥임이 저녁 공기를 흔들고 다시 조용히 가라앉았다. 몇 번이고 물을 건네며 우리는 말없이 숨을 세었다. 적셔지는 종이, 다시 축 처지는 새의 깃털. 물을 마시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꽃집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유리창 너머 유카 한 그루가 굳은 관절처럼 잎을 꺾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0: 올라프 아르날즈의 음악 투모로우스송 듣고 왔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문혜진 시인의 시집 무증상 환자에 담긴 시한 모금의 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음악과 이 시가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계속 이 음악 안에 이 삐그덕거리는 이 소리가 뭘까요? 이런 얘기를 우리 주고받았잖아요. 네, 자꾸 이
1: 약간
0: 집중하게 되는.
1: 숨소리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자, 이 느낌에 훅 빠졌어요. 꽃집 유리창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1: 네. 이 시의 정황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새가 진짜로 지쳐서 날지 못해서 떨어진 새를 구조해 온 것인지,
0: 네.
1: 아니면 이두 사람의 관계나 삶의 힘듦을 은유한 것인지, 이렇게 이게 살짝 두 개가 레이어가 겹쳐져 있어서 사실 어떻게 읽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힘들 때 산책을 하거든요, 밤에.
0: 힘들 때 밤에
1: 네, 그 개천에 이제 동네에 개천이 하나 있어서 밤엔 때면 좀덜 덥기도 하고 산책을 하는데 새가 되게 많아요. 그 새가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새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뭐 조금 시끄럽다 모여 있다 하면 다 새가 있거나 고양이가 있거나 뭐 이제
0: 아,
1: 그런
0: 중심에 누군가가
1: 네
0: 있군요.
1: 귀여운 이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그런 이 시를 우연히 이제 발견하고 마침 찾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지친 새, 더운 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새를 발견해서 안아서 구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보고, 우리 둘의 지금 이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의 힘듦, 뭐 관계, 물한 모금 마실 정도의 숨쉴수 있는 시간, 이런 게 있다면,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어요.
0: 어떠셨나요?
2: 근데 저는 이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새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 남의 시 읽으면 항상 저는 또 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 이 구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 나였어도 할수 있는 것과 아, 내가 정말로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첫 번째 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의 온기가 꽃집 유리창 안, 시들어가는 꽃잎 속에서 잠시 머물다 사위와 같다. 그러니까 혼자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겼는데, 복기 시인이 이제 천천히 되게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니까 아, 요 장면이 너무 그려지는 거죠.
1: 맞아요.
2: 그러니까 계속 열기를 받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 열기가 싹 사위어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장면을 잘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나도 시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아름답게 시작한 시였고, 해석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수 있는데, 김지희님께서 역시 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마음대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석이 작가의 의도와 완전 다를까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새는 밤 같은 어두운 순간을 곁에서 함께 견뎌주는 존재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조금 드신다. 근데 이런,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걸 보면서, 관계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새에 집중하는 시일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저도 좀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걸 보면서 뭐 느꼈냐면, 아, 되게 힘든 어떤 대상, 되게 아픈 대상, 다친 대상을 같이 돌보면 사이가 엄청 돈독해지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걸 같이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같이 정성을 쌓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보면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냥 쓱 지나가는 우리는 말없이 숨을 세고 그리고 그리고
1: 그
2: 우리는
1: 다음 구절.
2: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 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작가의 의도랑은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들, 저 포함 다들 우선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기
0: 맞아요.
1: 삶에서 느꼈던 거하고 붙여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방금 저도

0: 제가 산책할 때 힘들기 때문에 항상 산책을 가는 거거든요.
1: 네.
0: 정신을 조금 놓고 싶다.
1: 오.
0: 뭔가 편안한 걸 하고 싶다. 딴 생각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1: 네.
0: 생각 때문에 남들 그리고 귀여운 개와 새와 고양이를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산책을 나가는데 그런 거랑 붙여서 저도 이 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읽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아까 상혁시인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시를 날려서 떠나보내고 이 새가 막 회복이 잘 돼서 안녕 저는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시가 아니잖아요.
1: 뭐 심지어 돌아와서 은혜를 갚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0: 제
1: 느낌 너무 다른 거죠?
0: 박씨를
1: 박씨를?
0: 물어다 주지도 않고
1: 네.
0: 약간 목이 길고 부리가 뭐 이렇다고 한걸 보니까 조금 목이 긴 어떤 좀축 처진 느낌의 새인 건데 이 새가 그래서 온전히 정말로 물을 마셨는지 확인하기도 약간 어렵거든요. 왜냐면
1: 맞아요.
0: 종이봉투를 다 적시고 있는
1: 맞아요.
0: 상태가 계속 같이 묘사되니까 이 새가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 새를 그럼 묻어주는 것까지 어쩌면 이두 사람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1: 참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연약하고 섬세한 과정이 다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에서도 사실은 이 아까 상혁 스님이 얘기하신 우리는 어디에도 이 새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장에 이르면 이 우리의 지금 듣는 카페인 분들과 지금 여기 있는 수뇌부 우리 모두 다 포함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 돌봄과 뭔가 이 사랑이 그거 자체가 너무 좋았던 시인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분명한 이야기가 있는데도 뭔가 저는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조급함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새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해줘야 독자들한테. 느닷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정말 자신감 있게 그냥, 불 꺼진 어떤 꽃집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새로 넘어가는데, 뭐그 전에 징조가 없어요. 그냥 기미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아, 이제부터 내가 한 얘기 잘 들어봐. 새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 자신감도 너무 좋았습니다.
1: 이게 뭔가 지금 상혁씨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창작 스타일과 좀 비교해 주시면서 얘기해
2: 죄송해요.
1: 주시니까. 아니. 이 또한 너무 깨알 재미라는 얘기를 하는
0: 맞아요.
1: 거예요. 네.
0: 재밌어요.
1: 우리 알아볼 수 있을까? 그냥 뭔가 변한다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혁씨님의 그 스타일을 또 너무 좋아하는 독자들도 많잖아요. 예, 네, 이렇게
2: 네.
1: 징조를 좀 깔고.
2: 뭐 저는 좋아합니다.
1: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음악을 듣고 그럼 다음 작품도 보도록 할게요. 시화의 나무의 말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유병록 시인이 새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를 출간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로 된 제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낮잠이라는 시인데 낮잠.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요즘 잘 못하는 낮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멋지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낮잠이라는 단어 자체, 그 단어 구성, 뭐 획 형태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1: 너무 좋아요. 다. 낮잠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듭니다.
0: 낮잠을 사랑한다. 그 삶에 들여놓고 싶다.
1: 다 좋아요. 낮잠.
0: 상혁 씨님이 좋아하는 낮잠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1: 밤잠과 다르게 밤잠에는 그 뭔가 휴대폰을 보고 자거나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다. 그리고 눈에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잘 안 하게 되는데 낮잠은 마음껏 하다가 잡니다. 조금 딴짓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뒤척뒤척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자요.
0: 그래서 낮잠 즐거운 거네요.
1: 엄청 즐겁죠.
0: 엄청 즐거운 거.
1: 아, 너무 게을러 보이나?
0: 아니 아니요. 네네. 지금 너무 막 사랑에 빠진 표정으로
2: 오늘
0: 낮잠을
2: 본 중 가장 표정 좋아요. 그러니까
0: 이렇게 사람이 환해질 수가 있나?
1: 저도,
0: 같은 자리에서.
1: 저도 갑자기 허리가 서고 지금 몸이 앞으로 나가네요.
0: 상상만 해도 이게 지금 자세가 바로 잡히는 그 단어입니다. 낮잠. 이 제목의 시 바로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 낮잠, 유병록. 대낮에 햇살 비껴드는 창가에 누우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이어서 며칠 무거웠던 마음 차츰 대수롭지 않아지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낮잠은 나를 데리고 다른 세계로 가지. 저 멀리까지 갔다가 오듯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그저 오후의 한때가 지나갔을 뿐인데 낯선 세계에 도착한 것처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져서 며칠 만에 너에게 전화를 걸었지. 놀란 마음을 감추는 목소리로 너도 낮잠을 자고 일어난 참이라 하였지. 우연한 낮잠의 인연이라며 그저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지.

서로 한풀 꺾인 목소리로 인사하며 오늘 무엇보다 잘한 건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이지.

0: 창비에서 펴낸 유병록 시인의 시집 우리는 멸종하지 않는다에 수록된 시 낮잠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스테이시 켄트의 The Ice Hotel 띄워드렸어요.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이 지금 낮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네. 박진영님은 낮잠 자다가 깨면 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느낌인데 이 시는 지금 전화까지 하다니 시에서 시의 화자는 지금 전화까지 했잖아요. 너무 놀랍다고 우와라고 하셨습니다. 네.
1: 동의합니다.
2: 동의합니다.
0: 그렇죠. 지금 복희 시인님도 낮잠 즐기시나요?
1: 저는 잘못 자는데 주말에는 조금 즐기는 편이고, 학생들이 그렇게 오후 2시 수업이면
2: 낮잠을 즐기셔?
1: 그렇게
0: 낮잠 중이구나.
1: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맛있을까? 이 수업 시간이?
0: 아,
1: 그래가지고,
0: 그렇죠.
1: 꿀잠을 자나?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0: 아, 부러
1: 좋을 때다.
0: 부럽다고?
1: 나는 못 자는데,
0: 아,
1: 너네는
0: 그렇죠.
1: 자는구나.
0: 교수가 자면 안 되죠.
2: 그러니까요.
0: 그건 정말 초유의
2: 나 일하는데
0: 사태가.
2: 자지 마 그래야지.
1: 네, 그래서
0: 그러니까.
1: 깨우는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안 자고 싶은데 막
0: 그래, 맞아.
1: 다
0: 쏟아지는
1: 덮쳐오는
2: 거.
1: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0: 아.
1: 안쓰럽기도 하고 밤에 뭐 했냐고 물어보고 싶고
0: 물어보고 싶은데 묻진
1: 묻지
0: 않으시고.
1: 못하죠.
2: 네.
1: 예, 네, 뭐다 사정이
0: 네,
1: 있었겠거니 하죠.
0: 단지 부러워할
1: 예, 네,
0: 뿐이고.
1: 그러나 이제 수업 들어라.
0: 네. 아, 그렇군요. 저는 낮잠을 그렇게 막 누워서 자는 낮잠은 잘 자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앉아서는 많이 자죠. 조는 거. 지하철 타고
1: 쪽잠같이요?
0: 쪽잠. 지하철 타고 가면서 너무 꿀잠을 자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진짜 햇살 비껴드는 창가에 누우면 하면서 낮잠에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시를 보니까.
2: 저는 공감이 많이 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낮잠을 자고 나면 낮잠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낮잠 자고 나서 특히 꿈을 짧게 꿀 때가 있는데 그꿈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현실적인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전혀 관심 없는 문학과 관계없는
0: 네.
2: 어떤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왔다던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고 나서 딱 깨면은 아 뭔가 허무하고 현실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여기가 세상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힘을 얻어요.
0: 개운하죠.
2: 개운하고 아 내가 엄청나게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고민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요.
0: 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시 보고 또 지금 상혁 시인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낮잠은 초능력 같기도 해요. 약간 마법 같기도 하고.
2: 제가 그래서 낮잠 때도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되게 큰 거, 여행지 가가지고 뭐 폭포 보거나 바다 보거나 이럴 때도 비슷한 느낌 받거든요.
1: 그 약간 호연지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이 넓은 자연
2: 그러니까
1: 앞에.
2: 뭔가 다른 것을 보거나 큰 것을 보고 나서는 느껴지는 감정이 저는 되게 비슷한데, 아, 그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이걸 잘 못하더라도, 그게 크게 이 세상에 지구에 무슨 큰
1: 그쵸,
2: 해를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0: 여기 차츰 대수롭지 않아지지라는
2: 네.
0: 그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 너무 밑줄 긋게 됐거든요. 이게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1: 맞아요. 그래서 아주 분주하고 힘들 때 사실 막 이렇게 낮잠을 자서 여유를 한번 주고 나면
0: 네.
1: 또 뇌를 씻는 느낌이잖아요.
0: 아,
1: 잠을
0: 뇌를 씻는
1: 자야
0: 느낌.
1: 뇌가 씻기고 그래야 이렇게 정상적인 좀 좋은 사고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뭐 그런 과학적 원리도 들어있지 않을까?
0: 그쵸.
1: 네.
2: 전 실제로 스트레스를 좀 푸는 방식이 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오전에 했다. 그러면은 한 3, 4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은, 그래, 일 열심히 했지, 상 줄게. 하고,
1: 좀 자요, 낮잠은.
2: 20분 정도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좀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원래 인간은 20분만 잘수 없다고. 제가 자려고 할 때, 뭐, 예전에는 잔디부장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20분 맞추면 그냥 딱 20분에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그냥 낮잠 자는 편입니다.
0: 진짜 꿀 같은 낮잠이네요.
1: 네. 너무 좋다.
2: 아, 일어날 때 너무 힘들긴 해요.
1: 계속 네. 계속 알람 미루는 거 아니야? 10분만 더, 아니에요, 10분만 아니에요. 더.
0: 이 시에서 근데 낮잠에 대한 것만으로도 시를 이제 그걸로도 지금 감동적인데 너를 등장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들어가니까 정말 예상 못한 다른 세계로 또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2: 아, 처음에는 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거를 할 때 이거 놀란 마음으로 상대가 그러는 거잖아요. 나도 낮잠 자고 일어났어. 이거는 되게 잘 맞춰주는 사람인가?
1: 안 잤는데. 나도 낮잠 잤어고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2: 낮잠을 핑계로 연락을 한 정도면 네. 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럼 나도 요거 동기화 해주고 싶으니까 살짝 졸았는데 그냥 낮잠으로 말해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고 네. 물론 이 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정말로 낮잠을 잤던 그래서 낮잠 인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너무 절묘하고 좋았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그대로 둔 일 이게 오늘 무엇보다 잘한 거라고 시의 이 마지막 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페인님들도 이런 것들 한번 누려보셔도 좋겠어요. 필요할 때 운전 중만 아니면 됩니다. 네, 중요할 때 이러면 안 되는
1: 휴게소 들르셔야죠.
0: 맞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가능할 때 이런 약간의 호사 이런 거 좀 누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승영님은 지금 근무지가 병원이라서 점심시간에 북카페 듣다가 매번 잠드신대요. 지금도 누워서 듣고 있는데 낮잠이라니 갑자기 잠이 깨려고 해요.
2: 좋은 거네요. 이건 또 네. 오히려.
0: 지금 낮잠 얘기를 하니까 또 집중하게 되셨고. 네. 그렇죠? 북카페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네. 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카페인 분들 꿈속으로까지 가고 싶은 생각에 들으면서 가면 같이 좀 또 묻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2: 좋은 목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거 좋고 어차피 싫은 사람 목소리 들리면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1: 시니컬한 저 표정 어쩌면 좋아.
0: 네, 너무 귀여운데요, 상혁씨님 오늘. 네. 네, 알겠습니다. 상혁씨님이 좋은 낮잠 누리실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토이 성시경이 함께한 곡입니다. 소박했던 행복했던.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복희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책 볼게요.
1: 네, 저는 두 분이 같이 쓰신 공저인데요. 임봉근, 임다운 두 분이 쓰신 책 오늘 내일 하는 사이입니다.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0: 네, 제목을 들으니까 더
1: 할머니하고
0: 가족이 같은.
1: 손녀예요.
0: 아,
1: 근데
0: 할머니와 손녀.
1: 성이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0: 그러네요. 저 별로 의심 없이 지금 가족이니까.
1: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손녀는 성이 같을 수 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하고 성이 같을까? 그것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런 일이
0: 궁금해집니다.
1: 어떻게 가능할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0: 네.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요.
1: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약간 우울함이 커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손녀가 편지를 내가 썰 테니까 답장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편지 쓰고 답장 받고 한 것이 지금 원고로 정리돼서 좀 실려
0: 편지를 주고받은
1: 있어요.
0: 거네요. 그쵸.
1: 그래서
0: 와.
1: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임다운 이제 손녀분이죠.
0: 네.
1: 손녀분의 이제 남편한테도 쓴 편지도 있고, 널 처음 봤을 때 이런 머리 모양이어서 조금 그랬는데 넌 진짜 최고의 짝이다. 뭐 이런 식의 뭐 편지도 있고
0: 네.
1: 재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눈물도 좀 나고 뭔가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우리 외할머니
0: 그쵸.
1: 생각도 나고 뭐 힘든 남편을 만나 고생한 그 분들 이런 것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어떤 개인의 내밀한 서사 이런 게좀 재밌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재밌었던 책이에요.
0: 할머니와 손녀가
1: 네.
0: 주고받은 편지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할머니와 생선구이 백반을 먹으러 갔다. 할머니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살을 쪽쪽 발라 먹으며 말한다. 이거 참 잘 구웠다. 생선은 이렇게 굽기가 어려운데. 또 찌개를 한술 뜨고는 한마디 한다. 찌개를 참 맛있게 끓였구먼. 여러모로 할머니 입맛에 잘 맞았던 모양이다. 지나가던 식당 사장님이 웃으면서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신다. 잘 구웠다. 잘 끓였다는 말을 들으니 새삼 그릴 앞에서 생선을 딱 알맞게 구워준 사람이, 찌개에 애호박과 두부를 송송 썰어 넣었을 사람이 보인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꾸며준다. 맛있는 찌개, 예쁜 티셔츠. 요즘은 강렬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이 어찌나 많은지, 존맛탱, 핵좋다 같은 말을 듣고 나면 온 우주가 남아나지 않는 기분이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표현을 동원하더라도 형용사로 하는 칭찬은 결과물에 대한 내 감정이 주인공인 말이다. 하지만 동사로 칭찬하니 자연히 동사의 주인이 떠오르고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이 생겨난다. 맛있게 잘 담근 김치. 김치는 맵고 짠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담그는 것이었지. 만듦새 좋게 잘 만든 옷. 옷도 누군가가 재봉틀을 돌리고 실밥을 뜯어가며 만드는 것이었지.

0: 김봉근 임다운 산문집 오늘 내일 하는 사이에 담긴 글 동사로 칭찬하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이 동사로 칭찬하기 너무 멋진데요.
1: 그렇죠.
0: 지금 네.
1: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에세이랑 뭐 편지글이랑 조금 여러 개가 섞여서 같이 실려 있는
0: 네.
1: 책이거든요. 그래서 손녀분은 주로 에세이를 쓰시고, 이제 할머니는 주로 편지, 짧은 편지가
0: 짧지.
1: 이렇게
0: 네.
1: 실려 있는데, 글씨도 되게 커요.
0: 왠지 어울려요.
1: 글씨가, 그러니까
0: 큰 편지 쓰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판형은 일반 도서랑 비슷한데,
0: 네.
1: 글자체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눈에 시원한 거예요.
0: 와.
1: 아, 이게 딱 맞다. 어울린다. 제목도 오늘 내일 하는 사이잖아요.
0: 네.
1: 우리가 농담 삼아 오늘 내일 한다 뭐 이런 말
0: 오.
1: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어떤 그 아슬아슬한 넘나듦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재밌고 아 그리고 제가 골라온 부분도 뭔가 깨달음을 주는데 할머니가 막 젠체하면서 자 이렇게 알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활에서 이런 짧은 일이 있었고 할머니는 아무 의도 없이 말했는데 손녀가 거기서 딱 캐치를 해가지고 난 여기서 아 이런 걸좀본것 같아 이렇게
0: 네.
1: 쓰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0: 그리고 그 손녀가 캐치해서 이렇게 글로 풀어낸 부분에 독자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는 거 보면, 우리 모두 그걸 놓쳤으면 어쩔 뻔했나? 아까울 정도로.
2: 저 너무 놀랐는데, 형용사로 하는 것과 동사로 하는 것을 왜 구분하지?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아, 그래, 동사는 그거를 행위한 사람이 떠오르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0: 그쵸.
2: 이걸 어떻게 잡아내서 글로 썼지? 하는 놀라움이 앞섰어요. 이렇게
1: 아,
2: 해야
1: 그러니까요.
2: 되는데, 에세이에서는 이런 거 읽으면 너무 기분 좋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 맛있는 밥이다 하면은 그냥 그 밥이 맛있는 거고 내가 맛있게 느꼈다 여기서
0: 그렇죠.
1: 끝나는데 이 밥을 맛있게 하셨네 하면은 밥 해준 사람이 딱 보이고 아 내가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고마움이 달라지는 것도
0: 이건 진짜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화법 변화인 것
1: 있어요.
0: 같아요.
1: 그래서 되게 저한테 큰 감동을 준 부분이어가지고
0: 네.
1: 카페인 분들도 이 부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0: 와.
1: 책도 좀 읽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0: 네. 아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책의 재밌는 부분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어렵게 어렵게 진짜 한 부분 골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 진짜로.
0: 네. 지금 4835 쓰시는 카페이님. 마침 22개월 우리 손녀의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동영상을 며느리가 보내와서 무한 반복 시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이렇게 지금 손녀와 할머니의 그 관계에서 출발된 책을 소개받으니까 더 각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2: 네,
0: 네.
2: 저는 이렇게 좀 어디 모시고 갔는데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칭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은 아뭐 먹고 나서 분명히 잘 드셨는데 잘 드셨는데 아뭐 그냥 별로네 뭐 물이 제일 맛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집에서 한게 맛있다 이런 거 허탈하게
1: 그치,
0: 드잖아요 허탈하게.
1: 머쓱하셔서 뭐 그러기도 하시는데
2: 그런
1: 맞아
2: 거보다 이렇게
1: 맞아
2: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0: 맞아요 솔직한 칭찬
1: 네
0: 그쵸? 전 약간 반올림된 칭찬도 좋아요. 솔직히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막 어우 맛있다고 하는 거
1: 맞아요
0: 힘나잖아요.
1: 기분도 좋아지고
2: 네, 그럼요, 그럼요.
0: 네. 우리 오늘 뭔가 이렇게 화법도 좋은 거 하나 배워가는 느낌이고요. 아 시간 진짜 또 빨리 흘러갔습니다. 복희세희님, 우리 또 언제 볼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신간을 준비 중이랍니다.
0: 좋은 소식, 네, 알려주세요. 어떤 걸 준비하고
1: 제가
0: 계신가요?
1: 곧 6월경에 나올 것 같은데,
0: 6월에?
1: 네, 6월쯤에 산문집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0: 네.
1: 뭐제 시에 대한 얘기, 뭐를 좀 제주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한 거, 이렇게 묶여서 쓴 산문집이 한권 준비 중이고,
0: 네.
1: 그림책도 나온답니다.
0: 그림책도
1: 네,
0: 비슷한
1: 그림책은
0: 시기에.
1: 제 시집에 실려있는 시를 그림 작가님이랑 같이
0: 와.
1: 한 건데요. 그것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0: 우리 또 책으로 복희씨님 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2: 네, 저
0: 같습니다.
2: 그림 살짝 보여줘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글은 당연히 좋겠죠?
0: 네, 아, 복희씨님이 고른 시들이에요?
1: 아,
0: 이걸로 그림책 하겠다?
1: 출판사에서 그 시를 보고 이 시로 그림책을 해봤으면
0: 네.
1: 좋겠다 하고, 사실 계약은 3년인가 2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 그림 작가님과 소통하고 또뭐 하느라고 좀
0: 네.
1: 늦어졌어요.
0: 아, 기다리겠습니다. 복희시님이 아까 살짝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약간 조금 두통처럼 좀 있었는데, 오늘 방송하고 나니까,
1: 싹
0: 싹
1: 났어요.
0: 났다고. 네.
1: 아니 제가 어젯밤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진짜 너무 괜히 한다고 했다. 난 한치 앞을 모르고 내가 쉬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싹 좋아졌어요.
0: 우리 약간 낮잠 같은.
2: 그렇죠. 네.

0: 그렇죠.
1: 지금.
2: 그래서 만병통치 방송인가?
1: 맞습니다. 다른 세계로 살짝 2시간 이동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느낌. 아마 더 개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하림의 위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희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정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솔직히 스마트폰 게임?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새로 생겼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처음엔 잘못인 줄 알았어요. 무슨 도서관이 산속에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기도 싫었어요. 제가 책이랑 1도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은 달라요. 여기선 책 볼 때 과자랑 간식 먹어도 되고요. 맛도 들어도 안 혼나요. 책이 낙서도예요. 장난치는 낙서 말고 내 생각이나 느낌적 그런 낙서요. 책 빌려갈 땐 그냥 가져가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런 거 안 적어요. 이 도서관 만든 원재료 박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직함은 서로 믿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책이랑 친구가 되는 곳. 여기는 깊은 산속 전희마을 도서관입니다.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마킹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마킹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래된 노래들, 그리고 이 노래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나왔던 곡이라고 하실 만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먼저 2009년 우승곡 알렉산더 리바의 페어리테일로 출발하겠습니다.

2009년 ESC 우승곡,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가수 알렉산더 리박의 페어리테일.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리박은 원래 벨라루스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요. 노르웨이로 국적을 바꾼 후에 바이올린 연주뿐만이 아니라 노래와 연기까지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났다고 하네요. 국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용병으로 대회 참가해서 우승한 경우도 유럽전 송콘테스트 역사에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수들 노래 세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디바 셀린 디옹입니다. 셀린 디옹도 ESC 출신입니다. 1988년 스위스 대표로 나와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셀린 디옹은 ESC 무대를 기점으로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하죠. 셀린 디옹의 성공 신화의 전환점이 된 노래 늦박대 빠쌍모아 날 두고 떠나지 마세요. 이 노래부터 시작해서요. 그리스 가수 미켈란드로스가 1972년 룩셈부르크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한 노래 아프레트와 당신 다음에 그리고 프랑스 가수 프랑스 갸리 역시 룩셈부르크 대표로 출전한 1965년 1위 곡 부페드시 부페드송 밀랍인형 소리인형까지 용병으로 참가해서 우승한 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진 곡 비키 레안드로스의 아프레트와 당신 다음에 세 번째 곡 프랑스 게알의 부페드스유 부페드송 밀랍인형 소리인형이었습니다. 비키 레안드로스는 1967년에도 룩셈부르크 대표로 나와서 4위에 올랐는데요. 그때 부른 곡이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 연주곡으로 유명한 Love is Blue, 라모카의 블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소녀 프랑스 게알을 단숨에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 부페드스 부페드송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요. 샹송의 기인 셀스 갱스브루였습니다. 세명 플레이리스트 유럽전 송 콘테스트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재미있는 몇 가지 기록과 함께 음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전 송 콘테스트에서 최다 우승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아일랜드와 스웨덴이 공동으로 7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초강세였는데요. 1992년부터 94년까지는 3년 연속으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더 이상 우승을 해도 대회 개최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996년에 마지막 우승을 한 후에 아일랜드는 이제 더 이상 우승 횟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네요. 아일랜드의 1위 곡 가운데서 1993년 우승곡 니암 카바나의 In Your Eyes 골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던 199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는 최고 득점이 동률이 나와서요. 만점수가 조금 더 많았던 스웨덴에게 트로피가 돌아갔는데요. 그때의 1, 2위 곡도 준비했습니다. 우승곡인 스웨덴 가수 까롤라의 폰가드 아벤스트롬빈드, 폭풍의 휩싸이다. 2위 곡, 프랑스 대표로 나온 튀니지 출신 가수 아미나의 노래 Le Dernier qui a parlé, 마지막에 말한 사람. 이 노래까지 총 3곡 보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유럽전 송 콘테스트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니암 카바나의 In Your Eyes, 까롤라의 Fongad Aven Strombin, 폭풍의 휩싸이다. 그리고 아미나가 부른 Le Dernier Gabarle, 마지막에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유럽전 송 콘테스트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가 등장하네요. 바로 스웨덴 그룹 아바입니다. 아바의 1974년 우승곡 워털루 준비했고요. 아바의 우승 이후에는 이렇게 쉽고 경쾌하고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익숙한 멜로디,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아바 스타일의 노래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바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우승곡도 몇곡더 골라봤는데요. 먼저 1975년 1위 곡, 네덜란드 밴드 티취인의 딩어동. 이어서 1981년 우승곡 영국의 혼성 보컬 그룹 벅스피즈의 Making Your Mind Up. 그리고 1999년 1위 곡 스웨덴 가수 샬롯 닐손의 Take Me to Your Heaven까지 총 4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조 그룹 아바, 그리고 아바의 느낌의 노래까지 총 4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아바의 워털루, 티치인의 딩어동, 벅스 피즈의 Making Your Mind Up, 그리고 샬롯 닐슨의 Take Me to Your Heaven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ESC를 거쳐간 스타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스페인의 중창그룹 모세다데스의 Eres Tú, 1973년 2위 곡이었죠. 이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고요. 축하송으로 지금도 많이 들리는 팝스타 클리프 리차드의 Congratulations, 1968년 2위 곡입니다. 그리고 느끼함의 대명사죠. 스페인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도 유럽이전으로 세계 무대에 눈도장을 찍었네요. 1970년 4위 곡, 그웬돌린. 평화를 누리한 독일 가수 니콜의 A Little Feast, Ein Vision Frieden. 이 곡은 1982년 우승곡이고요. 이탈리아 가수 질리올라 친케띠의 깐소네, 노노레따, 나이도 어린데. 1964년 1위 곡입니다. 자, 추억의 노래, 젊은 시절 스타들의 목소리, 지금 5곡 만나보시겠습니다.

노래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모세다데스의 LS2, 클리프 리차드의 Congratulations, 훌리오 글레시아스의 Gwendolyn, 니콜의 Ein bisschen Frieden, 그리고 질리얼 라친케띠의 노놀라했다.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들이었죠. 자, 이제 세계음악행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ESC 노래는 우리나라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용됐던 1966년 우승곡입니다. 오스트리아 가수 우도 유르겐스의 맥시 쉐리, 고마워요 내 사랑. 자, 이곡 남겨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네팔의 아니초잉 드롤마가 부르는 불쿠왕카마, 꽃의 눈으로 보면입니다. 음악으로 언제나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전하는 네팔의 스타 아티스트, 그가 2008년에 발표한 대표곡 중 하나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푸는 게 꽃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조용히 설파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꽃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가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사물의 뒷면만 보면 그림자만 보입니다. 꽃의 눈으로 본 꽃밭의 세상처럼 맑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비로운 부처의 언어로 세상을 이야기하길. 세상을 걸어가는 나의 발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선한 세상의 문은 선한 눈으로 바라볼 때 열립니다. 삶을 정직하게 담은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해집니다. 꽃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가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싱가포르의 Sun Yan Zi가 부르는 Cloudy Day입니다. 소년자라고도 불리죠. 스테파니 선이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아시아의 스타죠. 그의 2000년 데뷔 앨범 Yan Zi 싱글이자 만도팝으로 대만에서 40만 장 가까이 팔렸다고 하네요. 제목 클라우디 데이는 화자가 어릴 적에요 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의 제목이라는데, 어른이 된 후에 먹구름 잔뜩 낀 하늘처럼 우울한 사랑을 하면서 옛날을 슬프게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어린 시절에 난 시끄럽고 제멋대로였다. 할머니는 그런 날 달랠 셈으로 노래를 불러주셨지. 그 여름 오후 할머니의 노래는 날 포근히 안아주었는데 그 중에 한 노래에 가사가 기억이 나네.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구름 낀 하늘색이 칙칙해요. 어느덧 난 자라서 내 인생을 찾아 나섰어. 새로운 노래, 새로운 생각이 날 채웠지만 충동에 휩싸여 주체 못하던 그 시절의 나는 오래전 좋아했던 노래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어.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구름 낀 하늘색이 칙칙해요. 어느덧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지. 내가 애타게 기다렸던 세상이 마침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앞으로만 내달리는 내게 돌아온 건 오해와 기만뿐이었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랑시스 가브렐, 그가 부르는 Petite Marie입니다.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만났던 아티스트, 그때 이 노래도 언급했었죠. 1974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한 노래 경연 대회에서 이 곡으로 우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 후에는 또 정식으로 곡을 발표했죠. 페티트 마리는 아내에게 바친 별명이자 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단어 페티트에는 작은 또는 어린이라는 뜻 말고도 일상적으로 친밀한 느낌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선 후자의 의미에 무게를 두어서 굳이 한국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페티트 마리를 그대로 살려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아프티트 말이 나는 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너의 작은 목소리, 너의 사소한 습관들이 내 삶에 수천 송이의 장미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작게 타오르는 정념, 나는 널 위해 싸운다. 1만 년이 흐른 후 수천 송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페티트 마리, 너를 기다리며 나는 떨고 있다. 너의 집 타일 한 조각에게 부탁한다. 널 위해 내가 지은 발라드를 다시 불러주기를. 작게 타오르는 정념, 너는 말한다. 인생은 플로리다의 햇빛 아래 손가락에 끼워져 빛나는 반지라고. 그러나 내 호주머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나는 추워서 눈물을 흘린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별들은 오로지 너의 이야기만 한다. 너라는 음악가. 한 조각 나무를 두 손으로 연주하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너는 하늘보다 더 파랗다고 말한다. 어둠에 잠긴 너의 거리에서 페티트 마리,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나는 너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나는 비로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악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가브렐이 부르는 Je l'aime à mourir,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입니다. Elle a fait de ma vie des cocottes en papier, des éclats de rire. 과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그녀의 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세상아, 내 키는 대로 파괴해보렴. 그녀가 두 팔 활짝 벌리기만 하면 모든 걸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녀는 세상의 시계에서 숫자를 지워버린 후 내 인생을 새로이 만들었다. 종이로 만든 수탉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세상과 천국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우린 이제 다리를 건너 천국으로 간다. 그녀가 잠들고 싶지 않을 때마다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녀는 모든 전쟁과 싸워 이긴 끝에 이렇게 강한 존재가 되었으리라. 인생의 전쟁, 사랑의 전쟁까지 남김없이 돌파한 끝에 오늘에 이르렀으리라.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녀는 영혼을 다해 삶을 살아간다. 그녀의 꿈은 오팔처럼 빛이 난다. 그녀는 직접 그린 숲 한가운데서 춤을 춘다.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녀는 몸에 감싼 리본 자락을 휘날리며 내게 노래를 불러준다. 나 그 노래를 간직하고 싶어도 흉내조차 낼 수 없구나.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지붕 아래 어딘가 있을 그녀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의 서신을 써서 벽에 대고 남악신으로 두들겨 붙여야 한다.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난 그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가 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다만 갈망할 뿐 그녀에게 예속되고 싶다고, 그녀의 것이 되고 싶다고 바라며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벨기에의 모란이 부르는 Son du monde, 요구하지 않으련다 입니다. 2003년 발표곡. 기대 없이라는 뜻의 제목은 이 사랑에 대한 뭐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죠. 나의 사랑이 애초 보답받지 못할 외사랑이라 해도 삶을 원망하지 않겠다. 다만 우연에서라도, 그런 우연의 기대서라도 그 사랑에 먼저 다가가고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 그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삶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우연히 앞서가게 비켜줄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널 알아보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다시 널 찾아내기 위해서, 삶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우연히 이끄는 대로 따르겠다. 수평선의 색깔을 바꾸었다. 나의 심장을 열정에서 이성의 자리로 옮겼다. 내게 붙어 다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얼어붙은 태양을 향해 나의 어둠을 드러냈다. 흩어진 언어를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어붙였다. 이 침묵을 깨는 것이 섣부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겠다. 다리가 놓일 때까지 기다리는 법 없이 강을 건넜다. 이 수문이 열리자 비로소 내 집이 보였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베베우 지우베우두가 부르는 Mais Feliz,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입니다. 보사노바의 현대화에 공헌한 아티스트 베베우 지우베우두가 1986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12년 후에 후배 가수 아드리아나 까우캉유뚜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빛을 제대로 본 곡이랍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사랑은 움직여야 해 라고 믿죠.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동안 박혀있는 돌덩이가 물을 가르는 그런 시련이 와도 쉼없이 흐르는 이 사랑의 운동성이 결국 모든 걸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죠. 사랑은 움직일 때 애초의 마법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언어는 또 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한 방울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은 한순간이나마 사랑을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준다 라고도 말하네요. 화자가 원하는 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 빛나는 지금의 기억이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갈 거다. 다름질쳐 사라지며 강물처럼 흘러갈 거다. 강물을 제 몸으로 가르는 돌덩이처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좀 알려줘. 우리의 사랑은 뒤돌아보지 않을 거다. 처음에 그 마법을 잃지 않을 거다. 책에 갇힌 이야기로 끝나지도 않을 거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한 건 내가 하는 말을 바꿔줄 소박한 시 한 줄이었다. 단순한 운율, 그 속에 작은 떨림. 손가락을 찔러 흐른 피로 나와 서약을 맺어주오. 당신의 시간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순간일지언정 더 행복해질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니콜레타가 부르는 아쿠아세아 de vivre libre, 자유롭게 살면 뭐해? 입니다. 사랑의 선수들끼리 만났는데요. 한쪽이 룰을 어겼네요. 상대 선수를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낭패한 화자는 혼자서 투정을 부립니다. 미국 소울그룹 The Stylistics가 1975년에 발표한 원곡 Can't Give You Anything But My Love를 프랑스의 예예 걸 가수였죠. 니콜레타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난 자유로운 여자, 사랑이란 이름의 게임 때문에 머리 굴리느라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 못하지. 그래, 나도 가끔은 길들여지고 싶다. 이런 연기 따위 집어치우고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고 싶어져. 자유롭게 살면 뭐해? 그 삶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게임을 짜면서 뭔가 남다른 것을 발견하면 재미를 느낄 때도 있어. 하지만 청구서가 날아들면 이 대가를 치러야 하지. 당신, 나보다 더 정신 나간 당신은 날 기다리게 만들었어. 당신을 기다리며 두려움과 기쁨으로 덜덜 떨었다고. 당신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싶어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뭐해? 그 삶에 사랑이 없다면.

0: Voy a crear un canto para poder existir.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나탈리아 라폴카데와 로스 마코리노스의 Derecho de Nacimiento, 탄생의 권리입니다. 2020년 전설적인 어쿠스틱 기타 듀오 로스 마코리노스와 함께 라폴카데가 발표한 Un Canto por México 볼륨 1의 수록곡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생명 그 자체, 행복 그 자체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어떤 목적, 신념에 쓰일 용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로 인해 우리가 괴롭다면 이제라도 들고 일어나서 생각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죠. 함께 감상하시죠.내 존재를 증명할 노래를 만들 거야. 우리의 발밑 땅을 움직이는 노래로 살아갈 거야. 내 심장을 치료하고 굳은 내 마음이 녹아 흐르면 나의 정신은 높이 솟아올라 길의 끝까지 갈 거야. 난 어떤 목적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 난 어떤 신념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힘차게 박동하며 큰 소리로 외친다. 감각을 잃어버린 이에게 행복을 잡으라고 말한다. 행복은 탄생의 권리,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 나는 생각의 자유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를 것이다. 사는 내내 잠드니 눈을 들어 보지 않는 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누군가는 요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날의 기분, 그날의 대화까지 떠오르는 순간 말이에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먹던 그런 떡볶이, 퇴근길 유난히 마음을 풀어주던 따뜻한 라면 한 그릇까지. 어쩌면 요리는요, 단순히 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맛도 텐션도 불처럼 끓어오르는 시간, 아이돌 한국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Hello, I'm DJ Jinjin, here with fun stories and music.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라네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였습니다. 아, 뭔가 오프닝부터 막 먹는 얘기, 막 친구들 떡볶이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 침이 고이네요. 오늘은 요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요즘 즐겨 먹는 음식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 요즘에 닭가슴살에 꽂혀가지고, 브랜드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닭고기로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비드 닭가슴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저는 아무것도 뭐 찍어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 본연의 맛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벌써 한

그게 이제 한 덩이에 100g 정도 되는데 몇 번을 시켜 먹은지 모르겠어요. 6개 세트로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박스 정도를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줄여볼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네, 잘 챙겨 먹고 있는 중입니다. 네, 평소에 요리를 해 먹는 편인지, 시켜 먹는지, 맛집을 찾아가는 편인지, 저는 맛집을 찾아가고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절대 해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뭐 반찬을 주면 그냥 밥은 해 먹어요. 그 파로라는 곡물이 있는데, 파로밥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밥만 소분을 해놓고 얼려서 이제 데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시켜 먹습니다. 예, 굉장히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뭔가 저는 그냥 계란 후라이 정도, 예, 집에서 해 먹고요. 라면은 진짜 잘 끓여 먹어요. 아, 근데 제가 먹진 않고 잘 끓여줘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꼭 저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합니다. 제 라면이 맛있다고.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고는 합니다. 에,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방금 했던 얘기와 좀 비슷한데, 제가 할줄 아는 게 사실 라면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간단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걸 좀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미국에 형 유학을 갔을 때, 형이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의 한 달? 한 달? 한 5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이제 막 미국 음식을 먹는데 너무 물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이 미국에서 한국의 맛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냈던 레시피인데, 밥에다가 그냥 참치를 전체 캔을 다 넣은 다음에 고추장 넣고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진짜 마법이에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아니, 물론 너무나도 많이들 그렇게 드시겠지만, 저는 그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게그 음식을 하면 그 삼촌 집이 떠오릅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한식을 좋아했던 어린아이인데, 5주 동안 뭔가 해외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리웠던 것과 그런 감정들과 이런 복합적인 게, 고추장 참치 덮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음식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음식도 그냥 편하게 같이 먹어보면 참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요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리에 대한 얘기는 언제 누구랑 해도 행복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 중식 마녀 이문정 님과 함께 맛있고 즐거운 시간 제대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과 매일 수다를 꽃피우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찐디와 오늘 함께하는 중식마녀 이문정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0: 네, K-pop 아이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까지 두루두루 모시는 아이돌 한국어의 사랑방. 오늘의 손님은 바로 미식을 쫓는 예술가이자 불 앞에서 가장 자유로운 셰프 이문정님 모셨습니다. 웰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웍으로 마술을 부리는 아줌마. 중식마녀 이문정 인사 올립니다.
0: 야, 오늘 초대 손님 이문정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웍 하나로 주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중식의 불맛만큼이나 강렬한 존재감,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는 반전 매력, 그리고 불 앞에서 예술을 빚는 25년 경력의 중식 장인. 야, 엄청 많네요. 문정님, 저희가 만들어 본 수식어인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1: 강렬한 존재감 좋습니다.
0: 아, 강렬한
1: 네.
0: 존재감. 오늘 강렬한 존재감 좀 뿜뿜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1: 요즘 이제 방송 좀 많이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1: 제 이름을 이제 걸고 제품도 출시하고 있고
0: 그렇죠.
1: 여러 군데 행사도 많이
0: 그렇죠.
1: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땡튜브에 너무 많으시더라,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
1: 네.
0: 아이돌 한국어 출연 제의를 받으셨을 때좀 어떠셨는지
1: 네.
0: 궁금합니다.
1: EBS 라디오 아이돌 한국어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 인사를
0: 아,
1: 일단 올리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제가 그동안에 25년 동안 호텔에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서가 담긴 K 중식이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고, 음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쵸.
1: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국의 이제 K 중식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언어와 함께 같이 조화롭게 좀 이야기를
0: 아.
1: 해서 여러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0: 네.
1: 한번 발산하고 가고 싶습니다.
0: 야, 방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마녀 같으셨어요.
1: 빠져들고
0: 네,
1: 계세요.
0: 뭔가
1: 네.
0: 지금 제가 홀린 듯이 여기에, K중식과 막 이러면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은데,
1: 그게 제 매력입니다.
0: 에, 정말 빠져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리, 제 개인적으로는 맛있게 잘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분명 레시피대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레시피대로 하는데,
1: 네네.
0: 결국은 망가지게 되고, 막 너무 짜고, 너무 싱겁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리의 세계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셰프가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1: 우선 이제 대학교 진학을 입시를 했을 때 그 여러 학교에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조리과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또 좋아하기도 했고 요리를 그리고 저곳에 가면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없었습니다.
0: 야, 저와 같은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셨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요리를 하면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0: 진짜요?
1: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선택을 해도 저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0: 야,
1: 그쪽 방향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죠.
0: 혹시 현

0: 이제
1: 네, 지금의 이제 저와 함께 살고
0: 나
1: 있는 저희
0: 남편분.
1: 집사님이십니다. 집을
0: 이야,
1: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0: 집사님.
1: 네.
0: 야, 대단하시다. 야, 셰프가 되고 나서는 그러면 처음으로 하신 요리는 기억나세요?
1: 셰프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한 요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호텔 같은 곳은 업무 부담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반찬류, 뭐 이제 간단한 과일 깎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뭐 음식이기도
0: 그쵸.
1: 하니까 네, 일단 반찬
0: 그리고,
1: 짜사이를 많이
0: 아, 저
1: 묻혔습니다.
0: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매일 리필해요.
1: 네,
0: 네,
1: 그쵸. 너무
0: 중식을
1: 맛있죠.
0: 먹으면 저는 맨날 한, 혼자서 그걸 두 개, 세 개를 먹습니다.
1: 네네네네.
0: 약간 단무지 같기도 하고, 약간,
1: 맛있어요, 아주.
0: 저는
1: 식감이 좋아요.
0: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할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해가지고,
1: 네.
0: 짬무를 진짜 많이
1: 네네. 저도
0: 넣었어요.
1: 좋아합니다.
0: 예, 그래서 그 맛이 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평소에 어쨌든 셰프로서 일을 하시잖아요.
1: 네네.
0: 요리로.
1: 네.
0: 그럼 집에서도 요리를 보통 해서 드세요?
1: 집에서는 이제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원하면 해주는데 많이 원하지
0: 아, 그래요?
1: 않더라고요.
0: 나 매일 부탁할 것 같은데. 또 그게 다른가? 야,
1: 네네.
0: 뭔가 엄마도 요리를 잘 해요.
1: 네네.
0: 근데 가끔 가서 먹으니까 맛있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자녀분들도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가족들이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급 요리를 많이 해서 정말 정성과 사랑을 다 담아서 음식을 해주면 그렇게 저의 정성에 대비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맛없어, 뭐막 이렇게 하면 승질이 나더라고요. 먹지 마!
0: 만회가 이제
1: 네, 하고 하는데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식을 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잔치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생일을 1년에 한 대여섯 번? 그때는 생일상은 제가 직접 차리고 있습니다.
0: 대박이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맛있습니다.
0: 네. 요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1: 네.
0: 됐습니다. 이제, 땡땡 요리사.
1: 네네.
0: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1: 우선 제가 저희 첫애 임신을 했을 때한 지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었죠. 그때 이제 제이가 왔었어요. 그때도 오디션 그런 요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제이가 와서 저는 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했는데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때 한번 거절을 받은 게 너무나도 그 아쉬운 마음이 오래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유명한 뭐 정준 셰프나 박은영 셰프 다 이제 후배님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활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 언니가 여기 있는데 막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았죠.
0: 그렇죠.
1: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요리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아, 이제 또 이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니까 다시 나에게 이런 기회가
0: 기회가
1: 오는구나. 이걸
0: 없다.
1: 절대
0: 놓쳐선 안
1: 놓쳐선 안
0: 된다.
1: 된다 해서 이 25년 동안의 이제 직장 생활의 이 사표를 늘 가슴속에 품고 이거는 꼭 내가 모든 걸 걸고 해봐야겠다. 그런 각오로 임했었죠.
0: 진짜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정말 20년 동안 호텔 일을 하시면서,
1: 네네.
0: 프리랜서의 길로, 접어드셨는데, 중식 마녀, 닉네임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 제가 20년도에 이제 유튜브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20년도에 그 마녀 셰프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녀라는 마자에 제가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마술을, 워크로 마술을 부리는 마술의 마자. 그리고 아줌마의 마자.
0: 맞아.
1: 그리고 저 이제 마라.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 강렬함.
0: 마마마네요.
1: 그리고 또 중독. 그래서 저 아줌마의 매력을 알면
0: 그쵸.
1: 빠져들
0: 빠져나올 수
1: 수밖에
0: 없다.
1: 없다. 그런 의미를 제가 좀 많이 넣습니다.
0: 또 마마의 마잖아요.
1: 그렇죠.
0: 엄마는 위대하다.
1: 그렇죠.
0: 그것까지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1: 네.
0: 방송 후에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뭐 이런 거 있어요?

0: 있으세요? 기억이나 뭐.
1: 우선 그 BTS
0: 아,
1: 아랫님께서
0: 네.
1: 저를 샤라웃 해주셔가지고
0: 야.
1: 그거 정말 너무나도 이게
0: 그쵸.
1: 꿈인지 생신지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감사를 했죠. 그래서
0: 아.
1: 그거를 쇼츠로 제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해서 길이길이 간직하리라 하고 이제 제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0: 아니, 저도 봤지만 채널 편집을 직접 하신다고, 영상 편집을.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에요. 약간 그 효과들 많은 거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직접
1: 그러셨어요?
0: 편집하신다고 하니까, 와, 그게 너무 저한테 센세이션 했습니다. 자, 중식의 3대 요소는 불, 스피드, 체력이라고 하는데요. 문정님은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으세요?
1: 자신 있는 건 스피드.
0: 오, 스피드.
1: 빠릿빠릿하는 거.
0: 아, 그쵸. 성격이랑 중식이랑 원래부터 좀잘 맞으셨나요?
1: 저는
0: 아니면?
1: 원래는 중식을
0: 네.
1: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다 중식에
1: 그래서
0: 빠지시?
1: 우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시기였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제안이 이제 저 이력서 다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중식당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걸 좋아해서 아기자기하게 하면서 인식이나 양식 플레이팅 하는 그런 쪽을 생각했는데 중식당을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하나요? 하고 그랬는데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네가 무슨 지금 촌밥도 막 가리냐 지금 너 호텔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0: 그쵸.
1: 그래서 다시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0: 네.
1: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1: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막 그때 처음 입사를 했던 날이 아주 생생합니다. 철문을 딱 열자마자 불소리에 막 웍소리에 사람들의 막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디서 막 욕도 막 들리는 것 같고
0: 그쵸.
1: 찜소리에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긴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0: 누군가.
1: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열심히 일을 했었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그큰한 자루의 칼을 너무나도 멋있게 칼을 다루는 기술과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불을 다루는
0: 그쵸.
1: 그 셰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 모습에
0: 멋있어.
1: 매료돼가지고 내가 한번 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말 제대로 그때 입문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진짜.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저의
0: 네.
1: 매력이 지금
0: 진짜
1: 빠져들고
0: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자에 저도, 매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탕수육은 부먹이다, 찍먹이다.
1: 찍먹이다.
0: 찍먹이다. 웍 없이 요리하기 대칼 없이 요리하기.
1: 웍 없이 요리하기.
0: 오, 네. 비주얼 최고, 맛 보통과 비주얼 별로 맛 최고.
1: 맛 최고.
0: 맛 최고. 할말다 하는 MG 신입과 이야기하기, 잔소리 많은 선배와 같이 일하기.
1: MG와 이라기.
0: 아하하하. 후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찍먹이다. 찍먹이 더 낫다. 부먹은 어쨌든 그 튀김이 죽기 때문인가요?
1: 그것도 그렇고 부먹은 부어주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저의 선택지가 없어요.
0: 아.
1: 하지만 찍먹은 제가 그 소스의 양을
0: 네.
1: 찍는 정도를 조절할 수
0: 그쵸.
1: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먹고 싶으면 소스에 담가놓으면 되고 바삭함과 동시에 느끼려면 딱그 양을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찍먹입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문정님이 셰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웍 없이 요리하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칼이 없으면 아예 안 돼서 그런가요?
1: 아니요, 칼이 없으면 가위질로도 할수 있습니다.
0: 오,
1: 손으로도 할수 있고, 사실,
0: 근데
1: 뭐,
0: 왜?
1: 찢는 거. 그치만 이제, 웍 없이
0: 네.
1: 요리는 중식 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0: 네, 맞아요.
1: 네, 후라이팬으로도 얼마든지 조리 원리를 알면 중식의 불맛을 낼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1: 그리고 가정에서도 웍이 없지
0: 그쵸,
1: 않습니까?
0: 그쵸.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중식 요리사분들을 보면, 웍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1: 그쵸.
0: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입장에서는 웍이 없으면 중식이 안 된다. 약간 요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1: 네네.
0: 웍 없이 요리하기가 되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칼이 더 중요하구나 했는데 웍을 대체할 수 있는 게좀더 있다.
1: 그럼요. 원리를 알면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0: 근데
1: 때문에 웍이 없어도
0: 중식
1: 중국식 맛을 낼수 있다.
0: 마녀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1: 아닙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좀더 자신 있게 대중화시키려는 게 K 중식입니다. 한국식 중화요리. 얼마든지 한국의 주방에
0: 그냥 편하게
1: 맞는 중식의 조리법을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파를 해야 한다.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0: 큰 숙제지만 해결이 된다면
1: 그럼요.
0: 너무 개인적으로는 전 중식 되게 먹으러 갈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제가 해먹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네.
0: 자, 할말다 하는 MG 신입과 일하기 대 잔소리 많은 선배와 일하기에서 MG 신입과 일하기가 더 편하신 걸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어떤 면에서 좀
1: 우선 잔소리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잔소리를 듣는 건더 싫어합니다. 약간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 이제 나이가 또 반백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잔소리를 이제 듣는 것도 이제 좀 싫고
0: 그쵸.
1: 이쯤에서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0: 그쵸.
1: 않나?
0: 이제 인생의 반을 내가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1: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MG 신입이 이제 할 말을 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대적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0: 진짜.
1: 것들을 차라리 수용하는 게좀더 저를 위해서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대단하신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될것
1: 네.
0: 같은데. 일단, 중식 셰프가 아닌 성공 요정으로 이제 변신하실 신간입니다. 요거,
1: 네.
0: 이제 요술봉을 틀고
1: 네.
0: 스위치를 요렇게.
1: 네.
0: 네.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찐디예요.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 아, 네. 지금 합니까?
0: 네,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성공 여정 이문정입니다. 부끄럽네요.
0: 다들 부끄러워하시지만, 요거 한두번 정도 맛보시면
1: 네.
0: 다들 못 태어나갑니다. 예.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죠?
1: 제가 준비한 노래는
0: 네.
1: 왁스의 황혼의 문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0: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1: 저도 사실 정말 숨가쁘게 제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키워놓고, 이제는 조금씩 제 손에서 좀 벗어나는 시기가 왔는데, 어느새 저 이문정을 바라봤을 때, 반백살에 와 있는 나의 그 시기적인 것들이 이 황혼의 문턱의 가사를 들으면 많이 울컥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이제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이 황혼의 문턱입니다.
0: 그쵸.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면서 그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1: 네,
0: 싹 내보내는,
1: 수고했다.
0: 그런 곡이군요.
1: 네네.
0: 자, 왁스의 황혼의 문턱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토크 시간, 진진의 찐 토크 시작할게요.
1: 에이.
0: 진진의 찐 토크는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을 사랑방 게스트에게 폭풍 질문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정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 또는 아니요를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왜죠? 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그 이유를 짧게 얘기해 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첫 번째 문제, 문정님. 중식의 대표 음식은 짜장면이다. 하나, 둘, 셋 하면 네 또는 아니요 해주시면
1: 네.
0: 되고요. 제가 왜죠?라고 하면 짜장면은 뭐니까?라고 해주시면
1: 네,
0: 되는
1: 알겠습니다.
0: 그런 코너입니다.
1: 네.
0: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저희 조연출이 뒤에서
1: 어우,
0: 뿅망치를
1: 언제 오셨어? 깜짝이야.
0: 외래어 외국어를 쓸수 없고요. 대답은 오직 한국어로만 가능합니다.
1: 아, 그럼 외래어를 쓰면은 뿅망치로
0: 뿅망치로,
1: 맞습니까?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0: 뿅망치 준비가 되어
1: 네.
0: 있습니다. 3초 안에 대답을 못하시거나 외래어 또는 외국어가 나오면 이 뿅망치 요정이 출동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준비되셨나요? 바로
1: 네.
0: 시작해 보도록
1: 가시죠.
0: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중식의 맛은 불맛이 99%를 차지한다. 하나, 둘, 셋.
1: 아니다.
0: 왜죠?
1: 99%까지는 아니고 한 90%.
0: 뿅망치 때려주시면 됐다.
1: 아,
0: 퍼센트가 이제 저는 쓸수 있지만 무정님은
1: 아,
0: 예,
1: 그렇습니까? 아,
0: 그렇습니다.
1: 유도 질문이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자.

0: 퀘스천 2. 나는 힘들 때 요리로 이겨낸다. 하나, 둘, 셋.
1: 아니요.
0: 아니요. 왜죠?
1: 노래로 이겨낸다.
0: 오, 노래로 이겨낸다. 자, 세 번째. 요리는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 둘, 셋.
1: 아니요.
0: 아니요. 왜죠?
1: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더 중요하다.
0: 이야, 완벽했습니다. 자, 네 번째. 중식 맛집의 기준은 짜장면이다. 하나, 둘, 셋.
1: 아니다.
0: 아니다. 왜죠?
1: 볶음밥이다.
0: 오, 오히려 볶음밥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다섯 번째, 나의 인생은 매운 짬뽕 맛이다. 하나, 둘, 셋.
1: 네.
0: 네, 왜죠?
1: 살다 보니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얼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0: 자, 네. 오늘은 뿅망치 요정이 한 번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잘한 겁니까?
0: 어, 잘한 겁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대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질문해드렸던 질문은 중식의 맛은 불맛이 99%를 차지한다. 네. 라는 질문에 아니요, 90%를 차지합니다. 네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1: 사실 저도 경황이 없어서 90%라고 했고요.
0: 아, 네네네.
1: 어, 불맛 50. 그 다음에 칼맛 40. 아. 그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등이라고 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네.
0: 오히려 불맛이 50%를 음식의 맛을 좌우하고, 네네. 칼맛은 어떤 느낌이죠?
1: 이 칼맛이라는 것은, 네. 재료를 아.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0: 크게 차이가 나요? 40%면 사실 어, 엄청 큰데.
1: 물론이죠. 그래서 이 칼을 다루는 기술이, 네. 재료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엄청 유명한 중식집들은 잘 못 가봤어요. 그래서 네. 좋아하지만 네네. 그 사실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1: 어, 많이 나가죠.
0: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많이 가보지 못했는데 어, 그 맛이 너무 궁금해요. 과연 좀 그냥 동네에 있는 중식을 먹어보고
1: 네네.
0: 그 칼맛이 느껴지는 문정님이 해주시는 그 느낌을 먹어보면 아마 딱 느껴지지 않을까. 아, 어. 이게 칼맛이다.
1: 그 맛을 느끼게 제가 나중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제 나는 힘들 때 요리로 이겨낸다 했는데 아니요, 노래로 이겨낸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어,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일단 힘들 때 막 우울하고 그럴 때 그 운전하면서 드라이브하면서 볼륨을 그냥 끝까지 틀고 웬만하면 신나는 노래를 들으려고 해요.
0: 맞아요. 이게 노래에서 주는 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기분을 좀 업 시켜가지고 맞아요. 좀 그런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 안에 있는
0: 맞아요.
1: 우울함을 네. 토해내야지만 아. 이게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0: 맨날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뭐 다른 사람한테 네. 받는 스트레스 아, 이런 그쵸. 것들이 이제 노래로 뭔가 딱 특히 차 안에서 늘 그렇게 오, 많이 네네. 푸세요.
1: 그래서 듬칫듬칫듬칫
0: 운전하면서 네. 이제 거기에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폐쇄적인 공간, 네. 나만의 공간. 이라는 게 사실 차가 좀 편안한 오, 느낌을 준대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 운전을 하면서 다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리는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에 아니요. 네. 만든 사람의 정성이 더 중요해요 라고 네네. 해주셨습니다.
1: 네.
0: 어, 약간 저는 약간 어, 재료 중요하지 않나?
1: 재료도 물론 중요하죠.
0: 아, 물론 중요하지만.
1: 하지만 재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만드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너무 싫어
0: 아.
1: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좀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는 네. 모든 이제 세상의 부모님들은
0: 맞아요.
1: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아. 그런 정성과 사랑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거든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어, 질문을 저희가 중식의 맛집 기준은 짜장면이다라고 했는데 볶음밥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0: 어떤 이유죠?
1: 제가 생각하기에 네. 이 볶음밥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제 초반이라고 합니다. 어, 초는 네네. 이제 볶을 초,
0: 네.
1: 반은 밥반자에서 밥을 볶는 거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이 볶는 이 조리법 자체가 불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0: 아.
1: 불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해서 아. 우리가 이제 황금볶음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0: 어, 들어보지 못했어요.
1: 밥알 한 알 한 알에 네. 계란들이 잘

0: 코팅이 돼서 섞인 그 황금 같은 볶음밥. 그래서 짜장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짜장면은 어떤 춘장이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서 단짠의 맛을 내지만
1: 그렇죠.
0: 이 볶음밥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계란볶음밥 같은 게 기름과 뭐 이제 단순한 이제 재료 파 그리고 계란
1: 계란.
0: 양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맛이 잘 배어 있어야지만 정말 제대로 이 재료를 잘 볶았다는 그 완성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볶음밥이다.
1: 그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그 느껴지는 그 행복감이 지금 상상만으로도 지금,
0: 빠져들고 계십니다, 지금.
1: 진짜, 와, 먹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은 매우 짬뽕 맛이다라는 질문에, 네, 살다 보니 삶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느낌에서 삶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0: 참, 20대를 보면
1: 네.
0: 아주 달콤한 탕후루가 생각나요.
1: 오,
0: 그때는 그냥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1: 그쵸.
0: 그리고 또 연애를 하면 또 너무나도 좋고 그냥 달콤한 일상. 그러다가 이제 30대에 이제 회사 벌이
1: 버리.
0: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달콤함도 있지만
1: 네.
0: 거기서 이제 짠맛이 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쩌들은.
1: 저든.
0: 그래서 이제 단짠 단짠을 생각할 때 짜장면이 생각납니다.
1: 짜장면.
0: 그리고 이제 이 40대에
1: 짜장면.
0: 오니까 단 것보다는 왜 이리 좀 강렬하고 맵고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1: 거치고
0: 좀
1: 나서
0: 더 매콤하고 화끈하고 이 그런 불같은
1: 불같은 맛.
0: 그런 고난의 시간이 참 40대가 아닐까
1: 와,
0: 생각합니다.
1: 지금 뭔가 딱 그런 불맛이 가미된 짬뽕을 딱 느끼고 계신 느낌인데,
0: 한글 먹고 싶네요.
1: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20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짭조름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너무 10대 때가 달콤한 탕후루 같고, 어쨌든 저는 21에 데뷔를 했으니까 이제
0: 그러셨군요.
1: 11년 차지만 뭔가 하면서 그때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이 오히려 더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11년이 지난 지금 현 상태가 뭔가 비로소 나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
0: 아직
1: 싶습니다.
0: 결혼도 하셔야 되고
1: 그렇죠. 뭐
0: 아이도
1: 만
0: 낳고 하셔야 되니까
1: 그렇죠.
0: 이제 짬뽕의 맛도 이제
1: 그렇죠.
0: 곧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저는 지금 백짬뽕입니다. 지금 백짬뽕인데 이제 매운맛이 오면은 비로소 불맛 짬뽕으로 한번 태어나 보도록
0: 현재를
1: 하겠습니다.
0: 즐기십시오.
1: 자, 이렇게 해서 진진의 찐 토크 나눠봤습니다. 인터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 추천곡 하나 더 들고 오셨죠?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우리 요술봉과 함께 성공요정.
0: 이거 뭐 어디
1: 예.
0: 가는 겁니까? 제가 준비한 오늘의 추천곡은 진주의 난
1: 난
0: 괜찮아라는
1: 괜찮아.
0: 곡입니다.
1: 좋습니다.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0: 제가 힘들고
1: 네.
0: 지칠 때좀 저의 마음을 다잡고 화이팅하기 위해서 난 괜찮아.
1: 난 괜찮다.
0: 네가 없어도 난 괜찮아. 화이팅 하려는 그런 마음에 이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1: 이겨내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진주의 난 괜찮아. 듣고 올게요.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진작에 낭만. 웍을 잡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중식마녀 이문정 셰프의 이 한마디에는 뜨거운 불 앞에서 버텨낸 시간과 수많은 실패가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직 재료를 다듬고 있고 또 누군가는 뜨거운 불 앞에서 조금 서툴게 하지만 진지하게 요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요리가 어떤 맛으로 완성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조금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타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나만의 레시피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의 웍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께 뜨겁고 든든한 응원 보내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인생 레시피 오늘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이문정님의 인터뷰 답변을 듣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웍을 잡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
1: 네.
0: 라는 말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앞에서 진작의 낭만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연습생 10년 했어요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좀 뭔가, 포기하고 싶거나 그랬던 경험은 좀 없으셨나요?
1: 많이 있죠. 포기하고 싶거나 한 경험이.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저 이제 호텔 뒤쪽에 이제 한강이 쫙 있거든요.
0: 네, 네, 네.
1: 거기 가서 많이 울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 이제 계시니까
0: 네.
1: 괜히 또 속상해하실까 봐 이불을 막 틀어막고.

0: 울기도 많이 하고.
1: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연습생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저는 4년 정도 했는데, 물론 딱 적당한 연습생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해 주시고, 요즘 듣기에는 좀 길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도 진짜 많이 고생하고 했지만, 그거의 두 배가 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아, 그러면 요리할 때는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고, 평소에는 좀 어떠세요?
0: 평소에는
1: 네.
0: 뭐 그냥 저도 그냥 여린 아줌마입니다. 여린 여자고.
1: 여린
0: 근데
1: 여자.
0: 딱칼딱 들면 저도 그냥 스스로가
1: 네.
0: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1: 오.
0: 싹 해서 이제 어두운 기근이 쫙 깔리면서 이제
1: 근데
0: 네.
1: 그게 어쨌든 저 역시도 마이크랑 비슷한 느낌이실 것
0: No,
1: 같아요.
0: 네네네.
1: 네, 마이크 딱 들어갔을 때 무대에 딱 섰을 때는 저도 뭔가 아스트로 진진으로서 뭔가 딱 보여드릴 때 모습이지, 지금 모습이 오히려 박진우의, 제 본명이 박진우인데 박진우에 가까운 모습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요리는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한번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나에게 요리는 인생이다.
1: 인생이다. 어쨌든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0: 지금 25년이고 반이
1: 반이
0: 넘었네요.
1: 넘었죠.
0: 네, 제가 이제 47입니다.
1: 아,
0: 25년을 했으니까 반이
1: 그렇죠.
0: 넘었고, 우선 저희가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도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인 기본적인 시간 동안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퇴근을 해서도 그냥 늘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삶을 영위해서 이제 또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냥 삶의 그냥 연장선인 것 같아요. 뭐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0: 머릿속에서도 늘 매번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도 영감을 받게 되고 하면 연장선, 끝이
1: 맞아요.
0: 없는, 마침표가 없는.
1: 어쨌든 사람은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뭔가 먹는 거를 빼놓고 잠시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
0: 맞습니다.
1: 보니까 저보다도 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뭐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영감을 얻고 싶지 않아도 얻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휴식 기간에도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충이 있는데, 아마 문정님은 더 심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0: 그죠. 출근하고 이제 퇴근했어. 그럼 이제 또 와서 육출을 하죠. 육아 출근. 또 애들도 먹이고. 또 쉬는 날에도, 쉬는 날에는 저희가 더 먹지 않습니까? 하루
1: 그쵸.
0: 세 끼를 먹는다는 게 쉽지
1: 맞아요.
0: 않은 거예요. 또 그거 하다 보면 또 가서 하고, 와서 하고, 가서 하고, 와서 하고.
1: 너무 듣기만 해도 힘들 것
0: 그래도
1: 같은데,
0: 재밌습니다.
1: 재밌으니까 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돌 한국어 중식 마녀 이문정님과 함께한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0: 벌써요?
1: 네, 시간 너무 빠르죠. 오늘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0: 너무 재미있었고요.
1: 네.
0: 너무 훈훈하세요.
1: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편하게 해주셨고, 뭔가 티키타카도 너무 잘 되고, 정말, 마며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0: 감사합니다.
1: 정도로 정말 빠져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면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그리고 만인의 셰프가 된 이문정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감사합니다.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오늘 진짜 덥죠? 벌써 한여름 같아요. 어머, 그 바지 시원해 보인다. 인기언니예요? 자, 이런 짧은 스몰 토크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어머님들 보면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세 자연스럽게 말을 섞으시잖아요. 그런데요, 트리플 A형, 뭐 파워 I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스몰 토크가 사실은 정신 건강의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인간 관계보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한마디가 하루를 덜 심심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에게 가볍게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후 5시에 EBS 라디오 들어봤어요? 요즘 대세던데. 뭐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aylor Swift, Shake It Off.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5월 29일 금요일, Evening Special 문 열었습니다. 제가 MBTI 나름대로 이제 E거든요, 제가. 예, 근데 사석에서는 좀 조용한 편이긴 한데, 근데 요즘에 좀 인사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 좋아지고, 이게 사실은요, 그 영어 공부하는 거에도 영어 실력 늘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자신감이 진짜 쭉쭉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왠지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한 2시간 정도 대화 가능하다 못해 나머지는 전화번호 교환하고 얘기해요 하실 것 같은 크리스틴 샘 오셨습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Am I right? Am I right or am I right?

0: Well, you know, I tell you, people start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1: Do
0: I
1: you?
0: become a counselor. Yeah, it's really true.
1: I mean,
0: They do.
1: do you ever say hi to strangers, like initiate, conversations and stuff?
0: I think I usually do that with native speakers, like when I'm in Los Angeles visiting, because everyone does it. Like, hey, how are you? You
1: That's
0: know, we
1: right.
0: say these things, or like one woman when you're shopping, she's like, oh, I love your
1: But
0: shoes.
1: do you do that in Korea?
0: But I don't do that in
1: Why
0: Korea.
1: not?
0: Yeah, I
1: 좀
0: know it's
1: 약간
0: strange.
1: 부끄럽죠?
0: I'm a little shy. With English, I'm very confident, but with Korean, I'm like, 안녕하세요.
1: I can totally picture
0: Yeah.
1: that.
0: 네,
1: 아, 또
0: 안녕하세요.
1: 그럴 때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0: Okay, I will.
1: Alright.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할게요.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봅니다. 그리고 짧은 꽁트와 함께 하루 한 문장, 한 문장 요것도 배워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0: An unseasonably fierce heat wave is bearing down on Europe, bringing midsummer-like temperatures to several countries. The UK has clocked its hottest May temperatures in 79 years, while France and Portugal are also battling unusually intense heat.
1: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이 유럽 전역을 덮쳤습니다. 영국은 5월 기준 79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도 고온 현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0: As the era of generative AI takes hold, the divide in job security is becoming stark. Hands-on, skill-based jobs are proving far more resistant to automation, while language-driven and desk-based roles, including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re increasingly vulnerable to AI disruption.
1: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직업별 생존 가능성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 중심 직업은 대체가 어려운 반면, 통번역가 등 일부 사무, 언어 관련 직군은 AI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 Legionnaires' disease, often mistaken for air conditioning sickness due to symptoms like coughing and fever, is spreading rapidly. Health authorities warn that the pneumonia-type infection can become highly fatal if left untreated.
1: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냉방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폐렴형으로 악화될 경우 치명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With the cost of World Cup tickets soaring, New York City is launching a dramatic fan-friendly ticket initiative. Lucky residents picked in the lottery will get to attend matches for just $50, while strict measures will crack down on ticket scalping.
1: 월드컵 티켓 가격 부담이 커지자 뉴욕시가 파격적인 저가 티켓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추첨에 선정된 시민들은 단돈 50달러에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안표 거래를 막기 위한 제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 An unseasonably fierce heat wave is bearing down on Europe, bringing midsummer-like temperatures to several countries. The UK has clocked its hottest May temperatures in 79 years, while France and Portugal are also battling unusually intense heat.
1: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이 유럽 전역을 덮쳤습니다. 영국은 5월 기준 79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도 고온 현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더위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도 5월 더웠지만 유럽은 진짜 심하게 더웠나 보네요. 그렇죠?
0: Oh, yeah.
1: 일부 지역이 이미 한여름 수준의 더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0: And you have to remember that London, it's actually the temperature is rather cool. It's not often that they get these summer-like temperatures.
1: Right. It's
0: You
1: all
0: know, it
1: cloudy
0: rains.
1: and rainy and
0: Yeah,
1: everything,
0: that's
1: right?
0: right. Exactly. So,

0: 발생이 더 잦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n unseasonably fierce heat wave is bearing down on Europe, bringing midsummer-like temperatures to several countries.
0: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폭염이 유럽 전역을 덮쳤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Unseasonably fierce heat wave라고 했는데, unseasonably는 우리 이브닝 스페셜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절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계절답지 않게 굉장히 fierce한 이런 더위 같은 거, 폭염이 is bearing down on Europe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Europe에 어떻게 뭘한 거예요?
1: Okay, so if something bears down on you, think of a force from above and it's pushing you down, like in a very powerful and threatening way. So it's like this heat is bearing down on Europe. It's like coming down and it's just like really pressing and you can't stop it.
0: 그러니까 여기서 bear는 곰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1: No.
0: 우리가 고통이나 부담 같은 것을 짊어진다라고 할때 bear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bear with me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부담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네. 유럽에 내려오는
1: That's
0: 거네요.
1: right. So it's like you feel like if something bears down on you from above, it's like pushing you down.
0: 아, 아래로 그 누르는 거. So bear down on 뭐 someone or something 하면 어딘가에 몰아치다, 닥쳐오다. 굉장히 좀 압박을 한다는 느낌이 되겠네요. 특히나 이 heat wave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The UK has clocked its hottest May temperatures in 79 years, while France and Portugal are also battling unusually intense heat.
0: 네, 영국은 5월 기준 79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프랑스와 포르투갈도 고온 현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시계라는 단어가 여기 얼핏 나와 있는데요. The UK has clocked its hottest May temperatures라고 했어요.
1: So this is just another word for to record or to measure. So usually we use this expression clocked with speed, like a marathon runner clocked 2 hours and 15
0: 시간을
1: minutes.
0: 잰다고
1: That's
0: 하잖아요.
1: right. Or you can clock, temperature, and you can also clock scores.
0: 아하. 오케이. 뭔가 그럼 결국에는 기록을 한다라는 뜻인가요?
1: Yes,
0: 클럭한다는 게?
1: that's right.
0: 와, 근데 기록한다는 게 영어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record 하는 것도 그렇고, mark도 쓰잖아요,
1: It
0: 가끔가다가.
1: does.
0: 그렇죠. 그래서 이, the UK가 가장 더운 5월, 그 온도를 clock, 뭔가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1: So the feeling that you get with clock, you could say record or to reach, but when you use the word clock, it feels very in the moment, at that very exact time.
0: 아, 짤깍 이렇게 하듯이
1: Okay.
0: 지금 몇월 며칠 무슨 몇 시에 딱이 온도입니다.
1: That's
0: 이런
1: right.
0: 식 정확히 기록하다, 그 실시간으로 기록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뭐 프랑스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also 싸우고 있는 거예요, battling. 근데 unusually intense heat을 battle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1: The key word here is unusually. So, intense heat, it's very, very hot, but it's unusually hot. So, this word unusually means that it is kind of not typical, right? It's something that is outside of normal expectations. So, it's like, wait a second. There's something wrong here because it's not supposed to be so hot at this time.
0: 원래 평소에는 여기 그렇지 않다. 근데
1: No.
0: 갑자기 이번에 이렇다.
1: Yes. So, if a restaurant, for example, is unusually slow, this is a very popular restaurant. People waiting in line, but it's unusually slow.
0: That means there's got to be some kind of a
1: Something's wrong.
0: problem.
1: Yeah, there's a problem.
0: Okay.
1: Right. So that is the feeling that we get with this expression.
0: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거는 원래는 안 그렇다. 그런데 갑자기 더워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n unseasonably fierce heat wave is bearing down on Europe, bringing midsummer-like temperatures to several countries. The UK has clocked its hottest May temperatures in 79 years, while France and Portugal are also battling unusually intense hea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Troye Sivan with Youth.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s the era of generative AI takes hold, the divide in job security is becoming stark. Hands-on, skill-based jobs are proving far more resistant to automation, while language-driven and desk-based roles, including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re increasingly vulnerable to AI disruption.
0: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직업별 생존 가능성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 중심 직업은 대체가 어려운 반면 통번역가 등 일부 사무 언어 관련 직군은 AI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생성형 AI가 진짜 뭐 하루가 다르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직업 시장에도 당연히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일자리가 AI에 더 취약한지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별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고 하네요.
1: Yeah, that's right. So researchers at Harvard Business School, they analyzed around 900 jobs. Occupations.
0: Okay.
1: Yeah. So and they took about 19,000 job tasks to calculate what they called an automation score. So
0: okay.
1: like if your job is closer to one, you're more vulnerable to AI replacement.
0: Okay.
1: So they scored it.
0: 아,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 점수를 산출을 한 건데 automation score이라고 하는 거가 1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 replace 될 수도 있다.
1: That's right.
0: 아, 가능성 높다. 0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다.
1: So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their score was at 0.8.
0: Wow.
1: Yeah. And journalists scored 0.5. They're halfway there.
0: Okay.
1: But clearly the winners are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0: 와, 그게 그러니까 쉽게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 Yeah.
0: 그렇죠. 요즘에도 이미 왜냐면 그거는 실제로 쓰이고도 있고 예전엔 약간 딜레이 같은 게 있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될까? 그랬는데 이제는 뭐 거의
1: these
0: 동시
1: days,
0: 수준이잖아요.
1: That's right. So it's these days really even in my industry where I used to also had translating jobs and projects. There's nothing.
0: 이렇게 그 성우 일 같은 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 Yeah, but also I also did translating work as well.
0: Okay, all right.
1: And now they don't need that.
0: 맞아요. 랭귀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저는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대요. 번역을 하는 게
1: 이,
0: you know, AI 자체가. 근데 뭐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내용이네요.
1: Sure.
0: Okay. 자, 그래서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요.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As the era of generative AI takes hold, the divide in job security is becoming stark.
0: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직업별 생존 가능성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생성형 AI가 takes hold 하며 라고 출발을 하는데 뭔가를 hold를 잡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take도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고 hold도 잡고 있는 것 같고
1: Yeah, it is very true. It means to grab onto something and not let it go. So AI is not something that kind of came in and went out. Now we are, it's taking hold. It is settling in. It is part of our reality.
0: Okay.
1: They're not going anywhere.
0: 진짜 take,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되겠네요. take도 그렇고 hold도 그렇고
1: yeah.
0: 계속 있는 거예요.
1: They're not
0: going anywhere. So 자리를 잡다, 진짜 본격화되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성형 AI가 takes hold 하며 자리를 잡으면서 the divide in job security is becoming stark. stark 한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쾌하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냉혹한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가 그렇게 되냐면 the divide in job security. What is it?
1: Okay, so the divide in this context means a gap.
0: Okay.
1: Okay. Between two groups. And it's growing. And it's wider and wider and wider.
0: All right.
1: So some people are very safe. Some people Definitely not safe.
0: 아, 그러니까 거의 중간이 없는 거네요.
1: Yeah, it's just like the it's kind of like the Red Sea in the Bible, how it parts.
0: Right.
1: It's like
0: there's 멀어져가는.
1: Yeah, it's kind of like there is that middle ground where there's no water.
0: Okay.
1: That's kind of AI, and like all the people on the right, all the people on the left. It's like it's just getting wider and wider.
0: 격차네요. 그러니까 gap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딱 와요. So divide가 여기선 gap을 의미하는 건데 job security라고 하는 건 사실 직업 안정성. 결국에는 내 직업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을 것인가인데 거기에 직업에 따라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So we often talk about like a generational divide or a digital divide. This is how we or a wealth divide. So in all of these examples. It's like, of course, we call about generation gap. We hear that.
0: Yes.
1: But we can also say a generational divide.
0: 아, 그 divide가 조금 더 formal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I agree.
0: Okay.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1: Hands-on, skill-based jobs are proving far more resistant to automation, while language-driven and desk-based roles, including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re increasingly vulnerable to AI disruption.
0: 현장 기술 중심 직업은 대체가 어려운 반면 통번역가 등 일부 사무 언어 관련 직군은 AI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hands-on 하는 것, 직접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지면서 고치면서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skill-based jobs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 전문 그런 jobs들은 are proving far more resistant to automation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자동화에 resistant 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Well, if you're resisting something, it means you're keeping it away from you, right? So if you're resistant to automation, it means that you are not easily affected or damaged or changed because of automation. You are keeping it away from you. It's not going to affect you.
0: 아,

0: 그럼 뭔가에 resistant 하다는 거는 뭔가를 잘 견디고 영향을 덜 받는 이라고 볼
1: Yes.
0: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러니까 그 무슨 화장품 같은 거 보면 뭐 water resistant 뭐 이런 거
1: Oh,
0: 많이 써
1: okay,
0: 있잖아요.
1: sure.
0: 이렇게 발라도 물이 묻어도 괜찮다.
1: It's okay. Yeah.
0: 그렇죠?
1: And we also have, you know, in the medical field, they say that if you take too many antibiotics, you can become resistant to antibiotics, meaning it is no longer working for you.
0: 그러니까 뭐 항생제나 뭐 이런 거 기타
1: Yeah.
0: 등등을 너무 많이 하면
1: Yeah.
0: 그 익숙해지니까 그런 거에
1: Body's like, no.
0: antibiotics에 잘 견딘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1: That's
0: 받는다.
1: right.
0: Okay. So 이것도 여러분들 to랑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sistant to something 하면 뭔가에 잘 견디는 이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다른 직업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Translators, interpreters. 이런 직업들은 increasingly vulnerable to AI disruption 이라고 돼 있거든요.
1: Yeah. If you're vulnerable t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easily affected. You're at risk for something. So they are vulnerable to AI disruption. They are actually kind of a target for damage.
0: 약한 거네요.
1: Yeah.
0: Okay.
1: Right. So this is in this context, it's used, they are vulnerable. We can also be vulnerable just with our emotions. Like in a certain environment or when someone says something, it can make you feel emotionally vulnerable as well.
0: Right. 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취약할 수가 있는 거네요. So
1: Sure.
0: vulnerable to something 하면 뭔가에 취약한, 뭐 예를 들어 뭐 little children are vulnerable to different types of diseases. 뭐 이런
1: Yes.
0: 식으로도 쓸 수도
1: Sure,
0: 있겠고요.
1: sure.
0: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the era of generative AI takes hold, the divide in job security is becoming stark. Hands-on, skill-based jobs are proving far more resistant to automation. While language-driven and desk-based roles, including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re increasingly vulnerable to AI disruption.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Julian Moon with Reboun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네,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죠.
2: Legionnaires' disease, often mistaken for air conditioning sickness due to symptoms like coughing and fever, is spreading rapidly. Health authorities warn that the pneumonia-type infection can become highly fatal if left untreated.
1: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냉방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폐렴형으로 악화될 경우 치명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는 뉴스예요. 마른 기침 같은 증상 때문에 이게 흔히 아 이건 감기구나 여름 감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병 이름이 레지오넬라증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Legionnaires Disea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Millionaires도 아니고 이거는 Legionnaires는 뭐예요 이거?
2: I agree.
1: Right?
2: And it's so strange. Why is it Legionnaires? That's a good question. But it comes from the word Legionella bacteria. And this is a respiratory infection.
1: Okay.
2: So a lot of people think about this as, you know, a kind of a summer cold or air conditioning sickness. But if you don't treat this, it can be fatal. And this disease, the cases... Why this is alarming is that the cases rose more than 50% between January and April this year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That's significant.
1: 50% 넘게 지금.
2: Yes.
1: 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2: Oh, totally, right? totally.
1: 그래서 이게 심각한 호흡계 질병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거 근데 진짜 모르면 아 그냥 감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Yeah.
1: Right?
2: Yeah. And it kind of may seem like pneumonia too. Pneumonia type. So
1: right.
2: So if you feel like it's getting worse and worse, you should definitely go to the doctor.
1: 아, 뭐 기침을 계속하거나
2: yeah.
1: 가슴이 너무 아프거나
2: yes.
1: 이렇게 폐렴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방치하면은 치명률이 최대 80% 올라갈 수 있대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고령층이라든가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에어컨 필터라든가 제습기 물통 같은 부분은 평소에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어제부터 AC 틀었는데 불안하네요.
2: Gotta be careful.
1: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2: Legionnaires' disease, often mistaken for air conditioning sickness due to symptoms like coughing and fever, is spreading rapidly.
1: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냉방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방병이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air conditioning sick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냉방병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often mistaken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2: So the expression To be mistaken for means that basically you're making a mistake.
1: Right.
2: You are confusing something with something else. And oftentimes it's because they look alike or in this case, the symptoms.
1: Very similar, huh?
2: Very similar, right? So we just simply think, oh, it's just a cold, but it's not. Remember we had that article a while back about the woman who was the mistaken identity? Because, you know, she was in another state and police arrested her and she went to jail. Yeah, so the police... Basically, she was mistaken for another woman.
1: For someone else.
2: 거기
1: 딱 떨어지는 표현이
2: yes.
1: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is mistaken for B 이러면은 A가 B로 흔히 오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2: Yeah.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2: So maybe like you're so handsome, Mayu.
1: Or
2: maybe there's a comedian that looks like you. And maybe you're mistaken for that comedian.
1: Gotta be a comedian, right?
2: Because you are a comedian.
1: Okay.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With the cost of World Cup tickets soaring, New York City is launching a dramatic fan-friendly ticket initiative. Lucky residents picked in a lottery will get to attend matches for just $50, while strict measures will crack down on ticket scalping.
0: 월드컵 티켓 가격 부담이 커지자 뉴욕시가 파격적인 저가 티켓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추첨에 선정된 시민들은 단돈 50달러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안표 거래를 막기 위한 제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개막을 하죠. 2026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일부 수백만 원대 경기 입장권도 있고요. 팬들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뉴욕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티켓 프로그램 내놨다고 합니다.
1: Yeah, it's very special. They're accepting lottery applications from May 25th through the 30th. And so basically, what the city plans to do is to select 1,000 residents and give them World Cup match tickets for just $50 each. Remember, we talked about this and how expensive those tickets are?
0: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요.
1: Yeah.
0: 수백만 원
1: Oh my
0: 얘기가
1: goodness.
0: 나왔는데
1: And
0: 50달러요?
1: yeah, so
0: 와우.
1: that's about 7만 5천 원 each. And if they are a winner, they can purchase up to two tickets, and they have to purchase it within 48 hours of being notified.
0: 그 당첨이 되면은 최대 두 장까지 살 수가 있고 장당 50달러로 사는 거고요. 대신에 48시간 이내에 사야 된다. 근데 누가 오래 기다리겠어요? 이거 바로 사죠, 그렇죠? 아무튼 일부겠지만 뭐 일반 시민들도 적당한 가격에 좀 경기를 볼수 있다는 게좀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ith the cost of World Cup tickets soaring, New York City is launching a dramatic fan-friendly ticket initiative.
0: 월드컵 티켓 가격 부담이 커지자 뉴욕시가 파격적인 저가 티켓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dramatic한 fan-friendly ticket initiative를 launch를 했다고 했어요. 뉴욕 시티가. 자, 뭔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fan-friendly ticket initiative. 보통 initiative 하면 나라에서 뭔가 뭔가를 할것
1: That's
0: 같은데.
1: right. It's an official program or a plan. It's something that the city is going to do. And it's interesting because we've heard the expression eco-friendly or child-friendly, but I've never heard of fan-friendly.
0: 그러니까요.
1: So basically, this is saying that they are going to do something very special for the
0: For the fans,
1: fans.
0: huh? Okay, so initiative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정책.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티켓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티켓 정책이나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 다른 뭐 친환경 이것도 아니고 뭐 유저 프렌들리도 아니라 팬 프렌들리. So 팬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작가님이 지금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팬 프렌들리한 이벤트를 한번 연 적이
1: Oh, what did you
0: 있었어요.
1: do?
0: 그래가지고 제가 저만의

0: 그 삭스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1: You did?
0: 요걸 이제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애기 사진 붙어
1: Oh,
0: 있는 것도 있고
1: that's really cute.
0: 그랬는데 더 귀여운 거 뭔지 아세요?
1: What?
0: 그 학생분들이 그거를 이게 발 위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고 막 네. 어떤 분은 해져가지고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어린아이의 얼굴이 있는데
1: Oh my goodness.
0: 아무튼
1: Fan
0: 아 그런
1: friendly.
0: 게 팬
1: Yeah,
0: friendly죠?
1: we should do something fan friendly here at Evening Special.
0: Let's
1: Maybe
0: do
1: we could
0: it.
1: do it.
0: Yeah.
1: Yeah.
0: Okay, 연결해 보겠습니다.
1: Lucky residents picked in a lottery will get to attend matches for just $50, while strict measures will crack down on ticket scalping.
0: 추첨에 선정된 시민들은 단돈 50달러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으며 안표 거래를 막기 위한 제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라로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1: Sure.
0: Draw, lottery. 여기서 라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스크래치 해가지고 하는 그런 라로이 뭐돈 얻는 거 아닐 거
1: Well, I
0: 아니에요.
1: mean, it is a drawing system, random drawing system, and you just pick randomly.
0: Yes.
1: So I want to quickly talk about this word lottery, and it comes from the word lot.
0: Okay.
1: L-O-T. L-O-T originally means a small physical object, like a
0: Okay.
1: pebble or a stick. And then ancient times, long, long, long, long ago, they used it for the purpose of random selection. So, okay, everybody, you have a stone or you have a stick, put it in here, and then we're gonna choose. That's a lot.
0: Okay, so lozenge pebbles를 얘기를 하는데 옛날 고대
1: Or
0: 시대에는
1: sticks
0: sticks
1: or whatever.
0: 그런 것들 작은 뭔가 그걸로 이게 뽑고 뭐
1: So
0: 이런
1: that's
0: 거.
1: so we say drawing lots. Ah, and that's how they do the random selection. And that is why this word is lottery today.
0: Nice.
1: Yes.
0: So lottery라고 하는 거가 예전부터 온 단어가 되겠고 추첨제 혹은 뭐 추첨 행사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선 당연히 이제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라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안표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50달러에 이렇게 해놓고 엄청 비싸게 판다던가 할
1: Yeah.
0: 수 있겠죠. 그래서 they will crack down on ticket scalping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crackdown on 한다는 건 전에도 나왔지만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얘기인데요. ticket scalping이 뭘까요?
1: Well, scalping. This is basically you buy the tickets and then you resell them at a very high price. So anytime you go to a concert or a big event or a sports event, there will always be scalpers outside. One ticket, new ticket, I've got four tickets, you know, like, yeah.
0: 안표
1: So,
0: 장사.
1: 예.
0: Okay, so scalp 한다는 것 자체가 되팔아서 폭리를 취한다. 그러니까 보통 엄청나게 마진을 남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주식 거래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스캘핑 한다는 거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것도 그렇게
1: Is that what
0: 부르거든요.
1: they call it?
0: Right. 그래서 다 연관이 있네요.
1: Okay.
0: 여기서 티켓 스캘핑은 싹 사서 싹
1: And then,
0: 팔고.
1: yeah.
0: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With the cost of World Cup tickets soaring, New York City is launching a dramatic fan-friendly ticket initiative. Lucky residents picked in a lottery will get to attend matches for just $50, while strict measures will crack down on ticket scalping.
0: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다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는 이 중에서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어가 20개가 있어도 이거 다 가져간다고 욕심 부리면
1: No.
0: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1: Just take a
0: 네.
1: few, the ones that you like.
0: Yes. 자, 한번 리뷰 가볼게요. Clock이라고 하는 게 시계라는 뜻도 되지만 정말 그때그때 시계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기록하거나 측정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1: My phone clocked over 10,000 steps today.
0: 오늘 내 폰에 만보 넘게 찍혔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클락을 계속 한 거예요. 너 1,000번 걸었지? 10,000번 걸었지?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은 vulnerable.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vulnerable to something. 뭔가에 취약한, 뭔가에 영향을 받기 쉬운.
1: Older people are more vulnerable.

0: vulnerable to heat waves.
1: 고령층은 폭염에 더 취약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lottery 너무 좋았어요. 쌤의 그 설명 기억나시죠? 막 고대 시절에 작은
0: The
1: 무언가로
0: lots.
1: 이렇게 뽑는 느낌. Alright, so 추첨제, 랜덤 추첨이요.
0: Getting Taylor Swift tickets felt like winning a lottery.
1: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 구하는 건 거의 복권 당첨 수준이었어. 그럴 수 있죠. 바로 클릭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0: Yeah.
1: 네, 자, bear down on. 자, 이거는 곰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몰아치다, 압박하며 다가오다.
0: Finals week is bearing down on me and I'm already exhausted.
1: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누르는데 벌써 지친다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자. 아까 if left untreated 요거 나왔습니다. 그렇죠? 치료하지 않고 방치된이라고 하는 게 left untreated, right?
0: Tooth pain can get really serious if left untreated.
1: 치통도 방치하면 엄청 심해질 수 있어. Do something about it. 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뭔가가 resistant to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견뎌내려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에 강한 영향을 잘안 받는.
0: These shoes are resistant to water, so they're great for rainy days.
1: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나왔네요. 이 신발은 방수 잘 돼서 비 오는 날 좋더라. 제 신발은 절대 resistant 하지 않습니다. 축축해져요. 네. 자,
0: Okay.
1: 그리고 요거 있었어요. A is mistaken for B.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often이 나와서 흔히 뭔가로 오해되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0: He's often mistaken for his older brother.
1: 네, 걔 형이랑 닮아서 자주 헷갈려 하더라 이런 느낌. 그리고 쌤이 아까 얘기를 슥한 표현이 있었거든요.
0: What is it?
1: 쌤도 아마 realize 못했을 거예요. Confuse A with B.
0: 아,
1: 너무
0: yes.
1: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헷갈린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 더 잡아보면 take hold. 정말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잡다, 본격화되다.
0: Online shopping really took hold during the pandemic.
1: 팬데믹 때 온라인 쇼핑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라는 문장까지 오늘 리뷰를 마무리해봅니다. 자,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Shades Apart. It's Stranger by the Day.
1: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세계 최대 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유튜브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플랫폼과 크리에이터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자, 기사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크쌤, 유튜브 솔직히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2: Well, I have to be honest. I don't watch YouTube that much.
1: Okay.
2: I like the shorter reels.
1: Okay.
2: Yeah.
1: The shorts.
2: Okay. Yeah, the shorts. and also, you know, the other one where you upload pictures and stuff like that. Yeah.
1: 그래도 유튜브 시작했을 때 좀 따라가려고 보는 건 있었을 거잖아요.
2: Well, that is true. You know, actually, I even made an account. And I don't remember my username.
1: 요즘 분 아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막 보면서 예전이랑 좀 다르다 영상들이 뭐 이런 거 느끼는 거 있으세요?
2: Well, I'm not sure. I mean, because like I said, I don't really watch. But I do watch some of the YouTube clips from the other social media platforms.
1: Okay.
2: And so I'm like, oh, so this is happening. But I don't watch the full thing.

0: Actually, I don't have time.
1: I know, right?
0: I don't.
1: 근데 확실한 거는 퀄리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0: Really?
1: 그러니까 예전에는
0: How
1: 그냥
0: so?
1: 혼자 그냥 뭐 셀피로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면
0: Yeah.
1: 이제는 아니 여기 홀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영화급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Actually, you're right.
1: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네, 기사로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0: YouTube plays matchmaker for sponsors and stars.
1: 광고주와 크리에이터의 만남, 유튜브가 주선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Matchmaker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matchmaker는 중매를 이렇게 서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을 넘어서 크리에이터, 와 그리고 광고주를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점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경제를 방송사처럼 거의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크리에이터들도 이젠 개인 방송인이 아니라 하나의 미디어 사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오늘 기사로 한번 만나보겠고요. 기사 1부는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지난해 한 인기 인스타그램 틱톡 시리즈의 진행자는 자신의 히트 콘텐츠를 유튜브에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제작 파트너처럼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0: From the get-go, he said, YouTube officials took a shine to him and inquired how they could help. Soon, Rama was telling them about another show he had in mind, Keep the Meter Running, a series in which he would interview and take rides with New York cab drivers. Rama had big ambitions for it, including international travel that would require a much higher budget. That was when YouTube officials said they could help make that a reality.
1: 그가 유튜브에 합류한 초반부터 회사 측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뉴욕 택시 기사들을 인터뷰하는 새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해외 촬영까지 계획하고 있어 더 큰 제작비가 필요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유튜브 측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핏 생각하면 뭐 택시를 타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별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 찍는 분들 보면 장난이 아니래요. 요즘에는 카메라 하나로 찍는 것도 아니라 여러 개 진짜 그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0: Really?
1: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죠.
0: Oh dear. You know, I have a dream about actually doing YouTube when I'm like 80 years
1: Go
0: old.
1: Go for it, girl. 가셔야
0: when
1: 하셔야 돼.
0: When I'm a 할머니.
1: Oh no, right now. I want to watch it right now.
0: You know, like 네. a 할머니 cooking.
1: Oh, 근데
0: in English.
1: On what though?
0: Huh?
1: On what? Topics or
0: well, just like whatever. Just being a grandma, but okay. who can speak English
1: like a
0: and do cooking and you know teaching and all sorts of things.
1: Oh,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Yeah, I think it would be fun, but I have to wait 20 years.
1: 아, 알겠습니다. Okay. All right.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From the get-go, he said, YouTube officials took a shine to him and inquired how they could help.
1: 그는 유튜브에 합류한 초반부터 회사 측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From the get-go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From the get-go, what does it mean?
0: Okay, so this comes from American horse racing.
1: Mm-hmm.
0: You know how usually there is that kind of fence
1: mm-hmm.
0: and then as soon as that rings, mm-hmm. it opens, right?
1: Right?
0: Right. It's very explosive.
1: Right.
0: Like the instant the gate opens, mm-hmm. that is get-go.
1: Ah.
0: So we use this expression to mean from the very first moment.
1: Okay. 그러면 진짜 출발할 때, 말 경기에서 출발하는 출발점을 어떻게 보면 the get-go.
0: Very beginning.
1: Okay.
0: Yeah.
1: So from the get-go라고 하는 거는 진짜 from the very beginning과 거의 똑같은 뜻이고요.
0: Absolutely.
1: 조금 더 캐주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0: Sure.
1: 자,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부터라고 볼 수 있겠고 중간 초반부터 YouTube officials, 관계자들은 took a shine to him 했다고 얘기를 해요. Shine을 take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this expression is kind of old,
1: mm-hmm.
0: but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YouTube plays matchmaker for sponsors and stars. 광고주와 크리에이터의 만남, 유튜브가 주선합니다. 라는 내용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는 이미 몇 년째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선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뭐 단순한 영상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크리에이터와 광고주를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겠죠.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 Playing matchmaker is a shift for YouTube. For years, the company cut creators a check from advertising revenue after a video became a hit. But those creators were forced to finance the series themselves. With a new push, YouTube is trying to line up sponsors to help creators find funding before a show even premieres.
0: 유튜브가 이렇게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해주는 방식은 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영상이 성공한 뒤에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였고 제작비는 크리에이터가 먼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상이 공개되기 전부터 광고주를 미리 연결해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인 것 같고요. 특히나 처음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부담이 완전 이렇게 빠져나갈 거잖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Mm-hmm. Right?
1: Right. I mean, if they like the idea, yeah, you can get the support.
0: Right. Maybe I should start something too.
1: Do you have the time?
0: I do not. But 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1: Okay. Let's put that on hold.
0: 아니, 뭐 이게 마음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1: Okay, yeah. We could do something later.
0: 그럼 저도 한 80대 시작해볼게요.
1: All right. Okay.
0: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Playing matchmaker is a shift for YouTube. For years, the company cut creators a check from advertising revenue after a video became a hit. But those creators were forced to finance the series themselves.
0: 사실 이건 유튜브 입장에서도 꽤 큰 변화다. 예전에는 영상이 대박 나면 광고 수익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대신 제작비는 크리에이터가 알아서 부담해야 했다. 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Playing matchmaker is a shift for YouTube. 유튜브에게도 뭔가 방향을 바꾸는 그런 변화이다라고 했는데요. 뭐를 playing matchmaker 한다는 거. 어, play는 근데 뭔가를 노는 거잖아요.
1: Okay. So first of all, we got to know what matchmaker is.
0: Yes.
1: And, you know, typical. Matchmaker, you know, 중매,
0: yeah, 중매.
1: You've heard, right? So this is the person who tries to help bring couples together.
0: 네.

0: But if you play matchmaker, it's almost like you're pretending to be a matchmaker.
1: Okay.
0: You're kind of similar role. Like you're trying to bring these two things together.
1: 아, 그러니까 실제로 매치메이커여가지고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어도
0: Yes.
1: 그런 약간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0: That's right.
1: It's almost like playing a role,
0: Yeah,
1: huh?
0: that's right. So you're playing a matchmaker. I could maybe play a matchmaker too.
1: 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0: Yeah.
1: 근데 꼭 그게 이런 관계, 뭐 연애 관계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0: Sure.
1: 그냥 연결해 주는 사람.
0: That's right.
1: Okay. So, matchmaker이라고 하는 게 원래 흔히 중개해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꼭뭐 연애 관계일 필요 없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 양측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근데 그거를 play 한다는 거는 뭐 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한다. So, playing matchmaker 하는 것은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수년간 그 컴퍼니가 creators들한테 책을 컷해줬대요. Cut creators a check.
0: Yeah.
1: Right?
0: Okay. This is just simply another way of saying pay.
1: Ah.
0: But you might wonder why cut a check? So you have to understand the American banking system.
1: That's right.
0: Usually people, not these days, it's more digital. But before, traditionally, we used to write checks. And it was like we had a checkbook, right? And you would tear the check,
1: Yes.
0: right? So that is the idea. It's like you're tearing it and you're giving it to someone. You
1: 맞아요.
0: cut a check.
1: 이게 약간 한국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수표 이러면 현금 value가, cash value가 이미 있잖아요.
0: Yeah,
1: 한국에서는. 근데
0: that's right.
1: 미국에서는 약간 백지 수표처럼 그냥 blank check인데 거기에 본인이 amount를 쓰고 거기에 you know pay to the order of
0: Yeah,
1: someone
0: that's
1: 해가지고
0: right.
1: 누구한테 하는지 그리고 거기 signature 이렇게
0: And
1: 해가지고
0: the amount.
1: right
0: Yeah.
1: amount of course
0: Yeah,
1: right
0: right.
1: 그걸 해서 주면 이 사람이 deposit을 하면
0: Yeah.
1: 돈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다른데 아
0: Yes.
1: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체크를 정말 종이에서 찢어서 주는 것처럼
0: Yeah.
1: 결국에는 pay someone이라는
0: That's it.
1: 뜻이고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컷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런 의미로 쓴다는 거네요.
0: That's right.
1: Okay, so cut creators a check 하면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지급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그 예전에는 그런 거였어요. 히트가 되기 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뭐냐면 돈을 스스로 대야 되는 거예요. Right? So 여기 보면 they were forced to finance the series themselves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Right?
0: So if you're forced to do something, you have no choice but to do something.
1: Okay.
0: And here, finance is used as a verb. To finance something or finance your YouTube channel, it
1: Okay.
0: means you have to pay for it.
1: 아, 그러면 finance가 펀드한다는 말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0: In some ways, yeah.
1: 오케이. 내가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파이낸스 해야 된다는 거, 펀드를 해야 되는 거, 돈을 대야 된다는 거를 force 당했다. 예전에는 돈이 없음에도. Alright, 이어가 볼게요.
0: With a new push, YouTube is trying to line up sponsors to help creators find funding before a show even premieres.
1: 하지만 이제 유튜브는 프로그램이 공개되기도 전에 광고 스폰서를 붙여서 제작비 자체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이 스폰서스들을 라인업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0: So they are arranging and organizing sponsors in a very kind of systematic way to help fund these new shows.
1: 요 라인업은 정말 줄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0: Yeah, it's like one, two, you know, they've got all of these people organized and ready to go.
1: 아, who wants to invest? 뭐 이런 느낌인가요?
0: Yeah, we have this person with this idea.
1: Okay.
0: Anyone interested?
1: 그러니까 돈을 먼저 너가 써 이게 아니라 기다려봐 우리가 라인업 시켜줄게 오케이 결국에는 라인업 스폰서를 산다는 건 스폰서를 확보하다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죠 자 파트 2 다시 들어볼게요
0: Playing matchmaker is a shift for YouTube. For years, the company cut creators a check from advertising revenue after a video became a hit. But those creators were forced to finance the series themselves. With a new push, YouTube is trying to line up sponsors to help creators find funding before a show even premieres.
1: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Let's listen to Eric Clapton with Change the World.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오늘은 U2 plays matchmaker for sponsors and star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행사에 인기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해 그 자리에서 미국 주요 광고주들에게 기획 중인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유튜브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구조를 키워서 더 큰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경쟁 플랫폼으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튜브 측은 크리에이터들이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체이고 플랫폼이 그들의 집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변화는 이미 경쟁사들도 따라하면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 만나볼게요.
1: That is similar to how traditional media companies make deals with marketers for upcoming programs. The tech giant is bringing this white glove approach to more than 24 series. Additionally, YouTube has been taking steps to be a go-between for sponsors and hundreds of other creator shows by creating an online hub.
0: 이건 전통적인 방송사들이 새 프로그램을 만들 때 광고주들과 미리 계약을 맺는 방식과 비슷한데요. 유튜브도 이런 맞춤형 지원 방식을 20개가 넘는 다양한 시리즈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별도로 온라인 허브를 만들어서 수백 개의 크리에이터 쇼와 광고주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건너서 그런 creators, influencers를 알고 있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award ceremony도 많이 있고 그런 뭔가 이벤트도 있고 뭐 연예인들과도 뭐 섞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사업가들도 또 온다고 하거든요.
2: Yeah.
0: 그래서 뭐가 이렇게 굉장히 큰가 생각은 했었어요.
2: Yeah, it's getting big.
0: Right?
2: I mean, they're expanding clearly.
0: 그래서 요즘 보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 Sure, that's right.
0: Okay,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1: That is similar to how traditional media companies make deals with marketers for upcoming programs.
0: 이건 기존 방송사들이 새 프로그램을 광고주에게 미리 소개하고 거래를 맺는 방식과 꽤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similar하다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런 기존의 traditional media companies들이 make deals with marketers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자, make deals with someone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2: Okay, well, if this is a business term for sure, it means that you are establishing partnerships, you're making agreements, making contracts, you're making deals, business deals.
0: 뭔가 계약을 성사시키는 건가요?
2: Yeah.
0: Okay.
2: Yeah.
0: So make deals with 보통 뭐 someone도 되겠지만 어떤 companies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2: Absolutely.
0: Oh, okay. Yeah. So 그런 뭐 기존의 미디어 컴퍼니들이 계약을 맺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tech giant is bringing this white glove approach to more than 24 series.
0: 네. 유튜브는 이런 VIP식 지원을 20개가 넘는 시리즈에 적용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The tech giant, 여기서는 뭐 유튜브를 얘기를 하겠죠. is bringing this white glove approach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2: Yeah.
0: 아니, 흰 장갑 어프로치 약간 귀엽기도 한데 이거 뭐예요?
2: Okay, if you've ever gone into a store that sells very expensive jewelry or watches, they never touch it with their bare hands.
0: Right.
2: They wear a glove. Usually it's white.
0: Oh.
2: So this whole idea of a white glove approach is a very kind of exclusive, make you feel very special, like it's kind of high-end, very personally managed approach.
0: Ah.
2: Yeah. So like you're giving the special treatment.
0: 와, 예전에 그냥 나는 영상을 찍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면 정말 뭔가 스토리가 좋고 아 이게 뭔가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Oh, please, sir.
2: Welcome.
0: Ma'am.
2: Yeah, that's right.
0: 흰 장갑 이렇게 끼고. Okay, so white glove라는 게 정말 우리가 그런 비싼 물건을 파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거기에서 뭐 salesperson이라든가 누군가 흰 장갑을 끼고 대하는 것처럼 white glove approach는 최고급, 정말 VIP급 그런 맞춤 서비스 방식을 얘기를 하겠네요.
2: That's right.
0: Okay. 자, 연결할까요?
2: Additionally, YouTube has been taking steps to be a go-between for sponsors and hundreds of other creator shows by creating an online hub.
0: 또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허브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Tube has been taking steps, 조치를 취해오고 있죠. 뭐가 되기 위한? To be a go-between이 되기 위한 for sponsors and hundreds of other creator shows라고 나왔는데 go-between이라는 걸 지금 앞에 보니까 어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건 noun 같은데요.
2: Yes, that's right. It's very much like playing matchmaker. Mm-hmm. A go-between is basically a person who connects two sides.
0: Oh, okay.
2: They're the middleman, the mediator. And so basically YouTube is in the middle. Mm-hmm. On the left side, they got the sponsors who are ready to like spend money, you know, advertising. Then on the right side, they've got the show creators. Mm-hmm. And the go-between, they're going in the middle mm-hmm. and saying, come on, guys, let's get together and work something out.
0: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yeah. 우리는 중개인이라고 하면 진짜 middleman이라는 말을 거의 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business slang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2: A little bit. It's right? a little bit informal. Yeah. Uh-huh. So it's like they're going between these two groups of people mm-hmm. and kind of, you know.
0: 다리를 이렇게 놔주고.
2: Yeah.
0: Okay. So

0: go하고 hyphen 긋고 그다음에 이제 between 쓰시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뭐 주체, 뭐 중개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를 만들었다고 하면 하냐면 by creating an online hub라고 얘기를 했어요.
1: Hub is basically a central place where people gather, or actually any activity happens. So, online hub, they're making it so that like people know they all come to this center.
0: 아, 오케이. 모두가 모이는 결국에는 중심 에뭐 플랫폼을 얘기를 할때 HUB hub이라는 걸
1: Hub.
0: 쓰네요. 오케이. So 여기서는 an online hub이라고 했으니까 온라인 중심 허브 뭐 모두가 모이는 곳인데 그걸 좀 의역을 해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part 3 다시 듣겠습니다.
1: That is similar to how traditional media companies make deals with marketers for upcoming programs. The tech giant is bringing this white glove approach to more than two dozen series. Additionally, YouTube has been taking steps to be a go-between for sponsors and hundreds of other creator shows by creating an online hub.
0: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Sigala with Melody.

Deep Dive Daily, YouTube Plays Matchmaker for Sponsors and Stars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다른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 구조죠. 보통 방송사나 스트리밍 플랫폼은 제작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대신 콘텐츠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이고요. 유튜브는 처음에는 선지급 없이 영상 성과에 따라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획 단계부터 투자와 홍보 그리고 행사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전에는 잘 되면 나눠주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같이 키우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경쟁 플랫폼들이 인기 크리에이터를 데려가는 움직임도 늘면서

0: 유튜브도 크리에이터를 스타처럼 대우하는 그런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도 해주고 행사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YouTube is finding other ways to keep talent happy, such as investing heavily in premiere events and Emmy promotions. Broski said she was dazzled by a red carpet premiere event YouTube threw for her a few months ago for her quirky talk show, Royal Court. And Sean Evans, host of the hit interview series Hot Ones, said he was impressed with the level of investment YouTube put toward pushing his show for an Emmy.
0: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행사나 에미상 홍보 같은 데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브로스키는 자신의 토크쇼 로열 코트를 위해 유튜브가 열어준 레드카펫 프리미어 행사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고요. 인터뷰 프로그램 핫 원스의 진행자 션 에반스 역시 유튜브가 에미상 홍보에 들인 투자 규모에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와, 진짜 이제는 유튜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스타다. 이거 완전히 들어갈 것 같아요.
1: I'll tell you something.
0: Right.
1: This show, Hot Ones,
0: 야.
1: I've seen it. And the biggest celebrities come onto the show.
0: Really?
1: Do you know what it is?
0: How big?
1: Okay, the premise is they're eating chicken wings,
0: Okay.
1: okay? But it gets hotter and hotter.
0: Oh,
1: And have you seen
0: I've
1: it?
0: seen it.
1: Yeah, and so
0: Yes.
1: so I saw one with Jennie, Blackpink, and she's eating, and it's like they're talking and they're having a conversation and their mouth is burning. It is really entertaining.
0: Right? And they get mad too, right?
1: Oh, Maya Rudolph was a famous comedian. She's like, she starts swearing. It is so funny.
0: 아, 근데 진짜 저도 잠깐 봤는데
1: It's so funny.
0: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YouTube is finding other ways to keep talent happy, such as investing heavily in premiere events and Emmy promotions.
0: 유튜브는 인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프리미어 행사나 에미상 홍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뭐 하겠다는 다른 방법이냐면 to keep talent happy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talent는 쌤 무슨 말이에요?
1: Well, Korean people say talented.
0: 네.
1: In some ways,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the talent is not only just the actress or the actor, but it could be a performer. It could be, in this case, a YouTube creator
0: Okay.
1: or an athlete.
0: 그럼 여기서 재능이란 뜻이 아니라 a person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So
0: 결국에는.
1: it's like a group that basically, has a certain kind of talent. These are the people, the performers, the ones who make these creators.
0: We want to keep them happy.
1: They want to keep them
0: 이러면서.
1: happy.
0: Okay, so keep someone happy라고 하면 누구를 계속 만족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keep이 들어갔으니까 단순하게 make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talent는 정말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연결할게요.
1: Broski said she was dazzled by a red carpet premiere event YouTube threw for her a few months ago for her quirky talk show, Royal Court.
0: 코미디언 브로스키는 몇달전 자신의 독특한 토크쇼 로열 코트를 위해 유튜브가 열어준 레드카펫 프리미어 행사에 감탄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브로스키 said she was dazzled by this event that YouTube threw, right, for her. Dazzle 됐다는 거가 무슨 뜻이 될까요?
1: Okay, so dazzle literally means to be blinded by bright
0: Ah,
1: light.
0: those dazzling eyes. 막
1: Or
0: 이런
1: those
0: 거잖아요.
1: dazzling diamonds, as we
0: Right.
1: say,
0: Yes.
1: very shiny. So if you are dazzled by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really impressed. You're like, wow, that feeling.
0: 거기서 뭔가 빛이 쫙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blinded 된다는 느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눈도 못 뜨는 거죠. 너무 화려해서.
1: It is. It's okay. so shiny and so extravagant and so impressive.
0: 아, okay. So 그녀는 지금 dazzle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깊은 인상을 받다. 가, 와, 이거 대박이다. 오. 이런 느낌이 되겠죠. Okay. 자, 그리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premier event를 만들어줬냐면 her quirky talk show.

0: quirky라고 얘기를 합니다.
1: Yeah, we've right. talked about this word quirky a while yes. back. Mm-hmm. But quirky just means that it's kind of like weird. Mm-hmm. But in a very charming and fun way. Very unique, uh-huh. not normal.
0: Okay.
1: It's quirky.
0: Okay.
1: Yeah.
0: So quirky는 굉장히 특이한데 괴짜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다.
1: No.
0: 뭔가 개성 있고 톡톡톡 튀는 이런 게 quirky가 되겠죠. Alright? So 그런 느낌, something else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1: She's something else.
0: Yes. Uh-huh. So quirky talk show라고 하면 독특하고 개성 있는 토크쇼가 되겠고요. So 그것에 대해서 유튜브가 이런 걸 열어줘서 완전 dazzled된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And John Evans, host of the hit interview series Hot Ones, said he was impressed with the level of investment YouTube put toward pushing his show for an Emmy.
0: 네, 그리고 인기 인터뷰 시리즈 Hot Ones의 진행자 션 에반스는 자신의 쇼를 에미상 후보로 밀기 위해 유튜브가 드린 투자 수준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뭔가 굉장히 나 지금 서포트 받는 기분이야 라는 게 들 것 같아요.
1: Yeah.
0: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유튜브가 put 한 이렇게 뭔가 넣은 investment level에 impressed가 됐다. 근데 에미상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push 하는 거죠. Right?
1: Yeah.
0: Right?
1: So if you say they're pushing his show for an Emmy,
0: right.
1: they are supporting
0: uh-huh.
1: and like advertising or uh-huh. promoting the show to so that he can get an Emmy.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말로도 밀어준다고 하잖아요.
1: Yeah.
0: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1: Oh my goodness, that's right.
0: Right? Okay. So 여기서 나를 밀어주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he was really impressed at that. Oka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art 4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YouTube is finding other ways to keep talent happy, such as investing heavily in premiere events and Emmy promotions. Broski said she was dazzled by a red carpet premiere event YouTube threw for her a few months ago for her quirky talk show, Royal Court. And Sean Evans, host of the hit interview series Hot Ones, said he was impressed with the level of investment YouTube put toward pushing his show for an Emmy.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Bill Murray's The Bare Necessities.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샘, 유튜브가 이제 거의 연예 기획사로 변하는 것 같네.
0: 쇼가 공개되기도 전에 크리에이터들이 스폰서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잖아.
1: 아, 이해는 되지. 요즘 넷플릭스랑 아마존이 크리에이터들을 여기저기서 엄청 데려가니까.
0: 아, 솔직히 나도 유튜버 해야 할까봐. 나 먹방에 소질인 거 있는 것 같은데.
1: 아, 그냥 혼자 집에서 먹어.
0: 집에서 먹어?
1: 어, 집에서
0: 먹어. 오케이. 저기 같이 드시면 안 돼요?
1: 아니, 같이 먹을게요. 아니,
0: 근데 저 진짜 먹방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1: totally.
0: 저는 okay. 많이 먹는 거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방 스타일 수준으로 많이는
1: 먹어요.
0: 그러니까 많이는 못 먹지만 uh-huh.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1: That's right.
0: 정말로요.
1: I have seen you eat at our staff dinner.
0: Yes.
1: 네, 정말 you do eat like it's the best thing.
0: 저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모든 걸 흡수해요. 아무튼 저랑 먹으면요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1: You know that is true. You know you watch someone to see they're enjoying the food.
0: Right. 그게 이제 먹방의 또 목표 아니겠습니까?
1: That's it.
0: Right.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유튜브 꿈나무 마유와 크쌤의 대화였는데요. 여러분께 드릴 문장은 마유의 대사 중에 나 먹방에 소질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뭘까요 영어로?
1: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I think I've got a knack for mukbangs.
0: For mukbangs. Mm-hmm. Okay.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이 있다 할 때 그 neck이 아니고요. K-N-A-C-K죠.
1: Yeah. Knack. It's not neck. It's knack.
0: Knack. Yeah. 그리고 K는 silent 합니다. 어, 이 neck이라는 게 뭐예요?
1: So basically, if you have a knack f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have some sort of natural ability or talent.
0: Aye.
1: Like you don't have to try to be a certain way. You're just very good at something without even trying. It just comes very naturally.
0: Okay. 근데 뭐 우리가 그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you're really talented 이런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내가 I'm talen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너무 좀 카키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I think I have a knack for 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조금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은데요.
1: Right.
0: 약간 humble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1: I do agree because I don't think we would say like, oh, I think I'm talented. That does sound really like you're showing off.
0: Yes.
1: You could comment about other people. Oh, he's really talented. But never would you say like, I think I'm really talented.
0: Right.
1: Everybody would be like, ugh.
0: 여러분 들으셨죠? 본인이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해도 I'm talented 하는 것보다는 I have a knack for it.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어, 나 약간 소질이 있는 것 같다. So have a knack for something은 뭔가에 소질이 있다 정도의 덩어리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던 I'm good at something.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거고요.
1: Yeah.
0: 네.
1: So if you could have a knack for public speaking, like, you know, some people are just really good in front of an audience, presentation, speeches. Maybe you have a knack for cooking.
0: Yeah. 뭔가 소질이 있을 수도 있다.
1: Yeah.
0: 라고 하는 거죠. 자, 대화에서 표현들이 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마유의 대사에서 쇼가 공개되기도 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개하는 거는 보통 뭔가 release 됐다라고 표현하거나 하는데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1: Yeah. We often hear this a lot. Drop.
0: Drop.
1: Yeah.
0: 떨어져요.
1: Dropped an album, drop a song.
0: Something drops.
1: Yeah.
0: 내 앞에 떨어진 거군요.
1: Maybe.
0: Maybe.
1: I think, yeah, you're right.
0: Okay.
1: It falls right in front of you.
0: 아,
1: yeah.
0: 그러면 뭐 their new 뭐 album just dropped.
1: Yeah.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안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공개가 됐다는 얘기네요.
1: Yes,
0: 선물처럼 떨어져서
1: released.
0: 뿅 하고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 그리고 크쌤의 대사 중에 어, 이해는 되지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0: Well, I get that. 뭐, I understand.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1: Oh, you can say, oh, makes sense. Or that makes sense.
0: That makes sense. 말이 되네.
1: Yeah.
0: 이거잖아요.
1: In fact, you know, we don't even say that makes sense. We just says makes sense.
0: Makes sense.
1: Simple.
0: 이해가 되네. Yeah. 알만하다. 그런 이유가 있지.
1: I can see why.
0: 이해가 되다. 뭔가 말이 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이제 that, it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만 회화체에서는 그냥 makes sense 이렇게 가볍게도 쓴다는 거군요. 자, 그리고 뭔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채가는 거 있잖아요. 베네드 데려가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Oh, we can use the expression snatch up.
0: Snatch up.
1: Snatch up.
0: Okay.
1: So it's kind of like the idea of snatching something. It's like you're kind of stealing something.
0: 아, 뭔가 소매치기처럼. Okay.
1: Yeah, that's right. Real fast. Grab it real fast.
0: Okay.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람을 snatch up 한다는 거, 뭐 어떤 talent를 이렇게 snatch up 한다는 건 데려가는 거네요.
1: Yeah, before someone else takes it.
0: 아.
1: So this often happens at a big like bargain sale. Like people are all trying to get it. They're trying to snatch it up before someone else gets it.
0: 아, okay. So 남이 가져가기 전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채가거나 데려간다는 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하루 한 문장. 나 먹방에 소질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I've got a knack for mukbangs. 였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어볼게요.
1: YouTube's basically turning into a talent agency at this point.
2: They're helping creators land sponsors before shows even drop.
1: Makes sense, though. Netflix and Amazon are snatching up creators left and right these days.
2: Honestly, maybe I should become a YouTuber, too. I think I've got a knack for mukbangs.
1: No, I don't think that's
0: I'm
1: a good idea, no.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Thank you guys for being with us this week. And Kristen Sam, thanks so much for today. And every day.
1: Oh my goodness. Likewise to you, Mayusam. It's been so much fun. We hope that you also had a great time.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our final song for the week. It's Pixie Lott with Cry Me Out.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Goodbye and have a great weekend. See you next week.
0: Bye.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백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백백백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물건을 뭔가 이렇게 뒤집다는 의미로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떤 동사를 쓰십니까? 책을 읽을 때 페이지 넘기는 그런 데 가장 비근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팬케이크 같은 걸 한다든가 계란 프라이 같은 거할때 이거를 프라이팬 위에서 이렇게 뒤집는다. 이럴 때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자, 그다음에 어떤 책임이나 소유권을 남에게 넘긴다던가, 범인의 신변을 수사기관에 인계한다든가, 이럴 때도 쓸수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게 하나의 구동사로 모두 해결이 되는데요. 자, 뭔가 넘긴다 이런 어감이 있으니까 뿌리 동사가 뭘까요? turn입니다. turn. 바로 뒤에 나와야 되는 단어는 over. turn over. turn over. 자, 아까 책장 페이지 넘길 때 쓴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turn over to the next page. 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말이에요. 자, 다음 장 넘길게요. 그 얘기 있죠. 그럴 때 turn over.

to the next page. 어디로 넘기라라고 하는 그 연결 문구는 to 전치사가 들어와야 되죠. So turn over to the next page. 다음 장 넘길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해보세요. Turn over 뒤에 주고 to the next page. 카드를 받았는데 뒤에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쓰여 있는지를 보려고 카드를 넘겼다, 뒤집었다 해볼게요. I turned over the card. 여기까지 나와야 되죠? 뒤집었다. To see what was written on it. To see what was written on it.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보려고 카드를 뒤집었다. I turned over the card. Turned over the card. 이렇게 뒤에 뒤집는 물건이 바로 목적으로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see what was written on i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뒤집다, 뒤집히다, 뭐 이런 어감의, 이제 뜻이라면, 신변을 누구한테 인계한다라든가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다 이럴 때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I turn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a colleague. 뭐 휴가를 간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휴직을 하게 된다든가 뭐 퇴사를 하게 된다든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여러 책임 업무를 동료에게 넘겼다. I turn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누구누구에게 a colleague. 동료에게 내가 책임을 맡았던 업무를 넘겼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 suspect was turned over to the authorities. 용의자는 당국에 인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뭐 용의자의 신변이 확보가 돼서 뭐 붙잡혔다든가 뭐 검거가 돼서 뭐 수사당국에 넘겨졌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도 쓴다는 얘기예요. The authorities라고 하면 당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The suspect was turned over to the authorities. So, was turned over 수동태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연결고리는 또 to 어디어디로에게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뜻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읽는 연습을 꼭 해야겠습니다. 강세 트레이닝 해볼게요. Turn over to the next page. Turn over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해보세요. Turn over to the next page. Turn over to the next page. I turned over the card to see what was written on it. I turned over the card to see what was written on it. I turn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a colleague. I turn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a colleague. The suspect was turned over to the authorities. The suspect was turned over to the authorities. was turned over. 이때도 over의 힘을 가장 많이 줍니다. 됐네요. 이렇게 읽는 연습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입영작 연습해볼게요. 자,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봐. 영어로. Turn over to the next page. 난 뒷면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카드를 뒤집었다. I turned over the card. To see what was written on it.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업무를 동료에게 넘겼다. I turned over my responsibilities to a colleague. 용의자는 당국에 인계되었다. The suspect was turned over to the authoriti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Turn over라는 구동사를 재미있고 유용하게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콕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가정을 꾸리고 조금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말, 바쁜 삶을 좀 정리하고 한 곳에 정착한다는 맥락에서 많이 쓸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막 흥분을 냈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진정하고 그 차분한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말. 자, 이두 가지 모두 하나의 구동사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settle down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구동사입니다. 실제 원어민들의 사용 빈도는 매우 높은 그런 구동사입니다. settle down, settle down. 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다란 얘기인데, I got married and settled down in my 30s. 그러면 난 30대에 결혼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settle down 자체가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쓰기 딱 좋습니다. 자, I got married, 결혼했죠? And settled down, settled down, settled down in my 30s.

30s. 파기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I want to settle down and start my own family. 이것도 아, 이제 정착해서 가정을 좀 꾸리고 싶다. 결국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도 한다는 얘기예요. I want to settle down and start my own family. 이러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본인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I want to settle down and start my own family. 그래서 settle down 자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꼭 그렇게 써보시고 감정을 진정시키다 이쪽에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It took her some time to settle down. 자, 물론 가정을 꾸린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진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얘기로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t took her some time. 시간이 걸렸대요. 뭐 하는데? To settle down. 이라고 하면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진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It took her some time to settle down. 자,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질문을 해볼게요, 상대방한테. 야, 좀 진정해. 그럴 때 Why don't you settle down? Why don't you settle down? 물론 영어에 calm down이라고 하는 그런 구동사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calm down, calm down. 그거랑 거의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Why don't you settle down? Why don't you settle down? 비슷하게 Why don't you calm down? 이거와 거의 같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됐으니 자, 뜻을 알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강세 넣는 연습해 볼게요. I got married and settled down in my 30s. 힘 어디 넣어야 되는지 느껴지시죠? I got married and settled down in my 30s. I want to settle down and start my own family. I want to settle down and start my own family. 이렇게 힘줄고 다 느껴지셨을 거고 그 다음에 It took her some time to settle down. Settle down. Settle 중간에 TT는 리을 발음처럼 바뀝니다. 설탄음이죠. Settle. Settle down. 마지막 Why don't you settle down? Why don't you settle down? 진정 좀 하지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문장들이 어느 정도 입에 붙었는지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입영작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자, 갑니다. 나는 30대에 결혼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다. I got married and settled down in my 30s. 이 문장은 통으로 외워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 I want to settle down and start my own family. 자, 그녀는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It took her some time to settle down. 진정 좀 하세요. 영어로 Why don't you settle down? Why don't you settle down? 자, 감정을 좀 진정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가 될 법한 그런 문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settle down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 같이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콕콕 100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뭐 말을 좀 전해달라 이런 말. 그 다음에 현 세대가 후세대에게 뭔가를 물려준다는 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이나 가치관 혹은 유전적 성향 같은 걸 물려준다는 말. 이런 말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영어 구동사 하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입니다. pass on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pass on.

to her. Pass this on. 대명사 중간에 들어왔고, can you pass this on to her? 바로 붙여서 그 친구에게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이게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뭐 책일 수도 있고, 뭐 도시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So can you pass this on to her? 전달해 달라 이런 얘기로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려주다 이쪽 한번 보세요. 그는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He plans to pass on the family business to his son. Family business가 뭐예요? 가업이죠? 대대손손 물려 내려오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데 가업을 누구에게? 아들에게니까 to his son. 다시 he plans to pass on the family business to his son. 그렇죠? Family business는 어떤 메시지나 물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업을 물려준다의 의미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물려주게 되죠. 자, 그럴 때도 parents pass on their values 누구누구에게 to their children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values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 정신세계 이런 걸 values라고 하죠. values 복수 붙여서 so parents pass on their values to their children 이런 문장도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pass on 같은 구동사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영작이 술술 되고 아닌 경우에는 영작이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저도 항상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강세를 이제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메시지를 이제 목적으로 잡아서 Can you pass on this message to him? 자, 강세 듣고 따라해보세요. Can you pass on this message to him? Message. Message. 그 다음, 대명사 넣어서 Can you pass this on to her? Can you pass this on to her? 이건 그냥 통한기에서 쓰세요. Can you pass this on to her? Can you pass this on to her? 그렇죠. 이것 좀 넘겨줄 수 있냐. 자, 그 다음에 He plans to pass on the family business to his son. He plans to pass on the family business to his son. Pass on. Pass on. 계속 연습. 마지막 Parents pass on their values to their children. Parents pass on their values. Pass on their values. Pass on their values to their children.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명작 연습해 볼게요. 우리말로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가보세요. 이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니? Can you pass on this message to him? 이거 그 친구에게 좀 전해줄 수 있어? Can you pass this on to her? Can you pass this on to her? 그는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He plans to pass on the family business to his son. 부모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Parents pass on their values to their children. Parents pass on their values to their childre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상당히 유용한 구동사 pass on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습도 해봤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자주 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odbye, everyone. Kokokok,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차가워진 음식을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데운다는 말 할 때 요즘에는 에어프라이어도 많이 쓰니까 그 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누구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토론의 열기가 올라가서 분위기가 고조된다든가 아니면 경쟁이 점점 더 과열되고 치열해진다든가 자 이런 말을 전부 다 같은 구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바로 영어로 heat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heat 자체가 열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기는 어렵진 않아요. 그 뒤에 up을 붙여서 heat up, heat up. 어떤 열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경쟁이 치열해지든 음식을 데우든 간에요. 예문을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I'll heat up the leftovers in the microwave. 남아있는 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거 저기 전자레인지에 데필게, 데울게 라는 말이죠. Heat up

The leftovers. Leftovers 하면 남은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죠. In the microwave.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One more time. I'll heat up the leftovers in the microwave. Heat up. 뒤에 강세 잘 주시고. 물을 좀 데워줄래? 그런다면, Can you heat up some water for me? 뭐,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러고 싶을 때, 물을 좀 데워달라. Can you heat up some water for 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뒤에 그래서 액상이 와도 되고, 음식물이 와도 되겠습니다. Heat up, 음식 데우다 쪽에 써봤고요. 자, 그 다음에, 토론의 열기가 점점 더 고조되다. 그럴 때도 씁니다. The debate really started to heat up. 뭔가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측 이야기하고 저쪽 측 의견 이야기하고 그게 상당히 좀 격렬한 상황까지 이제 가고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The debate really started to heat up. Heat up 이럴 때도 쓴다는 얘기죠. 열기가 계속 더해져 가다. 자, 경쟁이 치열해지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동사 같은 경우는.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heating up. 그러면 이제 양측 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heating up.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의 강세는 어디에 줘야 되는지 구동사 강세 연습 좀 해볼게요. 뒤쪽에 heat up, T는 설탄음으로 바뀌어서 리을처럼 바뀌죠. 자, I'll heat up the leftovers. In the microwave. Heat up the leftovers. 뒤에 힘잘 주세요. I'll heat up the leftovers in the microwave. In the microwav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an you heat up some water for me? Heat up. Heat up some water for me. Can you heat up some water for me? Can you heat up some water for me? 자, 업에 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The debate. Really started to heat up. The debate really started to heat up.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Heat up. 뒤에 힘잘 주고 마지막으로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heating up. Is heating up.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heating up. Is heating up. ing를 붙여도 뒤쪽에 힘을 줍니다. Is heating up.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heating up.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말로 한번 드려볼 테니까 방금 전에 연습했던 문장들을 여러분이 입영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입에 붙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남은 음식을 내가 전자레인지에 데울게. I'll heat up the leftovers in the microwav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물좀 데워줄래? Can you heat up some water for me? Very nice. 토론은 정말 격렬해지기 시작했다. 네. The debate really started to heat up. 마지막으로 양측 간의 경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ides is heating u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heat up이라고 하는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구동사를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해서 잘 쓰실 수 있게 연습 많이 해주세요. Good job, everyon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0: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액션 잉글리시.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Reaction English.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Oh,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도 있어요. 어, 그거 나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 너 무슨 말하는지 몰라. I don't know about that. 그런데 이런 반응은 좀 특이한 반응이에요.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건 잘 모르겠다. 좀 이렇게 반대하는 차원에서 좀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완전히 동의하지 않을 때, 동의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 don't agree with you는 너무나 직설적이고 좀 약간 rude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라고 좀 조심스럽게 반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I don't know about that. 한 다음에 왜 다른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For example, John seems like a really honest person. Oh, you know John, our new worker? He seems, appears, to be a good person or an honest person. 그 존은 정말 정직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정직한 사람. Honest person인 것 같은데 seems like 그런 것 같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Something about him feels off. 뭔가 약간 묘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off가 on-off 할 때 그 off인데 이 맥락에서 off 하면 뭔가 묘하고 약간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strange라는 뜻이에요. Strange, weird, something is off about John. 약간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이상하고 묘한 사람을 off라고 표현합니다.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if he's really an honest person. Something about him feels off. 좀 묘하죠? 다음 상황에서 You know, I think I can run faster than Ellie. I think I can run faster. Faster than Ellie. 난 엘리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리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faster than Ellie. You do know that she has the school record. 얘 학교 챔피언인 거 알고 있잖아. 학교 기록을 가지고 있어. 걔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I don't know about that.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내 생각은 다르다. 뭐 믿기 힘들다. 잘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맥락이죠. I don't know about that. You do know she has the school record. She is the fastest person, fastest runner in our school. 알고는 있지. 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알고 있지. 걔 이길 수 있다고? Maybe. I don't know about that. Next situation. This is the best restaurant in town. This is the best restaurant, most delicious restaurant in town. 이 식당이 이 동네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이야. 너무너무 맛있어.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여기서는 정확히 이렇게. I don't know about that. 그건 좀 아닌 듯.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I don't know about that. I've had better food elsewhere. I've had better food elsewhere. 다른 곳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 여기가 최고는 아니야. 뭐 맛있긴 하지만 이 동네에서 최고, 베스트는 아니야. 라고 표현할 때 I don't know about that. I've had better food somewhere else. 다른 곳에서 elsewhere 해도 되고 or other place or somewhere else 다 똑같은 표현이죠. Elsewhere, I've had better food. Finally, this is the safest option. This is the safest option. 다양한 옵션들이, 선택 여지들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의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라고 표현할 때 This is the safest option. This is the safest option.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It still has some risks.

Reaction English. That's awful. Oh, that's awful. Oh, that's awful. Awful. Awful. 무슨 뜻일까요? A-W-F-U-L. Oh, that's awful. 주로 awful 하면 정말 terrible 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awful을 가장 많이 쓰냐면 That's awful. That was awful. 어, 나 발표한 거 잘 들었어? 스피치 좋았어? 괜찮았어? Man, that was awful. 최악이었다. 최악이었어요. 정말 못했다라고 했을 때 That was awful. That was terri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상대방이 겪은 불행한 일이나 안 좋은 상황에 대해 이 동정과 걱정을 표할 때 사용하는 표현도 awful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첫 번째 의미는 정말 terrible하다, 정말 못했다, 최악이다 라고 할 때 awful. 그런 다른 맥락에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안 됐다,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동정심과 걱정을 표현할 때 That's awful. 여기서 특별히 이 감정, 말투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표현하냐, 어떤 억양으로 표현하냐. That was awful.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Oh, that's awful. That was awful. Oh, man, I'm so sorry. That's awful. 너무너무 안 됐다. 라고 표현할 때 아주 부드럽게 이 동정심과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That's awful. 또는 과거형 That was awful. I'm so sorry. That was awfu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That's awful. For example, oh, you know, I lost my job today. Or I got fired today. My boss said, go home. Don't come back. 나 오늘 직장 잃었어. 오늘 해고당했어. I lost my job today. I lost my job today. 어, 정말 안 됐다. 어떡해. That's awful. That's awful. I'm so sorry to hear that. I'm so sorry to hear that. Next situation. Our trip got canceled because of the storm. Our trip got canceled because of the storm. 네, 여기서 storm 하면 폭풍이죠. Because of the storm 또는 thunderstorm 해도 괜찮아요. Storm, thunderstorm, 폭풍 때문에 여행이 취소되었다. Our trip got canceled because of the storm or because of the severe storm.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

0: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1: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어떻게 뭐뭐를 뭐뭐 하는지를 나는 궁금해요. 혹은 나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함께 익혀 보실까요? 이때에도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이 부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how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는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있어요. 네. 자, 일단 나는 알아요 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하게 돼요. I know. I know 하면 난 알아요 이 말이죠. 만약에 몰라요.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 I don't know. I don't know 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서는 알고 있다 라고 하니까 I know. 그 다음에 뭐뭐를 이란 말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를 비교해 보는 것이 글쎄요,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나는 알아요 라고 할 때 I know 보통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문장을 만들게 되지만 영어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는 알아요 자, 무엇을 아는지 해당하는 것이 그 뒤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know 다음에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부분이 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나는 알아요 이 말이니까 이게 바로 그 목적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면 김치를 만드는지, 자, 이 부분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라는 뜻의 how로 일단 시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how,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이 to, 연결고리가 to가 됩니다. How to, how to. 어떻게 뭐뭐를 하는지에 해당이 되죠. 자, 어떻게 만드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make, how to make 이렇게 할 거고요. 어떻게 연주하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play, how to play 이렇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라고 한다면 how to use, how to use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동사가 뒤에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만든다는 건지, 뭐를 연주한다는 건지, 뭐를 사용한다는 건지, 자, 그 말이 또 뒤에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영어로 하자면 일단 I know 다음에 how to make 김치 이게 다예요. I know how to make 김치. 간단하죠? 자, I know how to make 김치전.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김치전 만드는지 알아요. 이 말이 되는 거고요. I know how to, 예를 들어서 play the piano 하면 나는 어떻게 피아노를 치는지 혹은 연주하는지 알아요. 이 말이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피아노를 치다. 김치전을 만들다 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만들어요 김치전을, 연주해요 피아노를 이런 순서로 말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I know how to make 김치전, I know how to play the piano 라고 말하면 모두 다 김치전 만들 줄 안다, 피아노 칠 줄 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요 물어보는 말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우쿨렐레 연주할 줄 아세요? 자, 트럭 운전할 줄 아세요? 자, 이럴 때에도 역시 how to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 아세요? Do you know? 라고 물은 다음에 어떻게 연주하는지 how to play 하면은 연주하는 법을 아세요? 라는 말이 되죠.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자, 우쿨렐레, 기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주 작은 귀여운 악기 있죠? 자, 이거 ukulele라고 보통 많이 발음하게 됩니다. Do you know how to play ukulele? 혹은 트럭을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나는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I know how to로 시작해서 나 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I know how to make 김치. I know how to make 김치. 그리고 트럭 운전할 줄 아세요? 물어본다면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Do you know how to drive a truck? 아시겠죠? 많이 연습해 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영어의 뼈대 이보영입니다. 자, 나는 무엇을 가져갈지 알고 있어. 어, 생일이야? 나 뭐 가져갈지 안다. 꽃 가져가야지, 혹은 와인 가져가야지. 나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이런 식으로 무엇을 뭐뭐 할지라는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나 뭐 가져갈지 알겠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오, 저기 생일이라고 하는데 뭘 가져가야 될까? 아, 그 친구가 와인을 좋아하니까 나 뭐 가져갈지 난 안다? 라고 한다든지, 오, 나는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혹은 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무엇을 뭐뭐 해야 할지 라는 부분을 은근히 우리는 참 많이 말하게 되거든요. 영어로는 일단 무엇이라고 할 때 what, what로 이어보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Good! 자, 이때 what 다음에 to만 붙이면 돼요. What to bring, what to bring 하면 무엇을 가져갈지 라는 말이 됩니다. What to bring. 오, 은근히 간단하죠? 무엇을 가져갈지. What to bring. 그러니 나 알고 있다, 무엇을 가져갈지 라고 한다면 I know what to bring. I know what to br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bring 하게 되면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어떤 곳으로 가져온다 혹은 가져간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반대로 거기 있는 걸 내가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 라고 할 땐 take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내가 다른 곳에 있던 것을 가져온다 라는 뜻이니까 bring이 되는 거죠. I know what to bring. 나 뭘 가져갈지 알겠다 이런 말이 돼요. 자, 이번에는 나는 뭘 말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what to 말하다. say, say. what to say.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고, 뭘 말할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I know what to say. I know what to say. 나 뭘 말해야 할지 알겠네요. 생일 축하해 라고 한다든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한다든지. 자, I know what to say. 나 뭘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혹은 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What to do. What to do. 자, 하다 라는 뜻의 동사 do를 붙여서 what to do 이렇게 만든 거죠. 무엇을 해야 할지. 난 안다. I know what to do. I know what to do.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뭘 가져갈지 알겠다 한다면 I know what to bring 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 반대로 나는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I know가 아니라 I don't know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I don't know what to bring. I don't know what to bring. 글쎄, 내가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제가 글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군 라고 할 적에도 I don't know what to say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라고 할 적에도 I don't know what to say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모두 내가 뭘 가져가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의 말이 되겠어요. 영어의 뼈대 리뷰 타임.

무엇을 뭐뭐 할지 라고 할 때 what to로 시작했어요. what to bring, 뭘 가져갈지 라고 문장을 만들 때 딱 끼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나 뭐 가져갈지 알겠다. I know what to bring. 난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bring. 아시겠죠? 많이 문장 만들어서 연습해보세요. I'll see you next time.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웰컴 백 투 영어의 뼈대. 저는 이보영입니다.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아니, 왜 그렇게 매일 운동을 하세요? 자, 우리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죠? 자, 왜 뭐뭐인지를 물을 때 why 의문사 why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시작해 볼까요? 도전 문장 드립니다.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이런 문장 혹은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왜 영어를 배우세요? 사실 참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간혹 이걸 많이 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말이죠. 자, 그러나 영어를 내가 왜 배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멀리 커다란 그런 목표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디 가서 햄버거 주문하려고요. 혹은 나중에 여행 갔을 때 외국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사귀어 보려고요. 라고 한다든지 좀 가깝게, 그리고 내가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목적을 좀 항상 상기한다면 훨씬 더 잘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왜? 라는 질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Why? 자, 왜 당신은 뭐뭐를 하나요? 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Why do you? Why do you? 로 시작하게 돼요. Why do you? 다음에 배우다 영어를, 이런 순서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배우다라는 말을 영어로 알아야겠죠? learn, learn 이라고 합니다. 뛰다라는 뜻의 동사 run, run 하고 learn, learn 하고는 다르죠. R-U-N, 뛰다라고 할 땐 run, run 이렇게 말하지만 좀 짧고, 그리고 R 발음이 혀 끝을 살짝 올려서 당기면서 내는 발음이잖아요. run. 근데 그에 비해서 배우다 라는 뜻의 이 동사 learn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혀 끝이 윗니 바로 뒤에서 콕 점을 찍듯이 찍었다가 떼면서 발음하게 돼요. learn 이렇게요. 자, 왜 당신은 영어를 이렇게 배웁니까? Why do you learn English? Why do you learn English?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왜 당신은 하나요? Why do you?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을 하다 라는 뜻의 동사를 붙여볼까요? Why do you exercise? Why do you exercise every day? Why do you exercise every day? 왜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왜 당신은 피자를 그렇게나 많이 좋아하나요? 라고 한다면 Why do you? 그 다음에 좋아하다 Like, 그 다음에 피자, 피자 붙이고 그렇게나 많이 So much, so much. 자, 문장을 자꾸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Why do you like pizza so much? 라고 말이죠. 왜 당신은 EBS를 매일 청취하나요? 라고 한다면 Why do you? 그 다음에 듣다, 청취하다 Listen to, listen to EBS every day 라고 하면 됩니다. Why do you listen to EBS every day? 어떠세요? 자, 이렇게 왜 당신은 하나요? Why do you?가 하나의 커다란 틀이 돼서 Why do you? 다음에 왜 배우나요? 라고 묻는다면 learn을 붙이고, 왜 운동을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exercise를 붙이고, 그 다음에 들어요? 라고 한다면 listen to를 붙이고,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보통 because로 이어서 많이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요, I learn English because 내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예요. 라고 한다면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를 뒤에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I learn English because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제가 EBS를 매일 듣는 이유는요, I listen to EBS because it has so many great programs.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It has, 즉 그것이 가지고 있다. It has so many great programs. 라고 하면 묻고 답하고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거죠. 영어의 뼈대, review time. 왜 뭐뭐 하나요? Why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영어를 배우시나요? Why do you learn English? 아, 제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말이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보고 또 한번 사귀고 싶어서 그래요. I learn English because I want to make foreign friends. 묻고 답하는 것까지 많이 연습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오디오 어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민요를 품은 현악 앙상블, 인디팝, 서정적인 포크송, 신나는 팝펑크 사운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좀 더 특별해집니다. 국악 클래식 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상과 함께하는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오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저도 스트리트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찍을 때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대 또는 매직 아워를 기다렸다 촬영에 나섭니다. 우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를 고르는 것이죠. 예전에는 몇 개의 일기예보를 비교해가며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계산했지만 요즘은 어플로 태양과 달의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체계적으로 촬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진가는 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우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할로우 코브스의 모먼츠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북다에서 펴낸 사진 기자 김경훈 작가의 책입니다. AI 시대의 사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북카페 목요일 미미님 시간에 인문학의 숲 시간에 똑똑 인문학 시간에 만난 적이 있는 그 책이죠. 저도 그때 얘기를 한 이후에 또 책을 쭉 따라 읽었는데 역시나 너무 좋았습니다. 밑줄긋은 부분들이 많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누구나 다 사진을 찍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더 깊게 들어오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카페인 분들께 읽어드린 부분은 바로 사진 찍는 그 시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진가라면 그것을 우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필연인 거죠.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어떤 우연히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기대하면서 미리미리 다 이렇게 챙겨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깔아드렸어요. 사진 찍을 때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대 또는 매직 아워, 매직 아워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후의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자연광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화하면서 이 풍경에도 그렇고 인물에게도 그렇고 이 깊이와 분위기를 더해주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그 시간을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카페인님들도 아마 사진 찍으실 때 실내 공간 이라고 하더라도 빛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시간대 신경 쓰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조명 장비들도 너무나 잘 나오고 하긴 해도 그래도 자연광만한 게 없다.

자연광 효과를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어떤 조명들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그런 거 보면 진짜 원래의 그 빛,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빛을 이용하는 거, 그거, 기분에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 전달을 해드립니다. 아, 이정숙님, 햇살이 그리운 날입니다 하셨습니다. 빛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흐리죠? 근데 흐리다고 하고, 제가 지금 옆을 딱 봤는데, 북카페 스튜디오에 창이 조그맣게 있다고 했잖아요. 파란색 하늘이 보이는데요? 파랗고, 약간 흰 구름이 살짝 이렇게 지금, 둥둥둥 떠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보입니다. 날이 개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승현님. 출책 이벤트 때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AI 시대의 사진.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승현님 책 따라 읽고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또 계기로 삼아서 한번 다시 보시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희님. 북카페 시작 직전에 저는 오프닝 커피 알갱이 소리를, 커피 알갱이 소리, 크게 듣기 위해서 소리 음량을 얼른 최대로 키워놓고 밝은 스튜디오 분위기와 고운님 보기 위해서 화면 밝기도 평소보다 밝게 키워놓곤 한답니다. 오늘도 미션 성공했네요. 하셨습니다. 와, 지인님, 반갑습니다. 북카페, 마치 정말 이 정도면 북카페 스튜디오에서 방송 시작 직전에 딱 이렇게 정좌에 있는 진행자나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수뇌부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북카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볼륨도 키우고 화면 밝기도 키우고 하고서 준비하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우연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진가의 마음하고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5849 쓰시는 장미용님, 기억나요? 우리 그때 그 도자기에 달개비 상감하는, 그 얘기하시면서 사진 첨부해 주셔서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우리 이 스튜디오 안에 사람들이나 밖에 사람들이나 청취자나 모두 다 감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개비를 접시에 그리는 장미옥입니다. 그날 고은님 입에서 제 이름이 불리는 날, 가슴이 두근거려. 그 뒤에 방송 내용은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진정하고 자주 달개비의 생김새를 찾아봤는데 제가 그리는 달개비와는 생김이 많이 달라서 당황했어요. 고우님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방송을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 윤고은의 북카페 덕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어 작업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에 숨어있던 카페인에서 반짝하고 인사하는 카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이렇게 긴 사연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송한 마음을 느끼세요? 저는, 내가 봤던 그 자주 달개비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그 달개비는 그 달개비고, 이 달개비는 이 달개비대로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 달개비 인연에 너무 들떠가지고, 와, 지금 자주 달개비 얘기 갑자기 충동적으로 했는데 달개비를 마침 이 도자기 작업하시면서 상감하는 카페인분이 계셨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들떠가지고요. 그래서 전혀 실망하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걸 뭐 판단할, 마음도 없고. 그냥 그 달개비는 그 달개비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업하시는 거 가끔 북카페에 이렇게 사진 첨부해 주셔도 좋고, 작업하시면서 또 인사 반짝하고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장미용님 별명 생긴 거예요. 달개비로 하겠습니다. 달개비 카페인 하면 장미용님, 미용님 얘기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스텔라장의 라당스드라 주아, 기쁨의 춤이란 의미의 곡, 그리고 도모요 하라다, 하루미 호소노의 어 두들링송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재상님이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원효대교 아래에서 버스킹 한다고 했던 분, 트럼펫 버스킹 한다고 하셨던 김지영님, 아, 그룹으로 이제 배운 지 5개월 만에 트럼펫 버스킹에 합류한다라고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하고 지금 이 이재상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아, 우리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어제 저녁 7시 원효대교 아래에서 어떤 시간 보내셨을지, 지영님, 보시면 후속 사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지만, 아, 1545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고님, 집에 참새가 날마다 수십 마리씩 방문하여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참새는 심각하지 않고 오래 집착하지 않는 게 매력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새 수십 마리. 참새 아니라 다른 새였으면 저좀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참새는 어쩐지, 왠지 느낌이 친밀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시비간지 말고 다른 걸로 할수 있으면 참새띠 하고 싶다고. 저 원숭이띠지만 원숭이띠 말고 참새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1545 쓰시는 카페이님이 참새는 심각하지 않고 오래 집착하지 않은 게 매력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볼땐 그렇게 느껴지죠. 이게 포로로 날아왔다가 포로로 날아가고 이러니까 뭔가 오래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모릅니다. 참새들의 세계를 수십 마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란과, 뭐 거기 화해했다가 뭐 용서하네, 막 욕망과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그들도 우리가 아마 잘 몰라서 그렇지 집착왕일 수도 있어요. 참새도.

궁금합니다. 참새의 속을 알 길이 없으니까 짐작만 할 뿐이죠. 아무튼 보기에는 저도 참새가 너무 이렇게 상큼해 보여서 좋아하지만. 조은지님, 저희 아이가 우연히 자기 이름이 나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북카페 열혈 시청자라고 하시네요. 청취, 시청 다 하시는 거죠, 지금. 노래도 너무 좋고, 좋은 책 소개해주고, 고은이 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매일 얘기합니다. 저희 아이 이름은 하윤이입니다. 박하윤,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라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윤아, 아, 이렇게 초면에 갑자기 말을 놔두드나 싶지만, 친구처럼. 하윤아, 우리 방송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언제나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어제 그 김소영 작가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어린이들의 안목이 얼마나 높은가. 어린이들의 안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아래로는 더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 이제 계속 상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북카페를 알아볼 정도의 안목이면 하윤이, 너의 안목이 어떤지 충분히 알 것만 같아. 오늘 재밌게 보내. 그리고 김진아님, 아, 어제 반말 생축. 제가 어제 사연 없다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퇴원하신 분도 없나요?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김진아님 생일 축하 사연 전 읽고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커피 한 잔과 북카페 입장. 어제 반말 생축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만나는 셈이죠. 어제 많은 카페인들이 밤 카페에서도, 밤에 북카페에서도 이렇게 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면서 사연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문소라님이셨던가요? 어제 문화가 있는 날이어서 아마 그 시간대에 조금 들으면서 사연 참여 힘들었던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사연도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서혜진님이었던가요? 어제 천사가 지나가는 순간 아닐까요? 하셨던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연 소개는 다 못했지만요. 아, 그런 순간이 또 오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카페님들 뭐 하세요? 듣고는 계세요? 이렇게 제가 막 의심하면서 재촉하고 보채고, 그래서 카페님들 사연이 밀물처럼 오는 그런 순간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면, 아, 지금 천사가 지나가는 순간인가 보다 하면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5083 쓰시는 카페인님, 세상에나 만상에나 김동리 작가님의 등신불이, 우리 월요일에 했잖아요.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에 이미 수요일에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월요일 방송 후 수요일에 바로 받으셨어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정말 빠르죠. 아, 윤고은의 북카페 안방마님과, 안방마님, 요런 표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국제적 전기수께서, 국제적 전기수. 와, 이 숙숙 작가님 약간 쑥스러워 하시겠지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순애님들을, 순애부를 다그쳤기에 이렇게 빨리 왔냐, 그 얘기예요? 어머, 자랑하려고 책가방에 넣어 엄청 여러 곳 돌아다닙니다. 고맙습니다. 북카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막 보챘나, 또 이것 또한?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린 그냥 방송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빠르게 책이 날아가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는 생각했으나, 이게 전달이 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빠른 발송은 또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이, 이 성격이 급하신 것 같진 않은데, 이막 빠르게 빠르게 우리 카페인 분들의 그 기다리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가면 이제 그 월요일은 주소 넣어서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미 주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가면 벌써 발송 준비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소설 북클럽 시간에는 이렇게 그날 소개하는 책을 바로 발송도, 선물 발송도 하니까요. 또 사연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일 코너마다 또 이렇게 깜짝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 만날게요. 이번 주 주제가 망설임입니다. 북카페의 선물 발송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만, 망설임,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사실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망설임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 작은 선택 앞에서도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게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살펴야 할게 점점 많아집니다.
제품의 성능, 가격은 물론 디자인, 크기, 색깔, 배송비, 판매 사이트까지.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선택이 괴로워지는 이유. 어쩌면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흔히 선택지가 많으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너무 많은 선택지는 필연적으로 망설임을 불러옵니다. 당장 OTT 플랫폼에 들어간 나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볼지 고르는 시간이 영화 관람 시간보다 길 때도 있죠. 행동 경제학자인 슐로모 베네치는 요즘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의 과부하를 수도꼭지에 비유합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가듯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요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방호스를 입에 넣고 물을 틀어주는 수준으로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요. 많은 정보 앞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인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증명됩니다. 미국의 한 마트에서 다양한 맛의 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한 테이블에는 6종류의 잼을, 다른 테이블에는 24가지의 잼을 시식할 수 있게 준비해뒀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테이블로 가시겠습니까? 마트에 들어선 60%의 사람들이 24가지를 시식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구매 비율은 시식 참가자의 3%에 불과했죠. 반면 6개의 잼이 놓인 테이블을 선택했던 40% 중에는 30%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피로감을 불러오고 오히려 구매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 거죠. 평균적으로 선택지가 5개를 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나요? 망설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면 내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은 탓은 아닐까요? 정보의 홍수에서 한 발 벗어나 조금은 단순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어? 아니잖아. 어?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그건 네 생각이고 띄워드렸습니다. 오수미님이 아침에 라이딩 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라서 들었어요. 따라하려니 안 되더만요 하셨는데요. 그쵸, 이게 리듬감이 엄청난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이 노래 가사 같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진짜 말할까 말까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선택할 게 너무 많은 세상. 그 세상이, 선택지 많음이 우리의 망설임의 시간을 늘려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분홍색 립스틱을 하나 사러 가자 라고 마음먹으면 분홍색 립스틱 하나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 뭐, 너무 많아요. 뭐, 연분홍, 진분홍, 이런 구분도 아니에요. 막, 라이트 핑크, 코랄 핑크, 뭐, 살몬 핑크, 핫 핑크, 뮤트 핑크 등등. 이 핑크의 세계가 그러다가 핑크 베이지까지 가고, 여기선 핑크 뭐, 퍼플까지 가고, 막, 뒤섞이잖아요. 진짜, 무슨 그, 팬톤사 컬러 칩다 이렇게 보듯이.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정보가 많을 때, 우리의 뇌가, 진짜 갈팡질팡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오늘 일카에서 전달한 것처럼 일단 한 5개 정도, 5개 아래로 선택지를 좀 줄여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X표 하면서 진짜 아닌 것들을 이제 쳐내는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죠. 이옥현님, 저는 짜장과 짬뽕 중에서도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는 한식 뷔페를 더 선호합니다. 아, 이것도 선택이긴 하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뷔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뷔페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예 오늘의 밥, 오늘의 메뉴 하나만 딱 나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백반집에서 나오듯이. 오늘의 그냥 메뉴 하나만 딱 나오는 그런 메뉴. 요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카페인 분들 선택하는 과정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뭐 저는 어렵지 않고 선택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깁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야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망설임 증후군이 심한 저는 요즘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안 해본 것을 선택합니다. 하던 대로 안 하기, 이게 1순위 기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좋아요. 그쵸? 1순위 기준. 선택이 어려울 때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진짜 선택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 또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번에는 그 전에 안 했던 거를 선택하고, 다음번엔 또 이번에 선택한 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하고 이러면 되니까요. 순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낫죠. 이건호님, 고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어제는 타이밍을 놓쳐서 사연을 못 보냈습니다. 하루 지났지만 고은님의 반말 축하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캠핑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북카페를 노동요로 들으며 매일매일 일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캠핑장에서 일하시는 이건호님, 이렇게 지금 생일 축하 신청을 하셨네요. 아, 좋습니다. 어제 생일이었어도 그 여운은 뭐한 일주일 가죠. 그리고 5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한 달간 가죠. 건호야, 생일 축하해. 어제 이게 타이밍 놓쳐서 못 보냈다고 해도 오늘도 챙겨서 이렇게 반말 축하 신청해준 건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 이 캠핑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건호 손길 닿는 모든 거, 그리고 손길 이 발길 닿는 모든 거, 모든 것에 다 행운이 기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캠핑장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파가 되겠지? 건호가 일할 때 북카페가 노동요가 된다고 하니까, 또내 목소리가 계속 함께 한다고 하니까, 어쩐지 뭉클하고 너무 고마운 기분이야. 건호, 오늘 이번 주 생일 주간 잘 보냈으면 좋겠어. 마이 앤티메리의 골든 글러브 들으면서 이제 읽기의 기쁨 만나러 가시죠.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황금비 작가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와 맞닿아서 더 아름다운 천리포 수목원의 가드너 황금비 작가. 어제도 너무너무 이렇게 홀린 듯이 읽었는데요. 오늘도 이 책에서 진짜 아름다운 그 식물을 발견해서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사진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는 그 느낌이 정원 산책하는 느낌하고도 좀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풍경을 만날 수 있을지 바로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식물을 공부하면서 흔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들이 많다. 목련은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고 가을에 낙엽을 떨군다. 이 문장은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백목련이나 자목련처럼 주변에서 흔히 가로수로 많이 볼 수 있는 목련은 봄에 꽃이 핀 뒤 잎이 나지만 노란 꽃잎을 자랑하는 황목련은 늦은 봄꽃과 잎이 같이 핀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면서 여름에 꽃을 피우는 목련도 있다. 바로 6월부터 가지 끝에서 흰 꽃을 피워내는 태산목이다. 목련과 목련 속에 속하는 태산목은 여름 내 피워내는 흰 꽃과 도톰한 잎이 인상적인 상록 화렵수다. 잎 뒤에는 갈색의 털이 빽빽하게 나 있어 가죽질의 매끈한 잎 윗면과 정반대의 질감을 선보인다. 별다른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우아한 수형으로 자라나 정원수로도 인기가 높은 수종인데 상록수인 만큼 월동이 가능한 남부지역과 일부 해안지역에서 볼 수 있다. 태산목의 진가는 한여름에 드러난다. 6월부터 사람 얼굴만한 흰 꽃을 가지 끝에서 쉼없이 피워내는데 사람 얼굴만한이라는 수식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품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꽃의 지름이 최대 30cm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덕분이다. 태산목의 학명 역시 라틴어로 큰 꽃을 의미한다. 한여름 수목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은 항공사진에서조차 활짝 핀 태산목의 꽃송이를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다. 개화 기간이 길다는 것도 태산목의 장점 중 하나인데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11월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태산목 위로 첫눈이 내리는 생경한 풍경도 볼 수 있다.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각각 1974년, 1983년에 심은 태산목 빅토리아, 태산목 리틀잼이 매년 아름다운 흰 꽃을 피운다. 크게 자란 태산목의 경우 드론 촬영을 통해야만 꽃의 모양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인위적인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덕분에 지면을 향해 낮게 뻗어 자란 가지 끝에서 활짝 핀 꽃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컵받침 같은 흰 꽃잎 위에 수술이 우수수 떨어져 담긴 모습은 말 그대로 태산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그니처다.

신지훈의 목련필 무렵 띄워드렸습니다. 식물과 함께 쓰는 나무의사 다이어리죠. 황금비 작가의 숲으로 출근합니다. 오늘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산목 만나보고 있는데, 반하신 카페인분들 참 많으시네요. 저도 태산목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름도 모르고 좋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 사진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목련나무의 한 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됐고, 여름이니까 이제, 철포수목원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태산목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낭독 통해서 또 들어보시죠.

태산목은 자생지인 미국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나무라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1828년 당선 직후 죽은 아내를 기리며 백악관 정원에 심은 나무가 바로 태산목이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이 태산목에서 자란 가지를 묘목으로 키워 선물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도 선물받은 태산목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정에서 자라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한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태산목의 꽃이 봄마다 새로 피어나는 부활을 의미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선물한 개체다. 개인적으로는 태산목이 가장 뛰어난 정원 수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꽃이 귀한 한여름에 큰 꽃을 쉼없이 피워내는 생명력, 아름답게 퍼지는 수형, 겨울에도 아름다운 가죽질의 잎 등 정원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질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정원수로 잘 가꿔진 태산목을 가장 멋있게 감상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호주 시드니였다. 태산목은 1788년 영국의 식민지 개척과 함께 호주에 도입된 뒤 마침 시드니의 온난한 해양성 기후에 잘 적응해 인기 있는 정원 수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오페라 하우스부터 시작해 항구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로열 보테닉 가든에는 잘 정비된 드넓은 잔디밭 곳곳에서 수십 년 넘게 자리를 지킨 태산목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다른 수종과 함께 심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닌 잔디밭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흰 꽃

꽃을 피워낸 태산목 한 그루가 선사하는 압도적인 위용과 자태는 오래도록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흔히 자연물에서 기대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곤 한다. 영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행락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을 찬탄한다는 관념 자체는 빙하나 사막이나 폭포 앞에서 종교적인 경외심을 느낀다는 것은 우주의 힘에 비해 인간이 왜소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깊다. 달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그곳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바다가 장엄한 것은 우리가 그곳을 무사히 건넌다는 확신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꽃을 보는 즐거움도 그런 식의 신비감이 있기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태산목은 조지 오웰이 설명하는 자연을 찬탄하는 일에 가장 걸맞은 꽃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뜨거운 태양 아래 깨끗하게 피워낸 태산목 꽃 한 송이에 자연이 선사하는 크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점, 그리고 그건 역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점은 태산목이 갖는 독보적인 장점이다.

애냐의 메이비 띄워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황금비 작가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 천리포 수목원의 17,000여 종 식물 중에서 이 책에 수록된 것이 33종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북카페 통해서 함께 나눠본 낭독으로 나눠본 그 종은 둘입니다. 어제 삼색 참죽나무 그리고 오늘의 태산목 고르고 골랐습니다. 아, 가야 되겠네요, 지금. 김미숙님, 순백의 태산목 참말로 예쁘네요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 지금 태산목을 보고서 예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향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아, 압도되는 이 정말 자연의 찬탄이 무엇인지, 이 압도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 그래도 좀 보편적인 것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예뻐요! 라고 막 강요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1863 쓰시는 카페인님, 와, 태산목! 몇년 전에 수목원에서 처음 보고 감탄했어요. 사진 100만 장 찍고 요리조리 감탄하며 살펴보다가 집에 와서 도감을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태산목을 북카페에서 고님 낭독으로 다시 만나니 또 엄청 반갑습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쵸. 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문소라님, 지금 몇년전 봄에 이 천리포 수목원 갔는데 진짜 아름다웠다고.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목련을 볼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봄에 가셨으니까. 여름에 가면 태산목 볼수 있고요. 또 보니까 빅토리아 수련도 너무너무, 이 목적지로 두고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여름에 갈 겁니다. 그리고 카페인분들 가시기 전에 꼭이책 읽어보시고 가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우드키드의 더 골든 에이지 들으면서 이제 2부로 건너가면 미미님이 똑똑 인문학 들고 오실 예정입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전희초등학교 4학년 1반 신중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요? 솔직히 스마트폰 게임?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새로 생겼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처음엔 잘못인 줄 알았어요. 무슨 도서관이 산 속에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기도 싫었어요. 제가 책이랑 1도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은 달라요. 여기선 책 볼 때 과자랑 간식 먹어도 되고요. 막 떠들어도 안 혼나요. 책에 낙서도 해요. 장난치는 낙서 말고 내 생각이나 느낀 점 그런 낙서요. 책 빌려갈 땐 그냥 가져가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런 거 안 적어요. 이 도서관 만든 문제로 박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직함은 서로 믿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책이랑 친구가 되는 곳. 여기는 깊은 산 속 전이마을 도서관입니다.

0: 늘어난 수명, 첨단 의료 장비가 총동원되는 시대. 질병명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요. 똑똑 이문학,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환자가 되는가? 환자 권하는 사회,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봅니다. 똑똑 이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미님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챙기고 계신가요? 내 건강을 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1: 산책 정도요?
0: 산책? 아, 산책을 하시는 거군요.
1: 많이 걷는 편입니다.
0: 아.
1: 그 외에 뭐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0: 네.
1: 뭐 PT를 받거나 이런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0: 뭐 음식 먹는 걸 신경 쓴다거나. 아, 근데 갑자기 또 떠오르는 그 망고빙수 그 야밤의 망고빙수가 생각나서
1: 정말
0: 그걸 끊기만 해도
1: 혈상 가... 스파이크죠.
0: 아, 그렇죠. 어때요? 그 망고빙수는 어떻게 좀 잘 지내요? 망고빙수는?
1: 아, 그래도 아, 매주 먹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격주 적어도. 아,
1: 그렇죠.
0: 격주 이상 간격을 둔다. 아, 저에게 떡볶이 같은 거구나 싶기도 하고.
1: 네, 또 이번 주는 월요일이 휴일이었잖아요.
0: 네.
1: 하루 짧으니까 이번 주는 참아야겠습니다.
0: 아, 이번 주는 참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지키게 될까요?
1: 그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1: 아 뭐 감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0: 네.
1: 그래도 아, 카페인님들께 예의잖아요.
0: 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지금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는 참겠다. 아, 좋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아,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거 좀 챙기고 있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나의 어떤 건강 비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라도 좋습니다.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마음 먹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1: 그렇죠. 뭐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수목원 자주 가셔도 좋을 아, 겁니다.
0: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멈춰서게 되고.
1: 저도 천리포 수목원을 들으면서
0: 네.
1: 작년에 언제 갔다 왔지 찾아보니까 저는 8월 16일에 다녀왔더라고요.
0: 와.
1: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0: 가셔서 그 어떤 거 본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것이 제일 좀?
1: 아, 그날은 봤던 것보다도 친구의 딸하고
0: 네.
1: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0: 네.
1: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른보다 친구의 딸이
0: 네.
1: 식물과 꽃을 제일 많이 알더라고요.
0: 아, 전문가를 모시고 간 거군요.
1: 거의 가이드 삼아서 저희는 따라다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천리

0: 캠퍼 수목원이 좋은 게
1: 네.
0: 그 안에 숲과 풀들이 있는 공간도 있지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는
1: 네.
0: 오른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산책길이
1: 와,
0: 있거든요.
1: 네.
0: 거길 꼭 가보셔야 됩니다.
1: 천리포 수목원. 저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이러고서 또 집에서 사진 찾아보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압도적인 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로만 배웠는데, 저도 여름 안에 꼭갈 겁니다. 지금 1부 끝나고 잠깐 밖에 나갔더니, 우리 차면영 작가님이, 가려면 6월에 가야 돼. 너더 지나면 너무 더워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막 이렇게
0: 그건
1: 얘기하시더라고요.
0: 동의합니다. 제가 그날 정말 땀이 꽤 많이 났던 기억이 나요.
1: 제대로 운동하셨네요. 뜨거운 전지훈련처럼. 자, 우리 카페인 분들도 어떻게 건강 챙기고 계신지 사연으로 주시고요. 오늘 책이 무엇이기에 이런 질문을 드릴까 궁금하시겠죠?
0: 네, 오늘 책의 제목이 다소 충격적이기도 하고,
1: 네.
0: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글자입니다. 가짜 환자입니다.
1: 가짜 환자.
0: 네, 저는 제목 보자마자 왜 예전에
1: 네.
0: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면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고
1: 네.
0: 그런 분들을 나일론 환자라고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그
1: 맞아요.
0: 장면이 떠올렸는데 이 책에서는 그보다는 사회적인 맥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1: 네.
0: 예전 같으면 그냥 조금 지나면 참고 지나가면 나아질 법한 것들도 어느 시점에 검사를 하면 수치가 되게 문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일단 환자는 당연히 겁이 나고 또 의사 역시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1: 네,
0: 이걸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럽잖아요. 어떻게 이어질지
1: 그렇죠,
0: 모르니까.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환자가 아닐 수 있는데 환자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1: 네,
0: 요런 맥락으로 이제 환자에 대한 의미를 가짜 환자라고 붙여둔 거예요.
1: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송 정보 보시고
0: 네.
1: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이 가짜 환자라는 말에 의문을 품으시면서 지금 그럼 진짜 환자는 뭐죠? 가짜가 왜 환자 앞에 붙죠? 하셨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예전 같으면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그 상태조차도 지금 영역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0: 네.
1: 가짜 환자라는
0: 이
1: 개념으로
0: 저자가 한 30년 정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연아 교수인데,
1: 네.
0: 이분이 늘 의사로 일해오면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진료를 맨날 하지만, 질병의 한 절반 정도는, 이건 그냥 사회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혹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지,
1: 네.
0: 의료적인 행위로,
1: 네.
0: 즉, 뭐, 약 먹고, 수술 받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닌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 절반이나요?
0: 네,
1: 그런
0: 그런
1: 게?
0: 생각이 든대요. 그럼에도, 이제 현대 의료기술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믿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1: 네.
0: 삶의 영역이 아니라 의료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과신? 과도한 기대?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계속 환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 환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또 환자 입장에선 불안하기도 하고, 사실 병원 가는 거 되게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막
0: 그렇죠.
1: 대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 내서 가야 되고, 뭐좀 무섭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아파서 가는 걸 테니까.
0: 맞아요.
1: 어떠세요? 미미님은 좀 병원에 자주 잘
0: 저는
1: 가시는지.
0: 진짜 안 가는 편이고요. 1년에 한번안 가는 해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막 감기 몸살이 걸렸다 해도 그냥,
0: 그러면 그날 좀 일찍 퇴근을 하고, 따뜻하게 집을 데우고,
1: 네.
0: 잠을 충분히 자고,
1: 아.
0: 물을 많이 마시고, 요렇게 2, 3일 지나면 또
1: 네.
0: 지나가니까. 근데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1: 네.
0: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저자는 건강하고 의료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건강에는 굉장히 강한 관심, 이거 갖고 있는데,
1: 네.
0: 의료에는 관심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은 좀, 나한 사람의 상태,
1: 네.
0: 여기에 가깝다면, 의료는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예.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그 아픈 이유가 뭐 바이러스
1: 네.
0: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1: 그렇죠.
0: 사회적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아픈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함께 보지 않으면,
1: 네.
0: 내요 작은 건강만 계속 치료하려고 했을 때,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1: 진짜 부분인 거예요?
0: 그렇죠.
1: 부분의

0: 불가한 거예요?
1: 대표적으로 가짜 환자의 한 영역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노화입니다.
0: 노화.
1: 네. 노화야말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요즘에 뭐 노화 관련돼서 뭐 맨날 제그 소셜미디어 피드에도
0: 네.
1: 맨날 항노화 관련된 약이 올라와요. 이제 중년에
0: 맞아요.
1: 접어드니까 타겟팅이 된것 같은데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노화를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노화의 과정인데도 이걸 일단 내가 보기가 별로예요.
0: 네.
1: 남들에게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약점 잡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 병원 가서 치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형과 관련된 많은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0: 네,
1: 이런
0: 그쵸.
1: 것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가짜 환자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0: 박준영님, 지금 건강을 위해서 요즘 숙면을 위해 커피를 끊었습니다. 이제 한달 되어 가는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한달 정도 끊으면 잊힐 것 같은데요.
1: 근데 이게 제가 볼땐 이런 걸늘 목표를 세울 때
0: 네.
1: 너무 과도하게 세우면 지키기가
0: 아,
1: 어려워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도 점심 때까진 마신다.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다. 요런 거 있잖아요.
0: 그쵸.
1: 그 정도 돼야 이제 내 몸이 좀 견딜 수 있고 즐길 수도
0: 네.
1: 있고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뭐, 디카페인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도
1: 방법 있죠.
0: 조금, 그쵸? 막, 용리애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1: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꾸준히 걷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잠잘 자기. 아, 이거 뭐 완벽하죠.
0: 그쵸.
1: 이런 답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걷기만 해도, 우린 또 이걸 챙기려고 하면 이제 수치화합니다. 근데 그 수치
0: 맞아요.
1: 자체도 계속 정답이 바뀌고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0: 네.
1: 어떤 사람은 만보가 맞다. 어떤 사람은 7천 보면 충분하다. 넘어서면 관절에 부담된다.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0: 네. 사람마다 또 다르고.
1: 그렇죠.
0: 그쵸. 아니, 우린 정말 너무 열심히 하긴 하네요. 걷기 하나만 얘기해도. 0122 쓰신 카페이님. 건강검진 결과 보면 의심이나 체크해보라고 하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걱정이 쌓이더라고요.
1: 아, 저자도 바로 그 부분을 똑같이 염려를 합니다. 요즘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그 수십 개 항목들이 막 나와요.
0: 네.
1: 그런데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담당 그 의사와 마지막에 이제
0: 대면에서 네.
1: 문진을 하게 되잖아요.
0: 네.
1: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0: 아, 맞아요.
1: 예.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 많은 것들을 사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린 또 포털 사이트라든지
0: 검색해 보잖아요.
1: 이런 걸 검색해 보는데, 그런데 정보가 틀린 정보라기보다는 어떤 한 관점이 강조된 정보가 많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그
0: 네.
1: 이 의사도 본인도 얘기해요. 아니, 그런 그 결과만 보고는 자기도 이게 뭐라고 진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0: 네.
1: 왜냐하면 치료법도 어떤 사람은 이미 약을 충분히 먹고 있어요. 더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0: 네.
1: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사회 압력이 강하잖아요. 나일더 해야 돼. 잠 줄일 순 없어. 학업 성적에서도 공부해야 돼.
0: 네.
1: 그러면 모자란 걸 결국 의료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몇년 전에 그런 이슈 있었잖아요. 이 책에서도 지적하는데 그 ADHD 약으로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그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0: 맞아요.
1: 불리면서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의료 현실, 이것도 가짜 환자의 하나라는 거죠.
0: 정말 우리가 지금 짚어야 되는, 꼭 짚어야 되는 지금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 네, 김유나가 부른 타인의 고통 올라왔습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내과 전문의 김현아 교수의 책, 가짜 환자입니다.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우리 카페인 분들 지금 공감된다고 사연 주고 계시네요.
1: 안지영님께서 공감합니다. 발달학에서도 노화도 발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노화보다는 노쇠가 문제가 되겠죠. 노화를 병으로 인식하니 거부감 드는 사회 분위기가 노인을 환자로 만들어요.
0: 그러네요, 진짜. 노인을 환자로 만드는 것이 사회 분위기일 수도 있다.
1: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그 노년이나 노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0: 네.
1: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0: 네.
1: 되게 기분을 나빠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뭔가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가까이 가 있는 존재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존재를 보는 것이 나에게도 어떤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복합적이긴 할 텐데 이런 노화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저자가 이제 뭐 관절염 이런 거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노년이 되면 손가락이나 뭐 이런 관절들이 약해지면 좀 굽기도 하고 이런
0: 네.
1: 경우들이 있는데 뭐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고 통증

0: 이 없는 경우라도 많은 이제 노년분들께서 이걸 수술을 통해서 부담이 오더라도 바로잡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일단 보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안 좋아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몸의 상태,
1: 네.
0: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말씀 주셨다시피 발달, 성장, 생애의 과정으로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것 같긴 해요.
1: 그러네요, 진짜. 앞서 얘기하셨던 그 나일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가짜 환자였다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짜 환자는 본인도 환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도 진짜 의도 없이 지금 가짜 환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사실은 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더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것 같습니다. 송현지님은 저의 건강 루틴,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0: 와.
1: 아침은 올리브유와 따뜻한 물을 먹고, 식사할 때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고, 모닝 복근 홈트를 5분 하시고, 캬캬캬 써놓고 보니 스스로 참 대견해요. 지금 쓰다 감탄하신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
0: 이런 이제 루틴들을 보면 이게 내용도 정말 거의 교과서처럼 하고 계시다고 보이는데
1: 그렇죠.
0: 저 내용이 꼭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는 하루하루 내가 내 삶을 저렇게 계획한 대로
1: 네.
0: 충만하게 보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 같은 거 있잖아요.
0: 오늘 하루를 내 계획대로 잘 살아냈다.
1: 네, 좋은데요. 3637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운동을 전혀 못해서 체중 조절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식사량 줄이고 야채를 한 주먹씩 의무적으로 먹는데 그 덕에 체중이 3kg 줄고 속도 편해요.
0: 또 좋아진 면이 있네요.
1: 그쵸? 뭐 야채 많이 먹는 거, 이거 뭐 보통 많이, 그만큼 많이 안 먹고 있다고 하니까요.
0: 네, 이것도 속도와 효율을 또 우리가 따져서
1: 네.
0: 이거 사실은 실제 야채를 씻어서 정리해서 씹어 먹으면 제일 좋은데
1: 그렇죠.
0: 또 착즙 주스라든지
1: 아, 시간 대비 좀
0: 가공
1: 빠르게.
0: 식품이라든지 이것도 장단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정은숙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양치하고 온수 천천히 두컵 마시고 사과 한개 먹어요. 그리고 라온견과 함께 숲 산책 나가요 해주셨네요.
1: 야, 교과서 같네요.
0: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데 아 저는 아침에 저렇게 물두컵 마시는 거잘안 되던데요.
1: 이게 진짜 지금 은숙님 얘기하신 것처럼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하대요.
0: 아
1: 물을 약간, 네, 천천히.
0: 그러네요,
1: 두껍도
0: 그러네요.
1: 지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천천히까지
0: 그 두껍도
1: 추가되어서.
0: 저는 막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급하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빨리 해치워야지
1: 벌컥벌컥.
0: 이러고.
1: 카페인님들 오늘 지금 이 건강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가짜 환자 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정말 사회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요.
0: 그이 책에서 그 노년보다 앞서서 다루는 주요한 대상이
1: 네,
0: 청년입니다.
1: 청년.
0: 네. 본인이 진료하다 보면 요즘 젊은 환자들 중에 통풍으로 오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1: 아,
0: 예. 네.
1: 저도 막 기사에서도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그런데
1: 통풍.
0: 우리가 통풍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과음,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1: 그렇죠.
0: 맥주 너무 많이 마시고
1: 맞아요.
0: 이렇다. 근데 본인이 환자를 보면 대체로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과로인 거예요. 과로로
1: 과로로?
0: 인해서 일단 수면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휴일에는 거의 잠을 몰아칩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만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또다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을 좀 줄일 수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막 자기 성과를 내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1: 네.
0: 시기잖아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고민이래요. 왜냐하면 통풍약, 뭐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거 처방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 단기적으로 효과도 확실히 있는데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그 과로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
1: 그쵸.
0: 약은 치료라기보다는 견디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1: 잠시
0: 상황도
1: 있게끔.
0: 그렇죠. 가짜 환자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네요. 네, 진짜 일을 좀 줄일 수 없어요 했는데 얘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럼요.
1: 답답하잖아요. 묻는 사람이나 이 답하는
0: 그렇죠.
1: 사람이나.
0: 환자 역시 몰라서 줄이지 못하는
1: 그렇죠.
0: 건
1: 할수
0: 아니니까.
1: 있었으면 했겠죠. 그리고 잠도 뭐 그렇게 자고 싶었을까요?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0: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젊은 환자들 조사를 해보면

0: 대사증후군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1: 네.
0: 앞서 얘기했던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예전에는 다 중년 이후에 자연스러운 어떤 노화의 과정 속에서 오는 건데,
1: 네.
0: 지금은 그보다는 굉장히 불규칙한 일상생활, 여기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자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수면 부족인데, 한국은 OECD랑 비교해 보면 성인들도 수면 시간이 적고요.
1: 네.
0: 청소년으로 가면 거의 뭐 1시간 차이 나더라고요.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서부터 어떤 입시랑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막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고 오히려 낮에 학교에서 자고 이런 풍경들 우리도 겪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바뀌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1: 네.
0: 그걸 또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수면 시간을 더 줄이는 거예요.
1: 그렇죠. 밤에 잠을 조금 덜 자면서 그 달콤한 나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또 누리려고 하고 그 심정이 이해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뭐 줄일 시간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어떡해요? 이게 지금 이런 청소년기를 대한민국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성장하고 하면서도 잠을 잘 챙겨 자게 될까?
0: 잘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잠을 줄여서 다른 것들을 성취해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1: 네.
0: 아까 이제 20대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고지혈증, 고혈압,
1: 네,
0: 이것도 다
1: 그쵸.
0: 수면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책에서 그 여러 이제 연구조사 결과들이 나오는데, 제일 흥미로웠던 게 저는 이거였어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원 연구팀의 조사인데, 이런 걸한 거예요. 어떤 나라의 사회적인 환경, 안정된 환경인가,
1: 네.
0: 아니면 불안한 나라인가, 그것과 그 국민들 정서의 어두운 측면들,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소시오패스 같은
1: 아,
0: 성향의
1: 네.
0: 비율 같은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불안정해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1: 그렇죠.
0: 사회가 안정적이면 줄어들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통제도 잘 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런데 그런 성향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원인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결국 무한 경쟁, 각자
1: 네.
0: 도생, 긴 노동 시간과 고용 불안정, 이런 상황 속에서 우울, 불면, 자살률,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함께 봤을 때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비싼 기계로 건강검진에서 수치 몇개 보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근원적인 상황에 대한
1: 네.
0: 이해와 이걸 이제 타파할 만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1: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서명희님,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별거 아니니까 물리치료 하시면서 지켜보죠. 이렇게 하면, 못 믿어워 하시고 의심스러워 하시면서 잘안 봐줬다, 나를. 이렇게 화내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난감합니다. 하셨습니다.
0: 이 책에서도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10번 하시는 것
1: 열
0: 같은데,
1: 번이나.
0: 이게 아까 얘기한 건강과 의료예요.
1: 네.
0: 이 지금 서명희님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준 의료 시스템의 맥락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뢰는 낮아. 낮고 내
1: 네.
0: 건강에 대한 이제 의식과 관심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 분명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여기가 아픈데,
1: 네.
0: 이거 그냥 좀 지나가면 괜찮다고?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1: 이거 진짜 그래서 좀
0: 그렇죠.
1: 과잉된 치료들이
0: 그렇게
1: 또
0: 할 수밖에 없는
1: 따라오고.
0: 거고, 그래서 저자가 그 얘기를 해요. 뭐 과잉 진단과 조기 진단,
1: 네.
0: 과잉 치료와 조기 치료, 이게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다.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 네.
0: 조기 치료 좋은 얘기인데,
1: 네.
0: 그걸 강조하면서 요즘에는 그런 병 많거든요. 전 단계 뭐뭐뭐.
1: 아,
0: 이것도
1: 그렇죠.
0: 예전에 없던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큰 병을 막는 장점도 있지만,
1: 네.
0: 아주 미세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좀 중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그것 역시 이제 치료의 관점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환자들도 괜한 약을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 참, 지금 1545 쓰시는 카페인님, 아, 건강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처럼 나하고 관계 없는 일은 일체 관심 신경 안 쓰려 하고 소식하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 이런 태도가 저는 좋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0: 그렇죠.
1: 어떤 면에서는 딱 이게 오프할 수 있는 거.
0: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괜히 막그다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거보다는 딱 오프 테이프가

0: 필요한 순간에는 전원을 딱 내리듯이
1: 맞아요.
0: 신경을 끌수 있다면.
1: 내가 관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0: 맞아요. 이렇게 집중할 때만 하는 거죠, 일단은.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요것만 나왔으면 약간, 아, 그냥 마음가짐이구나 싶었을 텐데, 이게 소식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더 신뢰감이 갑니다. 소식 뭐 좋을 거
1: 아,
0: 아니에요.
1: 저는 소식과 공복 너무 힘들던데.
0: 저,
1: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게 이런 건데, 야근을 만약에 굉장히 그날 하루가 필요했어요.
0: 네.
1: 그리고 집에 오면 사실 배가 막 고프기보다는,
0: 배고픔이 아닌 허기예요, 그건, 그쵸?
1: 그렇죠. 근데 그걸 채우려고 굳이 막 야식을 또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금방 자요, 피곤하니까.
0: 그렇죠.
1: 그게 너무 안 좋은 건데, 이걸
0: 네.
1: 알면서도 그 허기를 지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미미님도 계속 이게 생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이 뒷부분에 가면 한 책의 3분의 1은 의료를 포함한 사회 시스템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아프면 마음 놓고 쉴수 있는 병가 제도와 상병 수당 도입. 이 상병 수당 도입이 최근 몇년 동안 계속 이슈인데
0: 네.
1: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그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아파도 참고 출석을 하고
0: 그쵸?
1: 출근을 하는 사람이
0: 네.
1: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게 있거든요.
0: 우리 뭐 학교 때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아파도
1: 그렇죠.
0: 일단 학교 가서,
1: 예. 네.
0: 양호실 가서, 약을 타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1: 양호실 가면 일단
0: 네.
1: 뭔가 그 정말 아프진 않은 것 같다는 선입견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자랐죠.
0: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또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1: 네, 이번 곡은 정말 진짜 환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0: 정말 진짜 환자? 네.
1: 두 번이나 강조했네요.
0: 네.
1: My Chemical Romance가 부른 Cancer입니다.
0: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김현아 교수의 책입니다. 가짜 환자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은 자신의 증상을 유튜브로 검색을 하고 그 증세가 병이라고 진단하는 의사쌤을 만날 때까지 병원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력해서 계속 그 말을 들을 때까지.

0: 이게 지금 웃을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1: 심각한
0: 요약하고 보면은
1: 일이죠.
0: 되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나라하고 그러지 않나? 물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이어서 여기 지금 최승영 님께서도 너무 많은 무분별한 정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얘기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꼭그 부정확한 정보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라고 해도 특정 질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포 이런 게잘 생각을 해보시면 질병이 유행이긴 힘든데 우리
0: 네.
1: 사회에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질병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0: 아, 맞아요.
1: 그런 이야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0: 그쵸.
1: 갑자기 예를 들면 안 아팠는데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3637님 말씀처럼 그 확진 받을 때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럼 확진자가 늘어나죠.
0: 그쵸.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의가 확장되면서 병이 유행을 하는. 실제로 병이 유행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병에 걸렸다는 생각, 또그 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마치 그 병이 아닌데도 그 병이 곧 걸릴 것 같은 공포.
0: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왜그 어떤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무슨 증후군, 무슨 심리 증후군 이런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반 아이들을 봤을 때 무슨 심리 증후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걸리면 나도 그거 아닐까?
1: 그렇죠.
0: 생각하기 쉽고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진짜 실제적으로는 유행하는 것 같은 결과를 내는 거죠.
1: 그렇죠.
0: 이런 거 보면 참.
1: 그런 공포가 왜더 강화되고 반복되냐면
0: 네.
1: 병에 걸려서 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내 스스로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사회가 안전하게 내 삶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는 게 저자의 분석인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런 안전망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내가 어떤 병이 좀 와도 사람이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거
0: 그렇죠.
1: 나 치료하고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잖아.
0: 네.
1: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한번 아프면 그게 굉장한 치명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커리어가 됐든 직장생활이 됐든 뭐 어떤 성과가 됐든.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그런 증상이 보이기만 해도 이건 빨리 내가 의료적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비용을 들여서
0: 네.
1: 해결하고 완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0: 아, 너무 슬픈데 그게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1: 네.
0: 이 한국 말고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떨까요?
1: 아, 이 조사가 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OECD 조사가 늘 나오잖아요. 여기
0: 네.
1: 보면 뭐 일본, 스위스에 이어서 한국도 이미 거의 최고급의 장수국이래요. 그러니까 OECD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근데 이제 수명도 길고 사실은 건강 수명이 짧다는 지적이 요즘 많지만
0: 네.
1: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대요. 건강 수명도 괜찮은 편이래요. 그런데
0: 네.
1: 유독 자기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주관적 건강조사라고 하는데 한국인은 조사해보면 31%만 내 건강 괜찮다라고 얘기한대요. 3분의 2는 나 지금 건강 문제가 있다.
0: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1: 그렇게
0: 거죠.
1: 답한다라는 거죠. 그것과 연관되는 게, 이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랑도 연관이 되죠.
0: 네.
1: 많은 사람들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병을 훨씬 많이 찾아가는 거죠. 이게 다 어떤 사회 비용과 연관이 되는데, 정말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만 병원을 찾아간다고 하면,
0: 네.
1: 의사가 한 명이 그 환자와 나눌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죠.
0: 그쵸.
1: 그리고 의료보험 비용 같은 것들도 현실화될 수 있겠죠.
0: 네.
1: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과도한 이제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회가 그런 것들을 강압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도 병원에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단기적으로라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0: 5분,
1: 악순환을
0: 그쵸.
1: 만드는 거죠.
0: 진짜 5분이라도 이렇게 짧게라도 의사를 만나서 뭐 별거 아니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든지 뭐 약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안도감이 온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 않으면 뭔가 관리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병원도 못 챙겨간다, 지금 이렇게.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 지금 0122 쓰시는 카페이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재료가 어디에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마트에 그게 이제 품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관심이 너무 크니까요. 건강 관심.
1: 요즘 뭐 아마 오전 시간대 공중파 방송은 대부분 이런 거.

0: 이랬는데.
1: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유행이 있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유행이 있어요, 맞아요. 저 예전에 미란다 커가 아침 공복에 먹는다는 거 계속 따라 먹었다가 왜 이렇게 바꾸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0: 되게
1: 있거든요.
0: 엉뚱한 얘기지만 제가
1: 네.
0: 하관이 미란다 커 닮았다는 얘기를.
1: 아, 진짜요? 하관 미란다 커서 아주 훅 치고 들어오니 하관. 아,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미미님이. 네. 얘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0: 네. 여기 지금 김지희님께서 써주셨는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천천히 굴러가는 한국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능하려나요?
1: 그게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인데.
0: 이 저자도 뒤에 가면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 같지만
1: 네.
0: 이게 중요하다.
1: 어.
0: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수면. 아니,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
1: 네.
0: 이걸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왜 그 JYP 박진영 씨가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1: 네.
0: 거의 뭐 공부를 하고 그랬대잖아요. 생리학 이런 거를.
1: 맞아요.
0: 사람들이 맨날 묻는대잖아요. 뭘 그렇게 먹으면 뭘 먹으면 좋냐. 박진영 씨가 처음에 답하는 게 그거래요. 뭘 좋은 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
1: 공감합니다.
0: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같은
1: 네.
0: 거. 그 약을 먹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수면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레몬즙 올리브유를 먹어요.
1: 아.
0: 이거 등가라고 했을 때
1: 네.
0: 그러면 그냥 잠을 늘리면 되는데
1: 아, 그러네요.
0: 이걸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바꿔 줘야 되는데.
1: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래 잠을 더 자고 조금 더 움직이고 이런 게 좋다는 걸 알지만 못 하니까 이게 먹을 거로라도 어떻게 약간 조금
0: 그렇죠.
1: 이걸 상쇄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의미가 없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0: 그렇죠.
1: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떤 면에서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최승명님, 요샌 족저근막염이 유행이에요. 그래요?
0: 이건 요즘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족저근막염 전에 또 한동안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왔었는데.
1: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질병이 유행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관심도가 글로 이제 집중된다는 거잖아요. 진짜
0: 그렇죠.
1: 그 질병이 유행하진 않아도.
0: 네, 뭐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1: 네.
0: 트렌드를 따라가니까
1: 네.
0: 뭐 먹는 게 유행하면 그 비슷하게 많이 먹을 거잖아요.
1: 아.
0: 그런 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1: 네.
0: 근데 주의 깊게 보게 되죠.
1: 그렇죠.
0: 네.
1: 혹시 나는 하면서.
0: 그렇죠. 나 혈관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거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프면, 아프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날 기다려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0: 맞아요.
1: 그것 때문에 소소하게 뭐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0: 근데 그 노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 아.
0: 여기서 사회 격차가 양극화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서 이걸 바꾸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뭘 더 좋은 걸 사 먹거나
1: 네.
0: 약을 추가하거나 뭐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1: 네.
0: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의 건강의 차이가 극화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안전망이 있으면 그렇게 안 가니까
1: 네.
0: 이게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을 얼마나 쓰느냐로 달라지는 것이기
1: 네.
0: 때문에 그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슬픕니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내리 부른 치유 들어보시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님이 가지고 온 책은 김현아 교수의 가짜 환자입니다. 아, 7179 쓰시는 카페이님이 진짜 환자가 되지 않으려 가짜 환자가 되는 아이러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1: 정말 이 책의 카피로 써야 될 문장 같은데요?
0: 정말 요약하니까 그렇네요. 진짜 환자가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그걸 지금 사회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짜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김은정님은 계속 듣다 보니까 아등바등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아등바등 공부하고 일하고 여행 가고 힐링하고 그러다 결국 병도 아등바등 진단받으려 하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정말 우리네 삶이네요.
0: 너무 슬픕니다, 진짜.
1: 최승명님께서, 아, 족저근만,

0: 근막염 관련해서 다시 말씀 주셨는데, 요새 러닝이 붐이잖아요. 족저 근막염이 없고 기능성 깔창이 없으면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수 없어요.
1: 사회 유행이 또 반영이 돼서,
0: 아, 그럴 수
1: 그쵸.
0: 있겠네요.
1: 네. 족저근막염과 기능성 깔창이 또 이렇게 필터가 됩니다. 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병원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으로?
0: 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의료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 즉, 우리는 뭐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라는 믿음이 강하잖아요.
1: 네.
0: 완치되어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1: 그쵸.
0: 그런데 저자의 얘기가 우리가 아는 흔한 만성질환들은 완치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 실제로 완치가 되는 병은 여전히 많지 않다. 그래서 결국 꾸준히 적정 수준을 유지해가는 게 중요한데
1: 네.
0: 이걸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그건 애초에 좀 불가능한 목표에 가깝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1: 네.
0: 거죠. 아까 이제 노화에 대한 혐오를 얘기했지만 병에 대한 혐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병에 걸리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막 어디 아프고 이러면 아 건강관리를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이런 맥락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병도 살아가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고 아예 안 아프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픔을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1: 네.
0: 그 자체가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아 이건 정말 절대 나는 걸리지 말아야 돼. 하나도 나는 다병 만나고 싶지 않아.
1: 네.
0: 이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후자 쪽은 사실 불가능한
0: 맞아요.
1: 경우인 거고, 네,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 검진을 받고, 그 결과서를 보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0: 그럼요, 그럼요.
1: 좋은 거긴 하나, 너무나 과도한 기대감, 압박감 느끼지 말라는 거죠.
0: 저자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1: 네.
0: 생각해보라고 한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혈액검사라든지 뭐 만성질환 관련된 게 많은데
1: 네.
0: 그런 거는 대체로 좀긴 시간의 흐름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날 한 번에 뭐 조금 안 좋은 지표나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본인
1: 네.
0: 경험상 그 혈압이 좀 오른 걸로 나오는 경우들도
1: 네.
0: 그 정기적으로 해볼 경우에는 대체로는 별 문제 아닌 걸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 내가 많은 돈을 주고 되게 세세하게
1: 네.
0: 고가의 검사들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건강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1: 아,
0: 그거는
1: 중요하죠.
0: 상황을 알려주는 거지.
1: 그쵸.
0: 결국 건강을 만드는 거는 일상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1: 일상생활에서 아까
0: 네.
1: 강조하신 수면이라든지
0: 그렇죠.
1: 뭐 운동 이런 것들.
0: 특별한 치료로 만들 수 있는,
1: 네.
0: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는 거는 그것 역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1: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0: 그렇죠.
1: 더 신뢰가 가고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0: 맞아요. 마지막에 그런 물음이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인가 소비재인가? 이렇게
1: 아,
0: 물어봐요, 스스로가.
1: 네.
0: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아, 당연히 공공재고, 공공재로서 기능해야지, 라고
1: 네.
0: 말씀을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만나고 활용하는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마치 소비재처럼 다룬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를 고객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1: 그쵸. 이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인데요. 그쵸? 여기서 고민을 더 해서, 앞서 나왔던 타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너무 우리 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사회
0: 네.
1: 안전한데도 이렇게 지금 모두가 다나 아프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 좀 크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진짜 환자도 줄고,
1: 네.
0: 가짜
1: 환자도
0: 환자도
1: 줄고,
0: 맞아요. 그 방향이 맞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진짜 병원이 필요한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중간에 카페인님들이 지금 여기 이름은 안 보이고요. 우리 카페인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라 시청을 유도하시다니 하시면서 이 미미님의 어떤 이 스킬이랄까 이거에 지금 깜짝 놀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미란다 커 발언에
0: 네.
1: 들썩였습니다. 우리
0: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 전체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1: 하관.
0: 이 하관, 입 모양과 턱 쪽이 닮았다고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1: 보라 확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하승성님은 이제 밈이 아니고 밈입니다. 의미, 재미, 미란다커다. 이러면서 지금 다 미란다커 있다고 오수미님 미란다커 느낌 있네요, 있어. 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란다커가 우리 지금 왔습니다. 미미님과 함께.
0: 아, 뿌듯합니다.
1: 네, 그냥 들었던 얘기를 전했을 뿐인데. 그렇죠. 우리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서 좋았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폴킴의 괜찮을 거예요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서울 강동구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조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맘 강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 강동구 주민 누구든 집에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회의를 통해 이들 스스로 원하는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도 특별한 점이죠. 한여름 열대야엔 밤도깨비 시장, 반딧불 나라 같은 야간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요. 더 많은 부모가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나도 조시도 同じ こと 상사랑 똑같은 행동을 고하인이 얕잣대 이나이까 얕잣대 나이까에서 이가 생략된 꼴인데요. 후배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 걱정이 되더라.
1: 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だね。
0: 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남의 행동을 보고 我が振り直せ。내 행동을 고쳐야 한다. 아유, 그 말이 딱이네. 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타산지속으로삼아야겠네。요렇게도해석할수있겠죠。자、본문함께보시죠。
1: 社食久しぶりだな。
0: 오、구내식당정말오랜만이다。
1: 私も一人で食べてる人ってこんなに多かったっけ？
0: 나도그래。하고보니까、아、혼자먹는사람이이렇게오갔다게많았던가？오갔다많았다。게 이거는요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어감이 있죠. 그랬던가? 많았던가?
1: 僕も思った。いわゆる孤食ってやつか。
0: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와유로 이른바 고쇼크 때 야츠가 혼밥이란 거구나.
1: 一人の方が気楽とかいろいろあるのかな？
0: 혼자 가도 기라꾸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편하다든지 뭐 이러이러 하루노까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
1: 코로나の影響も大きそうだしね。
0: 코로나 영향도 클것 같고 코로나 때는 남이랑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혼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오기 소다시네.
1: 確かに、スマホとか見ながらのながら食べは悪影響あるらしいよ。
0: 아, 그러게. 그런데 스마호도 가 미나가라노 나가라타베. 이 스마트폰 보면서 먹는 나가라타베. 뭔가를 다른 것을 하면서 먹는 거죠. 즉, 딴짓하면 먹기. 이거는 아쿠에이큐와루라시요. 좋지 않은, 안 좋은 영향이 있다던데.
1: 僕一人の時やっちゃってるわ。
0: 아, 나 혼자 있을 때는 야짜테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으면서는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라는 거죠.
1: 私も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子供には注意しちゃってる。
0: 나도 그래. 지분 놓고 또 하나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한 건쑥 넘기면서 고도머니와 아이들한테는 주의 시작대로 주의 주고 있어. 즉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은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지 마. 남해요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뺏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작 혼자일 때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먹는다는 거죠. 이럴 때 지분 놓고도와 단안 이야기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1: 僕も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だな。
0: 나도 마찬가지야. 人の振り見て남의 행동을 거울 삼아서 와가 振り直せ 내 행동을 고치라. 그 말이 딱이네. 선생님 이까가 됐을까? 모시카스 선생님 뭐 나가라 타베토가 나사테 마스?
1: 確かに一人の時は結構やっちゃいますね。
0: こう何か見ながらスマホと
1: そう
0: か。
1: ですね。
0: で、ジュン君がもしそういうにしたら。
1: 確かに。
0: 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
1: そうです
0: て。
1: ね。気
0: ダ
1: を
0: メ
1: つ
0: だ
1: け
0: よ。
1: ます。
0: あ、そう。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내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코로나의 影響で 一人で 食べる 고쇼크가 増えて、 이런 のは増えてますよね、確か
1: そう
0: に。
1: ですね。
0: 고쇼크、これ健康にはあまり良くないとか言われています。はい、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社食、久しぶりだな。
3: 私も、一人で食べてる人ってこんなに多かったっけ？
2: 僕も思った。いわゆる、孤食ってやつか。
4: 一人の方が気楽とかいろいろあるのかな。
2: コロナの影響も大きそうだしね。
4: 確かに、スマホとか見ながらのながら食べは悪影響あるらしいよ。
2: 僕、一人の時やっちゃってるわ。
4: 私も、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子供には注意しちゃってる。
2: 僕も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だな。
1: 99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棚にあげる意味だ。
1: 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よくそんなことが言えるなと心の中で思ったよ。
0: 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자기이런채처두고よくそんなことが言えるな。아유、어떻게그런말을할수있지？그런말을잘도하네。이런뜻입니다。어떻게그런말을할수있지？하고心の中で思ったよ。마음속으로생각했어。よくそんなことが言える。よくそんなことができる。참어떻게저런말을할수있지？어떻게저런짓을할수있지？이런뜻입니다。
1: 自分に甘く他人に厳しい人は自分のことを棚にあげることが多いよね。
0: 自分に甘く자신에게甘い달다。관대하다이렇게해석하시면됩니다지분이아마그자신에게관대하고단인이기비시남에게엄격한사람은지분도고도단안이아게르자기잘못은슬쩍제쳐두는경우가많지소됐어요네지분이아마그단인이기비시단인이아마그지분이기비시호가 이인ですけどねはい
1: この問題は一旦단안이아게테他の案件を先に進めましょう。
0: 이경우에는요단안이아게르라고하는것을뒤로미루다보류하다라는뜻으로쓰인겁니다이문제와일단단안이아게때이문제는일단제쳐두고일단잠시뒤로미루고보류하고他の案件を先に進めましょう다음한건을먼저진행합시다라는뜻이거든요그래서단안이아게르라고하는것이자신에게불리한것잘못된것이런것들은슬쩍모른채하고넘어가는경우그럴때타나니아게르라는표현도쓸수있는데그럴경우에는지분노고도와타나니아게때이런식으로쓸수있고요그다음에이게비즈니스상황에서잠시보류한다뒤로미루다라고쓸때에도타나니아게를사용할수있다요점도기억해두시기바랍니다자그럼이어서문장완성하기인데요내가잘못한건쑥넘기면서아이들한테는주의주고있어나의일나에관한것
1: 自分のこと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子供には注意しちゃってる
0: 자기일은제쳐두고남만계속비난하는건좋지않아자기일은제쳐둔다여기에서도
1: 自分のこと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他人ばかり非難するのはよくないよ。
0: 非難する、非難하다。他人ばかり非難する。남만계속비난한다。이런뜻이되겠죠。이과제는지금은일단미뤄두고다른중요한안건에집중합시다지금은일단미뤄둔다라고할때도타나니아게를쓸수있죠지금은일단미뤄두고
1: 今は棚にあげてこの課題は今は棚にあげて他の重要な案件に集中しましょう。

0: 100페이지 오늘의 한자.
1: 자, 오늘의 한자는 악할 악 또는 미워할 오입니다. 악용.
0: 악용. 류출した 고진 정보가 악용される 오소레가 아리마스.
1: 류출する 이거는 유출하다 또는 유출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류출した 고진 정보가 유출된 개인 정보가 악용される 오소레가 아리마스.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짓궂음 또는 못되게 구는 것을
0: 이지와르. 스키나코니 이지와르를 する 고도모 때 いましたよね.
1: 스키나코니 좋아하는 아이한테 이지와르를 する 좀 일부러 못되게 구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いましたよね. 스키나코니 고 이지와르를 して 낚았었다리 뭐 네, したり. 자, 이지와르 여기에서는 이 악자를 와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한이라고 할 때는요.
0: 오칸. 세기가 되다리 오칸가 する 時は 오후로니 하이라나이데 ください.
1: 자, 오한이라고 할 때 이 악자는요. 오로 읽어서 오칸이라고 합니다. 세기가 되다리 오칸가 する 時は 세기가 되려 기침이 나거나 오칸가 する 오한이 들 때는 오후로니 하이라나이데 ください. 모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한이라고 할 때 때 옷강 오로 읽히고 나쁘다 할 때 이지와르와 같이 와루

0: 探す、찾다、探せる、찾을수있다。ちゃんと探せる。チェデロを찾을수있을지、少し不安です。조금씩걱정이에요。
1: あらかじめ地図でルートを確認しておくと安心ですよ。
0: あらかじめ、사전에、が、미리、地図でルートを確認しておく。지도에서、ルート라고하는것은길이잖아요。즉、가는길을確認しておくと安心ですよ。확인해두면은安心이될거예요。先生はどうですか？初めて行く場所とかに行くときに、あらかじめ地図でルートを確認とかをなさいますか？
1: そうですね。私、若干方向音痴なところもある気がするので、割と前もって調べるタイプですね。
0: そうですか。私は方向音痴でなくても、必 ず、あらかじめ地図で位置を見て、ここからこういう方向に行くんだなっていうのを頭の中に描きながら行きますね。あらかじめ라고하는것은요。그러니까、미리사전에라는뜻으로쓰입니다。다시한번들어보세요。
1: 初めて行く場所なので、ちゃんと探せるか少し不安です。あらかじめ地図でルートを確認しておくと安心ですよ。
0: はい、次は、
1: 浮き足立つ。
0: 浮き足立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요, 긴장이나 불안 등으로 침착성을 잃은 상태 있죠. 안절부절 못하다, 침착성을 잃다라고 할 때, 浮き足立つ 라고 합니다.
1: どう?プレゼンの準備はうまく進んでる?
0: 어때? 프레젠 の 준비, 발표 준비는 うまく進んでいる 하면 잘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잘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어.
1: 이야,浮き足立ってしまって、ご飯も喉を通りません。
0: 아이고, 浮き足立ってしまって、 이거는요, 안절부절 못하는 건데, 이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것이요, 뭔가 좋아서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들떠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거든요. 그점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서 고함 뭐 노도 도우리마센. 직역을 하면요, 밥도 목을 통과하지 않는다. 즉, 밥도 안 넘어가요. 코에 도끼 때 아리마스요, 네, 선생. 긴장스르도 뭐, 혼또 고함 뭐 노도 도우라나이띠요, 네.
1: 初めてのプレゼンはそんなもんだよ。
0: 뭐 하지메테노 프레젠, 처음 하는 발표는 선나 뭔다요. 원래 그런 거야. 마 데쇼네 오에라이 카타노 마에 데노 프레젠 니날도 모토 소 데스요네. 하이, 소리데 모 히토 키이테 쿠다사이.
1: どう?プレゼンの準備はうまく進んでる?いやー、浮き足立ってしまって、ご飯も喉を通りません。初めてのプレゼンはそんなもんだよ。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2: EBS 캠페인직장생활
3: 안녕하세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오진승입니다취업이나이직에성공하면처음엔출근한다는사실만으로설레죠하지만정작출근하기시작하면일배우는것도어렵고동료와친해지는것도힘든데요이직장계속다닐수있을까걱정되기시작합니다하지만그건당연해요회사마다일하는방식이다르니까신입이아니더라도하루아침에뚝딱모든게잘될리없습니다그러니까가장중요한건스스로에게시간을주는거예요실수를하고꾸지람을들어도낯선환경이니까그럴수있지하고편하게마음먹는게좋습니다시간이지나면차츰업무도익숙해지고동료들과도가까워질거예요그러다보면지금은불가능한일도해낼수있습니다조금만더나자신을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으니까요.

0: 그랬으면은 나도 잊지 마이 가마스 때 없이 갔다나 한몫끼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기서 한몫끼다라는 게 투자를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어떤 역할을 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1: プロジェクトが始まる前なんて絶対成功しないとか言ってたくせに。
0: 아유,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성공 못할,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말했으면서.
1: 何々さえ何々ば。何々さえ何々たら。
0: 何々さえ、A さえ何々ば、또는타라를쓰면은요,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A 사에 그것만 실현되면은 모든 것이 충족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나타냅니다. 뭐뭐만 뭐뭐 하면.
1: 駅近の古民家カフェってどこにあるんだっけ？
0: 駅近の역근처에古民家カフェ。古民家하면은고택이거든요。고택カフェ、어디에있더라？あるんだっけ？여기에서는요。몰라서 묻는다면은 누구니 아르노 이렇게 묻겠죠. 그런데 아른답게 으깨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어디에 있었더라 하는 식으로 확인하는 느낌을 나타냅니다. 누구니 아른답게.
1: 名前さえわかればネットですぐに検索できるのに。
0: 名前さえ分かれば、名前さえ分かったら이렇게도 쓸수 있는데요. 이름만 알면 인터넷으로 금방 검색할 수 있을 텐데, 즉,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충족이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기분을 나타내는 거죠. 자, 대화문 보겠습니다.
1: この物件がこんなに素敵なカフェになるなんて思ってもみなかったよ。
0: 物件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동산의 매물을 말합니다. 자, 이 매물이 이렇게 스테키나 카페니 나르한테 멋진 카페가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
1: 初めて確認したときは、ただでも引き取り手がいないかもなって心配したんだけどね。
0: 初めて確認した時は처음 확인했을 때는 타다 데모 타다 이거는 공짜 거절한 뜻이거든요. 타다 데모 히키토리 떼가 이나이 거저 줘도 히키토리 떼 인수할 사람 인수자가 없을까 봐 심파이 스탄다 께도네 걱정했었잖아.
1: うちの会社も一枚噛んでる物件だったからどうしようかと思ったよね。
0: 우리 회사도 이치마이 칸데르 역할을 하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회사도 이 매물에 관여하고 있던 터라서 노쇼가 또못 따요. 어떻게 하나 싶었지.
1: そうね。駅近だったのと周りにカフェが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決め手だったみたい。
0: 맞아. 에키 치카다. 에키카라 치카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깝다. 즉, 역세권인데다가, 마와리니 카페가 나이. 주변에 카페가 없었다는 게, 김해 때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즉,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다.
1: お互いの条件さえ合えば、意外とすんなり決まるもんだよね。
0: 서로의 조건 사에 아에바 조건만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조건 사에 아에바 조건만 맞으면 이가이도 의외로 순나리 기마르몬다요네. 순나리 이거는 순조롭게 원활하게란 뜻으로 순조롭게 결정되기도 하는 법이네.
1: さらっとそんなこと言ってるけど、新井さん結構ぐいぐい交渉してたじゃない？
0: 여기서 아뭐 조건만 맞으면은 그냥 원활하게 잘 되네 이렇게 살았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아라이 씨가 꽤꾹 그이 꽤 꾹꾹 밀어붙이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밀어붙이면서 고쇼 시대다잖아요. 협상했잖아.
1: 一つ前の契約がポシャったから結構必死だったよ。
0: 포샤르라고 하는 게 무산되다, 깨지다란 뜻이죠. 히토츠마에노 바로 직전에 계약이 포샤다카라 무산되는 바람에 꽤 필사적이었어. 바로 전에 계약이 무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마저 무산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필사적이었다.
1: これほどぴったりの古民家は僕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とかなんとか言っちゃって。
0: これほどぴったりの古民家。아니 이렇게 딱 맞는 고택은요. 뭐고 뭐 믿다 고토가 아리마센.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나 뭐라나 말하면서.
1: 今思い返す

0: 108페이지 오늘의 한자.
1: 오늘의 한자는 사길교입니다. 지구대 파출소.
0: 고반. 미치니 마요타 토키와 고반데 키이타라 이이데스요.
1: 미치니 마요타 토키와 길을 잃었을 때는 고반데 키이타라 이이데스요. 파출소에 물어보면 돼요. 주고받다.
0: 가와스. 카레토와 아우토 아이사츠오 가와스 くらいの 中ですよ.
1: 아이사츠오 가와스 하면 인사를 나눈다라는 뜻으로 그 사람하고는 아우토 아이사츠오 가와스 くらいの 中 만나면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이, 즉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예요. 섞이다.
0: 마지르. 아레 미칸오 갔다노니 오렌지가 1코 마지ってるよ.
1: 어라? 귤을 샀는데 오렌지가 하나 섞여 있어. 자, 이 마지르라고 할 때 이렇게 사길 교자를 써서 마지르라고 하면은 섞여 있는 것의 원래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오렌지와 귤은 섞여 있으면은 바로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마지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皆さん、こんにちは。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下次会更好.
1: 下次 다음에 会更好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아, 요런 말들은 아주 기분 좋은 표현인데 보통 下次도 쓰지만 明天会更好. 네,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下次 요 구리더와 下次会更好.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세 단어 보겠습니다. 설명회, 발표회, 로드쇼.
2: 路演.
1: 路演.
2: 这个词得记一下才知道怎么讲.
1: 로드쇼에 가깝죠.
2: 对,
1: 路가 일단 길이고요.
2: 没错.
1: 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이제 발표, 강연 뭐 다 될 수 있는데 설명의 발표 다 될 수 있는데 쇼로 봐도 되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루옌 설명회나 발표회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설명회일지 발표회일지는 모르겠으나 무언가를 하여튼 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루옌 어지럽다, 어수선하다.
2: 루안.
1: 루안. 페이지 쪽.
2: 예.
1: 예. 우리 그 교재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95页 이렇게 되는 거죠.
2: 对对对.
1: 지금 이 페이지가 지금 95쪽이니까 95页. 새로 다시.
2: 重新.
1: 重新. 빗질하다, 조리 있게 정리하다.
2: 수리.
1: 원래 글자 그대로의 대표적인 뜻은 수리는 빗질하다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뜻이 확장돼서 조리 있게 정리하는 것도 수리가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다.
2: 수리, 스루.
1: 스루. 그대로 이제 생각의,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 길. 그래서 생각이죠. 그래서 수리, 스루. 생각을 정리하다. 데이터, 통계자료.
2: 수据.
1: 수据. 전면적이다, 포괄적이다.
2: 全面.
1: 全面. 부족하다, 모자라다.
2: 缺少.
1: 缺少. 일손이 부족하다.
2: 缺少人手.
1: 네, 缺少人手. 人手가 일손이죠. 경험이 부족하다.
2: 缺少经验.
1: 缺少经验. 经验이 경험이죠. 관건, 핵심.
2: 关键.
1: 关键时刻. 关键, 관건, 핵심. 대비하다.
2: 对比.
1: 对比, 비교하다, 대비하다. 对比, 설득력.
2: 说服力.
1: 说服力, 설득력입니다. 说服力, 약하다.
2: 弱.
1: 弱, 말하는 속도.
2: 语速.
1: 语速, 어속.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 语速. 무대 아래.
2: 台下.
1: 台下. 台가 무대죠. 台下. 반응하다, 응답하다.
2: 反应.
1: 反应. 반응. 反应. 페이지를 넘기다.
2: 翻页.
1: 翻译 때는 이제 페이지를 넘기다고 이해가 페이지죠. 그래서 翻页. 무대에 오르다.
2: 上台.
1: 上台. 上은 오르다. 台 무대. 上台. 긴장하다.
2: 紧张.
1: 紧张. 긴장. 태도.
2: 태도.
1: 태도. 태도. 몸으로 간주하다, 삼다, 여기다.
2: 땅.
1: 땅. 발음 유의해야 되죠. 사성입니다. 땅. 쌓이다, 축적하다.
2: 지累.
1: 지累. 쌓이다, 지累. 부를 축적하다.
2: 지累, 财富.
1: 지累, 财富. 财富가 부죠. 재물, 财富. 경험.
2: 经验.
1: 经验. 원고, 스크립트.
2: 稿子.
1: 稿子, 원고. 치명적인 오류, 결함.
2: 잉상.
1: 잉상.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刚才小张的路演你怎么看？想法是不错的，但有点乱。第三页需要重新梳理一下。对，数据部分也不够全面，缺少几个关键的对比数据。 说服力弱了一些。还有他语速太快了，台下的人还没反应过来就翻页了。嗯，他一上台就紧张。不过态度是好的，至少赶上去讲。那这次就当积累经验吧，但是稿子得改，不能再有硬伤。
4: 行，我们找个合适的时间一起跟他聊聊吧。
1: 방금 小张 발표 어땠어?
2: 刚才小张的路演，你看啊，怎么看呢？
1: 哎，怎么看呢？怎么样呢？刚才방금

0: 운전이죠. 깡살 小张的 루이엔. 아, 발표죠. 루이엔. 怎么看呢? 你觉得怎么样呢? 어때요? 어떻게 봤어? 어땠어? 怎么看?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아, 좀 산만했어. 세 번째 페이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더라.
1: 想法是不错的，但有点乱。第三页呢，需要重新梳理一下。
0: 想法是不错的.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 생각이죠. 想法是不错的. 아, 괜찮아요. 좋아요. 不错的. 但是有点乱. 조금 좀 산만합니다. 이 想法是不错. 但是它 录音的时候有点乱. 잘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特别是第三页, 3쪽은 需要 重신 梳理一下. 아예 싹다 뒤집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3쪽은 잘못된 겁니다. 정신 수리이자 수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잘 고치는 거죠. 원래는 머리, 그죠? 빗질하다. 근데 수리이자 잘 고쳐야 되겠어. 맞아.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했고 또몇 가지 핵심적인 비교 데이터는 빠져 있어서 설득력이 좀 약하더라고.
1: 对，数据部分也不够全面，缺少几个关键的对比数据。说服力呢，弱了一些。
0: 그렇죠. 아, 나 요델 원티. 또에. 맞아. 수지 부분, 수지, 데이터죠. 아,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不够 全面, 완벽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 전체를 충분하게 소화해야 되는데, 不够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전면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不够 全面, 최소 지각 관제한다. 아, 거기다가 약간 좀, 또 부족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对比 수据,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좀 부족했어요. 제가 요点 问题 봐. 그러다 보니 说服力, 설득력이, 뭔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说服力 弱了一些. 설득력이 좀 약했습니다. 弱 그대로 약하다 할때 약자죠. 弱了一些. 아, 또 말도 조금 빨랐어요. 청중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페이지를 넘겨버리더라니까.
1: 还有，他语速太快了，台下的人还没反应过来就翻页了。
0: 那就这种状态，比较紧张，那就语速太快了。还有他또거기다가语速말하는속도죠，太快了，너무빨랐어요。台下的人，무대아래에있는那个관객이죠。还没反应过来，뭔가 반응을 하고 천천히 넘겨도 되는데 还没反应过来，이렇게 알듯 말듯 하는데 翻页了，쭉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거죠. 翻页了，小张은 무대에만 오르면 긴장을 해.
1: 他一上台啊就紧张。
0: 他一上台啊就紧张，那这个经验不够，그죠？一上台就紧张，1A 就 B。뭐뭐 A 하기만 하면 B하다. 무대만 오르면 긴장, 긴장, 긴장, 긴장을 합니다. 그래도 태도는 좋았어. 적어도 올라가서 발표는 하잖아.
1: 不过态度是好的，至少敢上去讲啊。
0: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1: 哦，对。
0: 네. 보고 하지만 태도는 好的. 태도는 좋아. 至少, 최소한, 적어도 敢上去讲. 과감하게 저는 할수 있습니다. 예스! Yes. 그래서 至少赶上去讲. 그럼 이번은 경험 쌓은 걸로 치자. 하지만 원고는 수정해야 해. 더 이상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1: 那这次就当积累经验吧，但是稿子得改，不能再有硬伤。
0: 当然。那这次이번은 就当뭐뭐 인셈 치다, 뭐뭐로 여기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발음에 땅이 아니라 땅, 몸으로 여기다 땅, 지레이 찡이엔 바. 아, 경험을 좀 쌓은 것으로 치자. 경험을 쌓은 것으로 여기자. 但是 稿子, 하지만 稿子, 원고 스크립트죠. 그대로 得改, 고쳐야 돼. 不能再有硬伤. 그대로 소위 말하는 치명적인 실수죠. 더 이상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까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인상이라면 상처인데 아주 강력한 상처. 그래서 인상. 그래, 적당한 시간 잡아서 小张이랑 한번 얘기해 보자.
1: 行，我们找个合适的时间一起跟他聊聊吧。
0: 行吧. 我们找个

0: 合适的时间，合适딱 알맞는 시간 找个 合适的 시간 같이 跟他聊聊吧. 그랑 걔랑 같이 聊聊吧. 이야기를 해보자. 좋습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선생님? 98쪽입니다. 첫 번째, 缺少, 부족하다, 결여되다, 모자라다. 이 방안으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윗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
1: 这个方案缺少数据，说服不了领导。
0: 그러니까요. 这个方案 그대로 방안이죠. 缺少 수据. 아, 부족합니다. 缺少 뭐가? 수据. 데이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료죠. 자료 싸움인데, 缺少 수据. 说服不了. 不了 들어가면 앞에 있는 동사 할수 없다. 说服不了. 설득할 수 없다. 누구를? 领导. 윗사람들. 윗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왠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1: 刚开始一个人住，总觉得屋子里缺少点人气儿。
0: 那就现在习惯了，一个人住。
1: 哎，养个猫猫狗狗嘛，
0: 可以呀、啊，
1: 嗯，
0: 可以呀、啊，可以。
1: 或者像洪老师一样养个植物也不错。
0: 植物也可以，
1: 嗯，
0: 而且植物有时候更方便。
1: 很安静，不说话嘛。
0: 对，没错，没错。刚开始一个人住，막 처음에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刚开始一个人住，总觉得，아무튼 어쨌든 어떻게 느꼈어요? 屋子里, 집안에 缺少点 人气, 人气는 그대로 사람이 사는 느낌, 사람이 있는 느낌, 그래서 缺少点 人气. 요리하려다 보니 양념 몇 가지가 부족해서 아예 배달을 시켰다.
1: 做饭时发现缺少几样调料，就干脆点外卖了。
0: 是不是觉得
1: 做饭比较麻烦
0: 麻烦？
1: 吧？
0: 而
1: 我觉得他想吃外卖，
0: 且没有信心做的
1: 好吃。
0: 很好 做饭时 요리할 때 发现 알게 되었어요. 缺少 부족합니다. 几样 调料. 调料 그대로 양념이죠. 몇 가지 그 조미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요리를 하고 나서야 发现 缺少 几样 调料. 就 干脆 그래서 아예 点外卖了，哎，배달시키자，点外卖了。자두번째입니니다。积累、쌓이다、축적하다、조금씩모으다。그는업무를하면서현장의경험을많이쌓았다。
1: 他在工作中积累了很多一线的经验。
0: 오，他在工作中일하면서积累了조금씩쌓았습니다。근데很多많이쌓았어요。어떤一线的经验？老师，这个一线的经验是一线是什么意思啊？
1: 一线就是工作的最前线，就是最基层的、最基本的工作。哦，如果是在大公司的话，一线的话就是工厂。
0: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앞에서 고객을 첫 번째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선 교사. 그러니까 처음에 앞장서 나는 사람들 이센 징엔. 직장 인맥은 공을 들여 쌓아야 한다.
1: 职场人脉需要用心积累。
0: 职场人脉직장 인맥 그대로입니다. 职场 人脉 需要用心 그대로 공을 많이 들여서 积累 쌓아야 합니다. 매일 꼼꼼히 수업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많은 학습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1: 每天认真总结听课笔记，就能积累出很多学习心得。
0: 그렇습니다. 매일 认真, 매일 열심히 总结. 자, 다 결론을 내린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정리하는 거죠. 听课 비지 그 수업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해 정리를 하다 보면 지우능 지레추 무엇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헌더 쉐시 신더 여기서 이제 신더가 공부하는 그런 학습 노하우를 얘기를 합니다. 신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죠. 헌더 쉐시 신더 99쪽입니다. 신링지탕
1: 只有脚踏实地的人，大地才乐意留下他的脚印。
0: 묵묵히 그러니까 只有脚踏实地 그대로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만이 더는 따디 대지가 잘 러이 리우샤 그의 발자국 타더 자오인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刚才小张的路演你怎么看？
3: 想法是不错的，但有点乱。第三页需要重新梳理一下。
2: 对，数据部分也不够全面，缺少几个关键。

0: 一起跟他聊聊吧.
1: 점머쇼 이렇게 말해요. 백족입니다. 발표할 때는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서 청중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해요.
2: 做路演要把事情说明白，让听众跟得上节奏.
1: 그러니까 做路演 그대로 발표할 때는 把事情 그 내용을 说明白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让听众 청중들이 跟得上节奏 그런 따라올 수 있는 그 박자 강연의 그 박자를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뒷받침이 있어야 관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돼요.
2: 有数据支撑，观点会更有说服力。
1: 支撑이 그대로 뒷받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2: 对.
1: 그래서 관点 관점이 会更有说服力 더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청중이 딴 생각을 하거나 따라오질 못해요.
2: 讲话速度太快，听众容易走神或跟不上。
1: 딴 생각을 하다 走神 다른 생각으로 갔어요. 跟不上 따라오지 못하다. 타인의 피드백은 자신의 발전을 돕는 사다리와 같아요.
2: 别人的反馈是帮助自己进步的梯子.
1: 아, 근데 이 反馈가 듣는 게 참 괴롭습니다. 때에 따라서. 反馈是帮助自己进步的梯子.
2: 实话实话.
1: 对. 다음 회의 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2: 下次会议前准备工作一定要做足.
1: 下次会议前 다음 회의 전에는 준비工作 一定要做足, 철저히, 做足, 철저히 준비하다. 완벽하게, 충분히 준비하다. 느낌대로 말해요.
2: 跟着感觉说.
1: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보자. 언제 시간 내서 이야기하자.
2: 找时间聊聊.
1: 아, 이거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될 때 找时间聊聊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선생님.我看你最近状态不太好啊.
1: 要不咱们找个时间聊聊. 行吧，明天午休再说吧.
2: 好的好的.
1: 好像是太累了，是吧？对吧？ 단어 보겠습니다. 상태.
2: 状态.
1: 状态. 점심 시간.
2: 우休.
1: 우休. 근데 보통 점심시간에 또 쉬는 시간을 겸하니까 보통 우休.
2: 对对对.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학당 생생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大家都辛苦了,我们下次节目再会。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오호. 오늘 제목은요. 아,
1: 非常好吃的.今天烤鸭,明天炸酱面,天天下馆子.
0: 오늘 제목은 首先好吃.对.第二好听.好听.第三好看.这字好看.没错.

0: 炸酱面一样一样来。
1: 맞죠？一碗炸酱面很快，但是烤鸭应该讲究吃的，
0: 没错，而且提前预定。
1: 提前预定，找一个比较好的 餐厅
0: 没
1: 啊。
0: 错，而
1: 对，
0: 且一个人吃不行，得
1: 哦，
0: 多找
1: 对
0: 几
1: 对
0: 个
1: 对
0: 人
1: 对
0: 吃。
1: 对对对对对，我们今晚오늘저녁에现吃烤鸭，먼저오리구이를먹고明天中午내일점심에는안排炸酱面，내일점심에는계획을짜장면으로세운다，즉뭐죠？내일점심은 짜장면을 먹자. 이양 이양 라이 하나씩 하나씩 하자고. 좋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선생님? 106쪽입니다. 첫 번째, 디다. 정통의 제대로 된이집 국수는 맛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0: 这家店的面味道特别地道。
1: 아주 기막히게 맛있어요. 이 집의 店 면. 국수죠. 웨이더 맛이 特别 디다. 아, 제대로입니다. 特别 디다. 그녀는 상하이 말을 토박이처럼 한다.
0: 他说着一口地道的上海话。
1: 아, 다 쏘저 그 말을 하는데요. 이코 디다도 아주 말하는데 이코 디다도 전형적인 아주 제대로 토박이처럼 상하이화 말을 합니다. 저도 상하이화 할줄 아는 거 있습니다.
0: 哦，
1: 네, 한국인, 한국인, 꿈꾼인.
0: 好像说的挺地道，其实我也听不懂。
1: 움꼬닌,
0: 哦，
1: 움꼬닌, 예, 그래서 저도 할줄 압니다. 다 쏘저 이코 디다다 상하이화. 제대로 된 가정식 백반을 맛보려면 동네 작은 식당으로 가야 한다.
0: 像尝尝地道的家常菜，还得去小馆子。
1: 想尝尝맛보려면 무엇을 디다다 家常菜. 家常菜는 그대로 집에서 먹는 요리라서 가정식 백반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가정식 백반을 想尝尝 하려면 하이 데이 가야 합니다. 어디? 샤오관즈 작은 식당.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안파이. 안배하다, 계획하다, 배치하다. 주말 일정은 이미 다 계획해 두었다.
0: 周末的行程啊，都安排好了，
1: 你就
0: 享受就可以了。
1: 就由我来。
0: 跟我走好
1: 跟我
0: 了。
1: 走好了。周末的行程，주말에어떤계획은요？都安排好了，싹다안排好了，계획해두었습니다。就听我的就好了。상사가 맡긴 임무는 아무리 어려워도 완수해야 한다.
0: 领导安排的任务再难也得完成。
1: 에이, 领导 안排的 任务, 상사가 맡긴 임무, 再难, 아무리 어려워도 也得 완성. 마침내 실현해야 된다니까 완수해야 한다. 아무리 짜에 예 비죠. 아무리 에이 하더라도 비하다. 아이가 방학해서 집에 있으니 학습 시간을 잘 짜주어야 한다.
0: 孩子放假在家，得给他安排好学习时间，
1: 맞습니다.
0: 要不然的话就放羊了。
1: 对对对，孩子不懂事嘛。孩子放假，아이가 방학해서 在家 집에 있으니까 데이 해줘야 합니다. 给他安排，잘 계획해줘야 짜줘야 됩니다. 안排好 무엇을 学习 시간, 학습 시간을 잘 계획해서 해줘야 합니다. 107쪽입니다. 신링지탕.
0: 以诚感人者，人亦诚而应。
1: 이청 어떤 그 성실한 마음 진심으로 간人者 상대를 대하면은 이청간人者 仁义 사람도 그 상대도 정 진심으로 얼잉 보답한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这家韩式紫菜包饭真不赖，味道跟韩国本土的差不多，甚至更好吃。
3: 是啊，没想到在中国也能吃到这么地道的韩餐，这个紫菜吃起来很韩国。
2: 我听说中国是韩国紫菜最大的进口国，说不定店家用的就是韩国紫菜。
3: 那要不晚上还来这家吃？
2: 别了，来中国旅游，当然要尝当地特色。
3: 那晚上吃什么？你有想法吗？
2: 我想吃北京烤鸭和老北京炸酱面。
3: 那我们今晚先吃烤鸭，明天中午安排炸酱面，一样一样来。
1: 这么说 이렇게 말해요. 108쪽입니다. 두 가지 다 맛보고 싶지만 함께 다 시키면 분명 다 못 먹을 거예요.
0: 两样都想尝，一顿全点肯定吃不下。当然，当然，
1: 两样 그대로 두 가지 다 都想尝 맛보고 싶지만 이顿 아 不行 不行 不行 이顿 全点肯定吃不下 못 먹어요. 두 끼로 나누어 계획하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기대감도 더 생겨요.
0: 分开两餐排，吃得舒服也更有期待。
1: 어, 分开两餐 그대로 두 끼로 나누는 거죠. 안排 그렇게 하면 吃得舒服。 아, 좋아요.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또 更有期待, 기대감도 생깁니다. 하나는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면 여행의 여운을 이어가기에 딱 좋아요.
0: 留一样到明天吃，正好给旅行续个念想。
1: 아, 留一样 하나 남겨요. 到明天吃 내일 먹으면 正好给旅行 그런 여행의 여운이죠. 续个念想 여행할 때는 식사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어요.
0: 出门旅游，吃饭别赶场子，一赶就失去了味道。
1: 出门旅游 여행할 때는 吃饭别赶场子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一赶失了味道 맛을 잃어버립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야 맛을 하나하나 음미할 수 있어요.
0: 细嚼慢咽，味道才能一层层尝出来。
1: 꼭꼭 씹어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대로 细嚼慢咽이죠. 味道才能一层层 하나하나 尝出来。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정말 괜찮다. 꽤 좋다. 제법 괜찮다.
0: 真不赖.
1: 真不赖. 오, 괜찮은데? 선생님.
0: 와, 这家的烤鱼真不赖呀.
1: 是吧?
0: 下次带我爸妈也来尝尝.
1: 他们肯定也会喜欢呢，一定要去喽，一定要去喽。而且爸爸妈妈自己的子女陪他一起去吃美食，很喜欢，当然喜欢，就是在一起。对对对，没问题了，嗯，对吧？最温馨的，哎，加个一个美食，那就完美了，完美，
0: 锦上添花。是，
1: 단어 보겠습니다. 생선, 전골,
0: 烤鱼,
1: 烤鱼, 맛보다,
0: 尝,
1: 尝.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6: 大家好,我是王乐.
7: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6: 2부. 이부来.
5: 아, 이 말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요. 천천히. 천천히.
6: 慢慢来.
5: 이부. 한 발자국. 이부. 또 한 발자국. 来.
6: 对.
5: 해라. 그래서 천천히 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자.

0: 아,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세 단어 봅니다. 유창하다.
1: 流利
0: 리오리. 목표.
1: 目标
0: 무비오. 원대하다.
1: 远大
0: 위엔다. 기초 문법.
1: 基础语法
0: 기초 위파. 그대로 기초 문법. 기초 위파 문법. 계획.
1: 规划
0: 구이화. 너무 조급하게 굴다. 너무 서두르다.
1: 操之过急
0: 操之过急. 그래서 操之 너무 막 서두르고 급하게 서두릅니다. 操之过急. 외우다.
1: 背
0: 빼. 단어.
1: 单词
0: 이건 이제 빼 단词가 분명히 결합되겠죠. 단어를 외우다. 거의 이부 이부 라의 제목에 비추어 볼때빼 단词는 쉐시 한유 아니면 쉐시 와유. 듣기 연습을 하다.
1: 练听力
0: 리엔 팅리. 팅리가 그대로 이제 듣는 듣기 능력이죠. 그러니까 듣기 연습을 하다. 리엔 팅리. 기꺼이 뭐뭐하다.
1: 肯
0: 큰한 다음에 동작이 뒤에 나옵니다. 큰 뭐뭐뭐뭐. 열심히 공부하다.
1: 用功
0: 용공. 아주 애쓰다. 공부 열심히 하다. 용공. 그래서 보통 용신 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용공. 차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1: 循序渐进
0: 에이, 循序, 渐进, 循序, 순서대로, 차례대로, 渐进,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나아간다. 그래서, 循序, 渐进, 조정하다.
1: 调整,
0: 그대로 조정이죠. 调整, 계획,
1: 计划,
0: 计划, 충분히 연습하다, 숙달하다.
1: 练熟,
0: 练熟, 과감히,
1: 敢,
0: 간, 입을 열다.
1: 开口,
0: 카이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다라는 뜻도 되죠. 아유, 뭐, 저 뭐, 카이코나, 카이코. 교류하다.
1: 交流,
0: 交流. 기초가 견고하다. 탄탄하다.
1: 扎实,
0: 扎实. 아, 니, 这个, 打 기초 打得 很 扎实. 扎实. 지속하다, 고집하다.
1: 坚持,
0: 계속합니다. 坚持. 방송.
1: 广播,
0: 광보, 광보 节目, 프로그램. 제대로, 열심히.
1: 认真,
0: 认真, 认真, 认真. 따라 읽다.
1: 跟读,
0: 跟读. 맞추다, 함께하다.
1: 配合,
0: 配合. 끌어올리다, 제고하다.
1: 提高,
0: 提高, 마음가짐.
1: 心态,
0: 心态, 心态 好, 心态.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老师，我想3个月后就能用中文流利对话，还想参加 HSK 6级考试。
3: 哇，这个目标很远大呀。不过你现在还在学基础语法，这样规划会不会有点操之过急？
2: 怎么会？我每天都有很努力背单词、练听力。
3: 肯用功是好事。但语言学习要循序渐进，才能走得更远。
2: 那老师觉得我应该怎么调整学习计划呢？
3: 先把日常会话练熟，做到敢开口、能交流。考试可以等基础扎实了再准备。
2: 具体要怎么练呢？
3: 每天坚持听20分钟中文广播，认真听。认真跟读，配合着学语法，很快就会有提高。
2: 好的，我明白了，谢谢老师。我会调整心态，一步一步来。
0: 선생님, 저 3개월 뒤에는 중국어로 유창하게 대화도 하고 싶고 HSK 6급 시험도 보고 싶어요.
1: 老师，我想3个月后就能用中文流利对话。还想参加 HSK 6级考试？
0: 啊，有这种学生越来越少啊！
1: 我看不到呀。
0: 大概几年前，很多学生来到中文系，就是跟老师说："老师，我要认真学
1: 其实说到这个问题，其实我有点想流泪。
0: 习。"对，
1: 也想作为老师，很想
0: 是，
1: 很难过的一件事情。
0: 对，
1: 洪老师说的话，我特别有感触。 洪老师还是两年制、三年制的大学吧？
0: 对，
1: 我是四年制大学，
0: 本科学校。
1: 可是我最近听。

0: 听到这种话的学生也越来越少了。
1: 所以我想这个做一个对话，
0: 找一找，
1: 鼓励一下，
0: 鼓励一下大家。
1: 鼓励一下大家，好好学习。老师，我想3个月后，3个月就能用中文中国话流利对话，유창한대화를하고싶어요。
0: 3个月。
1: 3个月以后，거기다가还想参加모를또치르고싶으면 HSK 汉语水平考试6级。6급 시험 보고 싶어요.
0: 这个六级，
1: 와, 아주 원대한 목표인데요.
0: 哇，这个目标很远大呀！
1: 目标高一点没关系。
0: 对，我觉得目标不怕高，
1: 对，不用。
0: 其实最怕的是低。
1: 对，没错。
0: 现在4年制的孩子常常跟我说："老师，我现在正在准备 HSK 4级考试。"我心里很想说："你可以不准备啊，本科
1: 对，没错，
0: 啊，你
1: 没
0: 可
1: 错。
0: 以直接准备。"五
1: 是
0: 六级
1: 五六
0: 啊，
1: 级，对，没错，这个目标很远大呀，높은데 원대한 목표예요. 하지만 넌 지금 기초문법을 배우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좀 성급한 게 아닐까?
0: 不过你现在还在学习基础语法，这样规划会不会有点操之过急呀？
1: 그러니까요. 不过你现在，너는 지금 현재 还在学基础语法。 아직 기본적인 어법을, 기초적인 어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저양 꾸이화, 아, 그런 계획, 很好, 远大的 目标, 很好, 但是会不会有点, 操之过急呀, 조금 좀 급한 거 아닐까? 因为什么呢? 就, 如果他就很快就 放弃, 对吧? 그래서 会不会有点, 操之过急呀? 에, 그럴 리가요. 저는 매일 열심히 단어도 외우고, 듣기 연습도 하고 있는걸요?
0: 怎么会？我每天都有很努力背单词，练听力。
1: 怎么会呢？그럴리 없어요. 我每天매일都有很努力背单词，열심히단어외우고있고요，努力背单词，练听力，또열심히듣고있어요，듣기연습도열심히하고있어요。아，열심히하는건 좋지만 언어 학습은 차근차근 해야 더 멀리 갈수 있는데.
0: 肯用功是好事，但是这个语言学习啊，要循序渐进，才能走得更远。
1: 这个语言学习确实这样，这需要一定的时间。
0: 需要一定的时间。不过呢，我们已经教过很多很多学生嘛，其实我们也有经验，很多学生在6个月之内就能够达到非常流利的中文对话。
1: 哦，他如果认真学习的
0: 认
1: 话，
0: 真学习，而且比较有一点天赋的孩子。
1: 啊，对，没错，
0: 六个
1: 没
0: 月
1: 错。
0: 是能做到的。
1: 但是这个，你说的有天赋的孩子，没有天赋的孩子，我估计1年之内。
0: 很流利，这个没问题，
1: 对对，没
0: 这
1: 问
0: 个真
1: 题，
0: 的没问
1: 没
0: 题。
1: 问题。他可能只能差半年，但是他们觉得好像是比较慢，但是这个应该要克服。
0: 对，要克服。
1: 2年、3年之后，我们提到的刚才说的6个月完成的，1年完成的，2、3年之后，差不多，那个他们的水平差不多。肯用功是好事，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은 아, 좋아요. 但语言学习。어학 공부는 要 循序 渐进 차근차근 차곡차곡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것이 才能走得更远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학 공부는 결국에는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가야 합니다. 아, 그럼 선생님은 제가 학습 계획을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0: 那老师觉得我应该怎么调整学习计划呢？
1: 老师，您觉得我应该제가마땅히몸에怎么调整、조정해야할까요？学习计划呢？학습계획을어떻게조정해야할까요？우선일상회화를충분히연습하고자신있게입을열고소통할수있게해。시험은기초가탄탄해진다음에준비해도 돼。
0: 先把日常会话练熟，做到敢开口，能交流。考试可以等基础扎实了再准备。
1: 그렇죠。先把日常会话、일상회화练熟，아주 숙달리게 잘하고 做到敢开口，과감하게 입을 열고 能交流 교류한다 즉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게 한 후에 考试可以等基础扎实了 기본이 탄탄해진 후에 再 준비해도 돼。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0: 具体要怎么练呢？

0: 주이 디아오 저 말리에나 매일 20분씩 중국어 방송을 꾸준히 듣는데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따라 읽어봐.
1: 每天坚持听20分钟中文广播，认真听，认真跟读，配合着学语法，很快就会有提高。
0: 中级、初级，每天20分钟。
1: 我们的 EBS 终极汉语。
0: 初级汉语20分钟，每天坚持听20分钟中文广播，20분씩 방송을 듣고 认真 听, 제대로 집중해서 듣고 认真 이게 중요합니다. 跟 读, 따라 읽는 거죠. 그렇죠? 문법 공부도 병행하면 금방 실력이 늘 거야.
1: 配合着学语法，很快就会有提高。
0: 配合着 学语法, 거기다가 문법 공부까지 병행하는 거죠. 配合着 学语法, 很快就会有提高. 금방 실력이 늘 거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 好的，我明白了，谢谢老师。
0: 아이, 뭐 明白了. 谢谢老师. 마음가짐부터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게요.
1: 我会调整心态，一步一步来。
0: 调整 心态, 마음을 잘 가다듬고 조정해서 이보 이보 라이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114쪽입니다. 해설을 볼까요? 첫 번째, 循序 渐进. 차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단계적으로 발전하다. 외국어를 배울 때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 한다.
1: 学外语不能着急，得循序渐进。
0: 学外语, 외국어를 배울 때는 不能 着急, 서두르지 말고요. 得, 循序 渐进, 차근차근, 循序渐进 해야 한다. 운동은 차근차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치기 쉽다.
1: 锻炼身体要循序渐进，不然很容易受伤。
0: 锻炼身体, 이게 이제 신체 단련인데 운동이죠. 要 循序渐进, 不然 아니면 容易受伤, 쉽게 다친다니까 다치기 쉽다. 이 일은 서둘러서는 안 돼.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 해.
1: 这件事急不得，咱们得循序渐进，一步一步来。
0: 这件事, 이 일은 지부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지부더, 서두르면 안 돼. 서두를 수 없어요. 자만 돼, 循序渐进, 천천히 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보 이보 라이. 두 번째, 扎实, 기초가 견고하다, 탄탄하다, 착실하다. 그는 기본기가 매우 탄탄해서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
1: 他基本功很扎实，所以学得很快。
0: 다 지번공, 지번공이 기본기죠. 지번공, 很扎实, 아주 기초가 탄탄합니다. 所以学得很快,这个很重要,学语言,这个基本功很重要. 그는 일을 매우 꼼꼼하게 한다.
1: 他的工作做得很扎实。
0: 他的工作, 그가 일을 할때 他的, 그의 일은 做得很扎实, 매우 꼼꼼하게 한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1: 学东西不要求快，扎实最重要。
0: 学东西, 무언가를 배울 때에는 不要求快, 그거를 不要求快, 그 빨리 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요. 요구 사항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시, 탄탄하게,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最重要,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老师，我想3个月后就能用中文流利对话。 还想参加 HSK 六级考试。
3: 哇，这个目标很远大呀。不过你现在还在学基础语法，这样规划会不会有点操之过急？
2: 怎么会？我每天都有很努力背单词、练听力。
3: 肯用功是好事，但语言学习要循序渐进，才能走得更远。
2: 那老师觉得我应该怎么调整学习计划呢？
3: 先把日常会话练熟，做到敢开口、能交流，考试可以等基础扎实了再准备。
2: 具体要怎么练呢？
3: 每天坚持听20分钟中文广播，认真听，认真跟读，配合着学语法，很快就会有提高。
2: 好的，我明白了，谢谢老师。我会调整心态，一步一步来。
0: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116쪽입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오히려 중도에 포기하기 쉬워요.
1: 目标定得太高， 反而容易中途放弃。
0: 这是个问题。目标목표가定得太高，너무높게잡으면反而되려容易中途放弃。아중도에포기하기쉽습니다기초가튼튼하지않으면아무리빨리배워도제대로자리잡기힘들어요
1: 基础不牢固，学得再快也立不住脚。
0: 不管是学习，这工作也是一样的。基础不牢固，牢固튼튼하다就고정되다그래서不牢固튼튼하지않으면学得再快빨리배운다하더라도也立不住脚，立不住뭔가를서있지제대로못하다立不住脚그러니까자리잡기힘들다매일한걸음씩꾸준히하는게가끔한번큰걸음을내딛는것보다더효과적이에요
1: 每天坚持一小步比偶尔猛进一大步更有效
0: 对每天坚持一小步작은걸음꾸준히한걸음한걸음가는게比偶尔猛进한걸음크게一大步更有效그것보다훨씬더효과적이다귀로많이듣다보면저절로입에서술술나와요
1: 耳朵听多了，嘴里自然就顺了。
0: 그렇죠그래야죠耳朵귀로听多了많이들으면嘴里입에서自然자연스럽게就顺了술술나옵니다천천히쌓아나가면시간이답을줄거예요
1: 慢慢积累，时间会给你答案。
0: 好听，慢慢积累，천천히쌓아나가면时间시간이会给你答案，답을줄겁니다느낌대로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일을너무서두르다지나치게조급하게굴리다
1: 操之过急
0: 결국엔이제너무서두르다가오히려되려일을그르친다라고할때비판할때쓰여지는단어입니다我想三个月内把汉语学好
1: 哎呀这有点操之过急了吧
0: 可我没有那么多时间
1: 急也没用每天坚持半小时慢慢来。
0: 其实每天坚持半小时也不简单
1: 不
0: 容易。
1: 其实我们以前一天两三个小时。
0: 对没错。
1: 现在的孩子你说这半个小时都坚持了呢。
0: 没错。
1: 加油加油啊。
0: 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악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청취하실수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세계막갱의 방성영 PD입니다. 주말에 세계막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래된 노래들, 그리고 이 노래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나왔던 곡이라고 하실 만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먼저 2009년 우승곡 알렉산더 리박의 페어리테일로 출발하겠습니다.

2009년 ESC 우승곡, 노르웨이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가수 알렉산더 리바게 페어리테일. 일요일 세계음악갱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알렉산더 리바게는 원래 벨라루스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요. 노르웨이로 국적을 바꾼 후에 바이올린 연주뿐만이 아니라 노래와 연기까지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났다고 하네요. 국적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용병으로 대회 참가해서 우승한 경우도 유럽전 송콘테스트 역사에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수들 노래 세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디바 셀린 디옹입니다. 셀린 디옹도 ESC 출신입니다. 1988년 스위스 대표로 나와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셀린 디옹은 ESC 무대를 기점으로

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하죠. 셀린 디옹의 성공 신화의 전환점이 된 노래 늦박대 빠쌍모아 날 두고 떠나지 마세요. 이 노래부터 시작해서요. 그리스 가수 미켈란드로스가 1972년 룩셈부르크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한 노래 아프레트와 당신 다음에 그리고 프랑스 가수 프랑스 갸리 역시 룩셈부르크 대표로 출전한 1965년 1위 곡 부페드시 부페드송 밀랍인형 소리인형까지 용병으로 참가해서 우승한 세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셀린 디옹의 열창이었죠. 느 파르테 파 서모아. 날 두고 떠나지 마세요. 이어진 곡 비키 레안드로스의 아프레트와 당신 다음에. 세 번째 곡 퐁스 게알의 부페드 시우 부페드 송. 밀랍 인형 소리 인형이었습니다.

영수증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아일랜드와 스웨덴이 공동으로 7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초강세였는데요. 1992년부터 94년까지는 3년 연속으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더 이상 우승을 해도 대회 개최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996년에 마지막 우승을 한 후에 아일랜드는 이제 더 이상 우승 횟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네요. 아일랜드의 1위 곡 가운데서 1993년 우승곡 니암 카바나의 In Your Eyes 골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던 1991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는 최고 득점이 동률이 나와서요. 만점수가 조금 더 많았던 스웨덴에게 트로피가 돌아갔는데요. 그때의 1, 2위 곡도 준비했습니다. 우승곡인 스웨덴 가수 까롤라의 Fångad av en stormvind, 폭풍에 휩싸이다. 2위 곡 프랑스 대표로 나온 튀니지 출신 가수 아미나의 노래 Le dernier qui a parlé, 마지막에 말한 사람. 이 노래까지 총 3곡 보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유럽전송 콘테스트 노래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니암 카바나의 In Your Eyes, 까롤라의 Fongad Abendstrom빈, 폭풍의 휩싸이다, 그리고 아미나가 부른 Le Dernier Gabarle, 마지막에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유럽전송 콘테스트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가 등장하네요. 바로 스웨덴 그룹 아바입니다. 아바의 1974년 우승곡 워털루 준비했고요. 아바의 우승 이후에는 이렇게 쉽고 경쾌하고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익숙한 멜로디,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아바 스타일의 노래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바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우승곡도 몇 곡 더 골라봤는데요. 먼저 1975년 1위 곡, 네덜란드 밴드 티취인의 딩어동. 이어서 1981년 우승곡, 영국의 혼성 보컬 그룹 벅스피즈의 Making Your Mind Up. 그리고 1999년 1위 곡, 스웨덴 가수 샬롯 닐슨의 Take Me to Your Heaven까지 총 4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조 그룹 아바, 그리고 아바의 느낌의 노래까지 총 4곡 함께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아바의 워털루, 티치인의 딩어동, 벅스피즈의 Making Your Mind Up, 그리고 샬롯 닐슨의 Take Me to Your Heaven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이번에는 ESC를 거쳐간 스타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스페인의 중창 그룹 모세다데스의 Eres Tú, 1973년 2위 곡이었죠. 이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고요. 축하송으로 지금도 많이 들리는 팝스타 클리프 리차드의 Congratulations, 1968년 2위 곡입니다. 그리고 느끼함의 대명사죠. 스페인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도 유럽이전으로 세계 무대에 눈도장을 찍었네요. 1970년 4위 곡, 그웬돌린. 평화를 누리한 독일 가수 니콜의 A Little Feast, Ein Bisschen Frieden. 이 곡은 1982년 우승곡이고요. 이탈리아 가수 질리올라 친케띠의 깐소네, 노놀레따, 나이도 어린데, 1964년 1위 곡입니다. 추억의 노래, 젊은 시절 스타들의 목소리, 지금 5곡 만나보시겠습니다.

노래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모세다데스의 에레스두, 클리프 리차드의 Congratulations, 훌리오 글레시아스의 Gwendolyn, 니콜의 I'm Vision Freedom, 그리고 질리올라 친케띠의 노놀라했다.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들이었죠. 자, 이제 세계음악퀴즈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승열 DJ의 가사 낭독과 해설이 함께하는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ESC 노래는 우리나라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용됐던 1966년 우승곡입니다. 오스트리아 가수 우도 유르겐스의 맥시 쉐리.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BS FM 세계 음악 기행.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네팔의 아니초잉 드롤마가 부르는 불쿠왕카마, 꽃의 눈으로 보면입니다. 음악으로 언제나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전하는 네팔의 스타 아티스트, 그가 2008년에 발표한 대표곡 중 하나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베푸는 게 꽃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임을 조용히 설파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꽃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가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사물의 뒷면만 보면 그림자만 보입니다. 꽃의 눈으로 본 꽃밭의 세상처럼 맑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자비로운 부처의 언어로 세상을 이야기하길. 세상을 걸어가는 나의 발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선한 세상의 문은 선한 눈으로 바라볼 때 열립니다. 삶을 정직하게 담은 음악을 들을 때 행복해집니다. 꽃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꽃밭이 됩니다. 가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가시밭길이 됩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싱가포르의 Sun Yan Zi가 부르는 Cloudy Day입니다. 소년자라고도 불리죠. 스테파니 선이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아시아의 스타죠. 그의 2000년 데뷔 앨범 얀지 싱글이자 만도팝으로 대만에서 40만 장 가까이 팔렸다고 하네요. 제목 클라우디 데이는 화자가 어릴 적에요 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의 제목이라는데, 어른이 된 후에 먹구름 잔뜩 낀 하늘처럼 우울한 사랑을 하면서 옛날을 슬프게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어린 시절에 난 시끄럽고 제멋대로였다. 할머니는 그런 날 달랠 셈으로 노래를 불러주셨지. 그 여름 오후 할머니의 노래는 날 포근히 안아주었는데 그 중에 한 노래에 가사가 기억이 나네.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구름 낀 하늘색이 칙칙해요. 어느덧 난 자라서 내 인생을 찾아 나섰어. 새로운 노래, 새로운 생각이 날 채웠지만 충동에 휩싸여 주체 못하던 그 시절의 나는 오래전 좋아했던 노래마저 잊어버리고 말았어. 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와요. 구름 낀 하늘색이 칙칙해요. 어느덧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지. 내가 애타게 기다렸던 세상이 마침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앞으로만 내달리는 내게 돌아온 건 오해와 기만뿐이었어. 어른의 세상 뒤에는 늘 아픔만 있는 걸까? 사소하고 단순하지만 행복했던 옛날이 그리워. 사랑은 사람을 울게 만든다. 사랑은 사람을 결핍으로 시들게 한다. 하늘은 넓지만 내 외로운 눈에는 흐리기만 하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랑시스 카브렐, 그가 부르는 Petite Marie입니다.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에서 만났던 아티스트, 그때 이 노래도 언급했었죠. 1974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한 노래 경연 대회에서 이 곡으로 우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년 후에는 또 정식으로 곡을 발표했죠. 페티트 마리는 아내에게 바친 별명이자 이 노래의 제목입니다. 단어 페티트에는 작은 또는 어린이라는 뜻 말고도 일상적으로 친밀한 느낌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선 후자의 의미에 무게를 두어서 굳이 한국어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페티트 마리를 그대로 살려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페티트 마리, 나는 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너의 작은 목소리, 너의 사소한 습관들이

너는 말한다. 인생은 플로리다의 햇빛 아래 손가락에 끼워져 빛나는 반지라고. 그러나 내 호주머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나는 추워서 눈물을 흘린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별들은 오로지 너의 이야기만 한다. 너라는 음악가. 한 조각 나무를 두 손으로 연주하며 사랑을 이야기하는 너는 하늘보다 더 파랗다고 말한다. 어둠에 잠긴 너의 거리에서 부티트 말이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나는 너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나는 비로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노랫말을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프란시스 가브렐이 부르는 Je l'aime à mourir,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입니다. Elle a fait de ma vie des cocottes en papier, des éclats de rire. 과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그녀의 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세상아, 내 키는 대로 파괴해보렴. 그녀가 두 팔 활짝 벌리기만 하면 모든 걸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녀는 세상의 시계에서 숫자를 지워버린 후 내 인생을 새로이 만들었다. 종이로 만든 수탉이 웃음을 터뜨린다. 그녀는 세상과 천국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우린 이제 다리를 건너 천국으로 간다. 그녀가 잠들고 싶지 않을 때마다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녀는 모든 전쟁과 싸워 이긴 끝에 이렇게 강한 존재가 되었으리라. 인생의 전쟁, 사랑의 전쟁까지 남김없이 돌파한 끝에 오늘에 이르렀으리라.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녀는 영혼을 다해 삶을 살아간다. 그녀의 꿈은 오팔처럼 빛이 난다. 그녀는 직접 그린 숲 한가운데서 춤을 춘다.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그녀는 몸에 감싼 리본 자락을 휘날리며 내게 노래를 불러준다. 나 그 노래를 간직하고 싶어도 흉내조차 낼 수 없구나.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지붕 아래 어딘가에 있을 그녀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사랑의 서신을 써서 벽에 대고 남악신으로 두들겨 붙여야 한다.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난 그저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가 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다만 갈망할 뿐 그녀에게 예속되고 싶다고, 그녀의 것이 되고 싶다고 바라며 나 그녀를 죽도록 사랑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벨기에의 모란이 부르는 Sondimonde, 요구하지 않으련다 입니다. 2003년 발표곡. 기대 없이 라는 뜻의 제목은 이 사랑에 대한 뭐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죠. 나의 사랑이 애초 보답받지 못할 외사랑이라 해도 삶을 원망하지 않겠다. 다만 우연에서라도, 그런 우연에 기대서라도 그 사랑에 먼저 다가가고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삶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으련다. 대신 우연히 앞서가게 비켜줄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널 알아보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다시 널 찾아내기 위해서, 삶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으련다. 대신 우연히 이끄는 대로 따르겠다. 수평선의 색깔을 바꾸었다. 나의 심장을 열정에서 이성의 자리로 옮겼다. 내게 붙어 다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얼어붙은 태양을 향해 나의 어둠을 드러냈다. 흩어진 언어를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어 붙였다. 이 침묵을 깨는 것이 섣부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겠다. 다리가 놓일 때까지 기다리는 법 없이 강을 건넜다. 이 수문이 열리자 비로소 내 집이 보였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베베우 지우베우두가 부르는 Mais Feliz, 더 행복해질 거예요 입니다. 보사노바의 현대화에 공헌한 아티스트 베베우 지우베우두가 1986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12년 후에 후배 가수 아드리아나 까우깡유트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빛을 제대로 본 곡이랍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사랑은 움직여야 해 라고 믿죠.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동안 박혀있는 돌덩이가 물을 가르는 그런 시련이 와도 쉼없이 흐르는 이 사랑의 운동성이 결국 모든 걸 극복할 거라고 믿고 있죠. 사랑은 움직일 때 애초의 마법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언어는 또 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한 방울 피로 맺은 사랑의 언약은 한순간이나마 사랑을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준다 라고도 말하네요. 화자가 원하는 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 빛나는 지금의 기억이네요.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갈 거다. 다름질쳐 사라지며 강물처럼 흘러갈 거다. 강물을 제 몸으로 가르는 돌덩이처럼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좀 알려줘. 우리의 사랑은 뒤돌아

잊어보지 않을 거다. 처음에 그 마법을 잃지 않을 거다. 책에 갇힌 이야기로 끝나지도 않을 거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한 건 내가 하는 말을 바꿔줄 소박한 시 한 줄이었다. 단순한 운율, 그 속에 작은 떨림. 손가락을 찔러 흐른 피로 나와 서약을 맺어주오. 당신의 시간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 순간일지언정 더 행복해질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니콜레타가 부르는 아쿠아세르 de vivre libre, 자유롭게 살면 뭐해? 입니다. 사랑의 선수들끼리 만났는데요. 한쪽이 룰을 어겼네요. 상대 선수를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낭패한 화자는 혼자서 투정을 부립니다. 미국 소울그룹 The Stylistics가 1975년에 발표한 원곡 Can't Give You Anything But My Love를 프랑스의 예예 걸 가수였죠. 니콜레타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난 자유로운 여자, 사랑이란 이름의 게임 때문에 머리 굴리느라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 못하지. 그래, 나도 가끔은 길들여지고 싶다. 이런 연기 따위 집어치우고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고 싶어져. 자유롭게 살면 뭐해? 그 삶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게임을 짜면서 뭔가 남다른 것을 발견하면 재미를 느낄 때도 있어. 하지만 청구서가 날아들면 이 대가를 치러야 하지. 당신, 나보다 더 정신나간 당신은 날 기다리게 만들었어. 당신을 기다리며 두려움과 기쁨으로 덜덜 떨었다고. 당신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싶어하면서. 자유롭게 살면 뭐해? 그 삶에 사랑이 없다면.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어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나탈리아 라폴카데와 로스 마코리노스의 데레초 데 나시미엔토, 탄생의 권리입니다. 2020년 전설적인 어쿠스틱 기타 듀오 로스 마코리노스와 함께 라폴카데가 발표한 온칸토 por México 볼륨 1의 수록곡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생명 그 자체, 행복 그 자체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어떤 목적, 신념에 쓰일 용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로 인해 우리가 괴롭다면 이제라도 들고 일어나서 생각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죠. 함께 감상하시죠. 내 존재를 증명할 노래를 만들 거야. 우리의 발 밑 땅을 움직이는 노래로 살아갈 거야. 내 심장을 치료하고 굳은 내 마음이 녹아 흐르면 나의 정신은 높이 솟아올라 길의 끝까지 갈 거야. 난 어떤 목적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 난 어떤 신념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힘차게 박동하며 큰 소리로 외친다. 감각을 잃어버린 이에게 행복을 잡으라고 말한다. 행복은 탄생의 권리,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동력. 나는 생각의 자유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를 것이다. 사는 내내 잠드니 눈을 들어 보지 않는 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優しい 일본어 쇼타です.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昔 大ファンだったよ.
0: 예전에 열성 팬이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6월이 찾아왔는데요. 나뭇잎이 더욱 푸르게 우거지듯 청취자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도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였다라는 명사의 과거형 닷다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뭐뭐였다.
1: 닷다. 닷다.
0: 명사에 연결돼서 보통형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뭐였다거든요. 그럼 여러분, 명사의 뭐뭐이다는 뭐였죠? 그렇죠. 다였습니다. 이 닷다는요, 다의 과거형입니다. 다는 이다, 닷다, 였다. 하루 종일.
1: 一日中,一日中,一日中,一日라고
0: 하면 하루. 뒤에 주는요,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앞에 나온 명사의 전체를 가리켜요. 一日中, 하루 종일. 아내.
1: 妻, 妻.
0: 남편은요?
1: 夫, 夫.
0: 그럼 남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요?
1: 옥상, 옥상.
0: 옥상,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요? 오크 사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남의 남편은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한데요?
1: 고슈싱, 고슈싱.
0: 다음 단어 볼게요. 대인기, 큰 인기.
1: 다이닝기, 다이닝기.
0: 이때 다이는요, 클 대라고 하는 한자를 써요. 매우 커다란, 엄청난 이란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클 대는요, 음으로 읽을 때는 다이, 뜻으로 읽을 때는요, 오라고 읽어요. 그럼 먼저 다이로 읽히는 다른 예 한번 살펴볼까요? 대성공.
1: 대성공. 대성공.
0: 대만족.
1: 대만족. 대만족.
0: 이번에는 오가 붙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대청소.
1: 오소지. 오소지.
0: 이번에는 큰 비.
1: 오아메. 오아메.
0: 지금 나온 대인기, 큰 인기는 다이를 써서 다이닝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열성팬.
1: 다이팡. 다이팡.
0: 여기에도 클 대가 사용됐네요. 다이 사용됐습니다. 다이팡이라고 하면 열성팬 정도로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 팬레터는요?
1: 환레타. 환레타.
0: 아주, 완전히.
1: 스까리. 스까리.
0: 완전 여름이다.
1: 스까리 나츠다. 스까리 나츠다.
0: 그럼 이번에는 완전 어른이다. 다 컸네. 이런 뜻은요?
1: 스까리 오토나다. 스까리 오토나다.
0: 스까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 여름이다, 완전 어른이다 이런 의미 나타낼 수 있어요. 완전. 다음 단어 볼게요. 아저씨.
1: 오지상. 오지상.
0: 아주머니는요?
1: 오바상. 오바상.
0: 일본어에는 장음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아저씨는 오지상. 길게 해서 오지상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그리고 오바상, 짧게 하면 아주머니. 길게 오바상이라고 하면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장단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훌륭하다.
1: 리빠다. 리빠다.
0: 리빠라고 하면 훌륭함입니다. 뒤에 다 연결해서 훌륭하다. 나 형용사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사문의 과거형은 명사 뒤에 다. 여러분, 이 다는요? 뭐뭐이다라는 의미의 조동사였죠? 바로 이 다의 과거형인 닷다를 붙이면 됩니다. 이 닷다는 우리말의 였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다는 이다, 닷다, 였다입니다.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학생.
1: 학생, 학생.
0: 학생이었다.
1: 학생 닷다, 학생 닷다.
0: 학생 닷다.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닷다는 였다예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바로 붙여서 각세닷다라고 하면 학생이었다인데요. 학생은 각세, 학생이다는요?
1: 각세다.
0: 학생이었다?
1: 각세답다.
0: 아시겠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비
1: 아메, 아메,
0: 비었다.
1: 아메답다, 아메답다.
0: 아메답다.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명사 뒤에 닷다, 였다. 아메답다. 비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비는 아메입니다. 비다.
1: 아메다,
0: 비었다.
1: 아메답다.
0: 여러분, 다의 과거형은 뭐라고요? 닷다. 명사에 연결해서 뭐뭐였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까요?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
1: 고고 노 토키 와 마지메 나 각세 닷다. 고고 노 토키 와 마지메 나 각세 닷다.
0: 고고 노 토키 와 고등학교 때는 마지메나 각세해뒀다. 마지메다 성실하다. 나 형용사입니다. 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나 형용사니까 나로 바뀌죠. 즉, 마지메다가 마지메 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세해뒀다. 학생이었다. 마지메나 각세해뒀다. 성실한 학생이었다. 성실한 학생이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우리 예전에 명사의 정중한 과거형 배웠잖아요.
1: はい,
0: 뭐였죠?
1: でした。
0: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뭐뭐이다는 다였습니다. 뭐뭐입니다는요? 데스였죠. 뭐뭐였습니다는요? 데시다였습니다. 지금 오늘 배운 닷다는 였다였죠? 우리 각세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학생이다.
1: 学生だ。
0: 학생이었다.
1: 学生だった。
0: 학생입니다.
1: 学生です。
0: 학생이었습니다.
1: 学生でした。
0: 그럼 지금 나온 문장,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를 정중하게, 고등학교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1: 高校の時は真面目な学生でした。
0: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었어. 비가 내렸어.
1: 昨日は一日中雨だった。昨日は一日中雨だった。
0: 昨日は 어제는 一日中 하루 종일 아메다다 비었어 비가 내렸어 아메다 비다 아메다다 비었어라고 하는 뜻이네요. 선생님 비가 내렸어요 비었어요
1: 雨でした。
0: 아메데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동환기 꿀팁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뭐뭐이다라는 뜻의 다의 과거형은 닷다. 였다입니다. 그리고 뭐뭐입니다란 뜻의 대스의 과거형은요, 대시다, 뭐뭐였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대학생으로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대학생이다,
1: 大学生だ。
0: 대학생이었다,
1: 大学生だった。
0: 대학생입니다,
1: 大学生です。
0: 대학생이었습니다.
1: 大学生でした。
0: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0: 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문의 과거형 닷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관광지,
1: 관코치
0: 관꼬치 다 연결해 봅니다. 관광지이다.
1: 관코치다
0: 관꼬치다. 관광지이다죠? 과거형으로 바꿔 볼게요. 관광지였다.
1: 관코치다다
0: 관꼬치다다. 여러분 다를 뭘로 바꿔요? 다따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아사쿠사는 유명한 관광지였다.
1: 아사쿠사와 유명한 관광지였다.
0: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지명입니다. 유메나 관코치다따. 유메다라고 하면 유명하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다를 나로 바꾸면 되죠. 유메나 유명한 관코치다따. 관광지였다. 아사쿠사는 옛날부터 유명한 관광지였다.
1: 아사쿠사와 昔から 유명한 관광지였다.
0: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무가시카라 옛날부터 여러분 카라는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유메나 관코치다따 유명한 관광지였다. 아사쿠사는 옛날부터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다.
1: 아사쿠사와 昔から 도쿄で 一番 유명한 관광지였다.
0: 아사쿠사와 아사쿠사는 무가시카라 옛날부터 도쿄에서 이치방 유메나 관코치다따 가장 유명한 관광지였다. 이치방은 가장 유메나 유명하다 유메다의 명사 수식형이죠. 그래서 유메나 관코치다따 선생님 관광지였어요는요?
1: 관광지 でした.
0: 관코치 대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あの人、木村女王？昔は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ひどい。
1: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요시다 점장과 아내가 TV를 보고 있어요.
2: 에? 아노히토 키무라 조오?
1: 에? 아노히토. 저 사람 키무라 조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에? 아노히토 키무라 조오?
1: 이어서 보면요.
2: 昔は 大人気 아이돌 だったね.
1: 무카시와 옛날에는 나인인기 아이돌을 닿다네. 나인인기 아이돌을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 이런 뜻이죠. 나인인기 아이돌을 다라고 하면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다. 과거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다를 닿다로 바꾸면 되겠네요. 나인인기 아이돌을 닿다.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다. 뒤에 종조사 네 연결해서요. 나인인기 아이돌을 닿다네.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昔は 大人気 아이돌 だったね.
1: 이어서 보면요.
2: 私 昔 大 ファン だったよ. 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1: 昔 예전에 나이 팬 같아요. 열성 팬이었어. 나이 팬다라고 하면 열성 팬이다. 과거로 바꾸고 싶어요. 다를 닿다로 바꿉니다. 나이 팬 닿다. 열성 팬이었어. 뒤에 종조사 요가 있네요. 그 내용을 강조 혹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종조사 요가 되겠습니다. 이마와 지금은 스칼이 완전히 어지산네 아저씨네. 다시 한번 들어보죠.
2: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1: 이어서 보면요.
2: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1: 나츠미모, 여기서 나츠미는 요시다 점장의 아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츠미모, 나츠미도 이마와 지금은 리빠나 오바산다요. 리빠다라고 하면 훌륭하다. 나형 용사죠? 나형 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어미다를 나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빠나 오바상이라고 하면 훌륭한 아주머니.

0: 어머니, 립바나 오바산다라고 하면 훌륭한 아주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종조사 요를 써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립바나 오바산다요? 훌륭한 아주머니야.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ひどい。
0: ひどい、 너무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과거형을 배우고 있는데 보통형이었잖아요. 우리 정중형으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 사람 김우라 조죠?
1: え、あの人、木村ジョーですか？
0: 예전에는 엄청 인기 있는 아이돌이었죠.
1: 昔は大人気アイドルでしたね。
0: 나 예전에 여성 팬이었어요.
1: 私、昔大ファンでしたよ。
0: 지금은 완전히 아저씨네요.
1: 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ですね。
0: 나쯔미도 지금은 훌륭한 아주머니예요.
1: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ですよ。
0: 너무해요.
1: ひどいです。
0: 여러분, 명사 뒤에 연결된 다, 뭐뭐 이다의 과거형은 어떻게요? 다를 다따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다의 정중한 형태는요? 데스. 그리고 데스의 과거형은요? 넷이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え？あの人、木村ジョー？
3: 昔は大人気アイドルだったね。
2: 私、昔大ファンだったよ。今はすっかりおじさんね。
3: 夏美も今は立派なおばさんだよ。
2: ひどい。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소스, 소스,
0: 소스, 소스고요.
1: 드레싱, 드레싱,
0: 드레싱, 드레싱, 소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1: 오리브 오일, 오리브 오일.
0: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드레싱이라고 할때 중간에 초금이 있고 한국어와 모음도 다르니 발음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소스 오리브 오일이라고 할 때는 중간에 자음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0: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소스,
1: 소스,
0: 드레싱,
1: 드레싱,
0: 올리브 오일.
1: 오리브 오일.
0: 그럼 오늘의 랜덤 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랜덤 박스 지식, 기분은? 한국어에서 기분은 그날의 감정이나 마음의 즐겁고 슬픈 상태를 폭넓게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어의 기붕은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쓰이죠?
1: 네, 맞습니다. 주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컨디션이나 신체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가 와르이라고 하면 단순히 불쾌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보통은 속이 울렁거리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먼저 전달되곤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 기분이 좋아처럼 순수한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기모치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기분이 좋아는 기모치가 이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말에서 기분은요, 일본어에서 기분 혹은 기모찌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우리 이것만은 알아들까요? 감정이나 컨디션, 몸 상태를 나타낼 때는요,
1: 기분.
0: 기분이라고 합니다. 즐겁거나 상쾌한 마음의 느낌을 나타낼 때는요,
1: 기모찌.
0: 기모찌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6월에도 頑張りましょう.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살 길이다. 이제 매월 첫 시간에는 복습을 하지 않고요.
2: 부후시.
0: 그렇죠. 부후시. 인사를 드립니다.
2: 오.
0: 왜겠습니까?
2: 왜요?因为是第一天?
0: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첫 수업일 수 있거든요.
2: 아,是这样.
0: 반갑습니다. 저는 성구현이고요.
2: 大家好,我是王老师.
0: 네, 왕 선생님이십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초급 중국어 난이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에게, 아, 초급 수준이구만, 딱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 是的.
0: 목표를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20분 이 수업 동안에 단어 한 3개, 문장 한 2개만 확실하게 외우자. 이 컨셉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이 모든 걸, 지금 페이지가 뭐 많진 않지만, 한 강마다, 이 단어를 모두 소화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2: 是的,不容易.
0: 유학생이 아닌 이상. 그죠? 네, 즐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오디오 어학당에 다시 듣기 있으니까 그거 이제 편리하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이 있어야 공부하시기 더 수월할 겁니다.
2: 没错.
0: 이상 책 판매자였습니다. 네. 자, 오늘 1과 지금 몇 시야? 어떤 분들은 이걸 이미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럼 에이, 너무 심리하고 이제 딱 페이지를 넘기지 마시고 글자를 써보시든지 아니면 예문에 파생된 단어를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치 라이 카인샤. 네, 힘들다.
2: 레이.
0: 사실은 기초 때 우리가 힘들다라고 안 외워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 줄 아세요? 피곤하다라고 외워요.
2: 네,
0: 그러니까 잘 우리가 사용 범위가 되게 좁아요. 인생 참 힘들다 이럴 때도 쓰이죠.
2: 是的.
0: 이 그 우리 그 카카오 땡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영어 좀 그만 쓰시고 까르페디엠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거 한 글자 따 써보세요. 레이 점점점 있어 보이잖아요.
2: 尤其是 점점점.
0: 네. 자, 뭐뭐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2: 死了.
0: 네, 피곤해 죽겠다 한번 해볼게요.
2: 累死了.
0: 아, 진짜 바빠 죽겠어.
2: 忙死了.
0: 여러분, 바쁘다가 중국어로 뭐예요?
2: 忙.
0: 忙死了에서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忙, 2번 死了. 뭐가 중요해요?
2: 1번?
0: 그렇죠. 당연히 忙이 더 중요하죠. 死了가 여기 있지만 사실은 忙이 더 중요한 거예요.
2: 没错.
0: 그렇죠. 지금 현재.
2: 现在.
0: 네, 사성이라 그래서 너무 现在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힘 빼시고 왕 선생님처럼
2: 现在.
0: 아아 작은 음량으로도 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몇
2: 지
0: 몇 시
2: 지点.
0: 그렇죠. 중국은 3시 할 때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 점이라는 한자를 쓰네요. 1시
2: 1点.
0: 그냥 일성이에요. 1点. 2시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2시라고 안 하잖아요. 2시
2: 2点.
0: 그렇죠. 그럼 12시는 12点.
2: 12点.
0: 그렇죠. 10 이상부터는 량을 쓰면 안 됩니다. 12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선생님 중국도 13시, 14시 이런 거 쓰나요?
2: 13点, 14点.
0: 네네.
2: 有时候用的.
0: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초급자분들이 한번 대신 질문해봤습니다. 쓴답니다, 여러분. 와, 15분. 영어 좀 할게요. 저 영어 잘하는 거 아시죠? 와. One quarter, 맞죠? 1쿼터.
2: 好厉害, 네, 好棒啊.
0: 감사합니다. 1쿼터 들어볼게요.
2: 克.
0: 네, 그럼 숫자 1을 집어넣어야겠네요. 2克, 이게 15분이죠?
2: 对, 15分钟.
0: 그러면 45분은 뭐예요?
2: 3克.
0: 30분은 그럼 얼克, 2克. 아닙니다. 그냥 30분은 밑에 보이시죠?
2: 반.
0: 네, 2시 반 해볼까요? 2시 반?
2: 2点半.
0: 그렇죠. 반 하지 마시고 반. 퇴근하다?
2: 下班.
0: 선생님, 저 발음 좀 교정해 주세요. 시아반, 시아반, 뭐 괜찮아요. 근데
2: 不错啊.
0: 힘을 좀 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쌍비읍이 강하면 좀 별로예요.
2: 要更自然一点.
0: 해볼게요.

0: 下班.
1: 이거. 어? 지금 왕 선생님도 쌍비읍 아닌가요? 비슷해요. 근데 완전 우리가 알고는 빤 이건 아니에요. 비읍과 쌍비읍의 중간 시아반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윗상자가 당연히 그런 반대말이겠죠? 출근하다.
0: 上班.
1: 모르겠으면 검색을 해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앙반 그래요. 뭐뭐한 후에 이호 아니에요? 오유 발음은 어우예요.
0: 以后,
1: 밥 먹은 다음에
0: 吃饭以后,
1: 퇴근한 다음에
0: 下班以后,
1: 그 뒤에 문장이 이어지겠죠. 함께 together 같이
0: 一起,
1: 보통 동사 앞에 옵니다. 같이 밥 먹다,
0: 一起吃饭,
1: 같이 퇴근하다.
0: 一起下班,
1: 그렇죠. 같이 마시다.
0: 一起喝,
1: 같이 맥주 마시다. 따라하고 계시죠? 같이 맥주 마시다.
0: 一起喝啤酒,
1: 아이유 사이에 오 넣어야 돼요. 비지우 안 돼요. 비지어우. 비지어우. 맥주 한잔 마신다. 같이.
0: 喝一杯啤酒.
1: 그렇죠. 숫자 1을 빼도 돼요. 이치 허 베이지오. 이치허베이피지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세요. 비지오 하지 마시고 피지오. 반삼성으로 뚝 떨어지는 센스. 베이, 량, 베이, 두 잔. 다섯 잔은요?
0: 五杯.
1: 요런 거 발음해 보겠습니다.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책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면 이치 라이 티샤.
2: 第一课, 现在几点?
3: 累死了，现在几点？
2: 现在2点1刻, 你几点下班?
3: 5点半，你呢？
2: 我也是，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累死了，现在几点？ 现在2点1刻，你几点下班？
3: 5点半，你呢？
2: 我也是，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본문 들어보기 전에 제가 책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분명히 어떤 분들께서는 또 그냥 제 말을 무시하시고 보시면서 들은 분도 계시겠죠. 사실 근데 안 보고 들으시면 더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답답하실 거예요. 보시면서 들으면 눈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린다고요. 네, 그래서 듣기 연습할 때는 안 봐야 돼요.
0: 오.
1: 궁금해 죽겠을 때 그때 보는 거죠. 네,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피곤해 죽겠어.
0: 累死了.
1: 네, 맨날 很累, 非常累만 하지 마시고 안 좋은 뜻에 많이 쓰겠죠. 뭐뭐해 죽겠다.
0: 死了.
1: 피곤해 죽겠다.
0: 累死了.
1: 지금 몇 시야? 같이 따라하고 계시죠?
0: 现在几点?
1: 现在几点? 삼성이니까 앞에 지가 이성입니다. 지, 그 다음 삼성이 마지막 글자니까 반삼성. 现在几点?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죠. 지금 2시 15분이야. One quarter 써서
0: 现在2点1刻.
1: 같이 할까요? 시작.
0: 现在2点1刻.
1: 이 끌어올리셔야죠. 너 몇 시에 퇴근해?
0: 你几点下班?
1: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성조가 달라집니다. 근데 주어부터 시작하는 삼성이 연속 3개 있으면은요, 앞에 이 니는 반삼성입니다. 올라가는 순간 틀린 발음이에요. 니 하면 안 됩니다. 니, 지디엔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들어보세요.
0: 你几点下班?
1: 이런 식이죠. 여기서는 결국 이성으로 올리는 건 지밖에 없어요. 你几点? 디엔도 올라가면 안 되죠, 여러분. 뒤에가 사성이잖아요. 그럼 반삼성이에요. 你几点下班? 이렇게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몇 시에 퇴근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술목만 기억하니까 你下班几点? 이렇게 말해요. 几点이 목적어인 줄 알고.
0: 那么一定要记住哦，是几点下班。
1: 몇 시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 你下班几点?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0: 我能听懂。
1: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몇 시에 퇴근해? 너 퇴근하니 몇 시에? 몇 시에 퇴근해? 너 똑같잖아요, 그죠? 네. 5시 반.
0: 5点半.
1: 삼성 삼성.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죠? 5点半. 뒤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And you, 너는?
0: 니나?
1: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Me too, 나도. 자꾸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이제 영어 안 할게요. 나도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워예 하고 끝나요.
0: 아, 我听好多人这么说.
1: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한 것도 있었대요. 나도니까 워예, 워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중국인들은 계속 듣고 있어요. 말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나도 뭐 어쩌라고. 그렇죠? 나도입니다 이거예요.
0: 我也是.
1: 선생님 사랑해요.
0: 我也是.
1: 저 빵 먹고 싶다요.
0: 我也是.
1: 빵 먹고 싶다요? 빵. 라면 먹고 싶다.
0: 我也是.
1: 그렇죠. 퇴근한 이후에, 퇴근한 후에 같이 가서 한잔 하자, 맥주 한 잔.
0: 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와, 이치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사성이잖아요. 반삼성. 이치 취허. 동사가 연이어 붙어 있는 걸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연동문입니다. 밥 먹으러 가자.
0: 去吃饭吧.
1: 중국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가자. 가서 밥 먹자. 취吃饭. 술 마시러 가자. 취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빼이 피지어바 가볍게 바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보지 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티인샤.
2: 累死了现在几点现在两点一刻你几点下班五点半你呢 我也是。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累死了。现在几点？现在两点一刻。你几点下班？五点半。你呢？我也是。 下班以后一起去喝杯啤酒吧.
1: EBS 초급 중국어 어법 포인트 10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법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단어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다가 중국어로 으어. 배고파 죽겠어.
0: 饿死了.
1: 아, 바빠 죽겠는데 정말.
0: 망死了.
1: 열받아 죽겠어.
0: 치死了.
1: 그렇죠. 아, 기를 못할 때 기라는 한자가 이게 화나답니다. 치死了. 선생님, 감정 섞어서 한번 해주세요.
0: 치死了.
1: 진짜 중국인이에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0: 또 한국인 진짜 짜증나 죽겠어.
1: 오, 맞아요. 그런 말투죠. 치死了.
0: 烦死了也可以.
1: 烦, F-A-N 검색해보세요. 이성. 烦死了 하면 귀찮아 죽겠어. 계속 성쌤이 말 시켜 나한테 烦死了 이런 식으로. 아, 뭐뭐한 다음에로 쓰이는 이 단어 보겠습니다. 퇴근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이후에라는 말을 안 써요, 잘.
0: 뭐뭐 후에?
1: 네, 그런 말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밥 먹은 다음에, 다음에.
0: 아.
1: 밥 먹은 후에란 말도 안 쓰죠, 잘. 밥 먹은 다음에 뭐해? 라고 할 때 그 다음에를 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오, 这样啊.
1: 네, 퇴근한 다음에 나 마트에 간다.
0: 下班以后我去超市.
1: 이허가 쉬었습니까? 그럼 마트를 외우셔야죠. 超市, 한 번 더.
0: 超市.
1: 그렇죠. 下班以后가 아니라 이허우, 이허우 기억하세요. 밥 먹고 나서 TV를 본다.
0: 吃完饭以后看电视.
1: 동사 뒤에 완이 붙었어요. 여러분, 결과 봅니다. 다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 다 끝난 다음에.
0: 说完以后.
1: 이렇죠. 다 한 다음에.
0: 做完以后.
1: 다 들은 다음에.
0: 听完以后.
1: 완보다 중요한 게 听, 做, 吃, 네, 说 이런 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후 맨 앞에 있으면은요. 앞으로 까불지 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의 뜻이 있어요.
0: 是的.
1: 들어볼게요. 앞으로 늦지 마.
0: 以后别迟到.
1: 지각하다 중국어로.
0: 迟到.
1: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청취자분들, 내가 이 병음을 정말 이렇게 迟到 했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초급자분들은 迟到, 迟到. 쌍디귿이 너무 강해요. 힘 빼세요. 迟到, 迟到. 하지 마. 비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别迟到.
1: 이후부터 해볼게요.
0: 以后别迟到.
1: 네, 迟到 어떤 분들에게는 복습,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단어였겠네요. 모두 다 필기 혹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야죠. 3년 후에도. 그러려면 노트 필기가 필수입니다. 1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 라이 카인샤. 저는 중국어 배운 지 한

0: 4개월 만에 시간을 배웠거든요. 조금
1: 오,
0: 늦은 편이었어요.
1: 아시마?
0: 네. 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가 아니고 이 점이란 글자 씁니다.
1: 点,
0: 분.
1: 分,
0: 그래요. 재밌는 건 우리는 2시 2분 그러잖아요.
1: 嗯哼,
0: 중국은 2시 02분, 공을 꼭 집어넣더라고요.
1: 是的,
0: 5시 8분이 아니라 5시 08분.
1: 没错.
0: 그럼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2시 2분이에요. 볼게요.
1: 2:02.
0: 0이 뭐예요, 중국어로?
1: 零.
0: 그렇죠. 요거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2시 2분 안 하잖아요. 2시 2분. 예, 2시 2. 분은 량이 아니라 얼입니다. 그리고 링꼭 쓰시고요. 10 미만일 때 여러분. 좋아요. 문제 내겠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같이 하늘을 보시고. 8시 5분. 저랑 같이 하시죠. 8시 5분. 왕 선생님 따라하세요. 시작.
1: 8:05.
0: 오, 맞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떤 분들 또링 빼먹었어요. 빠디엔 우판 해도 알아들어요, 선생님?
1: 是的.
0: 네. 근데 링안 쓰는 사람 못본것 같아요. 다 쓰죠, 링을.
1: 嗯哼.
0: 오, 좋아요. 10시 반.
1: 10:30.
0: 오, 10:30이라고 하는 중국인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반 쓰시면 됩니다. 6시 45분.
1: 6:03.
0: 리오디엔. 올라간 순간 틀린 겁니다. 뒤에가 일성이니까 삼성은 반삼성입니다. 리오디엔 산크어. 그렇습니다. 8시 15분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의하다, 회의를 시작하다 두 글자 제가 해볼게요. 왕 선생님 발음 교정해 주세요. 카이 후이.
1: 하하하,
0: 네.
1: 开会.
0: UI 사이에 에 넣으세요. 회. 자, 8시 15분에 회의한다. 들어볼게요.
1: 8:01开会.
0: 이커 대신에 그냥 15번 해도 괜찮죠, 선생님?
1: 可以的.
0: 좋습니다. 더불어 카이회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확장 표현입니다.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我们 이치 라이 카이샤.
1: 好, 一起进入深化练习.
0: 우리 왕 선생님께서 이치 진루 같이 진입하자 深화练习 심화 연습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화는 3시 15분에 시작한다.
1: 电影 3:01开始.
0: 영화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이시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영화 발음 다시 들어볼게요.
1: 电影.
0: 네,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이응입니다. 띠엔잉 꼭 기억하시고요. 요즘 베이징은 더워 죽겠소.
1: 最近 北京 热死了.
0: 쯔이가 아니라 UI 사이에 에 넣어서 쯔에, 쯔에 이 발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하다가 중국어로
1: 毕业.
0: 졸업 후에 너뭐 하고 싶어?
1: 毕业以后你想做什么?
0: 삼성, 삼성 또 나왔죠? 앞에 니가 이성이죠. 니샹. 샹은 무슨 뜻이죠, 선생님?
1: 하고 싶다?
0: 그렇죠. 동사 앞에 쓰이면 조동사입니다.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니?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라 죽을 뻔했네.
1: 吓死我了.
0: 吓死我了. 스랑 러 사이에 워를 써도 돼요. 아까 우리 예문 들은 거 있죠? 치스러 워 집어넣어서
1: 气死我了.
0: 아, 热死了.
1: 热死我了.
0: 그래요. 러 아니고 热 발음 잘하시고요. 앞으로 이러지 마.
1: 以后别这样.
0: 이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많이 하는
1: 다음에 그러지 마.
0: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목소리 톤도 똑같네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고요. 한개더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现在几点?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不见不散.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그들의 우애 좋은 썰매길은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2: 출발을 외치자 그는 재빨리 올라타고 썰매견들은 기다렸다는 뜻이 총알처럼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서른의 동반자 개썰매와 함께 먼 길에 올랐습니다.
1: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파트 1, 2의 날이죠. 아, 6월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학점관리를 무척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이 시험을 많이 안 봐요. 시험이 많이 안 보는 그런 응시자가 적은 달의 좋은 점은 뭐죠?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토익은 절대평가 플러스 상대평가여서 이런 달 또 좀 바쁜 와중에 공부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애정을 갖고 또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익행 교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1 우리 교재 7문제가 나옵니다. 1은 2문제 그리고 2는 5문제 교재 11쪽입니다. 1번에서 11번까지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A man is organizing folders inside a cabinet.
1: B.
2: A man is using a copy machine.
1: C.
2: A woman is lifting the lid of a cardboard box.
1: D.
2: A woman is putting up a notice on the wall.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A woman is cleaning a pair of protective goggles.
1: B.
3: A woman is sawing a piece of timber.
1: C.
3: A woman is marking a wooden board with a pencil.
1: D.
3: A woman is operating a power tool in her workshop.
1: Part 2. Number 7.
4: Ms. Arai completed the research report, didn't she?
1: A.
2: I'm confident with statistics.
1: B.
2: The quarterly planning session.
1: C.
2: Yes, and I've already checked it.
1: Number 8.
3: Who will manage Mr. Park's accounts after he steps down?
1: A.
4: Jisoo will take over.
1: B.
4: A catering service.
1: C.
4: Nearly 3 decades.
1: Number 9.
2: Where should I forward the promotional brochures?
1: A.
3: I'm attending a recital tonight.
1: B.
3: The current retail value.
1: C.
3: Send them to headquarters for approval.
1: Number 10.
4: Isn't the workshop supposed to be underway already?
1: A.
2: 15 euros per session.
1: B.
2: Turn left after the traffic light.
1: C.
2: The facilitator hasn't arrived yet.
1: Number 11.
3: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partner with your team again.
1: A.
4: The next meeting starts at noon.
1: B.
4: Our past collaborations turned out well.
1: C.
4: Please leave the documents at reception.
0: 잘 들어보셨나요? 슈퍼만보님이 ABCD 두 개는 속어있는데 두 개 중에 답이 헷갈린다. 이 파트 1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예를 들어 홀딩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와 마운티드가 들려도 답이 잘 된다가 있는데 두 개가 남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실력으로 풀어이죠. 이건 이제 뭐 이런 걸 또 이제 비법으로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파트 2에서 만약에 이제 ABC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단어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에 충실하게 가야죠. 예를 들어 이메일 이런 거 들리면 답이 잘 된댔죠. 이메일 cancel that hasn't been decided yet. 이게 책 들리면 답이 잘 되고 요즘에 또 budget 들려도 답 잘 되고 그런 거에 빨리 답을 고르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 또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파트 3, 4는 도대체 이제 너무 빨리 이렇게 읽어서 정신이 없다. 이럴 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인생이 뭘까. 막 이런 고민이 된다. 그럴 때는 스토리를 자신 있게 자기가 일관되게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슈퍼만보님이 그림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학습에 효과가 높은 그림, 우리 단톡방에도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시죠. 지금 사진 스타일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때 복사하는 거죠. 그러면 a man is making a copy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using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using a tool, 그것도 최근에 정답이었고, 여기도 using a copy machine, a man is using a copy machine 이렇게 돼요. 그래서 using이 들리면 정답이 실제 잘 됩니다. B가 답이고요. A번은 a man is organizing folders inside the cabinet. 캐비넷 안에 폴더를 정리한다. 전혀 아니죠. 동사 중심으로 잘 듣기. C번, a woman is lifting the lid of a cardboard box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골판지 상자 뚜껑을 들어 올린다. 여자도 저 뒤에 있죠. 근데 lifting 하는 동작이 없고요. 그리고 D번, a woman is putting up a notice on the wall. 벽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도 전혀 아닙니다. 정답은 B번,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A man is organizing folders inside a cabinet.
1: B.
2: A man is using a copy machine.
1: C.
2: A woman is lifting the lid of a cardboard box.
1: D.
2: A woman is putting up a notice on the wall.
0: 2번 사진입니다. 실제 시험에는 남자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여자로 바꾸고 포인트는 똑같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성이 지금 뭔가 그리고 있죠. 그죠? 이 설계도에 뭐 작업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지금은 뭔가를 측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표시를 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사진이었어요. 그때 답은 C. A woman is marking a wooden board with a pencil. 저 연필로 나무 판자에 표시를 하고 있죠. 이게 정답이고, A번은 A woman is cleaning a pair of protective goggles. 보호용 거글을 닦고 있다 그랬는데 wearing 하고 있지, 지금 cleaning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 woman is sawing a piece of timber. 지금 이 나무 자재를 톱으로 자르고 있다. Saw, S-A-W는 자르다인데 톱으로 톱질하다죠. 네, 그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D번, A woman is operating a power tool in a workshop. 작업장에서 전동 공구를 작동하고 있다. 전동 공구가 없어요. 그녀의 손에는 연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죠.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3: A woman is cleaning a pair of protective goggles.
1: B.
3: A woman is sawing a piece of timber.
1: C.
3: A woman is marking a wooden board with a pencil.
1: D.
3: A woman is operating a power tool in her workshop.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 또 자녀분 중에 이제 군대에 가야 될 경우 카투사로 보내고 싶은 부모님이 많아요. 그러면 토익이 필요합니다. 그때 물론 학원 다니면 좋죠. 근데 학원비보다 싸게 공부하는 법 EBS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 김대균 토익킹이 있고 김대균 영문법 그리고 김대균 영법 문제집이 있는데 오디오 어학당에 가시면 이 PDF 특히 영문법과 영문법 문제집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게 뼈대가 되는 문법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 저 책을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요. PDF 이렇게 있고 또 이 토익킹 교재는 구매하시고요. 그런데 과외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과투사 정도 수준 하려면 1년치 정도는 봐야 돼요. 최근 1년치 그리고 앞으로 1년 이 정도를

0: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 과어로도 잘 활용하시면서 연습량을 늘려보세요. 그래 봐야 이 학원 수강료 한달 요금보다 매우 쌉니다. 알았죠? 그뭐 과어로 구매 다 하셔도 1년치에도.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유튜브로 이 보충해 나가시면 돼요. 제가 이 교재를 또 강의로 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파트 2 진행해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Ms. Arai는 completed the research report. Didn't she? 이렇게 되는데 Arai는 연구 보고서를 끝냈죠. 그때 정답이 C인데요. Yes, and I've already checked it. 예, 그리고 제가 이미 검토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책이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이거 우리 교재 앞부분에 비법 정리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번 보면 I'm confident with statistics. 저는 통계 수치에 자신이 있다 그랬는데 전혀 내용이 상관없고요. B번 The Quarterly Planning Session. 분기별 기획회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 정보를 주는 문장 C가 정답이 되죠. 7번 문제 다시 듣죠.
1: Ms. Arai completed the research report, didn't she?
2: A.
3: I'm confident with statistics.
2: B.
3: The quarterly planning session.
2: C.
3: Yes, and I've already checked it.
0: 8번입니다. Who will manage Mr. Park's accounts? After he steps down. 그래서 박 부장이 물러난 뒤 누가 박씨그 계정을 맡게 될까요? 이럴 때, 누가, who? A번, Jisoo will take over. 지수가 맡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who, 지수, 이게 답이 되고, manage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대신해서 이어할 거다라는 표현으로 take over로 바꿨었어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한 A가 정답. 그리고 B는 a catering service. 이건 뭐 출장 뷔페 서비스인데 상관없고요. C번 nearly 3 decades. 거의 30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A번. 8번 문제 다시 듣죠.
4: Who will manage Mr. Park's accounts after he steps down?
2: A.
1: Jisoo will take over.
2: B.
1: A catering service.
2: C.
1: Nearly 3 decades.
0: 9번입니다. Where should I forward the promotional brochures? 홍보용 브로셔를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로 보내죠? 그럴 때 정답은 C. Send them to headquarters for approval. 승인을 받기 위해 본사로 보내세요. 여기도 forward가 send로 paraphrasing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바로 이제 to headquarters. 이게 이제 정답이 됐고요. 이 동사도 paraphrasing 한 것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알았죠? forward 같은 의미로 send로 정답을 만든 C가 우선 기본이 되고요. A번은 I'm attending a recital tonight. 오늘 뭐 밤에 공연 보러 간다. 아무 상관없고요. B번 The current retail value. 현재 소매 가격 역시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9번 문제 다시 듣죠.
3: Where should I forward the promotional brochures?
2: A.
4: I'm attending a recital tonight.
2: B.
4: The current retail value.
2: C.
4: Send them to headquarters for approval.
0: 10번입니다. Isn't the workshop supposed to be on the way already? 그 워크숍이 이미 시작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이 C. The facilitator hasn't arrived yet. 진행자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Yet, 예시 들리면 정답률이 매우 높다. 정답이고요. A번 15 euros per session. 회차당 15유로다. 수업 하나당 15유로다. 상관없고요. 그리고 B번은 turn left after the traffic light. 신호등 지나서 좌회전하세요는 전혀 상관없죠. 이런 건 어느 때 대답 아래 다 나옵니다. How do I reach the office? 그 사무실 어떻게 가죠? 그럴 때 대답이 될수 있죠. 그래서 아래 short dialogue for wrong answers도 다 읽으세요. 여러분, 이 정도 연습량 없이는 안 돼요. 연습량, 양치기도 충분히. 하지만 마음은 편안하게, 정신은 맑게, 경쾌하게 즐겁게 푼다. 이래야 고득점 나오죠. 10번 문제 다시 듣죠.
1: Isn't the workshop supposed to be underway already?
2: A.
3: €15 per session.
2: 빙.

0: Turn left after the traffic light.
1: Sim.
0: The facilitator hasn't arrived yet.
2: 11번입니다.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partner with your team again. 당신 그 팀과 또다시 제휴해서 일할 기회를 무척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우, 함께 일하게 돼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맞장구 치는 대답 B. Our past collaborations turned out well. 우리 과거의 협력이 결과적으로 참 좋았죠. 그러니까 어우, 과거에도 우리 같이 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잘 될 거예요. 이런 맞장구 치는 B번이 정답. A번은 The next meeting starts at noon. 다음 회의는 정오에 시작한다. 아무 상관 없고요. C번 Please leave the documents at reception. 서류는 안내 데스크에 두세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이 11번 아래쪽에 보너스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뤄요. 이게 뭐 여백이 있다고 쓸데없는 내용 채워넣고 이게 아니에요. 맞장구를 치는 문장은 정답이 잘 된다의 대화문 연습.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꼭 자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번 다시 듣죠.
3: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partner with your team again.
1: A.
4: The next meeting starts at noon.
1: B.
4: Our past collaborations turned out well.
1: C.
4: Please leave the documents at reception.
2: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김대균 토익킹 자료실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펴주십시오. 거기 게시판 가면 나와요. 이제 5월에 이어서 계속 6월도 여기 4번 할 차례입니다. 아래 4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단어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단어책 이제 사기 전에 우리 여기 게시판에 단어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책 한 권 분량이 넘습니다. 알았죠? Since the municipal council, 그 시의회가 approved the design, 그 디자인을 설계 승인한 후, 설계를 승인한 후, construction of the Lakeside Community Center의 건축이 has proceeded at a fast pace,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 fast. 그리고 저 3번에는 swiftly, 신속하게. 이게 이제 빠른 느낌의 단어들.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3번에 swiftly 별표. 알았죠? 이게 이제 지난달에 했지만 이 단어 중요합니다. 또 5번 보죠. The development of the Greenfield Public Center의 개발이 has advanced steadily and quickly. 꾸준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Since the project received official approval. 바로 이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을 받은 이래로. 여기 apace가 나오는데 이게 quickly, rapidly, swiftly의 동의어입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 RC 오디오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Happy June.
1: Happy June. 날씨가 막 덥고 그렇죠. 조금은 견디기 힘든 시기가 됐는데
0: 네.
1: 이럴 때는 조금 시원한 드링크 하나 딱 가지고 글을 막 써보면서 이병작을 해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0: 맞아요.
1: 네, 그렇게 우리 6월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자, 오늘은요, 페이지 넘버 8에 아이들과 함께 할 방학에 대한 두 엄마의 고민이라고 어허. 해서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많은 그 부모님들을 향한 그 약간 뭔가 공감되는 글을 좀 많이 써보고 싶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대화를 좀 해볼 건데요. 두 어머니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름방학.
0: 네.
1: 그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오면 네.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나요?
0: 아, 두려움보다는 맞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지인들 이제 보면은
0: 네.
1: 아, 이제 여름 방학 시작되면 어디를 뭐 보내고 뭘 같이 해줘야 되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0: yeah.
1: 그래서 그 관련된 대화 공감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Oh, 좋아요. Here is two moms worrying about summer break with their kids.
1: 영어 버전 들어보겠습니다.
0: Let's go.
2: Summer break is coming and I already have a headache. I'm thinking about sending them to a few classes, but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I just need some room to breathe. I'm already burned out. I hope we can make it through this summer in one piece. Maybe I should sign my kids up for the EW summer camp.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은요. 두 엄마의 대화 되겠습니다.
0: 네.
1: 가볼게요.
0: 여름 방학이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
1: 강습이나 몇 개 듣게 할까 생각 중인데 그렇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진 않고.
0: 숨 돌릴 여유가 좀 필요해. 나 벌써 완전 지쳤어.
1: 이번 여름을 무사히 버텨내야 할 텐데.
0: 난 우리 애들을 EW 여름 캠프에 등록시킬까 봐.
1: 거기 진짜 좋아. 이러면서. 우리 세리나 쌤이 우리 이지 라이딩을 위해서 더 연기를 해야 된다. 여자 연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0: 네.
1: 하셔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라고 했는데 제 톤이 잘 안 돼요, 그게.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0: 이번에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1: 나쁘잖아요?
0: 다음은 조금 더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집에서 네. 연습해볼게요.
0: 네.
1: 자, 오늘의 핵심 표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난 우리 애들을 EW 여름 캠프에 등록시킬까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뭔가를 등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누군가를 등록시키다. 뭐 예를 들어 내 아들을 등록시킨다. 내 딸을 등록시킨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0: Sign 목적어 up. 네, 동사 자체가 sign up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목적어를 넣을 거면 sign 목적어 up.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시킨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등록하면 I signed u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네.
1: 내가 남을 등록시킨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목적어를 넣어버리면 그냥 끝이네요.
0: 네.
1: 오,
0: okay. I signed Mayu up for Zumba class.
1: 아, 저를요? 아, 제가 아들이군요.
0: 네네네. 아니요. 그냥
1: 동료인데도. 알겠습니다. So sign someone up.
0: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1: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for something까지 알아두시면 도대체 뭐에 등록시키는지도 알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난 내 남편을 그 요가 수업에 등록시킬 거야. 자, 난 내 남편을

0: 남편을 등록시킬 거야.
1: I am going to sign my husband up
0: 그 요가 수업에
1: for the yoga class. I'm going to sign my husband up for the yoga class.
0: 네.
1: Yeah, this is what I should do, actually. My husband is quite stiff.
0: You mean Sebastian.
1: Yes, Seb. 네.
0: 자,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그녀의 아들을 그 수영 수업에 등록시켰어. 자, 세리나는 그녀의 아들을 등록시켰어.
1: Serena signed her son up
0: 그 수영 수업에
1: for the swimming class. Serena signed her son up for the swimming class.
0: A good thing you did. 왜냐면 세리나 쌤 그 아들이 굉장히 수영을 잘하죠.
1: Aww.
0: 엄청납니다.
1: He does love 네. swimming.
0: 자, 세 번째는요. 그는 날 그 영어 수업에 등록시켰어. 자, 그는 날 등록시켰어.
1: He signed me up
0: 그 영어 수업에
1: for the English class. He signed me up for the English class.
0: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sign up 했다라고 하면 내가 등록을 한 거지만 내가 신청을 한 거지만 sign someone up 이렇게 쓰면 남을 등록시킨다라는 패턴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여름방학은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1: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summer break.
0: Mm-hmm.
1: Summer break.
0: 네, 저는 사실 summer vacation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단어를 더 좀 선호하기는
1: mm-hmm.
0: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뭔가 성인의 휴가. 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1: yeah.
0: summer break, 뭐 spring break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추천합니다.
1: 맞아요.
0: 네네. 자, 다음은요. 두통을 뭐라고 하죠?
1: 네, headache입니다. 이 ache라는 게 통증을
0: 네.
1: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아, yes.
1: 네, 그래서 you can actually add it to different words mm-hmm. like backache,
0: mm-hmm.
1: 뭐 neckache.
0: 아, 목 통증, 뭐 등 통증,
1: yeah.
0: 기타 등등 허리 통증 제 말은.
1: Mm-hmm.
0: So 아, 예, 신기하게도 ache로 끝나는 단어는 보통 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I have a headache 이런
1: yes.
0: 식으로요.
1: Mm-hmm.
0: 자, 다음은 몇 개, 뭐 예를 들어 몇 개 무슨 뭐 자동차들,
1: mm-hmm.
0: 몇 명의 사람들
1: 네.
0: 어떻게 쓸까요?
1: A few입니다. A few cars, a few people.
0: 네, 이거는 그러면 뒤에 셀 수 있는 단어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Yes, that's right.
0: right. 자, 다음은 여유나 공간.
1: room입니다.
0: 방이라고요?
1: 네, 맞아요. 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유라는 뜻도 됩니다.
0: 네.
1: room to do something.
0: Right. 그럴 때는 대신에 room 앞에 a room 쓰진 않죠.
1: 맞아요.
0: 그쵸?
1: 이거는 셀 수 있는 게 아니죠.
0: Okay.
1: 네.
0: 자, 다음은요. 숨을 쉬다라는 동사.
1: breathe입니다.
0: 아,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사랑 스펠링도 좀 다르고 발음은 아예 다르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헷갈려해요.
0: Mm-hmm.
1: 이 동사로 할 때는 e가 들어갑니다. 끝에.
0: Right.
1: 그래서 발음은 breathe.
0: Okay.
1: 그래서 동사로 쓸 때 breathe in, breathe out,
0: out.
1: 이렇게 말하잖아요.
0: Yes.
1: 근데 명사로 할 때는 e가 빠지고
0: mm-hmm.
1: 발음은 breath.
0: breath.
1: Take a deep breath.
0: 이 두 개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1: Mm-hmm.
0: 자, 다음은요. 지친. 아, 완전 지친.
1: 네.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burned out.
0: 아하.
1: 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여기서는 형용사예요.
0: Right.
1: 그래서 burned out.
0: easy가
1: 들어가요.
0: Okay. So, 뭐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는 번아웃이 왔다
1: 네.
0: 이러거든요. 그래서 명사로 쓸 때 이제 burn하고 이 하이픈을 긋고 out을 쓸 수는 있지만
1: 맞아요.
0: 형용사로 쓸 때는 I'm burned out.
1: Yeah.
0: 이렇게 해서 ed가 붙어야 돼요.
1: 맞아요. 그리고 ed 대신 burnt out도 괜찮아요.
0: Burnt out, yes.
1: 네네. 둘 다 가능해요.
0: 같은 형태입니다.
1: 네.
0: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너무 많이 쓰다 혹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뭔가 특별한 표현이 있다고요?
1: 오,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0: Mm-hmm.
1: Break the bank.
0: Mm-hmm.
1: Break the bank.
0: Break the bank.
1: 여기서 bank는 은행보다는 piggy bank를 생각하시면 돼요.
0: 오,
1: 네.
0: 그 뭐라 그럴까요? 동전 넣고
1: 저금통
0: 하는 저금통인데요.
1: 네.
0: 그 저금통을 깬다는 거는 정말 깨기 싫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그걸 깨야 된다는 건 돈이 많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1: 맞아요.
0: 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그럼 뭘로 잡

0: 봐요 하신다면은 주어는 사실 돈을 실제로 쓰게 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돈 쓰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1: Yeah.
0: 그래서 요건 예문 보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1: Okay.
0: 자, 예를 들어서 그 리모델링 그거 나한테 돈 엄청 들었어. 이렇게 집 리모델링 하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그 리모델링은 그 은행을 깼어.
1: The renovation broke the bank
0: 나에게.
1: for me. The renovation broke the bank for me.
0: 네, 이런 식으로 돈이 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주어로 쓰게 되면 for 누구 이렇게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실제로 돈을 쓰는 사람을 주어로 잡아볼게요. 나돈 엄청 많이 들었어. 돈 많이 써야만 했어. 직역하면 난그 은행을 깨야만 했어.
1: I had to break the bank. I had to break the bank.
0: 네, 왜냐면 그뭐 레노베이션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1: Yeah.
0: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명사에서 살아남다 혹은 뭔가를 잘 겪어내다. 어떻게 할까요?
1: Make it through 명사. Make it이라는 거를
0: 네.
1: 우리가 뭔가 해냈다라는
0: 해냈다. You
1: 말이거든요.
0: made it, right?
1: 네. 그래서 through, 어디 통과했어요.
0: Uh-huh.
1: Make it through something.
0: 아, 그러니까 그 something이 약간 터널 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0: 터널을,
1: 힘든 거.
0: 힘든 고통의 터널을 이렇게 through, 통과해서 you made it,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ake it 대신에, make it through something 대신에 get through something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1: 네.
0: 자, 만들어 볼게요. 우린, 이번 주를 겨우겨우 살아남았어. 너무 힘든 한 주였던 거예요. 자, 우린 그걸 해냈어.
1: We made it
0: 이번 주를 통과해서.
1: through this week. We made it through this week.
0: 네.
1: 뭔가 this week이 되게 hard,
0: Yes.
1: challenging
0: Right.
1: 했었죠.
0: 자, 이번에는 기말고사가 왔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린 그걸 해낼 수 있어.
1: We can make it
0: 그 기말고사들을 통과해서.
1: through the finals. We can make it through the finals.
0: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바로 온전히, 무사히.
1: 아, 이것도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In one piece. 네,
0: 응?
1: in one
0: 한
1: piece.
0: 조각이요?
1: 선생님, you are one piece,
0: 네,
1: right?
0: 다행이네요. 네.
1: 뭐 따로 뭐 파트가 없잖아요,
0: 뭐
1: 그렇죠? One
0: 떨어져 있는 거
1: piece.
0: 없습니다.
1: 네.
0: 네.
1: 그래서 그냥 뭐가 떨어지지 않고 뭐 부러지지 않고 그냥 one
0: 아하.
1: piece로
0: In one
1: 무사히 온전히
0: piece로.
1: 뭐가 잘 됐다라는
0: 오케이.
1: 뜻이죠.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군인들은 온전히 무사히 돌아왔어. 자, 그 군인들은 돌아왔어.
1: The soldiers came back
0: 한 조각으로.
1: in one piece. The soldiers came back in one
0: 네,
1: piece.
0: 두 번째는요. 있잖아. 우리가 그걸 진짜 무사히 해냈으면 좋겠어. 자, 난 봐라.
1: I hope.
0: 우리가 그걸 해내길.
1: 오, 아까 전에
0: 오.
1: 해내다 make it 써야죠. We make it
0: 한 조각으로.
1: in one piece. I hope we make it in one piece.
0: 네. 자, 이런 식으로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1. 렛츠 스타트 라이팅.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첫 번째 엄마가, 여름 방학이 다가오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 자, 여름 방학이 와.
1: Summer break is coming.
0: 그리고 난 이미 두통이 있어.
1: And I already have a headache. Summer break is coming, and I already have a headache.
0: 네.
1: 선생님, 여기서는
0: 아하.
1: headache가 뭐 물론 진짜로 머리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좀더 figurative한
0: 아,
1: 느낌이죠. 머리가
0: 그쵸.
1: 복잡해가지고, 그쵸?
0: 골치 아파 이러면서
1: 에이.
0: 벌써 헤레이크 나오네.
1: 영어로도 그렇게 말 씁니다.
0: 희한하게 똑같이 써요,
1: Yeah.
0: 그쵸?
1: Oh gosh, I have a headache.
0: 진짜 뭐 몸이 아프다는 느낌이 아닌 거죠, 그쵸? 고민인 거죠.
1: 네.
0: 자, 두 번째 엄마가 강습이나 몇개 듣게 할까 생각 중인데 그렇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진 않고, 자, 난 생각 중이야.
1: I'm thinking
0: 그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
1: about sending them
0: 몇 개의 수업들에.
1: to a few classes.
0: 하지만 난그 은행을 깨고 싶지 않아.
1: But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I'm thinking about sending them to a few classes, but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0: 네. 여기서는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라고 했는데, 만약에 굳이 다르게 주어를 잡고 싶으면, 뭐, I don't want it to break the bank for me. 이렇게도 가능은 하겠죠.
1: 네, 맞아요.

0: Right. 자, 그래서 뭐 보니까 생각 중이다. 뭐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할 때는요. Think about 혹은 뭐 think of doing something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숨 돌릴 여유가 좀 필요해. 나 벌써 완전 지쳤어. 자, 난 그냥 약간의 공간이 필요해.
1: I just need some room
0: 숨을 쉴.
1: to breathe.
0: 난 이미 완전 타버렸어.
1: I'm already burned out. I just need some room to breathe. I'm already burned out.
0: 네.
1: 네, 이 some room to breathe 이거 정말 많이 써요. 네, I just need some time. I just need some room to breathe.
0: 오케이.
1: 혹은 뭐, I just need some room to think about things.
0: 오케이. 뭐할 여유가 좀 필요하다. 나 너무 힘들다.
1: 네.
0: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엄마가 이번 여름을 무사히 버텨내야 할 텐데. 자, 난 봐라.
1: I hope
0: 우리가 그걸 해내길.
1: we can make it
0: 이 여름을 통과해.
1: through this summer
0: 한 조각으로.
1: in one piece. I hope we can make it through this summer in one piece.
0: 네, 마지막입니다. 난 우리 애들을 EW 여름 캠프에 등록시킬까 봐. 자, 어쩌면 난내 아이들을 등록시켜야 할 수도 있겠어.
1: Maybe I should sign my kids up
0: 그 EW 여름 캠프에.
1: for the EW summer camp. Maybe I should sign my kids up for the EW summer camp.
0: 네,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사인업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 my kids를 사인업 시킨다. 자, 그리고 뭐에 대해서 for something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됐죠. 그리고
1: 그래서 I should sign my kids up for the EW summer camp.
0: Right. 그리고 앞부분에 maybe 했으니까 아, 뭐 그래야 될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게 되겠죠.
1: Yeah, maybe I should go a little earlier. Maybe I should take the bus.
0: 그게 약간 maybe I should 이 덩어리가 뭐 해야 될까 봐 이런 말투를 좀 지을 수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Summer break is coming and I already have a headache. I'm thinking about sending them to a few classes, but I don't want to break the bank. I just need some room to breathe. I'm already burned out. I hope we can make it through this summer in one piece. Maybe I should sign my kids up for the EW summer camp.
0: 여름방학
1: Summer break.
0: 몇 개?
1: A few.
0: 숨을 쉬다.
1: Breath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등록시키다.
1: Sign 목적어 up.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돈이 너무 많이 들다.
1: Break the bank. That's all.
3: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라이딩.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1: 좋아요.
0: 넌 지금 이 힘든 시간도 잘 견뎌낼 거야. 넌 그걸 해낼 거야. 이 힘든 시간을 통과해서.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명사에서 살아남다, 겪어내다, make it through,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All right, that's a wrap.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to 귀가 트이는 영어. This is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and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자, 우리 파란색 표지의 귀티형 유어로 책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BTS 컴백에 관련된 기사 준비해봤습니다.
0: Yeah, that was massive earlier this year when they announced their return with that free huge concert in Gwanghwamun, right? And it was broadcast live on Netflix. I remember sitting down, watching it with my daughter and my wife. 저는 뭐 BTS 좋아하지만 뭐 왕팬까지는 아니지만 와, 이분들 진짜 대단하다.
1: 그렇죠.
0: Because they hadn't performed together for so long on that big stage, and it was seamless.
1: 네. 4년 전에 비해서 이제 컴백하고 나서 위상이 한 두 배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0: 어, 진짜.
1: 그 위상인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자, 2026년 3월에 드디어 BTS가 4년 만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정규 5집 앨범으로 화려하게 완전체로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3월 21일 저녁 8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무료 콘서트를 통해서 컴백을 알렸죠. 전 세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넷플릭스로 스트리밍이 됐고 그 뒤에 경복궁이 약간 고궁 배경이잖아요. 이제 이 멤버들의 의상도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어떤 의상 디자인이었고 그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요소와 그 현대적 팝 그걸 이제 이렇게 잘 접목했다는 게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0: Yeah, and the sampling of the folk song Arirang in one of their tracks, Body to Body, that was amazing 그렇죠. as well, right? So well done to BTS for bringing the spotlight back onto Korea and its culture.
1: 맞아요. 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투어 중이죠. 79회 콘서트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4월 9일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이 콘서트 K-POP 역사 최다 횟수 기록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또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 월드컵 폐막식 때 뭐 처음으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 하프타임 쇼를 하는데
0: 그쵸.
1: 그때 이제 BTS와 마돈나, 샤키라가 이제 같이 공연을 또 하게 돼서 7월 19일도 아마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It's going to be epic. This is just the beginning. We'll start on page 8, the beginning of our June books as well for part 1.
2: BTS returns with a historic comeback. BTS made a long-awaited return with a large-scale concert in Seoul, marking their first group performance in nearly 4 years. Members RM, Jin, Suga, J-Hope, Jimin, V, and Jungkook reunited to promote their new album Arirang. The free event drew massive crowds and global attention, reflecting the group's enduring popularity.
1: 자, 뭐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컴백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기사에는요.
0: BTS made a long-awaited return with a large-scale concert in Seoul, marking their first group performance in nearly 4 years.
1: Long-awaited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Yeah, long-awaited means you have been waiting with anticipation for something.
1: 맞아요. 뒤에 이제 return이란 건 우리 말대로 이제 comeback 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이름도 더 리턴이더라고요.
0: 네. 네.
1: 그렇죠. 말 그대로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되돌아오는 그 컴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With a large concert in Seoul. 서울에서 이제 큰 그 콘서트를 통해서 그랬다는 얘기고. Making their first group performance in nearly 4 years.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으로서. 뭐 우리나라 기사들에서 이제 완전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체로 무대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0: Yeah, you could say first full group performance if you want a direct equivalent, I suppose. Because they did a lot of solo stuff in the interim, right?
1: 그렇죠.
0: BTS made a long-awaited return with a large-scale concert in Seoul, marking their first group performance in nearly 4 years. Members RM, Jin, Suga, J-Hope, Jimin, V, and Jungkook reunited to promote their new album, Arirang.
1: Reunite 동사가 아까 return만큼이나 딱 이 주제의 단어들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재결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 Exactly. 네. Come back together after being separated.
1: 뭐 군복무하면서 이제 개별 활동을 하다가 다 같이 하나가

0: 해서 재결합했다 의미의 reunite이기 때문에 자 멤버들이 reunited to promote their new album 아리랑 그쵸? 정규 5집 앨범인 아리랑 앨범을 선보이기 위해서 혹은 promote이란 건뭐 홍보의 의미도 있고 전 세계에 알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
1: 그렇죠. Publicize, advertise,
0: 그렇죠.
1: make known.
0: 잘 알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재결합을 한 겁니다. 아시겠군요?
1: Members RM, Jin, Suga, J-Hope, Jimin, V, and Jungkook reunited to promote their new album, Arirang. The free event drew massive crowds and global attention, reflecting the group's enduring popularity.
0: 오케이. 자, the free event 공연 자체는 무료였었잖아요. 황하문 이벤트는 미리 뭐 이렇게 그 스탠딩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표는 나눠준 걸로 알고
1: 그쵸,
0: 있는데,
1: 네.
0: 이제 유료 공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the free event drew massive crowds 대규모 관중을 drew 했다는 얘기는 이제 draw의 과거형인데 이게 끌어모았다, attract. 제 의미로 draw를 많이 쓰니까.
1: Kucha, pull in those crowds, and it was massive crowds, right? Very large, right? There were tens, if not hundreds of
0: That's
1: thousands.
0: right. And global attention. 전 세계 이목이 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했고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송출이 된 컴백 무대가 많지 않았잖아요.
1: 그쵸,
0: 네,
1: 네.
0: 그렇게 또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고 reflecting the group's enduring popularity. popularity의 자체는 인기인데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는지 한번 잘볼 필요가 있어요. enduring이란 건그 인기 같은 게 식을 줄 모르고 혹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 가는 걸 enduring이라고 많이
1: Yeah, to last a long period of
0: 합니다.
1: time, to be durable. It means it's not just a quick trend,
0: 맞아요.
1: right? It's here to stay.
0: 네. enduring가 원래 버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간의 그 그룹 활동 공백기도 그냥 뭐 4일처럼 해서 지나간 듯한 느낌으로 인기가 그대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인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The free event.
1: The free event drew massive crowds and global attention, reflecting the group's enduring popularity.
0: Okay.
1: Let's listen to part two.
2: The concert blended modern performance with traditional Korean elements, including Hanbok-inspired fashion and a historic palace setting. Directed by Hamish Hamilton, the production emphasized cultural identity while delivering a visually ambitious show. The album explores themes of belonging and identity, while the comeback signals a new phase with a global tour and streaming content.
0: 자, 그 컴백 콘서트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어떤 분위기의 행사였는지.
1: The concert blended modern performance with traditional Korean elements, including Hanbok-inspired fashion and a historic palace setting.
0: 여기 압축적으로 많은 정보를 주네요. 그죠? Blend A with B. Blend 자체가 이렇게 섞는다는 얘기잖아요. Mix 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1: 그쵸.
0: 그래서 이 콘서트 같은 경우는 modern performance는 이제 현대적인 어떤 퍼포먼스 요소이고 with traditional Korean elements, 전통적인 어떤 한국의 요소를 같이 잘 한데 결합했다 혹은 접목해서 연출을 했다는 얘기고요.
1: Yeah, to blend means do it harmoniously, right? So you almost can't. It's so smooth, isn't
0: 맞아요.
1: it? Including Hanbok-inspired fashion and a historic palace setting. Yeah, if you're talking about a setting, it's like the backdrop to something, right? The
0: 그렇죠.
1: environment.
0: 네. 경복궁을 이제 배경으로 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고궁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것과 그 한복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그런 무대 의상이 이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 The concert blended modern performance with traditional Korean elements, including Hanbok-inspired fashion and a historic palace setting. Directed by Hamish Hamilton, the production emphasized cultural identity while delivering a visually ambitious show.
0: 해미시 해밀턴이 이제 연출을 맡았다는 얘기고요. 이 컴백 공연에 The production emphasized cultural identity. 오케이. Okay. production이란 거는 뭐말 그대로 뭐 어떤 프로덕션 회사를 의미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공연 자체를 production이라고 본 거예요.
1: Kucho, something on a stage you can call the production,
0: 그렇죠.
1: right?
0: 무대에 올렸던 어떤 작품 같은 걸 production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컴백 공연 자체는 emphasize cultural identity,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while delivering a visually ambitious show, which means
1: Yeah, to be creative with the projections they had on the

0: stage, they had the palace in the background and they did some of the LED like light show aspects there as well. So they weren't playing it safe. You know, they were trying to push the boundaries.
1: 뭔가 좀 ambitious가 야심찬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도해보지 않은 뭔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수준의 어떤 무대를 구현하려고 했다. 이 정도를 ambitious의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문맥상.
0: 네. And the cultural identity thing here is sometimes BTS, maybe before they went on their military break, were accused of being too global, too western in their pop. But we had the Hanbok, the palace, the Arirang. So that's cultural identity, Korean identity in this case.
1: They came back to find their roots maybe. And that was... you know, projected all over the world.
0: Yes.
1: Sometimes being Korean may be the most global thing in the world.
0: Mm.
1: That's what they did. So deliver a visually ambitious show. 시각적으로 정말 완성도 높은 그런 무대를 구현을 해냈다. 이런 얘기고요.
0: Last line in this paragraph. The album explores themes of belonging and identity, while the comeback signals a new phase with a global tour and streaming content.
1: Okay. The album explores themes of belonging and identity. 이런 이제 그 표현들 한번 볼게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뭘 explore 한다는 얘기는 explore가 이제 탐험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래는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모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Yeah, exactly.
1: 테마가 있잖아요. 어떤 running 있는 것이 앨범이기 때문에.
0: 그렇죠. Running through the songs, you can see in the lyrics or the feel, and the theme of belonging is to you know feel like you are accepted by a group or something,
1: 그렇죠.
0: right? Not feel alone.
1: 우리말의 그 소속감 아닙니까?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정체성 이런 테마를 모색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앨범이고요. While the comeback signals a new phase with a global tour and streaming content. 이 이제 완전체로서 그룹으로 컴백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활동 국면을 열어주는 거 혹은 그것의 신호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Yeah. Instead of phase, you might hear a new chapter or new era, etc.
1: 네, 그래서 내년 3월 14일 마닐라 공연까지 이어지는 그 글로벌 투어가 일단 있고 전 세계 투어이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 콘텐츠는 뭐 그 컴백과 동시에 나왔었던 다큐멘터리 하나 예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곳에서 어떤 스트리밍되는 그런 콘텐츠들도 새로 제작이 또 추가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Yeah, the fans must be so happy after this long wait. Here's part three.
2: BTS return also highlights their influence on culture, tourism, and the global music industry. Analysts expect a strong economic footprint, while their fan engagement continues to up their global reach. Despite competition from newer groups, BTS maintains strong brand power, positioning their comeback as a pivotal moment for K-pop's future direction.
1: 자, 그다음 BTS의 어떤 영향력, 파급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마지막 부분 볼게요.
0: BTS's return also highlights their influence on culture, tourism, and the global music industry.
1: Okay. 지금 피터 선생님 읽으실 때도 BTS's return이라고 읽으셨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이제 BTS의 소유격을 갈 때 끝에가 S이기 때문에 그 소유격 S를 굳이 표기하진 않고요. 그럴 땐 BTS 다음에 apostrophe만 찍는데 읽을 때는 BTS가 아니라 BTS's 이렇게 읽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To denote possession. BTS's return.
1: Also highlights their influence on culture, tourism, and the global music industry. 이 BTS라는 그룹의 문화 혹은 관광, 전 세계 음악 업계의 어떤 영향력을 잘 부각시켜서 보여주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0: Yeah, the amount of attention it generated, right? BTS's return also highlights their influence on culture, tourism, and the global music industry. Analysts expect a strong economic footprint while their fan engagement continues to up their global reach.
1: 와, 풋프린트를 이렇게 쓰네요.
0: 그렇죠.
1: 원래 그 carbon footprint 우리 환경 기사에서 많이 봤던 단어인데 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약간 우리말의 자취라고 보면 되잖아요. 발자취니까.
0: Yeah.
1: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한 경제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경제 파급 효과를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0: Yeah, the economic impact or effect.
1: 그거를 footprint로 본 겁니다. 네. 이런 글귀는 상당히 좀 잘 쓰여진 글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분석가들이 BTS가 이제 상당한 경제 파급 효과 혹은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While their fan engagement, 이 engagement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의 의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팬과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continues to up their global reach. 업이 여기서 동사인 것 같아요.
0: Yeah, to increase, to elevate, expand their global reach. Right?
1: 격상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로벌 어떤 확장성, global reach는 어떤 어디까지 닿는지 영향력이. 그래서 그 글로벌 확장성이 더 격상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Okay.
0: Despite competition from newer groups, BTS maintained strong brand power, positioning their comeback as a pivotal moment for K-pop's future direction.
1: 케이팝의 향후 방향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분기점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Despite competition from newer groups, 뭐 4년의 공백기 동안 새로운 그룹들도 많이 성장을 했죠.
0: 그렇죠. 네,
1: 뭐 그런 경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TS maintains strong brand power.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아직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0: Positioning their comeback as a pivotal moment for K-pop's future direction. Remember, pivotal means crucial, right? Things can change direction based on this.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K-pop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분기점 역할이 또 이번 컴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lright?
0: Yeah, I think that's an accurate evaluation.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Try filling in the blanks as you listen on page 12.
2: 'BTS returns with a historic comeback.' BTS made a long-awaited return with a large-scale concert in Seoul, marking their first group performance in nearly 4 years. Members RM, Jin, Suga, J-Hope, Jimin, V, and Jungkook reunited to promote their new album Arirang. The free event drew massive crowds and global attention, reflecting the group's enduring popularity. The concert blended modern performance with traditional Korean elements, including Hanbok-inspired fashion and a historic palace setting. Directed by Hamish Hamilton, the production emphasized cultural identity while delivering a visually ambitious show. The album explores themes of belonging and identity, while the comeback signals a new phase with a global tour and streaming content. BTS Return also highlights their influence on culture, tourism, and the global music industry. Analysts expect a strong economic footprint, while their fan engagement continues to up their global reach. Despite competition from newer groups, BTS maintains strong brand power, positioning their comeback as a pivotal moment for K-pop's future direction.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월호 책에 있는 첫 번째 BTS 기사로 이번 달 시작을 해봤습니다.
0: We're going to be back tomorrow with some NASA news. That's how much of a variety we have in terms of topics. Don't miss out.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공익 광고 협의회.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우리 분홍색 6월호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달 첫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관련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어머니께서 아이가 이제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본인도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슈팅 게임을 같이 아들과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더 심취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들과 막 승부욕이 불타서 막 그 누가 이기나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 옆에서 남편이 아들을 그렇게 게임에서 자꾸 이렇게 신나하는 엄마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막 웃는다고 하시네요.
1: It happens. Because my son often, you know, he comes to me and like, Mom, look at this game. It's really fun. You want to try? So I start and then I beat him. So I'm like way up there level wise. And he's like, I'm not going to show you any of my games anymore. But yeah, we enjoy playing certain games together as well.
3: You start to get competitive.
1: Yeah,
3: I guess.
1: Yeah, yeah.
3: 제임 선생님도 좀 승부욕이 있으신 편이거든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사연 주인공은 아들을 잡아라 아름다운 청취자님 사연입니다.
3: 네.
1: Thank you so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4: Mobile games with my son. My second grade son is really into a mobile game called Roblox these days. I also really enjoyed games like StarCraft and Sudden Attack back when I was young. I used to go to PC cafes all the time. But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now that I'm an adult, so I've been trying to stay away from games. Then one day, after my son kept asking, I finally gave in and started playing a shooting game with him. Since I am used to using a keyboard, it took quite a while to get used to playing on a phone. My son kept taking me down with headshots using just the basic weapon. I was annoyed, and I started to get competitive. Now I've leveled up, and it cracks me up whenever I take down his character. My husband laughs along with us, saying, "What kind of mom gets so excited about beating her own son?" When I play games, it takes me back to my carefree childhood.
3: 자, 오늘은 구동사를 상당히 좀 많이 넣어봤어요. 이 구동사가 이런 말하기 스킬 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동사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표시를 잘해서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요즘 저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로블록스라는 핸드폰 게임에 푹 빠져있다. 이럴 때 쓰는 영어 표현이 있죠. 한번 써볼게요.
1: My second grade son is really into a mobile game called Roblox these days.
3: 그렇죠. 뭐 푹 빠져 있다. 뭐 그럴 때 많이 썼던 게 into 전치사 하나만 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my son is really into a mobile game called Roblox these days. 자, 저도 어릴 적에 스타크래프트나 서든 어택 등에 빠져 PC방도 많이 다니면서 게임을 엄청 즐겼습니다. 게임을 한때 많이 하셨던 어머니예요.
1: 네. 네. I also really enjoyed games like StarCraft and Sudden Attack back when I was young.
3: Okay. 이 back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잘 쳐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점을 회상할 때 좀 시간이 됐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 앞에 강조사로 넣어주는 게 back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97년도 뭐 이런 당시 얘기라면 꽤 됐잖아요. 그러면
1: yeah.
3: back in 1997 이렇게 right.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Or 네. back in elementary school.
3: 그렇죠. 나 옛날의 초등학교 때
1: yes.
3: 그런 느낌으로 back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이런 게임들을 나도 즐겼던 터라 이제 아예 그 게임 좋아하는 것을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I also really enjoyed games like StarCraft or Sudden Attack back when I was young. Okay. 자, PC방에도 많이 다녔었다 그 얘기도 붙여볼게요.
1: I used to go to PC cafes all the time.
3: 뭐 영어권에서는 뭐 인터넷 카페라는 말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K컬처가 전 세계 뻗어나가면서 우리나라 뭐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뭐 노래방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뭐 소위 말해 PC방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유명사처럼

0: 전 세계에 내보내도 되는 단어들이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 이거 콩글리시야 이렇게 막 되게 회피하던 단어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그냥 PC방, 노래방 혹은 PC 카페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시대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단어도 과감하게 저희도 PC 카페 이렇게 쓸게요. 예. So I used to go to PC cafes all the time이라고 하면은 뭐 어렸을 때 PC방도 자주 갔었다. 그렇게 무난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게임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내왔습니다.
1: But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now that I am an adult, so I've been trying to stay away from games.
0: 오늘의 첫 번째 구동사 나왔네요. Stay away라고 하면 뭔가 좀 거리를 둔다라는 말이 되겠죠? From 뭐뭐뭐 하면 뭐로부터 좀 거리를 둔다. 뭐 애써 외면하다를 이 표현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구동사를 쓰면 상당히 좀 쉽게 영작이 풀린다는 얘기죠. So I've been trying to stay away from games. 그죠? 게임을 좀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 지내왔다는데, 자, 어른이 돼서 여러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이걸 이제 responsibilities로 받은 거죠.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But
1: But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now that I'm an adult, so I've been trying to stay away from games.
0: 중간에 연결 문구 now that to 묶어서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것은 이제 언제 쓰는 연결어냐면 뭐뭐이다 보니 이런 말할때 now that I'm an adult이라고 하면 이제 어른이다 보니 이럴 때 이제 연결할 때 쓰는 게 now that이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러다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같이 이제 슈팅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Then one day, after my son kept asking, I finally gave in and started playing a shooting game with him.
0: 오늘 두 번째 구동사 나오네요. Give in. What does that mean?
1: Give in means to give way or stop resisting. Like, say, for example, you had been saying, Oh, no, I'm not going to do that. No way, no way. But then again, you're like, Oh, okay. You kind of surrender and say,
0: Surrendering.
1: Okay, I will.
0: 항복한다는 얘기인데 아이가 하도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다가 그래 하자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1: 맞아요.
0: 그게 이제 give in 한다고 하거든요.
1: Give up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0: Give up은 아예 포기한다는 얘기고.
1: Right.
0: 네. 그러니까 성화에 못 이겨 결국에 넘어갔다.
1: 아하.
0: 이런 어떤 설득이 됐다. 이럴 때 쓰는 게 give in이라고 하는 구동사거든요. So I finally gave in. 결국에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넘어갔다. And started playing a shooting game with him. 그래서 아이와 함께 슈팅 게임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Then one day.
1: Then one day, after my son kept asking, I finally gave in and started playing a shooting game with him.
0: 예전에 했던 게임은 이제 키보드로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 익숙한 저는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게임에 적응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1: Since I'm used to using a keyboard, it took quite a while to get used to playing on a phone.
0: 그렇죠? 자, I am used to using a keyboard. 원래는 이제 키보드 쓰는 것에 익숙했었는데,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used to, 자, playing on my phone. Be used to는 이미 익숙한 상태를 말하고, get used to는 익숙하게 되는 그 변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같은 used to인데, am이 붙냐, get이 붙냐에 따라서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동작의 변화인지 자체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 다시 한번요. Since.
1: Since I'm used to using a keyboard, it took quite a while to get used to playing on a phone.
0: 자, 아들은 기본 무기만 가지고도 저를 헤드샷으로 잡아서 화도 나고 막 승부욕이 불타올랐습니다.
1: My son kept taking me down with headshots using just the basic weapon. I was annoyed and I started to get competitive.
0: 여기서 엄마가 막 승부욕이
1: 질수
0: 불타올라.
1: 없어.
0: 그렇죠. 예. 네. 세 번째 구동사 나옵니다. Take down. Take somebody down 하면 누굴 끌어내리다인데 이런 슈팅 게임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쏘면 이제 아웃 될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테이크 다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누구를 테이크 다운 한다 하면 뭐 암살한다든가 뭐 그런 의미로도 쓰이긴 써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이크 다운은 게임상에서 캐릭터를 쓰러뜨린다는 의미로 썼고 어쨌든 구동사죠. 테이크 다운. So my son kept taking me down. With headshots, 헤드샷으로 잡고 나를 이제 쓰러뜨렸고, using just the basic weapon, 기본 무기만 갖고도, 자, I was annoyed, 자꾸 좀 이렇게 화가 났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and I started to get competitive. 승부욕 자체는 그냥 competitive 쓰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이거 그냥 통한 길로

0: 그래서 외울게요. 승부욕이 불타올랐다. 이 말을 그냥 I started to get competitive. 그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쓰세요. 자, 통항 1번입니다. 갈게요.
1: I started to get competitive.
0: Very good. 한 번만 더요.
1: I started to get competitive.
0: Competitive. 이렇게 T 발음 설탄음으로 잘 발음해 주시고. 자, 지금은 저도 레벨도 좀 올리고 아들 캐릭터를 잡으면서 막 깔깔거리기도 합니다.
1: Now I've leveled up, and it cracks me up whenever I take down his character.
0: 이 문장 별표. 구동사가 3개 들어갔죠. Level up. 레벨을 올렸다라는 말 자체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구동사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leveled up. 그치죠? 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갔고 And it cracks me up. 이건 언제 쓰는 말일까요?
1: It cracks me up, meaning that it makes you laugh. Because something is extremely funny, it's amazing.
0: 그쵸?
1: It just cracks you up.
0: 깔깔거리겠다. 뭐
1: 맞아요.
0: 빵 터졌다의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 오디오 악당에 여러분 핵심 구동사 100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총 200개의 구동사를 모아드렸는데 거기 crack up 당연히 드렸습니다. 빵 터지는 거예요. 이제 막 아들을 잡고 엄마가 막 이렇게
1: 그쵸.
0: 너무 좋아하셨나 보다. 옆에서 남편분이 그렇게 그런 엄마가 어디냐고
1: Yeah.
0: 이렇게
1: So if you find something to be really funny, you would say it cracks me up or it cracked me up.
0: 그렇죠. Whenever I take down his character. 그래서 아들 캐릭터를 잡으면 엄마인 내가 막빵 터져서 웃는다.
1: Right.
0: 자, 거기 구동사 다 표시를 해 두시고요. 자, 남편은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잡고 그렇게 신나해 하냐고, 같이 웃습니다.
1: My husband laughs along with us, saying, "What kind of mom gets so excited about beating her own son?"
0: 그쵸.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엄마가 더 좋아하는. 자, laugh along도 엄밀히 말해서 구동사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 웃는 거 laugh along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y husband laughs along with us 같이 웃는다. saying what kind of mom gets so excited about beating her own son. 자, 마지막 문장. 게임을 할 때면 근심 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1: When I play games, it takes me back to my carefree childhood.
0: take back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동사죠. Take someone back to 어디 어디 그러면 이제 구동사가 들어간 문구인데 carefree childhood는 이제 근심 없던 그런 어린 시절로 나를 다시 이렇게 데려가는 듯해서 돌아가게 하는 듯해서 좋다 이렇게 쓰면서 구동사 마지막으로 하나 써봤습니다. Take back. So when I play games, it takes me back to my carefree childhood. carefree라는 단어도 이럴 때 쓰면 되죠.
1: 맞아요.
0: 근심 없는, 걱정 없던 그런
1: 네.
0: 시절을 의미할 때 쓰기 딱 좋은 말입니다.
1: All right, let's listen one more time.
2: Mobile games with my son. My second grade son is really into a mobile game called Roblox these days. I also really enjoyed games like StarCraft and Sudden Attack back when I was young. I used to go to PC cafes all the time. But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now that I'm an adult, so I've been trying to stay away from games. Then one day, after my son kept asking, I finally gave in and started playing a shooting game with him. Since I am used to using a keyboard, it took quite a while to get used to playing on a phone. My son kept taking me down with headshots using just the basic weapon. I was annoyed. And I started to get competitive. Now I've leveled up, and it cracks me up whenever I take down his character. My husband laughs along with us, saying, "What kind of mom gets so excited about beating her own son?" When I play games, it takes me back to my carefree childhood.
1: 패턴 practice.
0: 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패턴.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해야 할 일을 영어로 responsibilities로 처리하셔도 돼요. 자,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빈칸 채워 보세요.
1: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now that I'm an adult.
0: 요즘에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아. 이럴 때 쓰셔도 돼요.
1: I have a lot of responsibilities at work these days.
0: 약간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여러 개다. 뭐 업무 책임을 여러 가지를 맡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1: Yeah.
0: 일이 많다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뭘 좀 피하려고 하다. Stay away from 쓰시면 됩니다.
1: I've been trying to stay away from games.
0: 자, 다이어트 할 때 튀긴 음식을 좀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이럴

0: 때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1: I try to stay away from fried foods these days.
0: 음식 같은 거
1: Yeah.
0: 이제 여러분이 가려서 건강식을 이제 챙겨 먹을 때 꼭 써보세요. 자, 그다음에 구동사 하나 또 강조했던 게 crack 값이죠. 크게 웃게 하다.
1: It cracks me up whenever I take down his character.
0: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너무 웃기다.
1: It cracks me up whenever he says that.
0: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할때 웃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통한기 2번으로 이 문장 갈게요. It cracks me up.
1: It cracks me up whenever he says that.
0: 오케이, 한 번만 더요.
1: It cracks me up whenever he says that.
0: 그래서 구동사도 아예 문장에 넣어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자기 입에 붙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통한기 2번까지 드렸습니다.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2: I heard you've been playing a game with your son lately.
3: Yes, it's a shooting game, and it's so fun. I think I like it even more than he does.
2: What? You're his mom. Is it okay to get hooked on a game like that?
3: I know, but my relationship with my son has never been better.
2: I guess that's a big plus.
3: The only problem is, my husband gets left out whenever the two of us play together.
1: 우리 이야기랑 똑같죠?
0: 그렇죠?
1: 그랬더니 엄마가 Yes, it's a shooting game and it's so fun. 슈팅 게임인데 너무 재밌어. I think I like it even more than he does. 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더 빠져있는 것 같다라고 하죠. What? You're his mom. 아니, 엄마잖아. Is it okay to get hooked on a game like that?
0: Get hooked on. 이것도 이제 빠지다의 의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into도 있지만 get hooked on something. 이렇게 빠지다의 의미로 잘 써보시고.
1: All right. So she says, I know, but my relationship with my son has never been better.
0: 그 어느 때보다 좋다죠, 이건요.
1: 네. 네.
0: Has never been better. 그래서 아이와의 어떤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게임 때문에.
1: 그랬더니 남자가 I guess that's a big plus. A big plus는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아, 뭐 그거 뭐 큰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했더니 엄마가 The only problem is, 단 문제라면 My husband gets left out whenever the two of us play together.
0: 아빠가 외톨이가 된다.
1: 네.
0: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해야 되니까. Get left out이란 건 외면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톨이가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유어로 교재 다 있으시죠? 12페이지에 5개 영장은 꼭 좀 다 해보시면 좋겠고 그중에 3번과 4번은 별표 쳐놓으시고 반드시 꼭 해보세요. Okay, well, I guess that i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everyone.
1: Yes, have a great day. Bye-bye, everyone.
0: By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It's a new brand month. It's the month of June.
1: That's right.
0: 네, 이제 6월 달에는 많이 더워질 예상이죠, 그렇죠? 네, 그런 예정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먹는다기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울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자, 일단 please가 있네요. 이거 공손한 표현이라는 거 아시겠죠? Pass me the cup이라고 하면 그 컵을 건네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식탁에 앉아있어서 그것 좀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파헤쳐 보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right,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Please pass me the cup.
0: 자, 이 문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말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부탁을 할 때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agic word in please를 먼저 얘기를 하면 좀 부드럽게 요청하는 뉘앙스가 돼요. 그래서 please를 넣는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겠죠. 참고로 please는 이렇게 맨 앞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맨 뒤에 또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먼저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공손하게 느껴지겠죠. Please. 자, 이제 뭘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는지 그 동작을 얘기해줘야 돼요. 건네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그래서 건네주다에 pass를 쓰는데 나에게 건네주는 거기 때문에 pass me. 네, me라는 거를 꼭 여기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Please pass me. Please pass me. 자, 이제 뭘 넘겨줘야 돼요? 그 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please pass me the cup 이라고 하면 되겠죠. 특정 컵이니까 the cup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개 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컵에 특징을 넣어줘도 되겠죠. Please pass me the yellow cup. 뭐 노란색 컵을 건네주세요라든지 Please pass me the small cup. 작은 컵을 건네주세요라든지 그렇게도 말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컵 좀 건네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1: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Good job. 자, 그러면 요 미션 문장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Pattern practice.
0: 자, 이제 패턴 연습해볼 텐데요. 오늘은 컵을 건네달라는 말이었던 Please pass me the cup을 공부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패턴을 연습해볼까요?
1: Well, please pass me the cup. We're going to change the cup to something else that you might want to ask for.
0: The cup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다른 거를 건네달라고 하는 거겠네요.
1: So let's start with some very common things you might ask for. Please pass me the salt.
0: 아, 진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Please pass me the salt. 소금을 건네주세요인데 우리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소금이기 때문에 the sal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세트로 페퍼도 있죠.
1: 네.
0: 후추.
1: Salt and pepper.
0: Salt and pepper는 거의 대부분 모든 식당에 가면은 중간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Are there other sauces that Americans or foreigners enjoy using, like condiments?
1: It depends on

0: the food, but sometimes there might be ketchup at the table.
1: Ketchup, 맞아요. 케첩도 가끔
0: Or
1: 있죠.
0: sometimes there might be some hot sauce.
1: 오.
0: Or if you're at a pizza place, there might be Parmesan cheese or crushed red peppers.
1: 맛있는 것들이 많네요. 보통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0: 네.
1: 우리나라도 조금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0: 네.
1: 비빔밥집 가면은 참기름이 있고
0: 냉면집
1: 고추장이 있고.
0: 가면
1: 아, 그렇죠.
0: 네.
1: 설탕이 있는
0: 식초.
1: 경우도 있어요.
0: 네.
1: 네.
0: 오.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the salt 대신에 뭐 the sugar, the pepper, the 고추장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넣으면 되겠네요. What else can we ask for?
0: Please pass me the remote.
1: The remote. 여러분, 리모트는 뭘까요? 리모트? 리모트? 리모컨? 맞습니다. 그런데
0: 네.
1: 원래는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사실 그렇게 영어로는 줄이는 경우가 없죠. If you
0: Yes.
1: say, please pass me the remote cone.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한다
0: Pass you the
1: 생각할까요?
0: what?
1: 그쵸.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remote control 두 단어인데 한 단어만 여기서는 이제 사용을 하는 거네요. Please pass me the remote.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0: 근데 remote is shorter than 리모컨.
1: 그렇네요. 아,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좀 비슷해요. 리모트, 리모콘. 세 개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는 remote. 두 개의 음절입니다.
0: Okay, another one you could say is, please pass me a napkin.
1: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요. 코를 풀어야 돼요.
0: 네,
1: 네,
0: 아니면
1: napkin.
0: if you're a parent, you always need napkins and towels and cloths,
1: 그쵸.
0: 'cause your child is going to be spilling.
1: That's right. 냅킨하고 티슈의 차이가 뭘까요?
0: Well, usually we would use napkin. It's usually a bit thicker, and it's something for wiping up food or spills, whereas a tissue is usually thinner, and you would use that for blowing your nose.
1: 맞아요. 자, 티슈는 코를 보통 풀때 쓰는 우리가 사각 티슈 함에 보통 들어있는 그 얇은 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냅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티슈 달라고 하면 냅킨을 줄 때도 있는데 보통 식당에서 입이나 아니면은 테이블에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조금 더 두툼한 그러한 휴지 종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팬시한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큰 티슈 위에다가 숟가락이랑 젓가락 이렇게 놔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냅킨이라고 하는데 일회용도 있고요. 가끔은 빨아서 쓰는 냅킨도 있어요. 네, 그래서 뷔페 같은 데 가면 아마 이렇게 다리 위에 올려놓는 냅킨, 그것도 줄 때도 있어요.
0: Yeah,
1: 그래서
0: some
1: 냅킨은
0: places have cloth napkins. Yeah.
1: exactly. 그래서 패브릭으로 된 그런 냅킨도 있고 일회용도 있다. 그래서 냅킨은 그런 거고 티슈는 대부분 it's always disposable. 네.
0: And if you go to the bathroom, there's toilet paper.
1: 맞아요. 이거 조금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좀 놀라는 부분이기는 해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toilet paper는 이름부터가 Toilet paper잖아요.
0: 네.
1: 우리는 화장지, 뭐 휴지 이런 말을 다 쓰는데 toilet paper는 toilet 화장실에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용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테이블 위에도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식당에. 네,
0: 네.
1: 잘안
0: First
1: 씁니다.
0: time I saw that, I was very surprised, but then I thought, that's quite practical.
1: It works.
0: 네.
1: 네, 뭐 좋죠. 네, so please pass me a napkin. 요것도 같이 연습해봤네요. 아, Zach 쌤, 제가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you need to write this down.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0: 그러면 please pass me that pen. 저펜좀 권해주세요.
1: 아, 펜을 안 갖고 오셨군요. 네, 펜 여기 있습니다. Please pass me. That pen. 그 펜을 저에게 건네주세요. 뭐, 요런 말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건네달라고 할때쓸수 있겠네요.
0: You could also say, please pass me the water.
1: 목이, 물 마셔야 돼요. Please pass me the water. 네, 요럴 때도 쓸수 있고요.
0: You could also use it to specify which one you want out of

0: several things. So you might say, which one? Please pass me the blue one.
1: 네, 여러 개가 있을 때 특정 하나를 달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파란 걸로 좀 건네주세요. Please pass me the blue one. 여기서 one은 뭐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펜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파랑색 펜이 될 수도 있고 컵 얘기를 했으면 파랑색 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컵 얘기할 때도 Please pass me the yellow cup, the small cup처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뭐를 좀 건네주세요라는 표현을 좀 연습을 해봤는데요. 연습했던 표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0: Please pass me the salt.
1: Please pass me the salt.
0: Please pass me the remote.
1: Please pass me the remote.
0: Please pass me a napkin.
1: Please pass me a napkin.
0: Please pass me that pen.
1: Please pass me that pen.
0: Please pass me the water.
1: Please pass me the water.
0: Please pass me the blue one.
1: Please pass me the blue one. Good job.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볼게요.
2: 나 너무 목말라.
3: 물병에 물이 좀 있어.
2: 잘 됐다. 그 컵 좀 건네줄래?
3: 자, 여기 있어.
1: 목이 참 많이 마른가 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병을 주니까 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목이 마르다. 일단 뭐 배가 고프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Hungry. 그러면 목이 마르는 뭘까요?
0: I'm
1: 뭐뭐뭐겠죠. 네, hungry 대신에. 근데 너무 목이 마른 거니까 뭐 very, so 이런 표현들도 들어갈 것 같고요. 물병에 물이 좀 있어. 물이 좀 있어. 물병에. 영어로는 이런 어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물이 있다. 있어요 라고 할 때는 there is 뭐뭐, there are 뭐뭐 단수 복수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ater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럼 물병은 뭘까요? 물병.
0: Water bottle.
1: Water bottle, okay. I mean, 아니면 jar.
0: Jar. Jug.
1: Jug.
0: Pitcher.
1: Pitcher.
0: Carafe.
1: 되게 멋진데 물이 들어있군요. Carafe. 자, 요런 것도 중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잘 됐다. 잘 됐다? 뭐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컵 좀 건네줄래?
0: 아하.
1: 요건 이제 영어로 이제 딱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있어. 이렇게 건네줄 때 또 쓰는 말이 있었죠. Here를 시작하는 표현인데 우리 이전에 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 표현들 충분히 연상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I'm so thirsty.
5: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4: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5: Here you go.
1: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표현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나 너무 목말라.
4: I'm so thirsty.
1: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0: I'm so thirsty.
1: 그쵸. I'm so thirsty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thirsty가 바로 목이 마른이라는 표현인데 스펠링은 어떻게 되나요?
0: Thirsty is T-H-I-R-S-T-Y.
1: 그쵸. T-H-I-R-S-T-Y. 배가 고프는 hungry, 목이 마르는 thirsty. 근데 너무 목말라니까 I'm so thirsty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물병에 물이 좀 있어.
5: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1: 뭐라고 했다고요?
0: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1: 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There's some water. 여기까지만 보면 물이 좀 있어 라는 말이죠. There is를 줄인 거고요. Some water. 물이 좀 있다 라는 표현이었고 물 자체로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좀이라는 some이 들어가죠. There's some water. 근데 어디에 있다고 했죠? 물병에는?
0: In the pitcher.
1: Pitcher.
0: 아하, 물병 is pitcher.
1: 네, 뭐 물론 다른 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흔하게는 pitcher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pitcher.

0: 피처라고 하면 맥주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맥주 피처 이렇게 뭐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음료든 그 피처라고 하는 게그 물병, 그 병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자, 그랬더니 잘 됐다. 그컵좀 건네 줄래?
1: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0: 잘 됐다.
2: Great.
0: 그컵좀 건네 줄래?
2: Please pass me the cup.
0: 다시 한번.
2: Please pass me the cup.
0: 네,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죠? Please pass me the cup. 자,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자, 여기 있어.
3: Here you go.
0: 뭐라고 했죠?
2: Here you go.
0: 네, 굉장히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우리 쌤이 천천히 잘 말씀해 주셨네요. Here you go.
2: 네, 그냥 빨리 말할 때는 그냥 you go. Here you go.
0: 맞아요. 그래서 you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요. Here you go, here you go, you go, you go. 이렇게 이거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여기, 여기, here, 이거.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대화를 쭉 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었죠? Please pass me the cup. 특히 이 부분은 더 크게 따라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대화를 들어볼게요.
1: I'm so thirsty.
3: There's some water in the pitcher.
1: Great. Please pass me the cup.
3: Here you go.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이제 Listen and Repeat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장이 뭐였죠?
2: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발음 연습을 해볼 텐데요. Please 라는 단어는 일단 잘 발음을 해야 공손하게 더 들리겠죠. PL인데 L 발음이 더 강하게 나야 돼요. 그래서 Lease. Z 발음도 주의하면서 Lease. 이렇게 길게 모음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그 앞에 살짝 P를 넣으면 돼요. Please. Please. 그 다음 단어도 P로 시작하네요. Pass. 자, S 발음은 S. 이렇게 돼야 되지. S 발음이 나면 안 됩니다. Please pass me the cup. 자, 더는 정말 살짝. 그냥 TH 소리만 낸다 생각하시면서 the cup, the cup.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컵도 그냥 어 발음이 아니라 으어가 빨리 발음이 된다.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2: Please pass me the cup.
0: Please pass me the cup. 잘하셨고요. 이렇게 컵을 달라고 할때 공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복습 잘하실 수 있겠죠?
2: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회사에선 꼭 참았던 짜증이 집에만 오면 툭 터져나오다니요. 가족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거예요. 가족은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화를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도 남입니다. 남을 나로 착각하고 대하다 보면 결과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쉬워요.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런 건 뒤로 밀어두고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당연히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미 과열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다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남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동반자라도요.

0: 조금 숨어 있는 듯한 조심해야 되는 그런 hazards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1: So hazard, Hazard. Hazard is something that you need to be care of. Be care of. It's danger. So I think of the word hazard and danger as one, right? So how to tell people to be careful. This is really important.
0: Exactly. 근데 전 hazard 하면은 hazard라고 골프
1: 그게 그
0: 네,
1: 해저드잖아요.
0: 잘
1: 그렇죠?
0: 모르지만 골프 칠때그
1: 맞아요.
0: 해저드가 앞에 있어요. 뭐 이런 말
1: 그
0: 하더라고요.
1: 위험한 지역을 hazard. It's a hazardous location. So be careful. That's a hazard location in golf.
0: There's
1: So
0: a hazard location. 이렇게 말해요.
1: it's hazardous가 맞는데
0: Hazardous.
1: we just generally say that area is hazard.
0: Hazard.
1: 그러면 it's a dangerous area. Avoid that area.
0: 근데 뭐가 hazard라는 거예요? 뭐물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벙커를 말하는 거예요?
1: So usually hazard, it can be water, it can be trees, it can be like a mountain, a hill. Any place you cannot hit the ball is hazard.
0: Okay. 근데 마이클인다. 저기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1: 그쵸.
0: 뭐 돌멩이가 옆에 막 있어도 치고 그러더만요.
1: 그래서 타이거 우즈잖아요.
0: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hazard라고
1: That's right.
0: 하는군요. hazard, 우리말 발음으로는 그런데요. 자, 그렇게 hazar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험한 지역, 이런 뜻이 되겠고, 혹은 위험, 이런 말이 되겠고, hazardous area 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자, 그런 hazards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hazard는 나오지 않고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뭐, 난간이라든지, 난간을 영어로 미리 알고 갈까요?
1: Sure. Railing.
0: Railing.
1: Railing.
0: 그렇습니다.
1: Railing.
0: 네, railing이란 단어가 나오고 거기로 이렇게 기댄다. 그 몸을 그쪽으로 기울인다 할때잘 알고 계시는 lean이란 단어가
1: Lean.
0: 나오죠. 네.
1: Lean.
0: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면 등이 이게 고르지 못하고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거나 뭐 이렇게 좀 고르지 못하다라고 할때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 Uneven.
0: uneven.
1: Uneven.
0: uneven.
1: Right.
0: 그렇습니다. even에다가 앞에 un만 붙여서 uneven.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한번 나중에 영문 대화를 들어보시면서, 아,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구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우와! 여기 위에서 보이는 광경이 정말 어마어마하네.
1: 정말 그렇다. 하지만 난간 근처 조심해야 돼. 오늘 밤 약간 바람이 부니까.
0: 좋은 지적일세. 자, 생각도 없이 난간 너머로 글쎄 내가 몸을 기울일 뻔했지 뭐야.
1: 그래. 그리고 발 조심해야 돼. 이 저쪽 바닥이 좀 고르지 않아.
0: 그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잘 넘어지고 잘 걸려 넘어지고 조금 위험한 거를 그 oblivious
1: 맞아.
0: 하다는 말을
1: Right.
0: 하잖아요.
1: 이런 사람들을 주로 clumsy라고 해요.
0: Oh,
1: Diane is so clumsy.
0: that's what I am.
1: Jooch is
0: Yes.
1: so clumsy too. 뭐 가다가 툭 치고 발가락 아프고 뭐
0: 남들은 다 멀쩡히
1: 툭 하고
0: 가는데.
1: 넘어지고
0: 네.
1: clumsy.
0: Clumsy.
1: clumsy.
0: S, I mean the
1: That's
0: clumsy로
1: right.
0: 쓰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멋진 광경을 보려고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사한 광경, 와, 멋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여기 위에서 보이는 광경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요.
1: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0: 와우, the view up here is amazing. 네, 그러니까 view가 amazing하다라고 해서 the view is amaz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이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보이는 view라는 뜻으로 the view up here is amazing이 되는군요.
1: 뭐 어디든지 광경이 좋으면 the view is amazing. 근데 우리는 꼭대기까지 와 있잖아요.
0: 네.
1: 뭐 옥상에서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it's up here on the in a you're in a high place.
0: 그렇죠.
1: The view up here is amazing.
0: The view up here is amazing. 네, 그랬더니 와, 정말 그렇다.
1: It really is.
0: It really is라고 합니다. 자, the view up here is amazing이라고 여러분의 친구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어요? You're right. Yes. 괜찮잖아요,
1: Not
0: 그것도.
1: bad,
0: Not bad.
1: but it sounds so much better when you really agree.

0: It really is.
1: 정말 그게
0: It
1: 그렇구나.
0: really is amazing.
1: It really is. 특히 이제 그 구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s에도 그 볼드체로 굵게 굵은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 Right?
1: 그건 거기에 강세를 조금 두시고 약간 띄우듯이 발음을 하셔라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It really is 라고 해서 정말 그게 그렇긴 그래 라고 강한 동의를 말하게 되죠.
0: 아, 진짜 그렇네.
1: 정말 그렇네. 하지만 조심할 게 있는데 난간 근처를 조심하라고요.
0: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1: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아까 우리 말했던 railing, 난간을 말하고요. 자, 그 근처에서 near 그 가까이에서 near the railing 거기선 be careful 조심하라고 합니다.
0: Altogether,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1: 네,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자, be careful이 하나의 단위가 되겠죠. 조심해. 그다음에 어디에서? Near the railing, 난간 가까이에서 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아까는 이제 지금은 near the railing이라고 말하지만, 가장자리에서는 좀 조심하라고, 가장자리 옆에서는 by the edge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 By the edge.
1: 네.
0: So the very corner, the edge,
1: Right.
0: it can get really dangerous.
1: Exactly.
0: Yeah. Be careful near the edge. Be
1: Or,
0: careful near the railing.
1: be careful by the
0: Oh,
1: edge.
0: by the
1: 그래도
0: edge.
1: near the edge나 by the edge나 큰 차이가 없겠고요. 혹은 젖은 바닥에서는 조심하라고, 물기 있는 그런 그 바닥에서는 조심하라고. 이거 굉장히 많이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인이기도 한데요.
0: Be careful on the wet floor.
1: 그렇죠. Be careful on the wet floor. 그러니까
0: Yes.
1: floor가 이게 있는데 바닥이 있는데 실내 바닥을 floor라고 하게 되죠. 근데 그중에서 뭐 청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물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wet 하잖아요. 그래서 wet floor 위에서는 조심해라. Be careful on the wet floor.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0: 가끔 우리가 이제 바닥에 젖었을 때
1: 네.
0: 콘 같은 거 보이잖아요.
1: 아, 네네.
0: On the cone it
1: 그,
0: says
1: 네,
0: be
1: 그렇죠.
0: careful 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caution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1: 네네.
0: It means be careful.
1: Caution,
0: Caution, wet floor.
1: 주의라고 쓴
0: 주의.
1: 거죠. 맞습니다.
0: Right.
1: Wet floor, the floor is wet라고 써놓은 걸볼 수가 있죠.
0: Yes.
1: 자, 그럼 선생님 그렇게 조심하라고 한 이유는 바람이 오늘 조금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0: It's a little windy tonight.
1: 네, it's a little windy tonight. 오늘 밤 약간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바람에 휙 불려 날아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it's a little windy tonight라고 굳이
0: Right.
1: 상대방이 why라고 묻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0: Yeah, it's a little windy tonight.
1: It's a little windy tonight. 그렇죠.
0: Be careful.
1: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3: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It's a little windy tonight.
1: It's a little windy tonight. 자, 그랬더니, 오, 내가 미처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줬구나.
0: Good point.
1: Good point.
0: Good point.
1: 네, good point. 그거 아주 일리 있는 말이네. 라고 해서 good poin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0: That is a good point, is the full version.
1: Right.
0: But we just say, oh, Diane, good point.
1: Good point. 아, 지적 잘해줬어. 근데 이 사람이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글쎄 생각도 없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일 뻔했지 뭐니.
0: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1: 네.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네. 자,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때 생각 없이 without thinking임을 아시겠죠?
0: Without thinking.
1: without thinking.
0: Sometimes we speak without thinking.
1: 네.
0: We act without
1: Oh,
0: thinking,
1: yes.
0: right?
1: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리거나 아무
0: Right.
1: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 많죠, 뭐.
0: Yeah, we do it all the time.
1: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그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oblivious라는 말을 제가 아까 썼어요, 선생님.
0: Oblivious,
1: 그
0: yeah.
1: 말을 써도 괜찮을까요? 이런 비슷한 의미로.
0: When did you say oblivious again
1: Oh,
0: earlier?
1: there are many hazardous areas here and there, but without thinking, because you're so excited and happy to be all the way up there
0: Up
1: on
0: there.
1: the top to enjoy this magnificent view, so you can easily forget about those hazards. 그래서 oblivious하게 행동한다고.
0: When you act obliviously, that means you had no idea. 전혀 모르는 상황인.
1: 네.

0: hazard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었다. 그럴 땐 oblivious 쓰면 안 되고,
1: 네.
0: 주로 oblivious 하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 멍하니,
0: 그렇죠.
1: 혹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눈치가 없이
0: 눈치도 없고
1: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다닐
0: 그냥 아예
1: 때,
0: 모를 때 just completely oblivious.
1: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0: Yeah, that's right.
1: Oblivious라는 단어를.
0: Right.
1: 네. 그러면 여기서 써도 돼요?
0: You are oblivious to the danger, to the hazard.
1: Right.
0: Yes, you can.
1: 아, 오케이.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까
0: That's right.
1: 지적을 안 하시길래. 그래서 I was oblivious to the danger.
0: That's right.
1: 네.
0: Perfect.
1: 그런 위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
0: Yeah,
1: 네.
0: that's right.
1: 그래서 바로 without thinking이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이 될 텐데요. 내가 거의 그럴 뻔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럴 뻔했다. I almost라고 시작하잖아요.
0: I almost leaned over.
1: 네. 근데 lean 하게 되면 기대는 건데, leaned over 뭐뭐 하면은 뭐뭐 너머로 기댄다. 몸을 기울여서 몸, 뭐 위쪽이 그 난간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하는 게 leaned over the railing이 되겠네요.
0: Lean over.
1: 네.
0: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1: 네.
0: So this is
1: 그렇죠.
0: very dangerous.
1: 맞습니다. 우리가 보트 탈 적에도 keep your hands in the boat.
0: In the
1: 라고 할
0: boat,
1: 때,
0: right.
1: 밖으로 이렇게 lean over the edge 하지
0: Yeah.
1: 말라고.
0: Don't lean over the edge.
1: 네.
0: That's right.
1: 그몇달 전에 있었던 우리 Easy English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잘
0: 그래요?
1: 기억 안 나시죠?
0: 근데 여기도 레일링이 될것 같아요. 보트에도 레일링
1: 아,
0: 있잖아요.
1: 네네. 난간
0: Don't
1: 있죠.
0: lean over the railing. That's
1: 예,
0: right.
1: 맞아요. 막그 타이타닉 광고, 저기 광고가 아니라 타이타닉 흉내 낸다고. I'm
0: I'm
1: the
0: the king of
1: king.
0: the
1: 예,
0: world.
1: 하면서 잘 서야지. 예,
0: Don't lean
1: 위험합니다.
0: over.
1: 그렇습니다. If it's a little, when it's a little windy, especially, 특히 그 바람 불 적에는 조심해야 된대요.
0: Exactly.
1: 자, 여기서는요. Good point.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까지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2: Good point.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1: 네.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0: 아무 생각 없이.
1: 네, 그렇죠. 그랬더니 제이크는 그래. 그리고 그뿐이 아니다. 너 발도 조심해야 돼.
0: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1: 네, 저쪽 바닥이 좀 고르지 않더라고.
0: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1: 네,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그렇군요.
0: Yeah. First, let's focus on watch your step. We
1: Shall
0: say
1: we?
0: this all the time, right?
1: Yes.
0: 오, 보양쌤, watch your step. There are some boxes in front of you. 막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박스가 안 보여. Whoa, whoa, whoa, watch your step.
1: 네.
0: Don't hit the boxes, you will fall down, right?
1: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 상자 있는 거 항상 oblivious to all the dangers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상자들 있는 거좀 보고 다니라고 좀잘좀자 그래서
0: That's right.
1: watch your step too. 자, 그 watch라고 하는 거는 주의를 기울여라라는 뜻이 되는
0: Yeah.
1: 거죠.
0: Watch where you're going. It basically means be careful and watch, see what where you are going. So watch and be careful are often used together, a
1: 네.
0: similar
1: 그렇죠.
0: context.
1: Watch your step. 당신의 그 발자국 디디는 거 하나하나를 잘 봐라. Watch your step too. 그래서 왜그 계단 같은 거를 아래로 내려가는 특히 계단일 경우에 위에 천장이 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 조심하시라고.
0: Watch your head.
1: Watch your
0: That's
1: head라고
0: right.
1: 하게 되고 말 조심하라고 할 때는 그말 조심하시오. Watch your mouth.
0: Watch your mouth.
1: 네,
0: Hey,
1: if
0: hey, hey, watch your mouth.
1: Watch your mouth.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게 되죠.
0: Be careful what you say.
1: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watch your mouth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0: Parents say that a lot, and
1: 그렇죠.
0: teachers say that a
1: 네,
0: lot.
1: 맞아요.
0: Watch your
1: 조심하라고 하는
0: mouth.
1: 거죠. 네,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바로 지난주에
0: For
1: 했던
0: your
1: 표현
0: sake.
1: 나오죠? 다
0: That's
1: 너
0: right.
1: 좋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자, 우선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0: Right.
1: there. 자, floor가 약간 고르지가 않습니다. 바닥이. The floor is a bit uneven.
0: Right.
1: 저쪽이 over there라고
0: Yeah.
1: 하는군요.
0: If something is even,
1: 응?
0: it's flat. No up and down, no bumps. Everything is evenly flat.
1: Right.
0: If something is uneven, it's not flat. Some places are higher, some places are lower. There are bumps.
1: Bumps,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그러니까 울퉁불퉁 튀어나온
0: Yeah.
1: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even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평한 이란 뜻이 돼서
0: Yeah.
1: 마치 시소라든지 저울 같은 걸
0: That's
1: 생각하신다면
0: right. Yeah.
1: even 하게 되면 그 양쪽이 똑같다.
0: Balanced.
1: 네, 그
0: Yeah.
1: 균형이 맞는다라고
0: Yeah.
1: 해서 get even with me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0: Oh, that's a different context.
1: 네네.
0: Like
1: 하지만 그
0: 복수하는 거죠, 그거는.
1: 뿌리는 똑같아서 그 혹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라고 할 적에
0: Right.
1: 나도 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평평하게

0: 평등하게 되게 하자.
1: We're even.
0: Even. 그렇죠. We're even.
1: That's
0: 우리
1: right.
0: 서로 평평하다라는 뜻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Right. 여기서는 uneven이라고 해서 평평하지 않다라는 이제 상황을 혹은 상태를 묘사한 말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0: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그렇군요. Mm-hmm.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3: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2: It really is.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It's a little windy tonight.
3: Good point.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2: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말해 볼게요.
1: Let's go.
0: 우와, 여기 위에서 보이는 광경이 어마어마하네.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1: Wow, the view up here is amazing.
0: 진짜 그렇다. It really is.
1: It really is.
0: 하지만 말이야, 난간 근처에서는 조심해.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1: But be careful near the railing.
0: 오늘 밤 바람이 조금 부니까. It's a little windy tonight.
1: It's a little windy tonight.
0: 호호, 그거 좋은 지적인데? Good point.
1: Good point.
0: 글쎄 말이야, 내가 생각도 없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일 뻔했지 보니.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1: I almost leaned over the railing without thinking.
0: 그래, 그리고 너 발도 조심해라.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1: Yeah, and watch your step too.
0: 바닥이 저쪽이 좀 고르지 않더라고.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1: The floor is a bit uneven over there.
0: 여기까지입니다.
1: Good job, everyone.
0: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여기 조심하세요, 저기 조심하세요, 뭐 이런
1: yes.
0: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1: Mm-hmm.
0: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교재 지금 8쪽부터 시작했는데요. 시작이 좋죠? Mm-hmm. 자, 함께한 모든 내용은 오디오 학당에서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때에도 꼭 큰 소리로 따라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Yes.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iscourage. 뜻은 억제하다, 단념하게 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msterdam has become the world's first capital to ban advertisements for fossil fuel products and meat to discourage the consumption of goods linked to high carbon emissions. 여기서 discourage라는 표현은 어떤 행동이나 소비를 하지 않도록 억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olicy discourages excessive spending. 그 정책은 과도한 소비를 억제합니다. 뉴스에서 discourage consumption, discourage behavior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하지 못하게 막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iscourag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혼자 음악 들으면서 춤을 춘다든지 멍하니 상상에 빠진 그런 순간들, 이게 다 사실 좋다고 합니다.
1: 야.
0: 가끔씩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Alright.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모한 문장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른이지만 나는 이러면서 노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것좀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이에요. 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모한 문장은 1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9시 조금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2: The city of Gangneung recorded its first tropical night of the year on Saturday, arriving 19 days earlier than last year due to warm sea surface temperatures and fern winds crossing the Paektudaegan Mountains.
0: 지난 토요일 밤 강릉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9일 앞당겨진 기록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와 태백산맥을 넘어간 서풍이 펜 현상을 나타낸 데 따른 결과입니다.
2: 17 countries have launched a new pact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protecting critical undersea infrastructure such as submarine internet cables, though analysts warn the initiative may face limitations due to the notable absence of both the U.S. and China.
0: 해저 케이블 같은 수중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17개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수중 인프라 방어 교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 향후 이 협정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2: Japan's population has decreased by more than 3 million people over the past 5 years, driven by a deepening crisis of low birth rates and a severely aging society, according to the country's Internal Affairs Ministry.
0: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심화해 최근 5년 동안 일본 인구가 약 310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총무성이 발표했습니다.
2: A study from the University of Exeter in the UK finds that consistent consumption of beetroot juice significantly lowers blood pressure in older adults by promoting oral microbiota changes that enhance vascular health.
0: 영국 엑서터 대학 연구진이 비트 주스를 꾸준히 마신 고령층에서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는 주스 섭취에 따른 구강 미생물 환경의 변화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 And Korean PC bangs, or 24/7 internet cafes, are rapidly emerging as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for foreign visitors, who are drawn to these venues to experience a vibrant e-sports culture while enjoying an extensive variety of unique food options.
0: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인 한국 PC방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광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PC방에서 e스포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독특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는 점에 이끌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The city of Gangneung recorded its first tropical night of the year on Saturday, arriving 19 days earlier than last year due to warm sea surface temperatures and fern winds crossing the Paektudaegan Mountains.
0: 지난 토요일 밤 강릉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9일 앞당겨진 기록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와 태백산맥을 넘어간 서풍이 펜 현상을 나타낸 데 따른 결과입니다.
1: Yes. So like I said, I was in Gangneung over the weekend and it was extremely hot. And this explains it because on Saturday evening, the first tropical night, meaning when temperatures do not fall below 25 degrees Celsius.
0: During the whole night.
1: During the whole evening, right. Yeah. And that happened 19 days earlier than past years. The lowest temperature on at 5:02 a.m., to be exact, on Saturday was exactly 25 degrees. And the reason for this, you know, Gangneung is obviously just east of the Paektudaegan Mountains there. And these unseasonably high temperatures were heavily driven by

0: these warmer surrounding seas and hot, dry fern winds, as they call it, over the region.
1: Fern winds라고도 하고 fane winds라고도 하죠. 스펠링도 foeh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fo 위에
0: Umlaut,
1: 라고 하나요?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hn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스펠링도 두 가지 또 발음도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fern, fane 다 가능한데 이 fan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릉에서 이렇게 열대야를 겪게 됐는데요. As you said in the headline, this was almost 20 days earlier than last year.
0: So if it's this hot already, that means the summer i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hot summer again, if this is any indication. But like I said, Gangneung being geographically where it's situated, these warm winds that come down the mountains, and depending on what region you're from, if you're from the LA area, it's known as the Santa Ana winds. Other places in the Rocky Mountains, it's the Chinook
1: Okay,
0: winds. So,
1: different
0: but
1: names.
0: different names for different regions. But I think in general they call it the Fern winds here.
1: 그래요. 가장 더웠던 그 열대야가 좀 빨리 찾아왔던 2019년 또 2014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빠른 열대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19일이나 앞선 열대야고요.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참 우려가 되는데 표현 보겠습니다. Tropical nights.
0: Yeah, so tropical nights again refers to when the temperature doesn't fall below or stays above 25 degrees Celsius, and it's more commonly used in Korea and places like Japan. Obviously, if you go to Southeast Asia, they're not going to call it tropical nights because their climate is already in a tropical climate.
1: Got it.
0: So just be aware of that if you're speaking with someone not from this region, they might not understand that.
1: 그러네요.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또 이런 열대야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열대야라고 하죠. 영어로는 tropical nights, or in the singular form, tropical night. 자, 뭐뭐 때문이다. Due to.
0: Yeah, so DUE, due to, means because of, or it's caused by.
1: 그렇죠. 뭐뭐 때문에 because of라고 바꿔도 돼요, 여기서는. You could just say because of warm sea surface temperatures.
0: Absolutely. I'd say due to is more formal in written context or in news, but in
1: 그래요.
0: conversation, you would just say because of.
1: Or just because of.
0: 'Cause of. Even shorter, yes.
1: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city of Gangneung recorded its first tropical night of the year on Saturday, arriving 19 days earlier than last year due to warm sea surface temperatures and fern winds crossing the Paektu-daegan Mountains.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0: 17 countries have launched a new pact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protecting critical undersea infrastructure, such as submarine internet cables, though analysts warn the initiative may face limitations due to the notable absence of both the US and China.
1: 해저 케이블 같은 수중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17개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수중 인프라 방어 교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불참한 미국과 중국의 빈자리가 큰 관계로 향후 이 협정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0: Yeah, so this agreement or this pact happened on the sidelines of the Shangri-La dialogue happening in Singapore over the weekend. Believe it or not, all our internet communications depend a lot on these underwater infrastructure. We're talking data traffic through these fiber optic cables under the water. But what happens when something is damaged or cuts happen? So these countries, about 17 of them, mostly in Southeast Asia, Europe,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agreed on this. Now, the problem is the two biggest countries or the two biggest economies in the world, the US and China, were notably absent from this, prompting concerns from about analyst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is agreement could be limited.
1: 그러니까 수중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를 함께 정보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협력하면서 나아가자라는 내용의 구속력은 없는 지침입니다. 많은 나라가 참여를 했어요. 많은 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아태 지역 국가들, 또 유럽 국가들도 많이 이번에 같이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미국이 빠졌고 중국도 빠졌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facing limitations because of these two heavyweights.

0: It's not taking part.
1: Right, so that means there are restrictions or constraints, I could say, or boundaries that prevent this pact from being very forceful in its enforcement.
0: So this project faces limitations. 이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한계에 부딪히다, 직면하다, face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What about a notable absence of America and China?
1: Yeah, so if something is absent, that means it's been omitted, not included. But if it's notable, that means you expect something to be there, but it's notable that it's missing, right? It stands out.
0: Notable, 눈에 띄는 absence, 빈자리. 그냥 빈자리도 아니고요. 너무나 큰 빈자리입니다. Because we are talking about the very important parties of the US and China. It's obviously notable. Noticeable is another similar word, not quite the same.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countries have launched a new pact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protecting critical undersea infrastructure, such as submarine internet cables, though analysts warn the initiative may face limitations due to the notable absence of both the US and China. Right, that's it for the first two headlines. Let's take a break. Today's 무모한 문장 is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삽시다. 이거예요. 너무 우리가 잘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사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좀 느리게 놀면서 쉬면서 지내야 되는데 요거를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만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놀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님이요. 일일이 월요일과 겹치면은 한 달이 정말 빡빡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언제나 굿모닝입니다. That's right. It's a Monday and it's the first of the month.
1: Well, at least June only has 30 days, not 31.
0: Yeah, true.
1: Look on the bright side.
0: Exactly. 신은재님은요, 벌써 6월이에요. 휴가 계획도 슬슬 짜야 할것 같아요. 출근길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1: Ooh,
0: 하셨어요.
1: summer planning, yes.
0: Very fun times. 이은미님, 6월 1일 월요일로 시작해서 왠지 기분 깔끔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기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셨어요.
1: Ooh, there is a little bit of, is there an obsessive, like compulsive sort of behavior, if you, OCD as they call them? But I wouldn't say it's a real disorder, but you're very anal in a way. No. I'm like this too, actually. I like when things, fall into
0: 그렇죠.
1: place.
0: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이제 강박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농담 삼아서 좀 OCD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6월 1일 월요일 딱 떨어져서 너무 좋다. 뭐라고 할까요? It's like a clean slate, and it falls perfectly
1: Falls perfectly.
0: on a Monday.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자, 예소라님, 어머, 저한테 필요한 말이네요. 저는 성과 없는 활동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돌아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6월도 화이팅 하셨어요. Yeah, that's the point, I suppose. Do things which, the result of which don't matter. So, just because.
1: But you could say lowering your stress is also being productive.
0: Oh yeah, you're right actually. 성과가 없진 않네요. 아무 목적 없이 하는 이런 놀이들이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성과 있네요. 자, 조윤희님. Coloring 하면서 노는 거 좋아해요. 아무 생각 없이. Yeah, it's pretty popular, isn't it? 5955님, 올해 64세 싱글남입니다. 6개월 전 아주 오래된 피아노를 구입해서 퇴근하고 두세 시간 피아노 치고 노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Perfect example.
1: Very good.
0: Yes. 자, 허니베이님은요, 유튜브로 저는 요즘 노래 듣고 부릅니다. 운전하면서 충분히 듣고 음이나 가사 같은 거를 듣고요. 부르는데 코인 노래방 혹은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기도 하고요. 새로운 노래방은 제가 최근에 노래방 마이크를 사서 노래방 앱을 깔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노래방 방을 만들어서 서로 부릅니다. 꿀잼이에요. 좋습니다. How many
1: Wow.
0: times have I said 노래방 in this sentence? Okay.
1: Wow.
0: You're like the 노래방 ambassador.
1: Yes.
0: But yeah, good for you. Found a hobby that you like and you can share even with people you don't know.
1: There you
0: It's
1: go.
0: wow. It's
1: Very
0: very
1: good.

0: 그래서 5년 새한 310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본의 총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1억 2,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20년이라고 하셨죠.
1: 2010, actually.
0: 죄송해요.
1: Yeah,
0: 아,
1: 128 million.
0: 2010년, sorry. Yes, that's right. 2010년. 그때는 1억 2,80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인구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주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 얘기인데, Let's have a look at this deepening crisis. What does this mean?
1: Yeah, so this situation, you can call it a crisis. It's a very sort of situation that's not good, right? Obviously. But when you say it's deepening, that means it's getting more severe, more serious, and more difficult over time.
0: 더 깊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주름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움푹 파이고 깊어지면 deepening wrinkles 할 수도 있는데요.
1: Sometimes literally, right?
0: 그렇죠. 자, 여기서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심화되는 위기, deepening crisis. 자, 그리고 일본의 상황이 it's a severely aging society, same as us.
1: Yeah, right. So if it's aging, that means a large, rapidly growing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s becoming elderly. And when you say it's severely, that means it's becoming more advanced, more accelerated. Like we said, it's becoming quicker. And, the social challenges that come with that, like labor shortages, rising healthcare costs, and the likes.
0: Severely, 심각하게 에이징,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society, 사회. 그래서 심각한 고령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그 얘기를 해주셨죠, 아까. The number of households has actually increased,
1: Yeah.
0: even though the population has decreased. 인구 수는 줄었지만 가구 수, households는 늘었다. 즉,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Japan's population has decreased by more than 3 million people over the past 5 years, driven by a deepening crisis of low birth rates and a severely aging society, according to the country's Internal Affairs Ministry.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A study from the University of Exeter in the UK finds that consistent consumption of beetroot juice significantly lowers blood pressure in older adults by promoting oral microbiota changes that enhance vascular health.
0: 영국 엑세터 대학 연구진이 비트 주스를 꾸준히 마신 고령층에서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는 주스 섭취에 따른 구강 미생물 환경의 변화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Yeah. So this study showed that beetroot juice, which is very high in nitrates, what it does is it altered the oral microbial environment and blood pressure of older adults. Because what they did was they asked participants to consume beetroot juice twice daily for 2 weeks, and they took part in a comparative trial by drinking a beverage with the nitrates removed. And the results show that both younger and older participants experienced changes in their oral bacterial composition, but a significant reduction in blood pressure was also observed only among older adults, which was very interesting.
0: 그래요. 우리는 비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eetroot라고 하죠. 이 beetroot 주스를 계속 마셨더니 there was a significant or notable change, and a positive change in older adults, not so much in younger adults.
1: Yeah, because nitrates or nitric oxide helps dilate blood vessels and improve blood flow. And since the ability to generate this declines as we age, researchers explain that beetroot juice may help compensate for the decline in these microbiomes.
0: 그래요. 영국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30세 미만 어른 어른이라고 그러면 그러네요. 성인. 30세 미만 성인 한 40명 정도. 그 다음에 60, 70대 성인 역시 40명이 좀안 되는 이렇게 총 70몇 명을 상대로 실험을 연구해 봤더니요. 비트 주스를 마셨더니 모든 연령대에서 입속 세균 구성이 변했대요. 혈관 건강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혈압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에서만 혈압 개선이 있었습니다. 혈압 감소겠죠? 자, 한번 좀 볼까요, 표현을? Let's have a look at consistent consumption of beetroot juice.
1: Yeah, so when you consume

0: 말로 설명을 한다면 the 24/7 internet cafes.
1: Yeah, meaning that they're open all the time. All throughout the day, continuously without stopping, is how we describe something that is 24/7. We just say 24/7.
0: 24/7. 자, 24시간 주 7일. 그러니까 늘 항상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24 그다음에 slash 7 이렇게 쓰고 발음할 때는 24/7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1: Or you can go one step further and just say 24/7, 365, right?
0: Oh,
1: Or
0: yes.
1: go, yeah,
0: Although,
1: that's longer,
0: yeah,
1: but
0: 24/7 already means that. But,
1: to
0: yeah.
1: reinforce if you
0: Ah,
1: want to.
0: you could do that. Yes, absolutely. 그렇죠. 그래서 그냥 늘 뭐뭐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365일까지도 뭐 덧붙여도 돼요. 좀 redundant 하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은 다 redundant 한걸 붙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vibrant.
1: Yeah, vibrant. V-I-B-R-A-N-T, meaning full of energy, life, or just activity, right?
0: Exactly. Vibrant는 굉장히 활기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o experiencing, a vibrant e-sports culture. 그걸 하기 위해서 PC방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인터넷 상으로 여러 가지 뭐 게임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아주 다채롭고 좀 화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1: So,
0: 묘사하고 있네요.
1: yeah, like colors can be very vibrant, right?
0: Yes.
1: But also things like the nightlife scene in Seoul could be very vibrant as well.
0: Exactly. And mukbangs at PC bangs are popping up here and there on social media. And people will eat ramyeon with, I don't know, maybe a fried egg on top in the PC bang with the headphones. And then they'll just shoot themselves, as in recording themselves. And I guess this is quite fascinating for people to see overseas.
1: And what's funny is mukbang, the
0: Yeah.
1: bang,
0: Yeah.
1: is different from the bang in PC bang, right?
0: 아, 그렇죠. 그 먹방의 방은 방송이고
1: Yes.
0: PC방의 방은 방이니까.
1: But I've seen
0: 그렇죠.
1: foreigners confuse that
0: 아,
1: sometimes.
0: it can be
1: Yeah.
0: confusing. It sounds the same. 동음이어네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Korean PC bangs or 24/7 internet cafes are rapidly emerging as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for foreign visitors who are drawn to these venues to experience a vibrant e-sports culture while enjoying an extensive variety of unique food options. Right, well, that's it for the stories this morning.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이젠 좀 내려놓고 삽시다. 좀 쉬엄쉬엄 갑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뭐 어떤 zen 모드로
1: Yes,
0: 가시는
1: I'm
0: 건가요?
1: trying to meditate.
0: Meditating. 네, 이거 영어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반디 앱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는 EBS 반디, 아, sorry, EBS 공식 채널이 되겠습니다. Alright, I think it's time for all of us, including myself, to take a break. This is Rosalyn with Snap.

0: It's snap.
1: Snap, Rosalyn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due to.
2: Due to something. For example, all flights in and out of Jeju were grounded due to the storm.
1: 제주로 오고 가는 항공편이 전부 다 결항이 됐는데요.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이다. Due to something. The next expression is a notable absence of something.
2: Fans pointed out the notable absence of the lead actor at the movie's premiere.
1: 영화 시사회에서 주인공 배우가 불참한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빈자리, a notable absence.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he notable absence of the lead actor of a movie.
2: Mm-hmm.
1: 자, 주인공이 빠져 있으면은 굉장히 눈에 띄겠죠?
2: Right.
1: 자, 다음 표현은 a deepening crisis.
2: Yeah. Food shortages have led to a deepening crisis in the earthquake-stricken region.
1: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금 식량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Mm-hmm.
1: A deepening crisis는 심각해지는 위기. 심화되는 위기입니다.
2: Yeah.
1: 자, 다음 표현은요. To enhance.
2: Yeah, good lighting can enhance the atmosphere of a room.
1: 조명을 잘 쓰면 어떤 곳이든 그 공간의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상시키다, enhance, E-N-H-A-N-C-E. 자, 마지막은 24/7.
2: Customer support is available 24/7 through the company's app.
1: 그 회사의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고객 만족센터라든지 어떤 이제 고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Mm-hmm.
1: 그런 이제 고객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얘기로 언제나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이든 뭐 상관없이 24/7은 항상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이젠 좀 내려놓고 삽시다. 편세빈님은요, sometimes we need to turn off our life sense.
2: Yeah, okay, let's look at this. So sometimes we need to turn off life sense. Do you know where that comes from?
1: No, I don't.
2: You know, if I wanted to sort of edit this, because you're using turn off, I like that. So sometimes we need to turn off our life switch. But then that would seem like we're sort of dying. Right? So, let's see. Our work switch. When you turn off something, I feel like switch should be in there for some reason.
1: 그러게요. 그러니까 turn off, turn on, 끄다, 그다음에 키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스위치랑 관련된 동사들이 동사이기 때문에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